0: give it away. You.
1: Oh, give it away?
0: No, 아니, give it this, give it and more.
1: Oh, you want to cook it some more?
0: Yeah.
1: I'm terribly sorry.
0: Mm?
1: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0: Huh?
1: I'm terribly sorry.
0: Mm.
1: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0: Ah, okay, okay.
1: Immediately.
0: Thank you.
1: Ok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Okay, don't worry about the bill.
0: Oh.
1: It's on us.
0: Oh, really?
1: It's on us.
0: 돈 안 받는다는 거죠?
1: It's on us.
0: Only, this is for free?
1: Yes, for free, on us. Yeah.
0: Okay. Okay.
1: I'm so sorry, so sorry.
0: Oh, it's okay.
1: Okay.
0: It's okay. Okay. Okay.
2: 아,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과자 수준으로 바싹 익혔다.
0: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육포를 먹을 거예요.
2: 네. 아, 안 됩니다. 이거 적당히 내가 원하는 익힘 정도를 표현하는 그런 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열심히 배워봐야겠어요.
2: 아, 그럼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뭔가 나왔어요. 이미 고기가 나온 거예요.
0: 네.
2: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0: 그쵸?
2: 근데,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0: 어허, 네. 그쵸. 이게 제 상황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2: 네.
0: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꽤
2: 그럴
0: 있었어요.
2: 때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0: 네.
2: 기준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0: 맞아요.
2: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웰던으로 먹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인 것 같거든요.
0: 네.
2: 제가 느꼈을 때는.
0: 네네.
2: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많이 익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0: 맞아요. I ordered mine, but this is too rare.
2: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0: 네, 나는 주문했어요. 내 거는 웰던으로요.
2: 오케이.
0: 그 여기 웰던 들어가면 되나요?
2: 오케이.
0: 네. 꽤
2: 어허.
0: 이거예요. 네, 제가 알죠.
2: 오케이. 네,
0: 꽤 오래 구워달라고.
2: 목소리가 지금 네. 좀 알고 있어요.
0: 자신이 많이 있죠.
2: 네. 네. 어디서 끊어요?
0: 버섯에서.
2: 네.
0: 하지만 이거는 너무 레어인데요.
2: 오케이.
0: 네.
2: 문장 구조 자체는요. 막 뭔가 엄청 꼬여 있거나 엄청 심각한 무슨 뭐 패턴이 숨어 있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0: 그리고
2: 오케이?
0: 또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2: Alright.
0: 네.
2: So, 나는 주문했다. 내 거 well done. Right? 이거는 외래어로도 워낙 쓰니까
0: 네.
2: 정답 맞습니다. There you go. Well done 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음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0: 네.
2: So, well done으로 요리된 혹은 우리가 흔히 이제 완전 익혀진을 얘기를 하죠. 아예 핏빛이 아예 안 보이는 거.
0: 그렇죠.
2: 완전히 바삭 정도는 아니겠지만
0: 구워져야 돼요.
2: 아,
0: 잘.
2: Yes.
0: 네.
2: 저는 스트레스 받네요. 벌써 생각만 해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자, 아무튼 이것은 이제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보면 나는 내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mine이라고 하는 건 my steak가 되겠죠. 그렇죠?
0: 네.
2: 그래서 내 거를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익힌 정도를 그냥 형용사로 뒤에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So I ordered mine.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0: 네.
2: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저는 레어로 했는데요. 저는 미디엄으로 했는데요. 뭐 미디엄 레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막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0: 아, 이게 항상 한국말에서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웰던으로 주문했으니까 뭐뭐뭐로를 또 넣어야 되니까
2: 맞아요.
0: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 만들 수가 없어요.
2: 만들 수가 없습니다.
0: 네.
2: 그래서 물론 그런 전치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뭐 조사 이런 거 들어가는
0: 네.
2: 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니
0: 네.
2: 그런 중요한데 여전히 중요한데
0: 네.
2: 그래도 어떤 것들은 그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거를 뺀 걸 보게 되잖아요.
0: 그쵸.
2: 그러면 너무 당황을 해버려요.
0: 맞아요.
2: 근데 이거는 그대로 맡겨줘야 돼요.
0: 그러네요.
2: Okay, so I order mine 어쩌구.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 스타일인데 저는 제 거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0: I ordered mine rare.
2: 그죠? I ordered mine rare.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웰던이냐. 그죠?
0: 네.
2: 자, 이번에는요. 저 제 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0: I ordered mine medium.
2: That's it. 엄청 심플하죠, 그렇죠?
0: 너무 좋아요.
2: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케이, I로 했지만 주어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0: 네.
2: 그것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냥 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Yes.
2: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0: I ordered mine rare.
2: I ordered mine medium.

0: medium.
1: I ordered my medium.
0: 네, 주어 바꿔본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녀는 그녀의 것을 주문했는데 well done으로 주문했대요. 그녀예요.
1: She ordered hers medium. 뭐야?
0: Well done.
1: Well done.
0: Well done.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아주 잘해준 것은 나의 것 대신에 그녀의 것이라는
1: yes.
0: 명사로 썼다는 거. So she ordered mine 이래버리면 그녀가 제 거를 대신 주문한 거니까
1: 네.
0: 의미가 달라지죠. So she ordered hers well done 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워낙 세분화돼 있잖아요. Right? medium도 medium rare가 있고 right? 뭐 medium well done이 있고 뭐 다양하고요. 심지어 rare보다 더 rare한 것도 있어요. bloody라고 얘기를 해요. bloody하다. Okay? 자,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1: I ordered mine well done, mm-hmm. but this is too rare.
0: 네, too를 쓰면 너무 심하다라는 부정적 느낌입니다.
1: 네.
0: 자, 연결하면 좀 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1: 아.
0: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1: 예, 예, 예.
0: 이걸 또 가져가서 또 이걸 해야 되니까
1: 네.
0: 이왕이면 굳이 뭐 분위기 이상하게 할 필요 없이 예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1: 아하,
0: right.
1: 그렇죠. Could you로 돼가지고 조금 더 뭔가 예의 있는 느낌.
0: Alright.
1: Could you cook it longer? 이게 오래라는 말이잖아요.
0: 더 오래.
1: 더 오래. 그럼 여기 조금 더 오래니까
0: uh-huh.
1: cook it a little longer.
0: 아하.
1: 예, 이렇게 할까요?
0: Okay.
1: 조금 오래.
0: Okay. I like that.
1: 응? Very
0: close. Okay.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a little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a little가 굉장히 비슷한 거 오늘 또 다른 거 여러분 다 들어본 겁니다.
1: 오.
0: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그게 원래 우리가 약간이라고 하면 a bit 사이에 뭐 있지 않았어요? 방금
1: a little bit.
0: 아마 많은 분들이 a little bit은 매번 듣던 건데 왜 a little 빠졌네요? 이럴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원어민들은 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a bit 많이 쓰고요. 원어민들이 얘기했을 때 little 빠지니까 오히려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So a bit longer, a little longer 둘 다 괜찮고요. 이 부분 지금 부탁을 하는데 제가 예의 있다고 했었죠.
1: 네.
0: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 Could you?
0: That's right. 이게 뭐보다 조금 더 예의 있죠?
1: Can you?
0: That's right. 조동사는 과거형의 모양으로 이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에요.
1: 네.
0: 쓰면 쓸수록 더 예의가 있다, 조심스럽다, 혹은 자신감이 없다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So could you? 이 하나만 바꿔줘도 엄청 차이 나요.
1: 네네네.
0: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can you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뒤에 넣어주면 그 행동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탁하는 느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스푼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0: 자, 이걸 할 건데요. 가지고 오다가 B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1: Bring.
0: Bring. So, 저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Spoon.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Oh, yes.
1: Wow.
0: Could you bring me a spoon? 이런 식으로. Right? 당연히 어딘가에 왔으면 음식이 나오면 스푼이 나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런 경우 종종 있죠.
0: 그럴 때 굳이 근데 또 너무 세게 할 필요가 없고
1: 네.
0: Could you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Oh, I'm sorry.
1: 아,
0: 그렇죠.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그를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는데 버스를
1: 예.
0: 타고 투어를 하는데
1: uh-huh.
0: 지금 뭐 남편이든 아이든 뭐 You know
1: 아직 화장실 가서 안 온 거죠?
0: 그렇죠.
1: 예.
0: 이랬을 때 드라이버 분한테
1: 예.
0: 뭐 그를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could you wait him?
0: 아, wait him?
1: Could you
0: wait
1: for him?
0: 제가 이거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은근 틀려요.
1: 그러네요.
0: 네, 뭔가를 기다린다 할 때 wait 누구가 아니라 wait for 누구.
1: Yes.
0: Just like so.
1: Mm-hmm.
0: Okay. 자, 이거는 막 강하게 말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Could you bring me a spoon?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Could you wait for him?
1: Could you wait for him?
0: Al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네, 다음 문장입니다.
1: 네.
0: 정말 죄송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0: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강하죠. 아,
1: 네.
0: 정말 죄송해요. 바로 주방장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I'm terribly sorry. 나 진짜 엄청 미안해요. 예. I will tell the right away. 지금 바로. 지금 이거 살짝 끊어줄까요?
0: 오케이.
1: 지금 바로 나는 주방장에게 말합니다.
0: 그렇죠.
1: 주방장은요, 저거잖아요. 최고. 주방에서 최고. 예. 그러면은 헤드. 헤드, 우리 헤드 셰프인데, 셰프 빼고 헤드라고 말해요.
0: 그래요?
1: 모르겠어요.
0: 아,
1: 제가 조금 치였어요.
0: 지금 누가 들으면 굉장히 이쪽 요식업 쪽좀 하시는 분인 것
1: 아, 왜냐면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0: 같은데.
1: 나오다 보니까, 약간 뭔가 이런 문화에, 저희도 약간 젖어든 느낌이랄까요? 예. So, I'll tell the head. 저기, 대장 선생님한테 말할게요.
0: 아마
1: 약간
0: 이럴 것
1: 이런 느낌.
0: 같아요. What do you mean the head? You mean the head here? 이럴 수도 있습니다.
1: 헤드 셰프님이요.
0: 그렇죠.
1: 예.
0: 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셰프로 쓰는 게 낫지
1: 아,
0: 않았을까라는
1: 그래요?
0: 좀 생각이 들면서
1: 응.
0: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right away. 뭐요?
1: 아, 셰프.
0: 그냥 셰프 쓰시면 됩니다.
1: 아, 이래서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이를 그르쳐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1: 아.
0: 주방장, 요리사라고 얘기를 할때 셰프가 아니라
1: 셰프.
0: chef입니다. chef. F는 입술 안 붙는다고 했으니까 chef 하시면 안 되겠죠?
1: 네.
0: So chef 해서 발음이 나와야 됩니다. 자, 두번 해볼게요. chef, chef.
1: Chef.
0: Alright. 저 그런데 chef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3일 있다 말한다 그랬어요?
1: I right away.
0: Right away.
1: 당장에.
0: 아, 그렇습니다.
1: 에.
0: 자, 바로 즉시 바로라고 얘기를 할때 right away. 얘기하겠습니다. 회화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고요. 얘는 문장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1: 네.
0: 즉시 한다. 자, 즉시 요거 한번 해보세요. Will 넣어볼게요. Will. 제가 그거 확인할게요. 즉시. 의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1: I will check right away.
0: Check it right away.
1: I will check
0: 그것이니까.
1: it right away.
0: Alright. How about this? 그들은 즉시 혹은 바로 돌아왔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들은 즉시 돌아왔어.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그렇죠. They came back right away.
1: Yes.
0: Very nice. 문장 뒤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양념을 이렇게 뿌린 거라고
1: Yep.
0: 보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you guys. I will check it right away.
1: I will check it right away.
0: They came back right away.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There you go.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저번에도 아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Right now 보다는 이게 좀 달라요. 그거랑은 달라요.
1: 얘가
0: 오케이?
1: 조금 더 뭔가 긴박한 느낌인가요?
0: 아, 긴박함과는 상관이 없이요.
1: 예.
0: Right now는 now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right now 쓸수 있을까요? They came back right now?
1: 아니요.
0: 말이 안 되죠. 지금
1: 네.
0: 당장 돌아왔다? 이건
1: 아,
0: 과거형이잖아요.
1: 그러면 쓸 수가 없네요.
0: Right away는 시제와 상관없이 두루두루 쓸수 있어요. 즉시. 그래서
1: 네네.
0: 그들은 즉시 돌아왔다. 제가 그거 즉시 확인할게요. 가능하죠.
1: 네.
0: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right away 이런 거 사실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
1: 예?
0: 들어봤나요? Immediately.
1: immediately 알고 있어요.
0: 네. 아마 오히려 이거를 좀 얘가 조금 더 뭐랄까요? 아카데믹한 단어인데요.
1: 네.
0: 이거를 더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캐주얼해요. 물론 이제 immediately 이러면 좀 격식이기 때문에
1: 네.
0: 긴급함이 더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1: 오.
0: immediately, right away. 자, 근데 그거 말고 무슨 away가 또 있고요. 얘는 조금 더 유럽권 쪽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1: 아.
0: 힌트를 드리면
1: 네.
0: 똑바로 간다는 느낌.
1: 아, straight away.
0: Go ahead. 써보세요.
1: straight에요.
0: 오케이.
1: Yeah.
0: 자, straight.
1: Straight away.
0: Straight away. 맞습니다. So straight away. 뭐 어떤 사람은 발음할 때 straight away. 뭐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1: 네.
0: 다 의미는 거의 같아요. 오케이. 제가
1: 아.
0: 추천하는 거는 이거. 이게
1: 네.
0: 내 제일 회화에 좀 어울리고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했던 거한 번만 반복 복습할게요. I'm sorry가 아니라 뭐라고요?
1: Terribly sorry.
0: 끔찍하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단순하게 sorry를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1: 네.
0: terribly를 쓴다고 해가지고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의가 있어요. 더 조심스럽게 쓰는 겁니다. So, I'm terribly sorry가 I'm sorry나 혹은 이거 들어봤죠?
1: I apologize.
0: I apologize.
1: Apologize.

0: 네,
1: eyes.
0: 둘 다 사과한다는 건데 걔보다 심지어 더 미안합니다.
1: 강력하네요.
0: 강력합니다.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0: 네, 주방장에게 바로 말하겠습니다. 했을 때, 와,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네요.
1: 왜요?
0: 스테이크 집은 다음 거 한번 보시면 계산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계산합니다.
1: 오?
0: 와우.
1: 저도 가면 안 될까요?
0: 거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좌표를 찍어가지고.
1: 좌표 이렇게 찍어주세요. 예. 혹시 미국인가요?
0: 그런데 꼭 그렇게 겨우겨우 가잖아요. 예. 그럼 제대로 나와요. 또 음식이.
1: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죠. 네, 네, 뭐. 예. 네. And don't worry about the it's on us. 오. 이거는 우리 몫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까?
1: 그죠? 예.
0: 앞에서부터 볼게요.
1: 걱정 말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서에 대해서.
0: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요?
1: 그러면은 don't worry.
0: 오케이. Okay. 예. Don't worry.
1: 걱정 말아요. 뭐에 대해서? 계산서니까 bill. bill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0: 와. 그것은 on us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bill 맞게 쓰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1: 와우.
0: Perfect. 청구서, 뭐 계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레스토랑이나 뭐 cafes 같은 데서만 쓰는 게 아니죠.
1: 네.
0: 그렇죠. 어떤 bill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뭐 전기 빌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1: 그쵸?
0: 기타 등등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벨.
0: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빌 말고 예. 또 쓰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선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1: 아, 이거잖아요.
0: 들어봤을
1: Check.
0: 수도 있어요. 오. 보통 아마 해외, 특히 미국 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 단어를 꼭 한번 듣게 되시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맞습니다.
1: 오.
0: Check는 수표라는 뜻도 되지만
1: 네, 네.
0: 예. 특히나 이런 음식점에서의 계산서를 얘기를 할 때 check을 쓰기도 해요.
1: 영수증이랑은 똑같은 말이죠?
0: 걔는 receipt이죠.
1: 아,
0: 걔는 receipt. 왜냐하면 check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이기 때문에 이거 이미 페이를 했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1: 아, 주문서?
0: 체크는 보세요. 이만큼 나왔어요. 돈 에이, 내세요라는 에이, 거예요. 그래서 에이. 카드를 주면 그쪽에서 계산을 해서 주는 거. 그게
1: 그쵸?
0: receipt이죠.
1: Receipt.
0: Right. So check이라는 단어. Here's your check. 하고 쓱 떠날 때가 많을 겁니다.
1: 오.
0: 보통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가면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0: 앉아 있으면 거기서 웨이터가 그 check, bill 가져다 줍니다.
1: 그렇죠.
0: 그럴 때 oh, here's your bill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here's your check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게 돼요. And then 뭐 카드를 올리고 뭐 팁을 쓰고 뭐 이렇게 주는 형식입니다.
1: 네.
0: 자, 그리고서 여기서는 don't worry about the bill or check. It's on us. 이거는 회화체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낸다라는 뜻인데요.
1: 네.
0: 자, 제가 이거 그대로 암기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식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응용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음식을 앞에 쓰고요. 뭐 여기서는 그냥 it을 쓴 거예요.
1: 네.
0: 누구나 뭔 줄 아니까, 그렇죠? 뭐 this가 될 수도 있고, it이 될 수도 있고, 뭐 the 무슨 음식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내는지를 뒤에 on 누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 있어요. Right? Fried chicken이 있으면 그걸 우리 위에 얹어놔라. 우리가 갖고 와서 회의하겠다.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음료들은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냅니다.
1: 아.
0: 그 음료들이 뭘까요? The what?
1: The drinks.
0: The drinks.
1: Yeah.
0: 그거 우리가 낸다.
1: The drinks are on us.
0: 오! 아우. 복수니까 is 아니라?
1: Are
0: on us. Oh, the drinks are on us.
1: Yes.
0: 자, 점심은 내가 내. 그냥 점심.
1: Lunch.
0: Lunch.
1: Lunch is on us.
0: 나.
1: 아, lunch is on me.
0: 그렇습니다. 진짠가요? 네, 그래서 네. lunch is on me. 이러면 점심 내가 내. 그거 내 위에 얹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어렵지 않죠, 그죠?
1: 네.
0: Right? 오케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drinks are on us.
1: The drinks are on us.
0: Lunch is on me.
1: Lunch is on me.
0: There you go. 자, 그런데요. It's on u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Right? It's on us. 이게 만약에 물론 친구들이 모아서 우리가 낼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식당에서 on us라고 하면 그 식당에서 낸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1: 그쵸, 그쵸.
0: 한국에서는 그거 뭐라 그래요?
1: 그거는 저희가 쏠게요.
0: 서비스.
1: 서비스.
0: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 서비스라고 할 때, it's service. 이게 아니고요.
1: 그쵸?
0: It's on us라고 그쪽에서
1: it's
0: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하나,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거 적어 두세요.
1: 아, 했었는데.
0: It's on the?
1: House.
0: Yes. House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이. 해당 장소를 얘기를 할 때 house라고 쓰게 돼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 해당 장소.
1: 네.
0: So it's on us. 이거는 그쪽에서 얘기할 때입니다.
1: 예.
0: Or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이러면 우리가 낸다. 결국 서비스입니다.
1: 네.
0: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렇죠?
1: 예.
0: All right. So it's on us. Don't worry about the bill.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읽어볼게요.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ll 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0: 네, 두 번째는 좀 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 bit longer.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네,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이 패턴 잊지 마, 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여러분 다 드린 거예요. I ordered mine 뭐뭐.
1: 네.
0: 형용사만 바꿔주시고 자 갑니다. 제 것은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rare.
0: rare.
1: Yes.
0: Rare는 rare입니다. 자, 저는 미디엄으로 주문했어요. 저는 제 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y medium.
0: That's it.
1: Mm-hmm.
0: 제 것은 well done으로 주문했어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0: That's it. 형용사만 계속 바꿔줬습니다.
1: Yes.
0: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I ordered mine medium. I ordered mine well done.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Could you do something?
1: Yeah.
0: Right? 해외 여행할 때는 무조건 이거 알아줘야 되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1: Could you wait for him?
0: 그렇죠. All for 넣네요.
1: 네.
0: Very nice. 자, 숟가락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스푼을.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그렇죠. 세 번째, 좀 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요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Perfect. 읽어볼게요.
3: Could you wait for him? Could you bring me a spoon?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5: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아,
2: Sorry, is there a problem?
1: Yeah.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0: too rare.
1: Oh.
0: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I'm terribly sorry. Mm-hmm.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0: Uh-huh.
1: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Wow.
2: Okay, thank you.
3: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Great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3: 그렇죠.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Could you? 동사원형.
2: 네.
3: 뭔가를 부탁하는 느낌인데 굉장히 예의 있게 하는 거죠.
2: Alright,
3: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아,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3: 네, 주말입니다. 이병작 많이 많이 많이 하시고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2: See you every day.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 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훨씬 좋은 직장 제안을 받았어요. 팀을 생각하면 머물러야겠고 나를 생각하면 옮겨야겠고 어쩌지? 친구가 이렇게 조언하네요. 우선 생각 좀 더 해보는 게 어때? 우선 생각 좀 더 해보는 게 어때?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How about thinking more first?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Indoor climbing! I really want to try that.
2: They say it's much harder than it looks. You need a lot of muscle strength to climb the wall.
1: Can't you hold on to the grips and slowly go up?
2: It's not so easy. You have to do a lot of muscle training before you start climbing.
1: Oh, it looks like a good workout. Should we go inside and check it out?
2: Now?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You still have a few months left on your gym membership.
1: I can do both. Let's give it a try. If we like it, let's sign up. Come on!
2: You hike all the time. Are you training to be a professional athlete?
1: Come on! You have to get in shape for your new job. It'll give you extra energy.
2: My health is important, but what's important right now is food. I'm so hungry.
1: Let's talk about this over dinner. Keep your mind open.
2: Well, if you buy dinner, I can have a more open mind.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요. 어떤 결정은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빨리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결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결정은 여러 번 심사숙고해야 되는 결정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에피소드에서 크리스틴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고 크리스틴은 전자의 또는 후자의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 카툰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쪽에 동의하시는지 마음을 한번 정해 보시죠.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길을 가다 indoor climbing, 실내 암벽 등반을 발견했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크리스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당장 들어가 보고 싶어 하는데 이제 케빈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기보다 되게 힘들대. 그리고 이거 하려면 되게 이 근육이 많이 필요하대.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거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 너무 운동되겠다. 우리 지금 들어가가지고 한번 체크해볼까? Should we go inside and check it out? 우리 들어가서 지금 알아볼까?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격이 되었네요. 우리 뭐뭐 해볼까? 라는 표현이 should we입니다. 우리 해야 될까? 뭐뭐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Should we quit now? 우리 지금 그만하는 게 좋을까? 또는 should we tell mom honestly? 우리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야 될까?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랬더니 now,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자고. 우선 생각 좀 더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말리는 케빈이죠.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우선 생각 좀 더 해보는 게 어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Why don't you? 묶어서 봐주세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제안하는 표현이고요. Sleep은 잠을 자다. On it은 말 그대로 그거 위에서 자는 거겠죠. 우선은 먼저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지 말고 그 문제 위에서 자는 거니까 하룻밤 정도 더 심사숙고를 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죠. 함께 얘기해 볼게요.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좋습니다. 아니, 지금 결정하지 말고 좀 천천히 생각해보지 그래. 왜냐면 지금 체육관 있잖아요. 멤버십도 남아있어요. 그거 다 하고 하면 되잖아 했는데 아니야 나는 두 개 다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지금 빨리 등록하러 가자. 크리스티 못 말립니다. 이제 마지막 또 얘기를 해보는데요. You hike all the time. 너는 등산도 매일 가잖아. All the time이 늘 항상 이런 뜻이죠. We do that all the time. 우리 그거 항상 하는 거야. 또는 My mom says that all the time too. 우리 엄마도 그 말 항상 하셔. All the time 느낌 아시겠죠? 아니 너 등산도 맨날 가면서 뭐 전문적인 운동선수라도 되려는 거야 뭐야? 그죠? 운동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니까요. 근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야 케빈 하자. 너도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가졌으니까 이 몸을 또 튼튼하게 해야지. 이거 하면 에너지가 막 생긴다니까 역으로 또 설득을 막 하고요. 그랬더니 우리 케빈이 나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Food. I'm so hungry. 난 너무 배고프거든. 음식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Let's talk about this over dinner. 그럼 우리 저녁 먹으면서 생각해보자. 한 발 물러섰죠? Over 이라는 것이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뭐 동안에, 뭐뭐 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Let's talk about it over lunch는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해보자. We're away over the summer. 우리 여름 동안에 어디에 간다. 그러니까 뭐 여행 간다, 외출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Over 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서 keep your mind open. 아니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그랬더니요. 네가 저녁을 산다면 나는 마음이 좀 열릴 것 같다. 라고 케빈이 이야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에피소드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젠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우선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게 어때?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Give it a second thought. 그것에 give, 주래요. A second thought. 두 번째 생각을 주래요. 말 그대로 다시 생각해보란 뜻이죠. Give it a second though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작은 의견 차이로 싸운 것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겠다는 친구. 야, 다시 생각해봐. 어떡해요? Give it a second thought. Give it a second thought.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냥냥냥 씹는 걸 chew라고 하거든요. Please chew.

chew on it. Please chew on it. 이 표현도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요, 뭐라고? 휴학하고 갑자기 여행을 떠나겠다고? 신중하게 생각해. 어떡해요? Please chew on it. Please chew on it. Excellent.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앞으로도 재미와 영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Cartoon English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의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요, 언제나 그렇듯이 자주 틀리는 발음 선생님이랑 같이 교정해서 확실하게 정복을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을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한번 들어봐야겠죠? 바로 한번 듣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도 해볼게요. Let's take a listen.
1: Exit. Where's the exit? Expert. He's a computer expert. Explanation. I owe you an explanation.
0: Okay, 여러분, 오늘도 잘 들었나요? 자, 어떤 단어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세 표현이 나왔는데요. 바로 한번 우리 발음 듣기 전에 공통점 찾아볼까요? 전혀 어렵지 않죠? 맞아요. 다 EX로 시작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EX가 오늘 우리의 생각처럼 발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EX 발음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같이 한번 연습 시작해 볼까요? 자, EX는요, X로 발음될 때도 있지만요, 오늘은 그렇게 발음되지 않습니다. 이 EX에서 이 알파벳 E 부분이요, 오늘은 E로 발음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게 E로 발음될 때 그런 단어들을 모아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E라고 자꾸 실수하는 그런 단어들을 특히 좀 모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E로 발음되는데 같이 한번 단어들 하나씩 보면서 뜻도 확실하게 익혀볼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발음입니다. 단어입니다. 요거는요, 출구라는 뜻인데요. 이거를 이그짓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은 것 같아요. 이그짓 아니고요. 지금 여기 EX에서 앞부분 E가 E로 발음이 돼요. 오늘 일단. 그래서 exit 이렇게 발음이 돼야 돼요. 에, 일단 E가 아니라는 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exit 이렇게 Z로 발음을 해주면 됩니다. Z로 발음할 수도 있고 exit 이렇게 S처럼 발음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출구가 어디야? 출구는 보통 이렇게 찾아야겠죠? 그래서 Where's the exit?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발음은 exit 이렇게 Z 발음할 때도 되고 exit도 됩니다. exit으로 오늘 연습을 해볼게요. Where's the exit? 출구가 어디야? 자, 두 번째 단어는요. 여기도 지금 EX 있는데요. 일단 expert 당연히 아니겠고요. 오늘 A로 시작해야겠죠, 무조건? expert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X가요, Z 발음은 나지 않고 S로 발음이 나요. 그래서 X, expert.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전문가란 뜻이죠. 예문 한번 볼게요. He's a computer.

0: expert. 그는 컴퓨터 전문가야. 부럽네요. 컴퓨터를 완전 잘 아는 그런 전문가야. 전문가라고 할때 expert 아니고요. expert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는요. 좀 긴데요. 일단 x 아니고요. x입니다. 마치 x처럼 이렇게 여기도 z 발음은 아니고 x 발음 내주면 되는데요. explanation. 설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설명하다라는 동사는 또 ex거든요, 여러분. explain. 그런데 이게 품사가 바뀌면 영어는 이렇게 강세나 발음 자체가 바뀔 때가 많으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설명. 이렇게 딱 떨어지는 명사가 되면 explanation 아니고 explanation. 오케이. 예문 볼까요? I owe you an explanation. I owe you something이라고 하면요. 내가 너한테 이걸 줘야 돼. 내가 너한테 빚졌어. 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I owe you $3. 그럼 내가 너한테 3달러 빚졌으니까 3달러 줘야 돼. 라는 뜻인데요. I owe you an explanation. 내가 너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뭔가 설명을 하지 않은 어떤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설명해야 할게 있어. 라는 뜻입니다. Anyway, 여기 발음 지금 X 아니고 X를 주의해 주면 돼요. I owe you an explanation. 오케이, 여러분. 오늘 그럼 EX 헷갈릴 수 있는 발음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Alright, 우리 오늘 배운 단어와 문장들 발음 큰 소리로 여러 번 말하면서요. 입에 확실하게 붙여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뜻 뭐였죠, 이거? 출구입니다. 정말 유용한 중요한 단어예요. 여행 가면 이거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출구 찾아내야 되니까요. 발음은 exit. 이렇게 가겠습니다. exit도 되지만.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exit. 그렇죠. exit 아니고요. One more time. exit. 좋아요. 두 번째. 자, 이거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는 expert. 역시 에 발음 신경 쓰면서 바로 갈게요. expert. 한번 더. expert. Very good. 자, 마지막은요. 단어 좀 길어졌는데 설명이죠. 설명. explanation. 갑니다. explanation. 한번 더. explanation. Good job. 좋습니다. 자, 이 단어들 우리 문장으로 훈련 시작할게요. 첫 번째, 출구가 어디야? Where's the exit? 가겠습니다. 듣고 따라할게요. Where's the exit? Exit, great. 한번 더. Where's the exit? Exit, great. 좋아요. 자, 두 번째는 그는 컴퓨터 expert, 전문가다. 바로 가겠습니다. He's a computer expert. Expert, great. 익스퍼트, no, no. Expert, yes. 갈게요. One more time. He's a computer expert. Expert.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단어 좀 어려운 거 들어가 있죠? 긴 거. Explanation. 그리고 앞부분에는요. owe 하면 빚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줘야 된다. I owe you an explanation. 문장 전체 듣고 따라해 주세요. I owe you an explanation. Explanation. 한번 더. I owe you an explanation. Very good. 어때요, 여러분? 이 X가 있을 때, EX 있을 때, 항상 X라고만 생각했다면 오늘 좀 반전인 그런 단어들 섞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 X라고 발음될 수도 있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실수하지 않고 더블 체크해서 확실하게 잘 발음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듣고요. 또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따라하는 시간 한번더 가지겠습니다. Let's do it one last time.
1: Exit. Exit. Where's the exit? Where's the exit?

0: Expert. Expert. He's a computer expert. He's a computer expert. Explanation. Explanation. I owe you an explanation. I owe you an explanation.
1: 네, 여러분, 오늘 배운 모든 단어들 전부 다 앞부분 E가 아니라 A로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Bye bye!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Brand. B-R-A-N-D. Brand. Brand. Open. O-P-E-N. Open. Open. Close. C-L-O-S-E. Close. Close.
0: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department store, 백화점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저와 함께 오늘 백화점으로 놀러 가볼까요? Let's go! 자, 첫 번째 단어는 brand, 상표 또는 브랜드란 뜻이에요. 백화점 가면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what's your favorite brand?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그 다음은 open, 열려있는. 친구들, 아침 일찍 백화점이 열릴 때 빨리 뛰어서 들어가야 돼요. 열려있는 open. 그 다음은 close, 닫다란 뜻이에요. 추우면 문을 꼭 닫아야 되고요. 상점도 밤 늦게까지 안 해요. It closes. Close. 자, 잘했고요. 우리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볼까요? 상표, 브랜드, brand. R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brand. 잘하는데요? 열려있는 open. 친구들, open이 아니라 O 소리가 나요. 한 번 더. open. That's correct. 닫다. close. 여기도 역시 O 발음이 나는데요. close.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Brand, brand, open, open, close, close.
0: 자, 이제 예문으로 배워볼까요? What's the most expensive brand in this store? 가게에서 가장 비싼 상표가 뭐죠? 궁금한데요? 왜요? 사게요? Wow, it's very expensive. 자, 여러분, 가장 비싼은 영어로 most expensive이에요. 최상급일 땐 most를 써야 돼요. 알겠죠? 같이 말해봐요. What's the most expensive brand in this store? 잘했어요. 그 다음은 The department store is open from Tuesday to Sunday. 이 백화점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연다. 와우, 그 기간 동안 빨리 쇼핑을 가야겠네요. 자, is open을 써요. 문을 연다. 언제부터? From 언제? To 언제? 이런 영어 아주 중요해요. 같이 말해볼게요. This department store is open from Tuesday to Sunday. 와우, 이제 긴 문장도 아주 잘하는데요. Next sentence. What time does the bank close? 은행은 몇 시에 문을 닫나요? 빨리 은행 업무를 봐야 돼요. 일찍 닫거든요. 자, what time은 몇 시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close, 닫다 기억나죠? 같이 말해볼게요. What time does the bank close? That was excellent, everyone. 이제 단어를 더 한번 배워볼게요.
1: Sale. S-A-L-E. Sale. Sale. Cheap. C-H-E-A-P. Cheap. Cheap. Expensive. E-X-P. E-N-S-I-V-E. expensive, expensive.
0: 자, department store에 또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Sale, 할인 또는 판매란 뜻이에요. I love this.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Sale, 할인. 그 다음은 cheap, 값이 싼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옷을 고를 때 비싼 옷도 있고요. 싼 옷도 있어요. Cheap. 그 다음은 그 반대말, expensive, 비싼이란 뜻이에요. Do you like expensive things? I do. 자, 우리는 비싼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너무 비싸요. 자, 여러분, 이제 pronunciation 같이 연습해 볼까요? 할인, 판매, sale. A 발음이 나요. 한 번 더, sale. 잘했어요. 값이 싼, cheap. 이 A는 항상 E 소리가 나요. Cheap. Very good. 비싼, expensive. 자, ben에 강세를 넣어볼게요. Expensive. That's right. Now let's listen one more time.
1: Sale. Sale. Cheap. Cheap. Expensive. Expensive.
0: 자, 다음 예문 볼까요? Is this shirt on sale? 이 셔츠는 할인 중인가요? 제가 쇼핑하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친구들, on sale, 할인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s it on sale?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같이 말해볼게요. Is this shirt on sale? Yes, it's on sale. 그 다음은 This dress is really cheap. 이 드레스는 정말 싸. I should buy it. 제가 사야겠는데요. I love dresses. 자, cheap은요, 싸예요. Really cheap은 정말 싸다는 거예요. 같이 말해봐요. This dress is really cheap. Very good. That car is too expensive to buy. 저 차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 친구들, 비싸다는 expensive이었어요. too를 붙이면 너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같이 말해봐요. That car is too expensive to buy. Good job, everyone.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Brand. Brand. Open. Open. Close. Close. Sale. Sale. Cheap. Cheap. Expensive. Expensive.

친구들, 오늘은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볼게요. Have a nice day, everyone. See you next time. Good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네,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0: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1: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3: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Unit 25. Why? Let's go. Phonics chant why. Yuh, yuh, yuh. Yuh, yacht.
1: Yuh, yacht.
0: Yuh, yellow.
1: Yuh, yellow.
0: Yuh, yo-yo.
1: Yuh, yo-yo.
0: Yuh, yogurt.
1: Yuh, yogurt.
0: Yuh, yawn.
1: Yuh, yawn.
0: Yuh, yummy.
1: Yuh, yummy.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도 신기한 소리 만날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알파벳은요, 바로 Y예요. Y. Y. 네, 근데 Y가 이렇게 두 개 있죠? 하나는 큰 대문자 Y예요. Big Y. 그리고 하나는 작은 소문자 Y예요. Small Y. 이렇게 크기는 다르지만 같은 소리가 나는 Y예요. 그럼 Y에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요. 유 유 유 Good job! 자, 오늘 만날 첫 번째 단어 배 종류의 하나예요. 굉장히 빠르고 바람을 이용해서 멀리 갈 수 있어요. 네, 요트예요. 요트도 앞에 유 소리가 나요. 영어로 yacht. yacht. yacht. Good job.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맞춰볼까요? 이거는 색깔이고요. 써니가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과일이 있어요. Pineapple, lemon, banana. 이거는 어떤 색이게요? 네, 노란색이에요. 노랑도 y로 시작해요. Yellow, yellow. Very good. 자, 다음 단어는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이거를 실로 감아서 던졌다가 당기는 건데 맞았어요. 요요예요. 요요도 유 소리가 나요. 들어봐요. 요요. 요요. 너무 잘했어요. 자, 이 단어는 맛있는 음식이에요. 우유로 만들어졌고요. 살짝 끄덕끄덕해서 숟가락으로 퍼먹는 건데 네! 요거트예요. 요거트도 유 소리가 나요. 요거트. 요거트. 발음이

0: 너무 좋았어요. 친구들, 우리가 피곤하거나 졸릴 때 입을 쫙 벌려서 하품을 하죠? 네, 하품도 이으로 시작해요. 연. 연. Excellent. 친구들, 우리가 불고기, 떡볶이, 피자 이런 음식을 생각했을 때는 무슨 생각이 떠올라요? 우선 엄청 맛있잖아요. 네, 오늘 써니와 함께 맛있는 이란 단어 배워볼 거예요. 들어봐요. Yummy. Yummy. 너무 잘했어요. 친구들, 예로 시작한 단어가 이렇게 많아요. 그럼 우리 큰 소리로 발음해 볼까요?
1: Let's go. Phonics chant Y. Yeah, yeah, yeah. Yeah, yacht.
2: Yeah, yacht.
1: Yeah, yellow.
2: Yeah, yellow.
1: Yeah, yo-yo.
2: Yeah, yo-yo.
1: Yeah, yogurt.
2: Ew, yogurt.
1: Yeah, yawn.
2: Yeah, yawn.
1: Yeah, yummy.
2: Yeah, yummy.
0: Great job! 자,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발음해 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배운 알파벳 바로 Y였는데요. Logan, 큰 대문자 Y 뭐라고 하죠?
3: Big Y.
0: Yes, big Y. 그리고 작은 소문자 Y 뭐라고 해요?
3: Small Y.
0: Excellent. And Logan, what sound does the letter Y make?
3: Y, y, y.
0: That's right. 친구들, 같이 따라해볼까요? Y, y, y.
3: Y, y, y.
0: 네, 너무 잘했어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단어, 배 종류의 하나인데요. 아주 빨라요. 바람을 이용해서 멀리 가는 요트. Logan, 요트 발음 어떻게 하죠?
3: Yacht.
0: Yes. 자, y, y, yacht 세 번 말해주세요.
3: Y, y, yacht. Y, y, yacht. Y, y, yacht.
0: Excellent. 다음 단어는요. Logan, pineapple, lemon, banana. 이거는 무슨 색이죠?
3: Yellow.
0: Yes. 자, 노랑. 영어로 yellow. Logan, can you say it three times?
3: Y, y, yellow. Y, y, yellow. Y, y, yellow.
0: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우리 로건이 아주 좋아하는 장난감이에요. 감아서 던졌다가 당기는. 이거 뭐예요?
3: 요요.
0: Yes. 자, 요요. 세 번 말해주세요.
3: 요, 요, 요요. 요, 요, 요요. 요, 요, 요요.
0: Excellent. 자, 다음 단어는 로건이 아주 좋아할 것 같은데요. 우유로 만들어졌어요. 살짝 꾸덕꾸덕해서 스푼으로 떠먹는. 이건 뭐죠?
3: Yogurt.
0: Yes, yogurt. 너무 잘하는데요. 자, Logan, 세 번 발음해 주세요.
3: Yeah, yeah, yogurt. Yeah, yeah, yogurt. Yeah, yeah, yogurt.
0: Excellent. 자, Logan, 우리가 피곤하거나 졸릴 때 입을 쫙 벌려서 하는 하품, 영어로 뭐예요?
3: Yawn.
0: Yes, 너무 잘했어요. 자, yawn, 세 번 발음해 주세요.
3: Yeah, yeah. Yawn. Yeah, yeah, yawn. Yeah, yeah, yawn.
0: Good job! 자,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요. Logan, 피자, 떡볶이, 불고기. 이거는 굉장히 맛있는 음식이죠? 맛있는 영어로 뭐예요?
3: Yummy.
0: Yes! 자, Logan이 세 번 발음해 주세요.
3: Yeah, yeah, yummy. Yeah, yeah, yummy. Yeah, yeah, yummy.
0: Great job! 와, Y 소리가 이렇게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로 불러볼게요.
4: Let's chant!
1: Let's go! Phonics chant Y. Y, y, y. Y, yacht.
2: Y, yacht.
1: Y, yellow.
2: Y, yellow.
1: Y, yo

0: Yeah. Yo-yo.
1: Yeah. Yogurt.
0: You. Yogurt.
1: Yeah. Yawn.
0: Yo. Yawn.
1: Yeah. Yummy.
0: Yeah. Yummy.
2: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y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y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공손하게 물어보는 편이죠, 그쵸? 저 화장실 갈래요! 라고 할 때도 저 혹시 화장실에 갔다 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영어로도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 있었죠. 자, 그 표현 복습하면서 글쓰기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6. Friday. Asking politely. I can write politely.
0: Let's start with review. 자, 복습 시작해 볼게요. 오, 여기 여자애가 있는데 her name is Jenny. Jenny라는 친구예요. 근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 엄마한테 쪽지를 남기는 것 같은데 물어볼 게 있나 봐요. 엄마한테 물어볼 때 좀 공손하게 물어보면 엄마가 yes, okay 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What is she thinking about? 아, 아무래도 케일린의 집에 놀러 가고 싶은가 봐요. So she's gonna ask if she can go to Kaylin's house. 그런데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물어봐야 될 이유가 있었네요. Sleep over. 잠을 자고 오고 싶은가 봐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의 집에 가서 이렇게 자고 오는 적도 있나요? Well, you can ask your mom politely and maybe she'll say yes. 자, 어떤 표현들을 이때 쓸 수 있는지 우리 복습해 볼게요. May I? 자, 이게 바로 공손한 질문의 시작이죠. May I?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뭐를 좀 해도 될까요? 라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영어에는 존댓말, 반말 이런 게 없다고 했죠. 대신 표현들로 약간 조금 더 공손한 표현,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들 이렇게 나뉩니다. 자, may I? 이걸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May I go to the restroom? 자, 우리 친구들 수업 시간에 갑자기 너무 화장실이 급해요. 가야 됩니다. 그럴 때 May I go to the restroom?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선생님께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화장실 가도 될까요? 자, 그리고 May I sit here?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 그 옆에 앉아도 되냐?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할 때는 May I sit h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May I? 잘 기억해 주세요. Also라는 표현은 또한이라는 뜻이죠. May I also eat a banana? 저 사과도 먹었는데 바나나도 또 먹어도 돼요? May I also eat a banana?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I also went to school. 저는 학교에도 갔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I also went to school.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Sleep over가 바로 친구 집에서 뭐 잠을 자다, 남의 집에서 잠을 자다 라는 뜻이에요. I slept over yesterday 라고 하면 저는 어저께 그 집에서 잠을 잤어요 라는 뜻이겠죠. Sleep의 과거는 slept 이렇게 바뀝니다.

0: 참고해 주세요. I slept over yesterday. 너 어저께 케일린네 집에 갔었어? I slept over yesterday. 나 어제 케일린 집에서 잤어? 이럴 때 쓰는 거겠죠. Say yes. 네라고 말하다. Yes라고 말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Did he say yes? Yes라고 했어, 그 사람이? 이거는 또한 뭐 동의했어? 라는 의미도 될수 있겠죠. 그쵸? 그 사람이 하겠다고 했어? Did he say ye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자,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may I? 질문을 했었잖아요. 질문. 영어로 뭘까요? 질문은 question이죠. 맞아요. 퀴.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들은 보통 QU로 시작을 하죠. question이잖아요. 우에, 우에. 요거는 E가 그 다음에 오겠죠. 그쵸? Q, 퀘. 그 다음에 스, 쨘. STION이 되겠네요. question. 요 스펠링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저도 갈래요. 나도 갈래. 라고 할 때는 I, 땡땡, want to go 라고 할수 있는데, I really want to go 일까요? I always want to go 일까요? I also want to go 일까요? 정답은 맞아요. 3번이죠. I also want to go. also가 또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I really want to go는 나 정말 가고 싶어이고, I always want to go는 난 항상 가고 싶어.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1: Fun time.
2: I can't wait for my birthday party. I want a very special party this year.
3: A special one. What about a swimming pool party?
2: At the swimming pool? Can you swim?
3: Yes, I can. You can swim too, right?
2: No, I can't. I can't swim. No swimming party.
3: Okay. What about an amusement park party?
2: At the amusement park, can you ride a roller coaster?
3: Yes, I can. You can ride it too, right?
2: No, I can't. I can't ride a roller coaster. No amusement park party.
3: Okay. What about at your house?
2: At my house, can you dance?
3: Yes, I can. You can dance too, right?
2: Yes, I can. I can dance. Can you sing?
3: Yes, I can. I can sing. I sing it has it high.
2: We can sing and dance at the party.
3: Happy birthday, Kayla!
2: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the present.
1: Fun time activity.
4: 1번. 다음 장면에서 남자의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2: I can't wait for my birthday party. I want a very special party this year.
3: A special one. What about a swimming pool party?
2: At the swimming pool? Can you swim?
4: A. No, I can't. B. Yes, I can. C. Yes, you can. Yes, I can. 2번. 다음 장면에서 여자의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3: What about an amusement park party?
2: At the amusement park? Can you ride a roller coaster?
3: Yes, I can. You can ride it too, right?
2: I can't ride a roller coaster.
4: A. Yes, I can. B. No, I can't. C. Yes, you can. No, I can'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Level Up 시간이죠? It's writing time! 자, 아까 제니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자, 처음에 편지를 쓸 때 앞에 누구누구에게 라고 할 때는 Dear를 쓰면 되죠. Dear Mom. 자, 여기서 Mom에 대문자 M으로 썼죠. 이렇게 이름 대신에 호칭을 쓸 때는 꼭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우리 서로의 이름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의 엄마라고 할 때는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부를 때, 호칭으로 쓸 때만. 자, 엄마한테 뭐라고 질문하는 걸까요? 일단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May I ask a question?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인데 사실 질문을 많이 했죠. 자, 뭐라고 질문했냐? 제가 케일린의 집에 가도 될까요? 공손하게 하면 May I go to Kaylin's house? 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케일린 대신에 여러분의 친구들 이름을 넣어도 돼요. May I go to Sua's house? May I go to 영수's house?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고 와도 되냐? May I also sleep over? 자,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자고 와도 될까요? 이기 때문에 also까지 넣어줬죠. 그죠? May I also sleep over?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엄마가 꼭 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다 say yes였죠. I hope you say yes. 엄마가 꼭 yes라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너무 고맙다 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thanks mom. 이미 고맙다고 하는 거는 엄마가 거의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여기서도 대문자 M으로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편지를 끝맺을 때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love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love Jenny 나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May I ask a question? May I go to Kaylin's house? May I also sleep over? I hope you say yes. Thanks, Mom! 잘했어요. 편지 내용 다 읽어봤고 여러분도 편지 한번 써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politely. 공손하게 글을 쓸 수 있다. 여러분 알 수 있죠? May I?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끝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5: EU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

0: listene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서.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6. Friday. Summer vacation. I can talk about my summer vacation.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여자아이랑 남자아이가 지금 여름방학에 대해서 summer vac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죠? I think the girl and the boy a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plans, right? 여름방학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그쵸? 자,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plan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plan, plan. plan은 계획이지요. 자, 너 주말에 계획이 뭐야? 여름방학에 계획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plan입니다. plan, plan. plan 이러지 마요. plan. okay? 자,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짜잔.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One more time.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하면 무슨 뜻일까? 너의 여름에 너의 계획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 친구가 무엇을 하나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여름에 계획이 뭐야?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Stay cool. One more time. Stay cool. 자, stay cool. Stay는 머물다 또는 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Cool는 시원한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지내다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Stay cool. Okay. 자, 그럼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How do you stay cool? 너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그러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하자 보면은 너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 너 이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이겨내니? 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다. 그쵸?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How do you stay cool?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How do you stay cool?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Must have item입니다. Must have item. 자, item은 물건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이템 알잖아요. 아이템. 그거를 사실 item이라고 영어 발음합니다. item. Alright. 근데 must have가 앞에 붙었다. must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must have, 무조건 가지고 다니는 물건,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말할 때 must have item 라고 많이 표현해요. 자,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These are summer must have items. These are summer must have items. 자, 이걸 해석해보면 이것들은 여름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도 여름에 꼭 필수 아이템들이 있나요? 선생님은 있어요. 모기약이 있어야 되고, 모자 있어야 되고, 선글라스 있어야 되고,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 믿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짜자잔. 이건 뭐에 지금 포인팅이 되어 있죠? 빙수에 포인팅이 되어 있어요. 그쵸? 자, 너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름 하면은 좀 더워서 무서운 것도 있지만 맛있는 여름 음식들이 또 많잖아. 그쵸? 뭐 빙수도 그렇고 냉면도 그렇고 뭐 콩국수도 있고 그쵸?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문장을 우리 친구들이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여름 음식이 뭐야? What's your favorite?

favorite summer food. 기억하면 좋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까, 얘들아? Okay, number one. 자, title.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맞추래요. 우리 방금 이렇게 다뤘던 내용들. Okay. What's your plan for the?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Weekend? Summer? Birthday. 선생님, 무슨 뜻인지 다안 알려줄 거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보세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제목이 뭐였어? 선생님이랑 방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What's your plan for the? 그쵸? Summer 돼야 되겠죠? Summer가 바로 여름이지요. 그래서 너의 여름 계획은 뭐니? 라고 할 때,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하기로 했지요? 잘했습니다. 자, number two 볼게요. What is a summer food? 이것도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보면 해석할 수 있어요. What is a summer food? Okay. A. Hot soup. Okay, B, shaved ice. Which one?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What is a summer food, guys? It is definitely the shaved ice, right? 자, 여름 음식을 고르는 건데, 얘들아, 뜨거운 수프, 국이 되겠어요? 아니면 시원한 빙수가 되겠어요? 빙수, shaved ice가 돼야 되겠죠? Shave 하면은 갈다란 뜻인데요. Shaved ice 하면은 이 가른 얼음들, 그러니까 빙수라는 뜻이 됩니다. 여름에 우리 빙수 먹으면 맛있잖아, 그쵸? 자, 우리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chant and move. 오랜만에 쌤이랑 chant 불러볼게요.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Summer, summer, summer, summer.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Your turn.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Great job. Stay cool, stay cool, stay cool, stay cool. I need a fan. Your turn. I need a fan. Good job. Must have item. Must have item. Your turn. Must have item. Must have item. Good job. I need bug spray. I need bug spray. Summer food. Summer food. Summer food. Summer food. I love shaved ice. I love shaved ice.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우리의 마지막 코너는 롤플레이지요. 쌤이랑 또 멋진 연기 실력을 우리 뽐내보자고. 오케이?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짜잔. 우리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summer vacation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쌤이랑 자세히 보자. 빠밤. A, 쌤 차례야.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plan은 계획이란 뜻이죠. 그래서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하면은 너 여름의 계획이 뭐야? 여름 계획이 뭐야? 라는 거겠죠?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볼게요. 그림을 잘 보고 한번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봐. 짜잔! I'm going to Seorakson for 얘들아, Seorakson이 뭘것 같아요? 설악산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산, 설악산. 자, 근데 얘들아, 설악산에 왜 갈 것 같아? 등산하러 간답니다. 등산이 영어로 쌤이 알려줬어요. 하이킹이죠. 그래서 하이킹 넣어볼게. 자, I'm going to 설악산 for hiking. 나는 설악산에 hiking, 등산하러 가 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m going to 설악산 for hiking. 좋아요. 설악산 안 해도 돼요. 설악산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차례네요.
How do you stay?

0: Stay cool. Stay cool 하면 시원하게 지내다 라는 뜻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How do you stay cool? 너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더운 여름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니? How do you stay cool? 물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해줄까? I carry a with me 라고 해줄게요. 자, 근데 carry가 뭔지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carry는 옮기다 라는 뜻도 있지만 휴대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휴대하다, 가지고 다니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근데 그림을 보아하니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그쵸, fan. 부채 또는 선풍기를 뜻을 가졌죠, fan을. 그래서 나는 부채 또는 선풍기를 가지고 다녀 라고 문장으로 해볼게요. I carry a fan with me. 자,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carry, carry. 단어 기억하면서 시작. I carry a fan with me. 좋습니다. 나는 부채 또는 선풍기를 휴대하고 다녀 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What are summer must-have items? What are summer must-have items? 자, must-have items는 꼭 필수 물건들이라 그랬죠, 선생님이. 자, 너의 summer 여름 필수 아이템들은 뭐야? 필수 물건들이 뭐니?라고 물어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생각해보자. 짜잔. 자, I put on 자, 무엇을 갖고 다닐까요? 그쵸, sunscreen 선크림을 바른다고 합니다. I put on sunscreen. 자, 해볼게요. I put on sunscreen.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너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뭐야? 자,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빙수를 사랑해. I love shaved ice. 해줄게요. 시작. I love shaved ice.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롤플레이였어요.
1: Plan.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Stay cool. How do you stay cool? Must have item. Summer must-have items.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2: I love shaved ice. It's perfect for summer.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summer vacation. 나는 나의 여름방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3: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자,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자,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Don't run away. I'll brush my teeth and then be right back.

0: the spot. But where is...
1: Ah! Oh, only my reflection. Hello, me.

니콜 선생님, 저 강아지 받았어요. 태어난 지 2개월밖에 안 된 진짜 아기 강아지예요. 뽀송뽀송 정말 귀여워요. 안으면 보들보들 따뜻해서 기분이 좋아요. 무언가를 만졌을 때 전해지는 느낌 표현하는 법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와, 우리 친구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아기 강아지 만지면 이렇게 작고 뽀송뽀송하고 막 따뜻하고 그런 기분 선생님도 알거든요. 이렇게 뭔가를 손에 딱 대었을 때, 만졌을 때 느껴지는 걸 촉감이라고 하잖아요, 친구들. 오늘은 이 촉감 표현하는 법 함께 배워볼게요. Warm. Feels. It. It. Feels warm. It feels warm. 자,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feel 배웠어요. 그쵸? 이 feel이 어떤 느낌이 든다, 어떠어떠한 기분이 든다, 감정이 든다, 이렇게 썼는데요. 오늘도 똑같이 feel 사용할 거예요. 근데 오늘의 feel은요, 조금 더 촉감 같은 거, 만졌을 때 거칠거칠하다든지 부드럽다든지 뭐 뜨겁다든지 이런 느낌 있죠. 손에 닿는 느낌을 촉감이라고 해요. 이 촉감 표현하는 법을 feel로 배워볼게요. 우선 우리가 만지는 그 대상이 있죠. 물건일 수도 있고 동물이거나 식물이거나 이럴 수 있어요. 이런 건 우리가 it, 그것. 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러이러한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feel에다가 s 붙여서 feels, it feels, 그것은 이러이러한 촉감이나 느낌이나 어떤 거요? warm. warm은 따뜻한이에요. 만졌을 때 따뜻한 느낌이 나네. it feels warm. 같이 말해볼게요. it feels warm. It feels warm.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Feels. Soft. Smooth. Rough. 자, 오늘도 네 개의 단어 함께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feels. Feels. 아, 선생님 이거 알아요. 맞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했죠. S 빼고 했고 오늘은 S를 붙여서 문장을 계속 만들 거라서 아예 선생님이 한번 넣어봤어요. E, 기억하죠? E, 그리고 O, Z, feels. 여기 S는 Z 소리 나요. Feels. Feel이 느낌, 기분에 관련된 것도 있고 무언가를 만졌을 때 촉감이 어떻다, 뭔가 따뜻한지, 뜨거운지, 부드러운지, 거친지 이런 촉감도 있잖아요. 그런 촉감을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다. 오늘은 그렇게 배워볼 거예요. Feels. Feels. 좋아요. 두 번째 단어는 soft. Soft. 선생님이 왜 소리를 soft 이렇게 했을까요? Soft의 느낌이요. 부드러운 거. 또 만졌을 때 폭신폭신, 베개나 인형처럼 폭신폭신한 거, 또 마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한 거, 이런 느낌들이 다 soft에 들어가요. soft. soft. 이렇게 세 개 아니고, 세 박자 아니고, 한 박자로 soft. 한 번 더 soft. 잘했어요. 다음.

거는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선생님이 이 화면을 만지는 느낌이에요. 친구들도 집에 이런 TV나 컴퓨터나 또 이렇게 휴대전화 화면 만지면 어때요? 매끌매끌. 유리나 이런 표면이 매끌매끌하죠? 이렇게 매끌매끌한 거를 smooth. smooth라고 불러요. 어른들은 가끔씩 스무스하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영어 발음은 스무스 아니고 smooth. smooth. 이렇게 마셨을 때 매끄럽게 넘어가는 우리 마시는 음료 중에 스무디도 있죠. 오오 만나서 우 그리고 TH 만나서 으 소리 나요. 으 혀가 간질간질해야 돼요. 붙여서 smooth, smooth. 좋아요. 마지막 단어는 이 smooth랑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rough, rough. rough는 그럼 뭘까? 매끌매끌하지 않은 거. 거칠거칠한, 거친이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산 같은 데 가거나 길에서 돌멩이 만져보면 어때요? 뭔가 거칠거칠해요. 그쵸? 또 나무로 만든 가구 같은 거잘 이렇게 매끄럽게 안 해주면 만졌을 때 가시 걸리는 것처럼 거칠거칠해요. 이런 것들을 rough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소리 나는 R이고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친구들. OU가 소리 나고요. GH가 소리 나요. 이게 아주 특이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OU는 보통 아우 이렇게 소리 난다고 배우기도 해서 친구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모양을 보면서 내 입으로 여러 번 말해보는 게 중요해요. Rough, rough, rough. 거칠거칠한.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오늘 첫 번째 문장은요, 친구들. 그것은 만져보니까 따뜻해. 따뜻한 느낌이 들어. 따뜻한, 감촉이야. 이렇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그것이니까 it. 그리고 이러이러한 느낌이 든다. feels. 어때요? 따뜻한 warm. 다 붙여서. It feels warm. It feels warm. 친구들이 막 추운 날 집에 와서 엄마가 따뜻한 우유 데워주시거나 따뜻한 핫초코, 그저 코코아 같은 거딱 주셨을 때, 마셨을 때 느낌, 컵을 만졌을 때 느낌이 It feels warm이 되겠어요. 두 번째 문장은요, 뭔가 말랑말랑해, 부드러워, 푹신푹신해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거 부드러워. 그거 푹신푹신 말랑말랑해. 어떻게? It, 그것이니까. 이런 느낌이야? Feels. 부드러운, 푹신푹신한, 말랑말랑한 다 되는 거 있어요. 맞아요. Soft. 뭔가 새 베개, 아, 폭신폭신해. 마시멜로, 아, 폭신폭신해. 말랑말랑해. 부드러워. 어떻게? It feels soft. It feels soft. It feels soft. Good. 세 번째 문장은요. 만지니까 매끈매끈해. 친구들 유리 같은 데 만지면 걸리는 거 없이 매끈매끈하죠. 그죠? 그리고 친구들 이렇게 이렇게 핸드크림 같은 거잘 바르고 나면 손이 매끈매끈해요. 이렇게 매끈매끈해.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매끈한 느낌이 들어. It feels smooth. 한번 더. It feels smooth. It feels smooth. 아, 좋아요. 마지막은요, smooth랑 반대예요. 뭐, 이렇게 돌 같은 거 만져보거나, 나무로 된 물건 같은 거잘 이렇게 다듬지 않으면 거칠거칠한 거 있죠? 그건 거친 느낌이 들어. 어떻게? It feels 거친, rough. 조금 어려웠죠? 한번 더. It feels rough. It feels rough. 좋아요. 그럼 만든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젠트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feels soft. It feels smooth. It feels smooth. It feels rough. It feels rough. It feels warm. It feels soft. It feels smooth. It feels rough. Yay! 촉감을 나타내는 표현들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그림으로 준비했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림에 맞는 문장 크게 외쳐봐요. 나 핸드크림 새로 샀는데 정말 좋아. 만져봐. 와, 손이 매끌매끌해. It smooth. It feels smooth. 아이가 쓸 건데 가구 표면이 좀 거칠거칠해요. 다칠 것 같은데. It feels rough. 히, 내가 좋아하는 인형 폭신폭신해. It feels soft. 자, 이제는 우리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함께 미션 해봐야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다음 물건들의 공통된 느낌을 고르세요. 아, 친구들 그림 한번 봐요. 이 그 물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것들을 만졌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느낌이 드는지 A, B, C, D 중에서 골라주세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다들 따뜻한 것들이죠. 정답은 B, warm. 문장의 틀린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 It feels smooth라는 문장이 있어요. 맞는 문장 같지만 사실은 틀린 곳이 하나 있어요, 친구들. 한번 찾아서 고쳐볼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Feel이 틀렸대요. 어떻게 고쳐줘요? It feels smooth. 문장에 누가라는 부분이 it 또는 he 또는 she일 때는 동작 뒤에 s 붙여준다. It feels smooth라고 해야지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잘 듣고 문장이 나타내는 그림을 고르세요. 문장 먼저 들어볼게요. It feels soft. It feels soft. 자, 이 문장과 어울리는 그림을 친구들이 찾아주면 돼요. It feels soft. Soft의 의미를 보면서 3, 2, 1. 정답은 맞아요. 포근한 인형, 말랑말랑 폭신폭신한 인형이 soft에 어울리겠죠. 정답은 C.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오늘은 뭔가 이렇게 만졌을 때 느껴지는 촉감, 그죠? 이 촉감 나타내는 표현 함께 배워봤네요. 오늘도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자, 우리 친구들, 오늘로써 우리 130강의 영어 여행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월화수목금 선생님 만나서 우리 친구들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고 수고했다는 말 꼭 전해주고 싶고요.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이 이 선생님과 영어의 바나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선생님이 너무 기쁘겠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고 우리는 이 학기에 또 만나기로 약속. 안녕. (목소리) 이렇게 해보세요. 무언가를 만졌을 때 전해지는 느낌을 표현할 때는 It feels

빛나는 시간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이! 자, 친구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저 조카가 있거든요. 와, 맞아요. 조카, 이제 남자 조카 있는데 진짜 귀여워요. 근데 어릴 때는 더 귀여웠어요. 지금도 어린데 완전 애기 때, 완전 갓난 애기 때 정말 정말 귀엽거든요.

0: 사진 보여줄 때마다, 친구들한테 보여줄 때마다, 어머! 너무너무 귀엽다! 뭐, 이렇게 다들 놀라곤, 감탄을 하곤 했었지 뭐예요? 자, 친구들이 감탄한 그 말. 어찌나 귀여운지. 자,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감탄하는 말이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감탄하는 말 배웠어요. 바로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배웠죠? 오늘도 감탄문 나올 건데 조금 다를 거예요. 자, 어떻게 다른지 이제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 먼저 단어 친구들부터 만나봐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아요. 자,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처음 친구부터 나와주세요. 오! 오! 니스. 아, 그래. 여러분, 니스가 얘가 누군가의 니스인 것 같아요. 여자아이죠? 자, 조카는 조카인데, 여자 조카를 이야기를 할때 우리는 니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샤이니가 아까 조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조카는 이제 남자아이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nephew, nephew라는 단어를 써요.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진다. 지금은 일단은 딸, 여자아이인 경우로, 그쵸? niece를 우리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따라서 말해 보세요. niece, niece.
1: Very good. And next.
0: 큐트! 나왔다, 나왔다. 여러분, 고양이 보세요. 사실 샤이니가 고양이를 좀 무서워하는 편이거든요. 오, 웬만하면 뭐, 아, 귀엽다 이렇게 말 못해요. 왜냐면 무서우니까, 아, 무서워! 할킬 것 같아. 근데 이 고양이는 제가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아, so cute!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큐트하면 귀여운이라는 말이죠. 또는 귀여운이라는 말 말고도 어떤 성인 남성분한테 Oh, he's cute 하면 그 사람 귀여워 이게 아니라 어, 그 사람 뭐 멋져, 잘생겼어 이런 말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일단 귀여운으로 연습해 봐요. Cute, cute, very good. And next, 뿜, oh, turn. 그 다음에 어떤 나이? 여러분, 여기 그림을 봐주세요. 케이크가 있어요. 거기 위에 초가 꽂아져 있네요. 몇 개?
1: One, two, three, four, and five.
0: 그렇죠. 아마도 이 케이크의 주인공이 이제 막 5살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turn 어떤 나이 하면 막몇 살이 되다. 아, 어떤 나이가 된 거예요. 그렇게 전환된 것을 turn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 보세요. turn 나이. turn 나이. Very good. And next. brilliant. brilliant라는 멋진 단어입니다. 자, 이 아이를 보세요. 오, 굉장히 어린 아기 같은데? 근데 여러분 잘 보면 뭐 하고 있나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건지 그냥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어린아이가 책을 이미 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왠지, 왠지, 그쵸? 이 자체가 훌륭하고, 아마 이 아이는 총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뭔가 멋진, 훌륭한, 총명한, 영특한, 이런 좋은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는 단어, brilliant예요. 따라서 말해 보세요. Brilliant. Brilliant. Brilliant. Very good. 자, 이제 우리 영어에 본격적으로 반하는 시간.
2: look at this picture. She's my niece.
1: Oh, how cute. How old is she?
2: She just turned 3. She speaks 3 languages already.
1: How smart.
0: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세상에, 그 어린 아이가 벌써 언어를 3개나 해요? 정말

0: smart.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데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짜란. 자, 사진을, 누구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야야야, 여기 사진 좀 봐봐. Look at this picture. 그렇죠? 이 사진을 좀 봐라.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딱 봤더니 거기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She's my niece. 얘가 바로 내 조카야. 여자 조카다 라는 거겠죠.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Yeah. Look at this picture. She's my niece. Look at this picture. She's my niece.
1: Yeah, 봐봐. Look at this picture. She's my niece.
0: Look at this picture. She's my niece. 잘했어요. 자, 사진을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비가 딱 봐요. 봤는데 너무나 귀여운 거지. 그래서 이런 감탄문이 저절로 나옵니다. Wow, how cute. How cute. 여러분, cute 하면 귀여운. 우리 단어에서 만나봤습니다. 어? 그런데 how 하면 어떻게잖아요. 이것도 보통 묻는 말에 쓰는데 그러면 how를 시작하면 여기 물음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선생님,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입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 what으로 시작했던 문장도 마찬가지였죠. 어? 얘도 이렇게 느낌표가 있는 걸 보니까 감탄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하실 거예요. 맞아요. 감탄문이에요. 자, 지금 how cute, 어찌나 귀여운지, 어머, 정말 귀엽다 라고 감탄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보면 그냥 how cute, how 다음에 형용사가 왔죠. 분명히 우리 what으로 하는 문장은 what a beautiful present 이런 식으로 끝에 명사가 있었는데 얘는 굳이 없어도 돼요. 그냥 how cute, 어찌나 귀여운지. 문장이 더 짧아지는 경향이 있겠다. 그쵸, 맞아요. how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나 또는 부사가 올 수도 있어요. 어찌나 뭐뭐한지, 오케이? 어찌나 귀여운지 감탄하면서 How old is she? 얘 몇 살이야? 나이를 묻고 있어요. 자, 따라서 말해보세요. 오, 진짜 귀엽다. Wow, how cute. How old is she? How cute. How old is she?
1: 우와, how cute. How old is she?
0: Okay. 자, 여러분, 요 how 이용한 거 감탄문 잠시 후에 더 연습해 볼 거예요. 일단 몇 살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she just turned three. 아하, turn 나이 하면 그 나이가 되다 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녀는 막 세 살이 되었어. 그럼 아직 어리네요. 그쵸? 아직 애기? 아직 어린이? 그쵸? She speaks three languages already. 그런데 그녀는 세 개 언어를 이미 말해. 세 살 짜이가 외국어 세 개라는 거예요? 언어를 세 개라는 거예요? 우와, 진짜 놀랍다. 그쵸?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2: She just turned three. She speaks three languages already.
1: She just turned three. She speaks three languages already.
0: Okay, very good. 자,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도 솔직히 좀 놀랐잖아요. 그럼 감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1: 와, 어찌나 똑똑한지.
0: 라고요.
2: How smart.
0: 그렇죠. 야, how 다음에 형용사가 또 나왔습니다. 어찌나 똑똑한지 따라서 말해보세요. How smart.
1: How smart. How smart.
2: How smart.
0: 자, 여러분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How about this one? 문제를 푸는데 너무 쉬워. 야, 어찌나 쉬운지 이거 진짜 쉽다. How easy.
2: How easy. How easy.
0: How easy. 그렇죠? How about this one? 어떤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데 정말 기발한, 천재적인 그런 아이디어예요?

0: brilliant.
1: How brilliant. How brilliant.
0: How brilliant. Okay, how about this one? 와! 어떤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How exciting. How exciting.
1: How exciting.
0: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how를 시작하는 감탄문까지 우리 만나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야, 이거 사진 좀 봐봐. 얘가 내 조카야. Speak.
1: Look at this picture. She is my niece.
0: 와, 정말 귀엽다. 얘 몇 살이야?
1: Speak. How cute. How old is she?
0: 막 세 살 됐어. 야, 근데 이미 언어를 세 개 언어를 해.
1: Speak. She just turned three. She speaks three languages already.
0: 와, 정말 똑똑하구나.
1: Speak.
0: 짜잔! 영어에 반하는 퀴즈 타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세 가지 문제 준비되어 있어요. 잘 풀어보세요. 쭝! 첫 번째 문제. 아, 어찌나 귀여운지. 정말 귀엽다. 감탄하는 말로 여러분. 3, 2, 1, 쭝!
2: Time's up. 시간 다 됐어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0: How! 그렇죠. How cute.
2: cute. Oh, how cute.
1: cute.
0: Very good. Now let's move on. Oh! 야, 이 게임 진짜 재밌다. 신난다. 어찌나 신나는지. 여러분, 빈칸에 들어갈 말. 3, 2, 1, 띵!
2: Time's up. 자, 여러분, 어떤 단어?
0: 맞아요. 신나는? Ooh, exciting! 잘했어요. How exciting.
1: How exciting.
2: How exciting.
1: How exciting.
0: Okay.
2: okay. 마지막 문제.
0: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굉장히 총명하고 훌륭하고 기발하고 그 좋은 단어. 3, 2, 1, 띵!
2: The answer is
1: brilliant.
0: 자,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요. 감탄할 때 뭔가에 와 하고 놀랄 때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 배워봤습니다. how 다음에 형용사를 많이 연습을 했죠. 그런데 how 다음에 부사도 나올 수 있어요. wow, how fast. how fast he runs. 이런 식으로 아주 빨리 달리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감탄할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일단은 How cute! 오늘의 미션 문장 잘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클리어 1학년 A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드디어 나오네요. 원어민들이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원어민 하면 또 어떤 느낌이에요? 미국인들 하면 리액션이 풍부한 곳이잖아요. 감탄문입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감탄하는가? 감탄할 때도 문장의 형식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감탄을 하는지 문장들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사진과 예문 같이 한번 볼까요? 어머, 뭔가 굉장히 신나는 파티를 즐기고 있는 여성분들이네요. What a nice party it is!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의 나열입니다. 이 순서에 오늘 좀 익숙해지자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칠판 앞에서 엄지척을 하고 있습니다. 너 똑똑해! 이런 느낌 같은데요. How smart you are!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은 순서죠. 마지막 사진 볼게요. 어떤 소년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세상에! 하는 표정인데 What a surprise!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거는 또 어떤 순서일까요? 자, 선생님이 오늘 감탄문의 순서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 자, 원어민들은요, 감탄도 어순을 지켜서 합니다.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하겠지만 우리는 처음 보는 어순이기 때문에 조금 배워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감탄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쉽게 생각하면은 원어민들이 우아하고 뭔가 감정이 급격하게 변할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문장을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형태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딱 이 두 가지를 가르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형태는 what 사용한 형태고 두 번째 형태가 how를 사용한 형태입니다.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원어민 친구랑 얘기할 때도 감탄문에 대해서는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거 볼게요. what을 사용을 한다면 what 다음에 어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what a 한 다음에 형용사를 넣고 명사를 넣습니다. 자, 근데 what a 형명이라고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이 순서는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 원래 명사 앞이 형용사잖아요. 그쵸? 우리 red shoes가 맞아요? shoes red가 맞아요? red shoes가 맞지 않아요? 빨간색 신발은 red shoes가 맞아요. 원래 형용사 먼저 쓰고 명사를 쓰기 때문에 형명이라는 이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앞에 어가 들어간다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맨 앞에 시작을 what으로 시작한다는 것만 잘 기억해주고 what, 그 다음에 어형명, 여기까지를 잘 외워주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괄호치고 주동 적어놨죠. 주동이 주어 동사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what a nice party! 이렇게만 해도 돼요. 우와, 정말 좋은 파티, 굉장한 파티다! 라고 얘기할 때 what a nice party! 라고 해도 되는데 it is! 라고 주어 동사를 써줘도 돼요. 써줄 때는 it is 라고 써야 돼요. 왜? A nice party니까 주어는 당연히 이 nice party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주어는 is이겠고 A nice party 하나죠? 그러니까 동사는 is로 쓰는 겁니다. 감탄문의 동사는 다 비동사로 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형태 볼게요. How를 쓴다면 어가 빠집니다. 그래서 what 감탄문과 how 감탄문의 가장 큰 차이는 어가 있냐 없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what 감탄문은 어가 있고 what a, what a, how는 어가 없어요.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어떻게 외우냐면 what에는 a라는 스펠링이 있죠. 아, 그래서 a를 꼭 써주는구나. 선생님은 그렇게 외웠어요. 그렇게 외워주시고 how에는 a가 없으니까 여긴 a를 안 써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how는 바로 그냥 형용사만 써주고요. 명사도 따로 안 써줍니다. 아니, 당연하죠. 어가 없는데 뭐하러 명사를 써줍니까? 그죠? 그리고 주어 동사 마찬가지로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how를 쓰는 게 훨씬 더 짧죠. How smart! How smart! 이렇게만

0: 해도 되고 How smart you are 이렇게 주어 동사를 써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얘부터 한번 보죠. What a nice party it is 하면은 정말 감탄을 길게 full sentence로 한 겁니다. 그래서 what a 혁명 주동이라는 순서를 다 지킨 거고요. What a 쓰고 형용사 nice party 명사 그 다음에 주어는 it 동사 is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서 it is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자, 이건 어떨까요? How 형용사하고 주어 동사인데요. How smart만 써도 돼요. 근데 how smart만 쓰면 누가 스마트하다는 건지를 콕 집어서 얘기해 주기엔 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you are 이런 식으로 콕 you라는 주어를 집어주는 역할을 주어가 해줍니다. 자, 마지막 what a surprise 얘 같은 경우는 what a 다음에 명사만 쓴 케이스인데요. 원래 what a 혁명이었죠. 근데 형용사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형용사가 없어도 뭐 상관은 없죠. 그쵸? 형용사 자체가 원래 수식어니까 딱히 꼭 필요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what a 명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what a surprise 라고만 해도 됩니다. what의 중요한 점은 어가 반드시 따라오고 명사가 뒤에 온다는 점. how는 형용사가 뒤에 온다는 점.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퀴즈 두 개 풀고 리스닝 넘어갈 건데요. 첫 번째, 우리말 해석에 맞게 괄호 안의 단어를 순서대로 배열할 겁니다. 무지개가 정말 알록달록하구나. how를 써서 배열할게요. how 형용사부터 나와야죠. how colorful 주어 동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How colorful the rainbow is 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는 정말 친절한 선생님이구나. what입니다. what? what 다음엔 어가 꼭 나와야 돼요. what a kind teacher he i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listening point 넘어가도록 할까요?
1: What a nice party it is. What a nice party it is. How smart you are. How smart you are.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0: 자, 여러분, 우리 감탄문이 듣기에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톤이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 하고 끝나요. What 가장 높고요. It is 가장 높습니다. What a nice party it is 이렇게요. 정말 멋진 파티구나. 두 번 듣겠습니다.
1: What a nice party it is. What a nice party it is.
0: 자, 똑같아요. How가 제일 높아요. How smart? 이땐 smart을 좀 강조해줍니다. How smart you are. How smart you are.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두 번 듣겠습니다.
1: How smart you are. How smart you are.
0: 자, 이것도 what이니까 끝이 살짝 올라갑니다.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이렇게요. 정말 놀랐구나. 두 번 들을게요.
1: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What a nice party it is. What a nice party it is. How smart you are. How smart you are.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먼저 한국어로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정말 흥미로운 책이구나.

넌 정말 사랑스럽구나. 정말 사랑스러운 작은 집이구나.

제가 지금 이 문장을 영작하는 여러분의 표정이 너무 궁금해요. 과연 이거를 선생님 제가요 평생 이거를 말할 일이 있을까요? 이런 말을 약간 정말 흥미로운 책이다 이런 말을 제가 평생 할 일이 있을까요? 막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부디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거는 what 우리 감탄문 어순이죠. what 다음에 그리고 형용사 명사 그리고 끝에는 주어 동사 생기는 거 what어 형명 그리고 주동 이렇게 쓰는 게 중요했고요. 자, 여기에서는 interesting 요거 지금 I로 모음 발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on 사용했습니다. 요런 것도 조금 달라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 잘 해주시고요. 흥미로운 책이구나. 꼭 감정을 담아서 읽어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자, 책이 흥미로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 an interesting book it is. 한 번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at an interesting book it is.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문장입니다. 넌 정말 사랑스럽구나.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 서로 친구들끼리 아니면은 연인끼리 아니면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니면은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에게 정말 많은 상황에서 이 문장 말할 수 있겠는데요. 유용한 문장인 만큼 이건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거는 how 감탄문의 어순입니다. how 다음에 형용사 그리고 주어 동사를 쓴 거죠. lovely 언뜻 보기엔 부사지만 형용사라는 점 강조했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How lovely you are. 한번 더. How lovely you are. 마지막. How lovely you are. 아주 좋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작은 집이구나인데요. 자, lovely가 한번더 들어갔는데요. What? 그 다음에 반드시 어가 들어간다는 거꼭한번더 짚어주고요. what a가 들어가 있으니까 기억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형, lovely, little 이것도 형용사인데 형용사 두번 쓰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순서만 명사 앞에 잘 써주면 되고요. house 하고 주어 동사는 지금 뺐어요. 빼도 된다고 했고요. 같이 읽어보죠. What a lovely little house. 한번 더요. What a lovely little house. Wonderful.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오늘은 둘다 영작인데요. 짧고 간단하게 what 감탄문 한번, how 감탄문 한번 영작할 겁니다. 오늘 이 상황들은 실제 선생님의 사랑스러운 강아지, 담비 강아지와의 일화를 그대로 대화화한 건데요. 자, 어떤 분이 선생님의 담비 강아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앙증맞은 작은 개구나 라고 하셨는데요. 자, 요거를 what을 사용한 감탄문으로 바꿔주세요. What? 제발 부디 반드시 어를 넣어주세요. What? 어? 그쵸. Sweet little dog. 앙증맞은 혹은 작고 귀여운 소중한 뭐 이런 거 sweet. 원어민들이 많이 씁니다. Is it a he or a she? 라고 하면은, 이 친구 수컷이에요? 암컷이에요? 하고 물어본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이 친구는 암컷이고요. 말티즈입니다. 대답했어. 그랬더니, 정말 사랑스럽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요거 영작하면요. How를 써주세요. How? 형용사. 좋아요. How adorable. 이렇게 썼는데, How lovely.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Can I pet her? 이라고 하면은, pet이 이렇게 쓰다듬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녀를, 그러니까 이 암컷 말티즈를 쓰다듬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고, Sure, go ahead. 하면, 네, 그럼요. 그러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What a sweet little dog! Is it a he or a she? It is a female Maltese. How adorable! Can I pet her? Sure, go ahead.
0: 자, 원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감탄문, 원어민들이 쓰는 것총두 가지 형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what을 사용하는 거, 두 번째는 how를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what을 사용할 경우에는 what, 반드시 써주셔야 하고요. 형용사, 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는 필수는 아니었고요. how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형용사 쓰고요. 주어, 동사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130편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강의부터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 바탕으로 조금 더 응용하면서 다양하고 심도 있고 좀더 재밌고 유익하게 배워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곤산 원두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듣기평가의 유형 중에서 한일 또는 할일 파악하기 유형이 있습니다. 뭐, 과거의 한일 또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파악하는 유형인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문제 풀어보고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은 가정법 과거 복습했었죠? 오늘은

0: 가정법 과거 완료 문제풀이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듣고 남자가 어제 한 일이 되겠습니다. 1번은 밴드 연습 참여하기, 2번은 바이올린 찾아오기, 3번은 병원 치료받기, 4번은 아르바이트 대신하기, 5번은 새 직원 채용하기인데요. 남자가 어제 한 일이에요. 잘 듣고 찾아볼게요. Listen up.
1: Jason, I didn't see you at band practice yesterday.
2: Yes, I'm sorry, Liz. How was it?
1: The teacher was quite hard on the violin section. Were you ill?
2: No, I was doing my part-time job at the mall.
1: On a weekday? You work only on weekends.
2: One of the weekday clerks was sick, and I had to fill in.
1: I see. Do you have to go back?
2: No, they will bring someone else in.
0: 자, 정답 잘 골라보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남자가 어제 한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Jason, I didn't see you at band practice yesterday.
0: 자, 빈칸에 들어갈 두 단어는 band practice 이렇게 들렸는데요. 실제 쓸 때는 band practice 였어요. 그래서 밴드 연습에서 어제 너를 못 봤는데, 제이슨, 이런 뜻이 되겠고요. band 할때 the가 잘안 들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귀에 들릴 때는 band practice 라고 들렸네요.
2: Yes, I'm sorry, Liz. How was it?
0: 미안해, 리즈야. 어땠어? 그랬더니,
1: The teacher was quite hard on the violin section.
0: 들으셨나요? The teacher was quite hard on the violin section.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빈칸에 세 단어는 quite hard 전치사 on 이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be hard on 그리고 명사. 명사에게 좀 심하게 하다. 약간 좀 혼냈다는 느낌인 거지, 그치? 선생님이 was quite hard on the violin section. 밴드 연습을 할 때, 바이올린 파트 애들한테 뭐라고 좀 꾸중을 많이 하셨어. 요런 느낌인 거죠. 좀 심하게 대하셨어. 좀 혼을 좀 내셨어. 요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1: Were you ill?
0: 너 아팠던 거야? 그랬더니 제이슨이
2: No, I was doing my part-time job at the mall.
0: 들으셨죠? Part-time job. Part-time job at the mall. 그래서 아니, 나는 몰에서 파트타임 job 하고 있는 중이었지. 우리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그거 있잖아. 시간제 근무를 우리 part-time job이라고 하죠. 그랬더니
1: On a weekday?
0: 주중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주말도 아닌데 주중에?
1: You work only on weekends.
0: You work only on weekends. 그래서 우리 항상 뭐 어떤 주, 요일 이런 거에 다 on을 쓰고요. 뒤에는 Weekends, 주말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야, 너는 주말에만 일을 하잖아.
2: One of the weekday clerks was sick, and I had to fill in.
0: One of the weekday clerk. 들었니, 얘들아? 직원이라는 뜻이라는 거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 잘 써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직원 중한 명이 was sick, 아팠거든. 그래서 I had to fill in. Fill in. 입니다. 네, 이게 연음이 되면서 fill in처럼 들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had to fill in, 그러니까 빈자리를 채웠어야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대타를 했어야 됐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One of the 복수명사 뭐뭐 중에 하나 이런 해석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직원 중한 명이 아파서 내가 대타를 했어야 되거든.
1: I see. Do you have to go back?
0: 그렇구나. Do you have to go back? 그럼 너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2: No, they will bring someone else in.
0: They will bring 들으셨죠? 동사로 bring 가지고 오다, 데려오다. 여기선 사람이니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bring someone else in 데려다가 채워 넣을 거다. 다른 사람 데려올 거야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어제 한 일은 part-time job. 우리는 아르바이트라는 말로 쓰죠. 4번이죠. 아르바이트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잠깐 쉬었다가 가정법 과거 완료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꾸짖다 또는 야단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정리해 볼게요. 그 회화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으로 정리해 볼 거고요. 아까 전에 대화문에서도 이 표현 하나 정리했었죠? 어떤 표현이었지? 그렇지. The teacher was quite hard on the violin section 이었나?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 선생님이 violin section, 바이올린 쪽 애들한테 좀 심하게 하셨어. 라는 뜻으로, 꾸중을 좀 하셨어. 이런 표현으로 be hard on 명사. 이런 표현도 있었고,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tell 동사를 써서, 여기 중간에 사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of를 붙여요. tell somebody off. 그러면 딱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할수 있잖아. 누군가에게 말해? off는 뭐야? 라고 할수 있는데 이게 바로 누군가를 꾸짖다, 야단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off하면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좀 느낌인데 그러니까 막 말을 해서 보통 막 우리가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애란 말도 하고 막 누가 야단치면 되게 여기 있기 싫잖아. 그런 뉘앙스를 좀 떠올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Tell somebody off. 그러면 누군가를 야단치다,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은 아까 우리 대화문에서 봤던 거 다시 나와 있는데, Don't be too harsh on them. 이거 무슨 뜻? 그들을 너무 꾸짖지 마세요. I've already told them off. 내가 이미 그들을 야단쳤어요. 그치? 응. 앞에는 요거는 아까 앞에서 봤던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을 좀 너무 그렇게 꾸짖지 마세요. 내가 벌써 야단쳤거든요.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ve already told them off. If you make your sister cry, you will get told off. 그럼 요거는 get PP니까 이거는 수동태가 되면서 꾸짖다, 야단치다가 아니라 야단을 맞다가 되겠죠. 만약에 너의 동생을 울린다면, you will get told off. 넌 야단 맞을 거야. 넌 꾸짖음을 당할 거야. 라고 이렇게 수동태 표현을 get 동사를 써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죠. My mom told me off for telling a lie. 엄마가 나를 꾸짖으셨어. 나 뒤에 이제 you를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전치사 for를 써서 for telling a lie. 그러면 내가 거짓말을 한것 때문에 엄마가 나를 야단치셨어. My mom told me off. for 뒤에 이유. 이렇게 써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tell somebody off. 누군가를 야단치다, 꾸짖다라는 표현 정리해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복습입니다.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는 가정법 과거를 봤고요. 오늘은 과거 완료입니다. 일단 요 이름이 형태를 좀 보여준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if 절에는 그럼 과거 완료인 head PP를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는 왜 주절에 과거조 동사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왔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조 동사까지는 똑같거든요. 근데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니고 have PP를 붙여줍니다. 우리 have PP가 붙이면 이 과거의 의미로 조동사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짝꿍이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짝꿍이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이때의 가정이 바로 과거에 반대되는 상황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벌어진 과거 사실을 한번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가정해 보는 거거든. 그래서 예의 해석이 만약 뭐뭐 했다면 뭐뭐 할수 있었을 텐데 했을 텐데 여기 했을 텐데 아 그리고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과거처럼 해석을 해주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예문 If I had enough time 이거 어색하지 않지 얘들아? had 그 다음에 have의 PP 형태를 쓴 거야. 가지고 있다의 PP 형태를 쓴 거죠. 내가 충분한 시간만 있었더라면, I could have eaten lunch with you. 너하고 점심을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 팩트는 뭐겠니? 이미 과거에 시간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근데, 시간만 있었으면 먹을 수도 있었을 거야. 라고 하는 해석이 되는 거죠. 됐니? 자, 그래서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짝꿍이 되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역시나 이 가정법 과거 완료도 직설법, 즉 사실의 문장으로 바꿔볼 수

주가 있는데요. 시제는 과거 완료 시제로 가정법을 쓴다면 이제 팩트, 실제 문장에서는 그냥 과거 시제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나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으로 써야 반대되는 상황을 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직설법으로 바꿔볼 거예요. If he had studied hard, he could have passed the exam. 그가 공부만 열심히 했더라.

라는 문장으로 바꿔주면 되더라. 자, 우리 그러면 문제 속에서 직접 풀어보겠습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자, 바로 나왔죠?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문제인데요. If it had been sunny, we would have gone for a drive.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맑았더라면 had PP. would have PP 보이죠? 우리가 드라이브를 좀 갔을 텐데 팩트는 뭐야? 날씨가 맑지 않아서 didn't 드라이브를 가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앞에도 그냥 과거 시제로 바꿔줍니다. as it 그리고 had been 굳이 쓸 필요 없고요. 그냥 wasn't로 써주면 되겠네요. As it wasn't sunny, we didn't go for a drive. 자, 빈칸에 알맞은 말입니다. if절에 동사 잘 넣어보시고요. 주절에 조동사 과거형, 그 다음에 have pp야. 가정법은 이렇게 짝을 짓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절 보고 if절을 추측하는 건데 주절이 could have pp니까 아, 가정법 과거 완료인가 보다. 그럼 이 부분은 had pp를 넣는 거지. 그 had pp 형태 하나밖에 없어요. 몇 번? 3번이죠. If I had known my if you had known my number, you could have called me. 너가 내 번호를 알고 있었더라면 나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해석이 되겠네요. 실제는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했던 거죠. 자, 이번 어법상 틀린 거를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if I am you 라는 걸 듣는 순간 이상해요. 이렇게 쓸 리가 없거든. 난 너일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So if I were you, I would choose this one. 자, 이제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가 문제에 좀 섞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여긴 잘 쓰고 있죠? 여기도 am이 아니라 were. 자, 1번부터 답이 일단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죠? 내가 너라면 이걸 선택할 거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if you knew the reason, you would be upset. 자, 이렇게 동사만 잘 짝을 지었나 보세요. 과거,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 맞죠? 너가 이유를 안다면 화가 날 텐데 라는 뜻입니다. 3번, if Jason had a car, he could have given them a ride. 요거는 짝이 맞지 않습니다. 과거면 조동사 요 과거 쓴 거면 가정법 과거잖아요. 그러면 조동사의 과거에 동사 원형으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근데 have pp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면 여기는 가정법 과거인데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 거고요. 이게 혼합이란 표시도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바꿔줘야 돼요. 자, 만약에 얘를 그대로 두고 싶으면 여기에 head를 하나 더 붙여서 head pp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If Jason had a car, 제이슨이 차가 있었더라면 he could have given them a ride. 그들을 데려다 주었을 텐데 라고 만들어주던지 아니면 여기를 그대로 둘 거면 뒤에를 그냥 give로 조동사 과거의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바꿔주면 정답이 되겠죠. 3번도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If you had taken a taxi, had PP, you could have arrived there on time. C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 문장입니다. 너가 택시를 탔었더라면 거기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형태도 잘 맞고요. 해석도 괜찮네요. If I had finished my homework, had PP, I could have played computer games. Could have PP.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고요. 내가 숙제를 끝냈었더라면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문장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주어진 문장을 가정법으로, 즉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꿔볼게요. 먼저 주어진 문장은 As she's young, she can't watch adult movies. 그녀가 어리기 때문에 사실이죠. 성인 영화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 사실이에요. 그럼 현재 사실을 가정법으로 바꾼다. 그럼 가정법 과거가 되겠네요. 자, if절의 동사는 과거로 써야 되겠죠. 땡, if절의 동사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야. 일단 앞에만 보고 다 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 잘 쓰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긍정은 부정으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부정으로. 자, 그 다음에 주절도 조동사를 과거 형태로 바꿔야 되고요. 이렇게 바꿔, 잘 바꾸고 있네. 그리고 부정은 긍정으로.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 아무래도 4번이 답인 것 같죠? If she weren't young, she could watch adult movies. 그녀가 어리지만 않다면 성인 영화를 볼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잘 써주고 있고요. 마지막 5번도 헤드피피 형태를 쓰고 있어서 정답이 아니네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우리말을 영어로 또 바르게 옮긴 문장 찾아보죠. 내가 늦게 일어났다면 버스를 놓쳤을 텐데. 자, 해석만 보니까 이거 무슨 가정법이니? 그렇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습니다. had pp, would have pp 형태를 쓰고 있는 걸 골라주면 됩니다. 자, 1, 2, 3번이 쪼르륵 탈락이 되겠네요. had pp 형태가 아니에요, 전부 다. 탈락, 탈락. 그치? 넘어가 볼까? 자, 4번, 5번이 had pp 형태인데, 하나는 과거, 하나는 부정, 하나는 긍정입니다. 여기서 답이 나오겠네. 내가 늦게 일어났더라면, 긍정 형태죠? If I had gotten up late, 이거겠네요. 내가 만약에 늦게 일어났더라면 버스를 놓쳤을 건데, would have pp. 잘 쓰고 있죠? I would have missed the bus. 이렇게 잘 쓰고 있는 문장은 5번이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정법 문제는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이해보고요. 헷갈리는 부분 좀 있었을 겁니다. 다시 돌려서 내가 이 문제를 잘 이해했나 복습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130강 Grammar Clear로 정리하는 다섯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앞에서부터 Listening Clear, Vocabulary Clear, Reading Clear에 이어서 중학 필수 어법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이었었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 Listening Clear로 다시 한번더 확인해 줄게요.
1: Victor applied for the position of office cleaner at a very big company. The manager interviewed him, then gave him a test: cleaning, stocking, and supplying designated facility areas. After observing what he was doing, the manager said, "You are hired. Give me your email address, and I'll send you some documents to fill out." Victor replied, "I don't have a computer. Nor an email." "I'm sorry," said the manager. And he added, "If you don't have an email, how do you intend to do this job? This job requires you to have

0: an email address. I can't hire you. Victor left with no hope at all. He didn't know what to do with only $10 in his pocket. He then decided to go to the supermarket and bought a 10-kilogram box of tomatoes. He then sold the tomatoes in a door-to-door round. In 2 hours, he succeeded to double his capital. He repeated the operation 3 times and returned home with $60. Victor realized that he could survive by this way and started to go every day earlier and returned late. Thus, his money doubled or tripled each day. Shortly later, he bought a cart, then a truck, and then he had his own fleet of delivery vehicles. Several years later, Victor's company became the biggest food company in his city. He started to plan his family's future and decided to get a life insurance. He called an insurance broker. When the conversation was concluded, he asked him his email. Victor replied, "I don't have an email." The broker replied curiously, "You don't have an email and yet have succeeded to build an empire. Do you imagine what you could have been if you had an email?" He thought for a while and replied, "An office cleaner."
1: 자, 같이 가볼게요. Victor applied for the position of office cleaner at a very big company. 자, 주인공 빅터의 이야기였었죠. 빅터가 지원을 했답니다. 큰 회사의 청소부죠. 사무실 청소부로 지원을 했어요. The manager interviewed him. 자, 그 회사의 매니저가 빅토를 인터뷰를 했고요. They gave him a test. 그리고 시험을 본 거죠. 시험을 한 거죠. Cleaning, stocking, and supplying desk near the facility areas. 당연히 청소부의 직종이기 때문에 청소하는 것, 그 다음에 재고를 채우는 것, 그리고 지정된 시설 장소에 어떤 비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한 겁니다. After observing what he was doing, 자, 콤마에서 이렇게 끊어볼게요. 관찰한 뒤에 라는 건데, 그가 했던 것을 관찰한 뒤에 The manager said, you are hired. 당신은 고용됐습니다. 라고 매니저가 말을 했대요. Give me your email address and I'll send you some documents to fill out. 저에게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뭔가 기입할 몇 가지 서류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은 누가 누구한테? 그렇죠. 매니저가 빅토한테 말을 한 겁니다. 자, 우리 다음 내용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what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After observing, 관찰한 뒤에 라는 것인데 what he was doing, 자, 여기에서 what은 둘 중 하나죠. 의문사로서 what은 무엇이란 뜻인데 무엇이 그가 하고 있었다. 다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관찰한 뒤에 해석이 매우 어색하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what은 관계 대명사로서 쓰이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관계 대명사 what이라고 하면 특징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친구들 내신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포인트이고요.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가서 혹은 모의고사 수능까지 보았을 때 가장 빈출로 나오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징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관계되면서 what의 특징 첫 번째는 이것 자체가 관계사 자체가 접속사 종류이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what 또한 접속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라면 원래 앞에 가리킨 만한 명사 선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관계되면서 what만 이미 포함을 하고 있어서 선행사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독자적으로 뭐뭐하는 것 뭐뭐하기라고 되어서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특징,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명사가 문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 자리에 따라서 이름이 주격 관계대명사인지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지가 정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았을 때 After observing what he was doing 이라는 문장 구조 관찰을 하는 건데요. 무엇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을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자리가 되는 거고 영어에서 목적어는 명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사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 잘 쓰였다라는 거예요. 자,

뒤에 문장 구조로 보았을 때 그가 하고 있는 것,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이 두에 대한 목적어를 대신해 주고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what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이어서 내용 볼게요. Victor replied, I don't have a computer nor an email. 저는 컴퓨터도 없고요. 이메일 주소도 없어요. 자, 이랬더니 I'm sorry, said the manager. 자, 매니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If you don't have an email, 이메일 주소가 없다면요. How do you intend to do this job? 이 일을 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This job requires you to have an email address. 이 직업은요, 이메일 주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I can't hire you. 자, 그러한 이유로 뭐 한다? 그렇죠. 전 당신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볼게요. require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요구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여기에서 문장의 구조를 보았을 때 requires, 자, this job이라는 주어가 보이고요. require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동사 뒤에 나와 있는 you의 형태를 보고 뒤에 투부정사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문장 구조는 you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고 목적어 바로 뒤에 필수 성분으로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목적격 보호가 있다라고 분류를 할수 있죠. 자, 이런 식의 문장 구조를 5형식 문장 구조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준동사의 성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to have an email address를 보자고요. 해석은 당신으로 하여금 뭘 요구한다? 그렇죠. 자, 이 직업은 당신으로 하여금 이메일 주소를 갖는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그런 해석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준동사로 쓰인 투부정사도 더 이상 동사가 아닐 뿐이지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have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뭐라는 것을 가지다 라는 타동사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have 뒤에 목적어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have가 아니고 to have라는 준동사로 쓰여도요.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그러한 성질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해석은 그대로 이메일 주소를 갖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것을 뭔가 요구, require, 필요로 합니다라는 말이어서요. 다시 한번 준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어떤 경우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로 나올 경우에도 준동사가 가지고 있는 뜻과 성질은 그대로 있다고요. Victor left with no hope at all. 자, 빅토가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곳을 떠났어요. He didn't know what to do with only $10 in his pocket. 그의 주머니에 10달러밖에 있지 않아서 그걸로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He then decided to go to the supermarket. 얘들아, 내용 기억나요? 자, 그 상황에서도 이 남자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그렇죠. 이 돈을 가지고, 10달러를 가지고 슈퍼마켓에 갔던 거야. 그리고 10kg의 토마토를 산 거죠. 이 항산자를 사서. He then sold the tomatoes in the door to door round.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토마토를 판 겁니다. 2시간 만에 he succeeded to double his capital. 그의 자본금을 두 배로 늘렸대요. He repeated the operation three times. 그래서 이 과정을 세번 반복을 했고요. He returned home with $60. 이거 60달러를 만들어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Victor realized that he could survive this way. Survive by this way. 자, 이런 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고 깨달은 거죠. And started to go every day earlier and returned late. 자, 그래서 날마다 뭐한 거야? 그렇죠. 일찍 집을 나서고요. 그냥 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어법적인 부분도 체크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접속사 대시입니다. 자, 접속사로 쓰이는 대는 명사절의 기능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다 나올 수가 있고 결국 여기에서는 Victor realized. Victor가 뭐 했어요? 알아차렸다, 깨달았다.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 자리

해당하기 때문에 대절의 전체 목적어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realize에 대한 목적어는 명사, 명사절의 대신 접속사 대시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접속사 대으로 쓰였다라는 것은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느 하나 빠지지 않은 어느 성분도 빠져있지 않은 완전한 절을 가지고 온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다시 접속사 뒤에는 모든 성분이 갖춰져 있는 완전한 절이 나와야만 해. 그래서 완전한 절의 기준은 쌤이 완벽하게 정리해 줄게요. 자, 완전한 절에 대한 기준은요. 동사를 잘 보시면 돼요. 자,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주어가 있고 동사가 비동사가 쓰였다면 뒤에 반드시 보어까지 있어줘야 그게 완전한 절이다 라고 기준을 내릴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주어를 쓰고요. 내가 동사를 자동사를 썼어요. 무언가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이런 아이들 happen, occur, exist, in exist in 자 이런 자동사들을 썼다고 했을 때는 뒤에 어떠한 성분 필요 없이 바로 자동사만 써도 완전한 절이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어 뒤에 타동사를 쓴다 라고 했을 때는 뒤에 반드시 뭐까지? 그렇죠. 목적어까지 있어줘야 되는 게 특징이어서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것은 전치사도 있죠. 그래서 문장에서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려면 뒤에 전치사가 있다면 전치사 뒤에까지 목적어가 잘 나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의 케이스가 완전한 절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장 구조 볼까요? That he could survive. 맞아요. 자, 여기에서 survive라는 이 동사는요. 살아남다, 생존하다. 자, 이거 얘들아 말이 되나요? 다시, he survived. 그는 살아남았어요. Or, I survived. 난 살아남았어요. 얘들아 말 돼요? 나는 살아남아요. 나는 생존해요. 말이 되죠. 그건 뭐다? 자동사로 쓰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survive라는 자동사 있고요. 뒤에 by라는 전치사 있는데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인 this way 이런 방식이라는 명사까지 나와 있으니까 완전한 절의 기준이 맞네. 확실히 that은 필자가 접속사 that으로 썼나 봐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 볼게요. Thus, 그러므로 his money doubled or tripled each day. 날마다 뭐 했어요? 그의 돈이요. 두 배가 되거나 아니면 세 배가 되었어요. Short later, he bought a car, then a truck, and then he had his own fleet of delivery vehicles. 자, 점차 이렇게 자산이 늘어났던 거죠. 수레 사고, 트럭 사고, 그 다음에 운송수단을 여러 함대처럼 여러 많은 것들을 사게 된 겁니다. Several years later, Victor's company became the biggest food company in his city. 자, 그의 도시에서 가장 큰 식품 회사가 되었어요. He started to plan his family's future.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가족들의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뭘 하기로요? 맞아요. 뭔가 보험을 들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He called an insurance broker. 그래서 insurance broker는 중개인이죠. 보험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거죠. 그리고 둘이 이렇게 얘기를 뭔가 나누었겠죠. 보험 계약을 했겠죠. When the conversation was concluded. 자, 대화가 결말 지어졌을 때. 그 말은 뭐다? 대화가 어느 정도 결론이 지어졌을 때. He asked him his email. 이 브로커 중개인이요. 빅터에게 이메일 주소를 물어봤대요. Victor replied, I don't have an email. 전 이메일이 없는데요. 라고 답을 한 거죠. The broker replied curiously. 호기심 있게 물어본 거죠. 다시 답을 한 거죠. You don't have an email and yet have succeeded. You have succeeded to build an empire. 당신은 이메일 주소가 없지만 이와 같은 큰 제국을 이루셨군요. Do you imagine what could have been if you had an email? 자, 만약에 당신이 이메일 주소가 있었다면 무엇이 되어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나요? 라고 하니까 빅터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An office cleaner. 제가 만약에 이메일 주소가 있었더라면 아주 옛날을 떠올리면서
그냥 단순히 사무실 청소부가 되어 있었겠죠. 하고 이 이야기는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blessing in disguise, right? 뭔가 축복, 뭔가 좋은 일은 변장 속에 숨겨져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마지막 우리 어법 정리해 볼게요. 관계대명사 was은 접속의 역할을 하면서 단 선행사는 잊지 않고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라는 것 꼭 확인을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주어 플러스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까지 따라 붙을 경우에 이러한 문장 구조를 5형식 구조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때 목적격 보어 자리에 준동사가 쓰일 경우에 준동사가 타동사라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 성질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래서 to have an email address라는 그 부분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는 명사절로 쓰이는 접속사 대절의 완전한 절 이렇게 살펴보았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바로 뭐다? 주어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 의미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형태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 분사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접속사 대절은 명사절로 쓰일 수 있다. 자, 우리 오늘 다뤘던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 있네요. 정답은 당연히 O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난 시간 쭉 보았을 때 grammar clear로 정리를 해보았고요. 실은 얘들아, 우리 이제 거의 절반 동안 지금 130강까지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아서 이제 여러분 좀 힘낼 수 있는 말을 준비를 했어요. The past is the worst predictor of the future. 자, 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얘들아 가장 나쁘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 중3 1학기까지 잘 마치고 2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까지 아쉬운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지금부터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좀 자기의 마음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혹은 1학기까지 잘해온 친구들은요, 그걸 원동력 삼아서 계속 쭉쭉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고 있는 화면이 이렇게 생긴 스튜디오 아닙니다. 선생님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끝까지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어요. 자, 수업 듣느라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바로 또 131강에서 힘내서 만나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참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참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It's going to be really expensive.
1: I'm suddenly losing my confidence. I think this is out of my league.
0: Oh, don't say that. You can do it!
1: Yes! I'll put money into my savings account as soon as I get paid. I shouldn't spend so much.
0: Yes, I'll be rooting for you. To celebrate, should we go out and get something to eat?
1: Sorry, Christine. We'll have to cut down on eating out.
0: No. Oh, that's too much.
1: Hope you understand.
0: 갈래.
2: 말래.
3: 네, 여러분,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랑 같이 복습, 고고고! 크리스틴과 케빈이 집에 있군요. 크리스틴이 물어봅니다. What are you doing, Kevin? Is that your bank statement? 케빈, 뭐하고 있어? 어? 그거 혹시 통장 아니야? 그러자 케빈이, Yeah, I want to see how much I've saved. 맞아. 나 지금 내가 얼마나 모았는지 확인 중이야. 그러자 크리스틴이 상상을 하고 있죠. Why? Do you want to buy me a present? 왜? 혹시 나 선물 사주려고? 그러자 케빈이 Sorry. 아, 미안해. I don't think so. 아, 그런 거 아니야. I want to save enough money to move to a new 오피스텔. 나 돈 많이 모아서 신규 오피스텔로 옮기려고. 그러자 크리스틴이 오피스텔? What's that? Studio apartment. 그렇죠, 여러분. 한국에서만 쓰는 오피스텔. 외국에서는 안 합니다. 오피스텔은 콩글리시예요. 외국에서는 오피스텔을 Studio apartment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꼭 외워두세요. 기억하세요.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Aha! Then you need to save a lot of money. It's going to be really expensive. Aha! 그럼 너 정말 돈 많이 모아야겠다. 신규 오피스텔 엄청 비쌀 텐데. 그러자 케빈이 I'm suddenly losing my confidence. 나 갑자기 자신감이 떨어진다. I think this is out of my league. 이건 내 수준 밖이야. 빠밤.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This is out of my league. 이건 내 수준 밖이야. This is out of my league. 꼭 외워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don't say that. You can do it. 그런 말 마. 넌 할 수 있다, 그. 그러자 케빈이 Yes, 그래. I'll put money into my savings account as soon as I get paid. 그래, 나 돈 벌자마자 바로 통장에다 쏙쏙 계좌에다 쏙쏙 다 넣을 거야. I shouldn't spend so much. 이제 쓰면 안 돼. 그러자 크리스틴이 Yes, I'll be rooting for you. 내가 응원할게. 행운을 빌어. To celebrate, 축하 기념으로 Should we go out and get something to eat?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지 않으련? 그러자 케빈이 Sorry, Christine. We'll have to cut down on eating out. 미안해, 크리스틴. 우리 외식은 좀 줄여야 돼. 그러자 크리스틴이 Oh, that's too much. 너무해. Hope you understand. 이해해 주길 바래. 네, 여러분, 재밌게 잘 보셨나요? 이제 핵심 표현을 디테일하게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Let's go, go, go! Okay, guys.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4: Hello, my name is Jamie. How are you?
5: Hi, Jamie. How are you?
4: I'm doing great.
5: Hey, Jamie. 너 혹시 숨 참기 가능해?
4: Oh, yeah. 나 그거 너무 잘해.
5: 그럼 한
3: 30초 참기.
4: 어, 할 수 있어.
3: Okay, let's go. Count on three. 3, 2, 1, go!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어떤 전치사로 끝나는 표현들 배울지 좀 궁금해지지요? 힌트를 드리면 A로 시작하는 전치사일 겁니다.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The design on the shirt is fading away. 아, 그 셔츠에 있는 디자인이 희미해져 간다. I can see that maybe it's time to throw it away. 아, 나도 보이네. 아, 이거 이제 버려야 될 땐가 봐. I hate to admit it, but you might be right. 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너가 맞을 수도 있겠다. 자, 뭔가 굉장히 아끼는 티셔츠였던 모양이에요. 선생님처럼 이런 거 입고 있나 보다. 근데 이제 요런 게 이제 완전히 이제 희미해져 가는 거지. 우리 왜 세탁 여러 번 하면은 점점점 막 뜯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 셔츠를 버려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대화가 나와 있는 예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away로 끝나는 친구들 볼 건데요. away. 뭔가 익숙하죠? 특히나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away가 익숙할 겁니다. 홈 경기, away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자기 구장에서 할 때, 그 다음에 away, 원정 가서 할 때 이렇게 많이 익숙할 텐데요. away 같은 경우는 뭐뭐와 떨어져 이렇게 샥 뭔가 여기 붙어있다가 샥 떨어져가는 이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away라는 전치사의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throw away와 fade away 두 가지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우리가 away 들어간 거 제일 처음에 그리고 조금 뭔가 임팩트 있게 다뤘던 게 run away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였어요. 그때 막 run away baby 하면서 막 쌤이 노래 불렀던 거 기억나나요? 가, 뛰어가, 도망가 막 이런 뜻이었는데 자, 여기서의 away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촥 떨어져 나가는 이 과정을 그리고 있는 전치사인데요. throw가 이렇게 일단 throw 자체가 기본적으로 휙 던지다라는 그림이 있는데요. away가 이거를 더욱더 강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throw away 하면은 버리다, 던져버리다, 버려버리다. 이게 정말 throw를 아주 그냥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뜻을 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전에 이렇게 나왔죠. 이제 셔츠가 계속 이렇게 막 로고가 막 디자인이 사라져가고 하니까 maybe, 아마도 it's time to throw it away. 그거를 갖다가 버려버릴 때가 된 것 같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예문인데요. 이거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My little sister, 나의 막내 여동생이 threw away 하면 버려? 버렸어! My textbook 하면 이제 나의 교과서겠죠. 그러니까 뭔가 보통 막내 동생 생각하면 좀 어리고 철없고 막 갖고 놀다가 막 던지고 막 이제 그런 그림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참고로 throw의 과거형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는데요. threw라고 중간에 이가 들어가는 불규칙이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fade away입니다. 요거는 노래 가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 특히 요즘은 그 동영상을 되게 많이 보는 시대잖아요. 동영상 편집할 때 효과 중에 fade away 막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희미해지다 라는 뜻입니다. fade가 색조 혹은 어떤 컬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그게 점점점 사라지는 거야. 여기 있던 fade가 점점점 그러니까 희미해져가다 혹은 사라져가다 라는 의미도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셔츠에 있는 디자인이 점점 사라져가, 희미해져가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예문입니다. Memories, 기억들이죠. 기억들은 gradually, 점진적으로 점차 fade away. 사라져간다, 희미해져간다, with time, 시간과 함께. 즉, 시간이 지나면 기억들도 점차 이렇게 희미해져간다 라는 뜻의 예문입니다. fade away 자체가 away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 원래 있던 fade에서 슬슬슬슬슬슬슬
점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져가는 그런 글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예문입니다. away 자체가 떨어져 나가는 요 그림 그리고 있는데, throw away는 던져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fade away는 희미해지다, 사라져가다, 요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트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 버려, 버려. 크고, 냄새나. 버린, 이 버려, 여기 던져. 이 그림, 이 그림? 그렇죠. throw가 들어가야겠죠. 실제로 이거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어요. 뭔가 이렇게 냄새나는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버려, 버려! 그런 느낌의 예문이겠죠? 같이 읽어봅시다. throw it away. it stinks.

0: it away. It stinks.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난 어쩌다 이 펜을 이면지랑 같이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 자, 버려버렸어 과거형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죠. threw away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앞에 accidentally가 우연히 어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scrap paper가 이면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되는 이런 예문 한번 봤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 영웅은 황혼 속으로 사라져갔다. 약간 그 히어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고감성입니다, 여러분. 자, 샥 멀어져가는 요 느낌? 그죠, faded 이렇게 넣어야겠죠. 과거 시제니까 그것도 꼭 챙겨주시고요. sunset이 황혼, 해가 탁 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hero faded away into the sunset. The hero faded away into the sunset.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젊음은 희미해지지만 지혜는 그렇지 않다. 아주 유명한 명언이죠. 자, 희미해져간다, 사라져간다, 뭐죠? 이렇게 쫙, 그지. fades. 여기 s 꼭 넣으셔야 합니다. youth라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고요. 자, youth, 젊음이라는 건 이렇게 가지만 wisdom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따라 읽어봅시다. youth fades away, but wisdom does not. youth fades away, but wisdom does not.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원어미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한번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The design on this shirt is fading away. I can see that. Maybe it's time to throw it away. I hate to admit it, but you might be right.
0: 자, 이렇게 오늘 away로 끝나는 두 가지 표현을 봤습니다. 처음에 봤던 거는 뭐였죠? 이렇게 샥 사라져가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샥 그렇죠. 던져버리다, 버려버리다 라는 뜻의 throw away였고요. 희미해져가다, 사라져가다 라는 뜻의 fade away 두 가지를 봤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표현 둘 다 교과서에서 꽤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해두도록 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 쓸 수 있는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먼저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Brand. B-R-A-N-D. Brand. Brand. Open. O-P-E-N. Open. Open. Close. C-L-O-S-E. Close. Close.
0: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은 department store, 백화점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저와 함께 오늘 백화점으로 놀러 가볼까요? Let's go! 자, 첫 번째 단어는 brand, 상표 또

0: 브랜드란 뜻이에요. 백화점 가면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What's your favorite brand?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나요? 그 다음은 open, 열려있는. 친구들, 아침 일찍 백화점이 열릴 때 빨리 뛰어서 들어가야 돼요. 열려있는 open. 그 다음은 close, 닫다란 뜻이에요. 추우면 문을 꼭 닫아야 되고요. 상점도 밤늦게까지 하네요. It closes. Close. 자, 잘했고요. 우리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볼까요? 상표, 브랜드, brand. R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brand. 잘하는데요. 열려있는 open. 친구들, open이 아니라 O 소리가 나요. 한번 더. open. That's correct. 닫다. close. 여기도 역시 O 발음이 나는데요. close.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Brand, brand. Open, open. Close, close.
0: 자, 이제 예문으로 배워볼까요? What's the most expensive brand in this store? 가게에서 가장 비싼 상표가 뭐죠? 궁금한데요. 왜요? 사게요? Wow, it's very expensive. 자, 여러분, 가장 비싼은 영어로 most expensive이에요. 최상급일 땐 most를 써야 돼요. 알겠죠? 같이 말해봐요. What's the most expensive brand in this store? 잘했어요. 그 다음은 The department store is open from Tuesday to Sunday. 이 백화점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연다. 와우, 그 기간 동안 빨리 쇼핑을 가야겠네요. 자, is open을 써요. 문을 연다. 언제부터? From 언제? To 언제? 이런 영어 아주 중요해요. 같이 말해볼게요. This department store is open from Tuesday to Sunday. 와우, 이제 긴 문장도 아주 잘하는데요. Next sentence. What time does the bank close? 은행은 몇 시에 문을 닫나요? 빨리 은행 업무를 봐야 돼요. 일찍 닫거든요. 자, what time은 몇 시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close, 닫다 기억나죠? 같이 말해볼게요. What time does the bank close? That was excellent, everyone. 이제 단어를 더 한번 배워볼게요.
1: Sale. S A L E. Sale. Sale. Cheap. C H E A P. Cheap. Cheap. Expensive. E X P E. N-S-I-V-E. Expensive. Expensive.
0: 자, department store에 또 무엇을 볼수 있을까요? Sale, 할인 또는 판매란 뜻이에요. I love this.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Sale, 할인. 그 다음은 cheap. 값이 싼이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옷을 고를 때 비싼 옷도 있고요. 싼 옷도 있어요. cheap. 그 다음은 그 반대말, expensive, 비싼이란 뜻이에요. Do you like expensive things? I do. 자, 우리는 비싼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너무 비싸요. 자, 여러분, 이제 pronunciation 같이 연습해 볼까요? 할인, 판매, sale. A 발음이 나요. 한번 더. Sale. 잘했어요. 값이 싼. Cheap. 이 A는 항상 E 소리가 나요. Cheap. Very good. 비싼. Expensive. 자, ben에 강세를 넣어볼게요. Expensive. That's right. Now let's listen one more time.
1: Sale, sale, cheap,

0: Cheap. Expensive. Expensive.
1: 자, 다음 예문 볼까요? Is this shirt on sale? 이 셔츠는 할인 중인가요? 제가 쇼핑하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친구들, on sale, 할인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s it on sale?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같이 말해볼게요. Is this shirt on sale? Yes, it's on sale. 그 다음은 This dress is really cheap. 이 드레스는 정말 싸. I should buy it. 제가 사야겠는데요. I love dresses. 자, cheap은요, 싸예요. Really cheap은 정말 싸다는 거예요. 같이 말해봐요. This dress is really cheap. Very good. That car is too expensive to buy. 저 차를 사기에는 너무 비싸. 친구들, 비싸다는 expensive이었어요. too를 붙이면 너무가 되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 같이 말해봐요. That car is too expensive to buy. Good job, everyone.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Brand. Brand. Open. Open. Close. Close. Sale. Sale. Cheap. Cheap. Expensive. Expensive.
1: 친구들, 오늘은 백화점 department store에 대해서 배웠어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만나볼게요. Have a nice day, everyone. See you next time. Goodbye.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In you go. Ka-chunk. Ding. Oh, yeah, pizza's ready.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일상표현 영단어 열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영단어들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보면서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법과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요. 학교 식당에서는 차례를 지키기 위해 줄을 서고 도로에서는 교통규칙을 지켜요. 규칙을 잘 지키면 모두가 즐겁고 안전해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규칙을 어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규칙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우리 친구들은 규칙을 정말 잘 지키고 있죠? 자, 우리 잠깐 도로 그리고 횡단보도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이 그림을 보니까 이 횡단보도를 청신호에 건너고 있는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쵸? 자, 그런데 왼쪽을 보니까 이 사람은 교통규칙을 안 지킨 것 같아요. 교통규칙을 어겼나 봐요. 그쵸? 자, 우리 이렇게 규칙을 지키고 어기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런 단어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rule, rule. 규칙이에요. 규칙이라는 단어 우리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RU L이에요. R, U, L, E. 읽을 때는 row, row. 자,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의 대부분은 사실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도 교칙이 있죠? School rules가 있어요. 그리고 교실에도 그 반마다 규칙이 있을 수가 있죠? Classroom rules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도로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규칙을 영어로 traffic rules라고 하는데요. 이 rule을 우리가 잘 지켜야겠죠. 여러분, 참고로 이 법이라는 단어도 알아두겠습니다. 법은 law. law라고 하니까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규칙 예문 살펴보겠습니다. This game has three rules. This game has three rules. 자, 우리가 하는 게임에도 사실 규칙이 있어요. 그쵸? 이 게임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ree rules니까 세 가지 규칙이 되겠죠? 자, 그리고 I didn't know that rule. 이렇게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I didn't know that rule. 나는 그 rule을 몰랐어. 이런 의미예요. I didn't know that rule. 나는 그 규칙을 몰랐어. 나 그런 규칙이 있는지 몰랐지.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rule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자, 규칙이 왜 있는 거예요? 규칙이라는 건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규칙을 지키다라고 할 때, 이 follow를 쓸 수가 있는데요. follow는 어떤 규칙을 따르다라는 의미도 되고요.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다라는 뜻도 돼요. 우리 일단 이 follow 정확하게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follow. F, O, L, L, O, W. follow. L이 두번 들어가네요. 그쵸? 이 follow는 무슨 뜻이라고요? 정해진 법이나 규칙을 따르다 혹은 앞에 있는 사람을 뒤따라가다라는 뜻도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서 의미 한번 연습해 볼게요. You have to follow the rules. You have to follow the rules.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먼저 you have to라고 하면 너는 뭐뭐 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Follow the rules 해야 된대요. 너는 규칙을 뭐 해야 한다? 따라야 한다가 되겠죠? You have to follow the rules. 너는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 자, 그런데 앞서가는 사람을 뒤따라가다라는 의미도 이 follow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please follow me. Please follow me 하면 무슨 뜻일까요? 저를 뭐 하세요? 따라와 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follow의 의미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follow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follow가 규칙을 지키고 따르는 건데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말은 break. break. 자, break라는 단어 우리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BREAK 이렇게 써요. 우리 스펠링을 지금 바로 한번 외워봐요. break. BREAK.

AK 브레이크. 자, 여러분, 브레이크라는 건 무언가가 탁 깨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리잔이나 창문 등이 깨다, 깨지다 혹은 깨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법이나 약속 등을 깨다 해서 어기다라는 의미도 돼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흐름이 딱 깨지는 순간 휴식이라는 뜻도 됩니다. 무언가가 깨진다라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어있죠. 자, 그러면 우리 예문 볼게요. Don't break the rules. Don't break the rules. 자, break the rules 하지 말래요. 규칙을 뭐 하지 마? 어기지 마가 되겠죠? Don't break the rules 하면 규칙을 어기지 마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Did you break the window? 하면 무슨 뜻일까요? 우리 break the window라고 했어요. 이때는 창문을 네가 break 했니? 깼니?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가 컵을 깼니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Did you break the cup? 해주면 되겠죠. break는 이렇게 깨다, 깨지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문장 볼 텐데요. We'll take a 5-minute break. We will take a 5-minute break. 자, 여기서는 break가 명사로 쓰였습니다. 휴식이라는 뜻이죠. 우리는 5분간 휴식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할 때, We'll take a 5-minute break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식당 갈때꼭 브레이크 타임을 확인해야 하죠. 이 브레이크 타임은 운영을 잠깐 멈추는 휴식 시간이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단어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신호를 잘 지키다라고 할 때, 잘 따르다라고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써주면 될까요? Follow. Follow라고 해요. 그리고 교통 규칙을 영어로 traffic rule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규칙을 어겼어요. 규칙을 어기다는 뭐라고 해요? break. break라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운 일상 표현 영단어들도 여러분이 체크리스트와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 21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And this is the way she folds her hands and lays them in her lap. Hello everyone, welcome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이지은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동요도 부르고 영어 표현도 배워보는 거예요. 오늘 함께할 노래의 제목 알아볼까요?
1: Today's song, Grandma's Glasses.
0: 오늘 노래의 제목은 Grandma's Glasses.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가요? 오늘 노래를 따라 불러보면 더욱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질지 몰라요. 다정하고 자상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면서 Grandma's Glasses 함께 불러보자고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노래를 들으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렸나요? 좋아요. 노랫말에 어떤 단어들이 나왔는지 저와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 단어예요. 항상 책을 읽어주시는 자상하고 따뜻한 우리 할머니. 할머니를 영어로 grandma라고 합니다. grandma, 할머니. grandma, excellent. 할아버지도 빠뜨릴 수 없죠? 늘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할아버지는 grandpa라고 한답니다. grandpa, 할아버지, grandpa. Well done. 다음 단어는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아기가 썼던 이 물건. 안경이죠. 안경을 glasses라고 한답니다. glasses, 안경. glasses, glasses.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담요를 가지런히 접고 있네요. 어떤 물건을 접을 때 우리는 fold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접다, fold. fold, fold. Excellent. 다음 단어는요. 달콤한 쿠키를 쟁반 위에 차곡차곡 놓고 있어요. 놓다, 이렇게 말합니다. lay, lay, lay. Well done.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지금 단어 잘 기억해야겠죠? 노래에 나온 다양한 단어들을 랩비트에 맞춰서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Grandma.
0: 할머니.
1: Grandpa.
0: 할아버지.
1: Glasses.
0: 안경.
1: Fold.
0: 접다.
1: Lay.
0: 놓다.
1: Here.
0: 여기.
1: Lap.
0: 무릎.
1: Hat.
0: 모자.
1: Nap.
0: 낮잠.
1: Upset.
0: 화난. (웃음) 이제 저와 함께 주요 단어 다섯 개를 리듬에 맞춰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웃음) 다정하고 자상한 할머니는 grandma. grandma. 사랑이 가득한 할아버진 grandpa. grandpa. 안경을 쓴다면 glasses, glasses. 차곡차곡 접는다면 fold, fold. 하나하나 놓는다면 lay, lay. Fantastic!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운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문장을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저를 따라 문장을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여기 할머니의 안경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Here are grandma's glasses. Here are grandma's glasses. Great job! 좋아요. 다음 문장은요. 여기 할머니의 모자가 있어요. 입니다. Here is grandma's hat. Here is grandma's hat. Very good. 다음 문장은요. 이건 할머니가 손을 깍지 끼는 방식이에요. 란 뜻을 가진 문장이에요. This is the way she folds her hands. This is the way she folds her hands. Excellent job.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운 문장들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자신 있게 불러보는 거예요. 노래 부르기 도전! Grandma's glasses. Let's get started.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었나요? 오늘 배운 표현 중에 Here are grandma's glasses. Here is grandma's hat. 이 표현들을 기억해 두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You buy dinner, I can have a more open mind.
1: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요. 어떤 결정은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빨리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결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어떤 결정은 여러 번 심사숙고해야 되는 결정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에피소드에서 크리스틴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고 크리스틴은 전자의 또는 후자의 결정을 해야 될 텐데요. 우리 카툰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쪽에 동의하시는지 마음을 한번 정해 보시죠.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가득합니다.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길을 가다 indoor climbing, 실내 암벽 등반을 발견했습니다. 운동 좋아하는 크리스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당장 들어가 보고 싶어 하는데 이제 케빈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보기보다 되게 힘들대. 그리고 이거 하려면 되게 이 근육이 많이 필요하대. 그랬더니 아니 그냥 이거 잡고 이렇게 올라가면 천천히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쉽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 너무 운동되겠다. 우리 지금 들어가가지고 한번 체크해볼까? Should we go inside and check it out? 우리 들어가서 지금 알아볼까? 오히려 불을 지피는 격이 되었네요. 우리 뭐뭐 해볼까? 라는 표현이 should we입니다. 우리 해야 될까? 뭐뭐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Should we quit now? 우리 지금 그만하는 게 좋을까? 또는 should we tell mom honestly? 우리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야 될까?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랬더니 now, 지금?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자고? 아, 우선 생각 좀 더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말리는 케빈이죠.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우선 생각 좀 더 해보는 게 어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Why don't you? 묶어서 봐주세요. 뭐뭐 하는 게 어때? 제안하는 표현이고요. Sleep은 잠을 자다. On it은 말 그대로 그거 위에서 자는 거겠죠. 우선은, 먼저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지 말고 그 문제 위에서 자는 거니까 하룻밤 정도 더 심사숙고를 해봐라 이런 뜻이 되겠죠. 함께 얘기해 볼게요.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좋습니다. 아니, 지금 결정하지 말고 좀 천천히 생각해보지 그래. 왜냐면 지금 체육관 있잖아요. 멤버십도 남아있어요. 그거 다 하고 하면 되잖아 했는데 아니야 나는 두 개 다 할 수 있어.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지금 빨리 등록하러 가자. 크리스틴 못 말립니다. 이제 마지막 또 얘기를 해보는데요. You hike all the time. 너는 등산도 매일 가잖아. All the time이 늘 항상 이런 뜻이죠. We do that all the time. 우리 그거 항상 하는 거야. 또는 My mom says that all the time too. 우리 엄마도 그 말 항상 하셔. All the time 느낌 아시겠죠? 아니 너 등산도 맨날 가면서 뭐 전문적인 운동 선수라도 되려는 거야 뭐야? 그죠? 운동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니까요. 근데 그 말이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야 케빈 하자. 너도 이제 새로운 직장을 가졌으니까 이 몸을 또 튼튼하게 해야지. 이거 하면 에너지가 막 생긴다니까. 역으로 또 설득을 막 하고요. 그랬더니 우리 케빈이 나는 건강도 중요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Food. I'm so hungry. 난 너무 배고프거든. 음식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Let's talk about this over dinner. 그럼 우리 저녁 먹으면서 생각해보자. 한 발 물러섰죠? over이라는 것이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뭐뭐 동안에, 뭐뭐 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Let's talk about it over lunch는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해보자. We're away over the summer. 우리 여름 동안에 어디에 간다. 그러니까 뭐 여행 간다, 외출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over 또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서 keep your mind open. 아니 열린 마음으로 생각하란 말이야. 그랬더니요. 네가 저녁을 산다면 나는 마음이 좀 열릴 것 같다. 라고 케빈이 이야기를 하네요.

0: 자, 이렇게 오늘의 에피소드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우선 생각을 좀더 해보는 게 어때?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Why don't you sleep on it first?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 Give it a second thought. 그것에 give, 주래요. A second thought. 두 번째 생각을 주래요. 말 그대로 다시 생각해보란 뜻이죠. Give it a second thought.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작은 의견 차이로 싸운 것 때문에 여자친구와 헤어지겠다는 친구. 야, 다시 생각해봐. 어떡해요? Give it a second thought. Give it a second thought.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냥냥냥 씹는 걸 chew라고 하거든요. Please chew on it. Please chew on it. 이 표현도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요? 뭐라고? 휴학하고 갑자기 여행을 떠나겠다고? 신중하게 생각해. 어떡해요? Please chew on it. Please chew on it. Excellent.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앞으로도 재미와 영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Cartoon English 2.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1: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was a great story. Let's think about the story.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Excuse me, where is the post office?
2: It's next to the bakery.
1: Where is the bakery?
2: It's in front of the bank.
1: I'm sorry, but where is the bank?
2: It's between the market and the park. It's right behind you.
0: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이런 단어들, post office, next to, bakery, in front of, bank, between, behind,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post office. post office. post가 뭔가 편지, 소포, 이런 우편물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것을 하는 office, 사무실이니까 우체국이 되겠죠. 앞부분에 post 강조줘서 post office. post office. bakery. bakery. 베이커리, 우리말로도 하잖아요. bakery는 빵 만드는 곳, 빵집. 그리고 bank. bank. 뱅크는 은행이에요. 친구들 저축을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 또 통장도 만들러 가고 이렇게 하는 곳이 은행, bank. Next to. Next to. Next는요, 뭐뭐 옆에예요. 물건도 이거 옆에 이거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길찾기 할 때는 건물, 이 건물 옆에 이 건물, 이 가게 옆에 이 가게 할 때도 next to 쓸 수 있죠. 그리고 in front of, front가 앞이거든요. In front of 무엇무엇 하면 무엇무엇의 앞에. 마찬가지로 위치 또 길찾기 할 때 쓸 수 있는 말. Between, between. 뒷부분에 강조줘요. Between은 뭐랑 뭐 사이에. 이거 두 개 사이에 있어요 할 때 between 쓸 수 있고요. Behind, behind.

0: behind는 아까 in front of의 반대겠죠. 뭐뭐의 뒤에, 뒤에 할때 쓰는 말이 behind.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볼게요. 남자가 excuse me, 실례합니다. Where is the post office? 우체국 어디에 있나요? 길을 묻고 있어요. It's next to the bakery. 여자가 답해주기를 next to니까 옆에죠. 빵집 옆에 있어요. Where is the bakery? 빵집은 어디에 있는데요? It's in front of the bank. 은행 앞에 있어요. I'm sorry. 아, 죄송한데요. But where is the bank? 은행은 어디에 있나요? 아, 여기에 처음 오는 사람인가 봐. It's between the market and the park. 시장과 공원 사이에 있어요. It's right behind you. 당신 바로 뒤쪽이에요. 이렇게 길을 알려줬네요. 길을 잘 모르는 남자라서 where is, where is, where is 하고 계속 물어봤죠.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단어랑 또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Topic World 6 가서요. Topic 112, 112 눌러볼게요. 천사, 천사, 천사를 눌러서 들어가요. 잘 듣고 단어 순서대로 눌러서 문장 맞추기.
1: Where is the bank?
0: 어디 있나요? 물어봐요. Where is the bank? 은행 어디에 있나요?
1: It's in front of the post office.
0: 대답이네요. It's in front of the post office. 우체국 앞에 있습니다.
1: It's behind the market.
0: It's behind. Behind는 뒤라 그랬어요. The market. 시장 뒤쪽에 있어요.
1: It's next to the bakery.
0: Next to는 옆에 있는 거죠. It's next to the bakery. 빵집 옆에 있어요.
1: It's between the bank and the bakery.
0: Between 나왔네요. It's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the bank and the bakery. 은행과 빵집 사이에 있어요.
1: You can't miss it.
0: You can't miss it. Miss는 못 잡는 거, 뭐 못 찾는 거 이런 거거든요. You can't miss it이니까 당신이 그것을 못 찾을 리가 없다.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렇게 오늘도 성공. 자, 이제는 우리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근처에 우체국이 있어요. 한 블록 직진해서 오른쪽으로 도세요. 빵집이 있어요. Okey-dokey.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Step 3, Episode 32. 32 눌러서 길찾기 대화 펭수와 함께 해볼게요. 오늘은 뭐는 뭐 옆에, 뭐 뒤에
2: Excuse 이런 거. Me?
0: Yeah?
2: Is there a post office near here?
0: 아하, 이 근처에 우체국이 있나요? 물어봤어요. 네, 근처에 우체국이 있어요. Yes, there is a post office near here. 똑같이 말하면 되겠죠? Yes, there is a post office near here. 그렇지.
2: How can I get there?
0: How can I get there? 거기 어떻게 가요? 물어봤죠. 한 블록 직진, 알죠? Go straight one block and 왼쪽으로 두세요. Turn left. Go straight one block and turn left. 길 알려주기 어렵지
2: 않네. Oh, it's close to here.
0: It is close.
2: What's near the post office?
0: 우체국 근처에 무엇이 있나요? 물어봤어요. 근처에 있는 걸 알면 길 찾기가 쉬우니까. 빵집이 있어요. 뭐뭐가 있어요? There is a bakery. There is a bakery.
2: 오케이.
0: All right. You can't miss
2: Thank
0: it.
2: you so much.
0: You're welcome.
2: Bye.
0: Bye. 펭수가 잘 찾아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 미션은 성공이고요.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길 찾기니까 길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 한번 물어볼까요? Hi, AI 니콜. 길을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다양한 표현 알려줄래? 길 물어볼 때 Where is the 뭐뭐는 어디에 있나요? I'm looking for

0: 뭐뭐를 찾고 있는데요. Can you show me the way to the? 뭐뭐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양한 표현들이 있네요, 친구들. 일단 제일 쉬운 건 뭐뭐는 어디에 있나요? Where 쓰는 거예요. Where is the? 하고 내가 가려는 곳. Where's the bank? Where's the post office? 그렇죠. Where's the park?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뭐뭐를 제가 찾고 있는데요 라고만 해도 길을 물어보는 뜻이 될 수 있어요. I'm looking for the zoo. I'm looking for the bakery.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긴 버전이에요. Can you show me the way to the가 있어요. Can you show me the way? 길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니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디로 가는 길이요? To the, 내 목적지. 그러면 post office면 Can you show me the way to the post office? 이렇게 물어보면 정중한 표현이 되겠죠. 물론 이 모든 말 앞에는 excuse me 붙이는 것도 잊지 마요.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길 찾기 또 배워봤죠.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고 알려질 때 잘 찾을 수 있도록 뭐뭐 뒤에, 뭐뭐 옆에, 뭐뭐 사이에 이런 표현들도 잘 사용해봐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공손하게 물어보는 편이죠, 그쵸? 저 화장실 갈래요? 라고 할 때도 저 혹시 화장실에 갔다 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영어로도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 있었죠. 자, 그 표현 복습하면서 글쓰기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6 Friday Asking politely I can write politely
0: Let's start with review. 자, 복습 시작해볼게요. 오, 여기 여자애가 있는데 Her name is Jenny. Jenny라는 친구예요. 근데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 엄마한테 쪽지를 남기는 것 같은데 물어볼 게 있나 봐요. 엄마한테 물어볼 때 좀 공손하게 물어보면 엄마가 yes, okay 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What is she thinking about? 아, 아무래도 케일린의 집에 놀러 가고 싶은가 봐요. So she's gonna ask if she can go to Kaylin's house. 그런데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공손하게 물어봐야 될 이유가 있었네요. Sleep over. 잠을 자고 오고 싶은가 봐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의 집에 가서 이렇게 자고 오는 적도 있나요? Well, you can ask your mom politely and maybe she'll say yes. 자, 어떤 표현들을 이때 쓸 수 있는지 우리 복습해 볼게요. May I? 자, 이게 바로 공손한 질문의 시작이죠. May I?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뭐를 좀 해도 될까요? 라는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영어에는 존댓말, 반말 이런 게 없다고 했죠. 대신 표현들로 약간 조금 더 공손한 표현,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들 이렇게 나뉩니다. 자, May I? 이걸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May I go to the restroom? 자, 우리 친구들 수업 시간에 갑자기 너무 화장실이 급해요. 가야 됩니다. 그럴 때 May I go to the restroom?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선생님께 굉장히 공손하게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화장실 가도 될까요? 자, 그리고 May I sit here?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데

0: 그 옆에 앉아도 되냐?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라고 할 때는 May I sit h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May I? 잘 기억해 주세요. Also라는 표현은 또한이라는 뜻이죠. May I also eat a banana? 저 사과도 먹었는데 바나나도 또 먹어도 돼요? May I also eat a banana?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I also went to school. 저는 학교에도 갔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I also went to school.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Sleep over가 바로 친구 집에서 뭐 잠을 자다, 남의 집에서 잠을 자다라는 뜻이에요. I slept over yesterday라고 하면 저는 어저께 그 집에서 잠을 잤어요라는 뜻이겠죠. Sleep의 과거는 slept 이렇게 바뀝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세요. I slept over yesterday. 너 어저께 케일린네 집에 갔었어? 응? I slept over yesterday. 나 어제 케일린 집에서 잤어? 이럴 때 쓰는 거겠죠. Say yes. 네라고 말하다. Yes라고 말하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Did he say yes? Yes라고 했어, 그 사람이? 이거는 또한 뭐 동의했어? 라는 의미도 될수 있겠죠, 그쵸? 그 사람이 하겠다고 했어? Did he say ye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Question 이잖아요. 우에, 우에. 요거는 E가 그 다음에 오겠죠, 그쵸? Q, 퀘. 그 다음에 스천. STION이 되겠네요. Question. 요 스펠링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저도 갈래요. 나도 갈래. 라고 할 때는 I, 땡땡, want to go. 라고 할수 있는데 I really want to go 일까요? I always want to go 일까요? I also want to go 일까요? 정답은 맞아요. 3번이죠. I also want to go. Also가 또한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I really want to go는 나 정말 가고 싶어이고, I always want to go는 나는 항상 가고 싶어.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Fun time.
1: I can't wait for my birthday party. I want a very special party this year.
2: A special one? What about a swimming pool party?
1: At the swimming pool? Can you swim?
2: Yes, I can. You can swim too, right?
1: No, I can't. I can't swim. No swimming party.
2: Okay. What about an amusement park party?
1: At the amusement park? Can you ride a roller coaster?
2: Yes, I can. You can ride it too, right?
1: No, I can't. I can't ride a roller coaster. No amusement park party.
2: Okay. What about at your house?
1: At my house? Can you dance?
2: Yes, I can. You can dance too, right?
1: Yes, I can. I can dance. Can you sing?
2: Yes, I can. I can sing. Listen and hesitate.
1: We can sing and dance at the party.
2: Happy birthday, Kayla!
1: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for the present.
3: Fun time activity. 1번. 다음 장면에서 남자의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1: I can't wait for my birthday party. I want a very special party this year.

0: special one. What about a swimming pool party?
1: At the swimming pool? Can you swim?
2: A. No, I can't. B. Yes, I can. C. Yes, you can. Yes, I can.
3: 2번. 다음 장면에서 여자의 응답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0: What about an amusement park party?
1: At the amusement park? Can you ride a roller coaster?
0: Yes, I can. You can ride it too, right?
1: I can't ride a roller coaster.
2: A. Yes, I can. B. No, I can't. C. Yes, you can. No, I can't.
4: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Level Up 시간이죠? It's writing time! 자, 아까 제니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자, 처음에 편지를 쓸 때 앞에 누구누구에게 라고 할 때는 Dear를 쓰면 되죠. Dear Mom. 자, 여기서 Mom에 대문자 M으로 썼죠. 이렇게 이름 대신에 호칭을 쓸 때는 꼭 대문자로 써줘야 돼요. 우리 서로의 이름 대문자로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의 엄마라고 할 때는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다. 부를 때, 호칭으로 쓸 때만. 자, 엄마한테 뭐라고 질문하는 걸까요? 일단 제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May I ask a question?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인데 사실 질문을 많이 했죠. 자, 뭐라고 질문했냐? 제가 케일린의 집에 가도 될까요? 공손하게 하면 May I go to Kaylin's house? 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케일린 대신에 여러분의 친구들 이름을 넣어도 돼요. May I go to Sua's house? May I go to 영수's house?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고 와도 되냐? May I also sleep over? 자,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또 자고 와도 될까요? 이기 때문에 also까지 넣어줬죠, 그죠? May I also sleep over?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런데 엄마가 꼭 라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다? Say yes였죠. I hope you say yes. 엄마가 꼭 yes라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너무 고맙다 라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Thanks, Mom. 이미 고맙다고 하는 거는 엄마가 거의 허락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여기서도 대문자 M으로 써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편지를 끝맺을 때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love 누구누구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love Jenny 나의 이름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May I ask a question? May I go to Kaylin's house? May I also sleep over? I hope you say yes. Thanks, Mom! 잘했어요. 편지 내용 다 읽어봤고 여러분도 편지 한번 써보세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write politely. 공손하게 글을 쓸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죠? May

0: 만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 끝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1: TV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라 오늘 더 즐거운 하루를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영어 공부하면서.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6 Friday Summer vacation. I can talk about my summer vacation.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갈까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여자아이랑 남자아이가 지금 여름방학에 대해서 summer vaca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죠? I think the girl and the boy a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plans, right? 여름방학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나, 그쵸? 자,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plan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plan, plan. plan은 계획이지요. 자, 너 주말에 계획이 뭐야? 여름방학에 계획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plan입니다. plan, plan. plan 이러지 마요. plan, okay? 자, 문장에서 보겠습니다. 짜잔.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One more time.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하면 무슨 뜻일까? 너의 여름에 너의 계획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름에 이 친구가 무엇을 하나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여름에 계획이 뭐야?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Stay cool. One more time. Stay cool. 자, stay cool. Stay는 머물다 또는 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Cool는 시원한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지내다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Stay cool. Okay. 자, 그럼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How do you stay cool? 너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그러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하자 보면은 너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 너 이 무더운 여름날 어떻게 이겨내니? 라고 물어.

물건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이템 알잖아요. 아이템. 그거를 사실 아이름이라고 영어 발음합니다. 아이템. Alright. 근데 must have가 앞에 붙었다. must는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must have. 무조건 가지고 다니는 물건.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말할 때 must have item. 라고 많이 표현해요. 자,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These are summer must have items. These are summer must have items. 자, 이걸 해석해 보면 이것들은 여름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에요. 라고 하는 문장인데요. 자, 우리 친구들도 여름에 꼭 필수 아이템들이 있나요? 선생님은 있어요. 모기약이 있어야 되고, 모자 있어야 되고, 선글라스 있어야 되고, 우리 친구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 믿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짜자잔. 어우, 이건 뭐에 지금 포인팅이 되어 있죠? 빙수에 포인팅이 되어 있어요. 그쵸? 자, 너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이 무엇? 뭐야?라고 물어볼 때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라고 할수 있겠죠. 여름 하면은 좀 더워서 무서운 것도 있지만 맛있는 여름 음식들이 또 많잖아, 그쵸? 뭐 빙수도 그렇고 냉면도 그렇고 뭐 콩국수도 있고 그쵸?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문장을 우리 친구들이 알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가 좋아하는 여름 음식이 뭐야?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기억하면 좋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문장이었고요. 우리 한번 퀴즈 풀어볼까요, 얘들아? Okay, number one. 자, title. 제목이 뭐였는지 알아맞추래요. 우리 방금 이렇게 다뤘던 내용들. Okay. What's your plan for the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 Weekend, summer, birthday. 선생님, 무슨 뜻인지 다안 알려줄 거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보세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제목이 뭐였어? 선생님이랑 방금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What's your plan for the? 그쵸? Summer 돼야 되겠죠? Summer가 바로 여름이지요. 그래서 너의 여름 계획은 뭐니? 라고 할 때,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하기로 했지요? 잘했습니다. 자, number two 볼게요. What is a summer food? 이것도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 보면 해석할 수 있어요. What is a summer food? Okay. A. Hot soup. Okay, B, shaved ice. Which one?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What is a summer food, guys? It is definitely the shaved ice, right? 자, 여름 음식을 고르는 건데, 얘들아, 뜨거운 수프, 국이 되겠어요? 아니면 시원한 빙수가 되겠어요? 빙수, shaved ice가 돼야 되겠죠? shave 하면은 갈다란 뜻인데요. shaved ice 하면은 이 가른 얼음들, 그러니까 빙수라는 뜻이 됩니다. 여름에 우리 빙수 먹으면 맛있잖아, 그쵸? 자, 우리 여기까지가 퀴즈 타임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chant and move. 오랜만에 쌤이랑 chant 불러볼게요.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Summer, summer, summer, summer.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Your turn.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Great job. Stay cool. Stay cool. Stay cool. Stay cool. I need a fan. Your turn. I need a fan. Good job. Must have item. Must have item. Your turn. Must have item. Must have item. Good job. I need bug spray. I need bug spray. Summer food. Summer food. Summer food. Summer food. I love shaved ice. I love shaved ice. Good job, everyone. Excellent.

0: 우리의 마지막 코너는 롤플레이지요. 쌤이랑 또 멋진 연기 실력을 우리 뽐내보자고, 오케이? 쌤이 A, 우리 친구들이 B입니다. 시작해볼게요. Here we go. 짜잔. 우리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summer vacation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쌤이랑 자세히 보자. 빠밤. A, 쌤 차례야.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plan은 계획이란 뜻이죠. 그래서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하면은 너 여름의 계획이 뭐야? 여름 계획이 뭐야? 라는 거겠죠?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대답해 볼게요. 그림을 잘 보고 한번 뭐라고 대답할지 생각해 봐. 짜잔! I'm going to Soroksan for 얘들아, Soroksan이 뭘것 같아요? 설악산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산, 설악산. 자, 근데 얘들아, 설악산에 왜갈것 같아? 등산하러 간답니다. 등산이 영어로 쌤이 알려줬어요. 하이킹이죠. 그래서 하이킹 넣어볼게. 자, I'm going to 설악산 for hiking. 나는 설악산에 hiking, 등산하러 가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m going to 설악산 for hiking. 좋아요. 설악산 안 해도 돼요. 설악산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차례네요. How do you stay cool? Stay cool 하면 시원하게 지내다라는 뜻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How do you stay cool? 너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 더운 여름 어떻게 시원하게 지내니? How do you stay cool?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해줄까? I carry a with me라고 해줄게요. 자, 근데 carry가 뭔지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 carry는 옮기다란 뜻도 있지만 휴대하다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휴대하다, 가지고 다니다란 뜻이 있어요. 자, 근데 그림을 보아하니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습니까? 그쵸, fan, 부채 또는 선풍기를 뜻을 가졌죠, fan은. 그래서 나는 부채 또는 선풍기를 가지고 다녀라고 문장으로 해볼게요. I carry a fan with me. 자,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carry, carry 단어 기억하면서 시작. I carry a fan with me. 좋습니다. 나는 부채 또는 선풍기를 휴대하고 다녀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는요. What are summer must-have items? What are summer must-have items? 자, must-have items는 꼭 필수 물건들이라 그랬죠, 선생님이. 자, 너의 summer 여름 필수 아이템들은 뭐야? 필수 물건들이 뭐니?라고 물어볼게요. 자, 그림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생각해 보자. 짜잔. 자, I put on 자, 무엇을 갖고 다닐까요? 그쵸, sunscreen 선크림을 바른다고 합니다. I put on sunscreen. 자, 해볼게요. I put on sunscreen.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너가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은 뭐야? 자, 우리 친구들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빙수를 사랑해. I love shaved ice. 해줄게요. 시작. I love shaved ice.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롤플레이였어요.
1: Plan. What's your plan for the summer? Stay cool. How do you stay cool? Must have item. Summer must-have items. What's your favorite summer food?
2: I love shaved ice. It's perfect for summer.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y summer vacation. 나는 나의 여름방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서 재밌게 영어 공부하자. Bye bye, butterfly.
1: "기다려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봇카풀이랑 꼭꼭!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혹시 교실에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한 적 있나요? 오늘은 이 물건이 누구의 것인지 묻고 답하는 방법을 복습해 볼 거예요.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talk about who things belong to.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4 Friday Whose umbrella is this? I can ask and say who something belongs to.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보시죠. 짜잔! Here's the picture. 여기 lost and found라고 적혀있는 박스 안에 여러 물품들이 모여있어요. Lost and found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 한번 단어들을 배워봅시다. 첫 번째, lost라고 써져있죠? Lost는 잃어버린 혹은 잃어버렸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제 lost는 lose라는 그 잃어버리다 라는 그 단어의 과거형이기도 한데요. 근데 만약에 lost 뭐 cap 이러면은 잃어버린 모자.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lost, lost, lost. Very good. 그럼 이제 두 번째 단어가 있죠? 두 번째 단어는 found라는 단어예요. 이건 찾았다 혹은 찾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 이제 find라는 단어 아시죠? 찾다, 발견하다 이 단어의 과거형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찾았다 과거형처럼 쓰이긴 하지만 근데 found cap 그러면은 찾은 모자 이런 식으로 찾은이라는 의미도 된답니다.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Found, found, found. Very good. 그럼 lost and found를 같이 합쳐놓으면 무슨 뜻일까요? 자, lost는 잃어버린 물건들, found는 찾은, 발견된 물건들. 그러면 합해서 분실물 보관소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잃어버린 물건들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분실물 보관소에서 이런 물품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Lost and found. Lost and found. Very good. 자, 이렇게 단어들도 봤으니까 우리 Today's Dialogue 바로 듣고 올게요.
2: Whose umbrella is this? Someone left it under the desk.
1: It's Mina's. Look, her name is on the handle.
2: Okay, is this cap yours?

0: No, it's not mine. I don't wear caps.
1: Then whose is it?
0: Jiho lost it yesterday. It's his.
2: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을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현 뭘까요? Whose 땡땡 is this? 라는 표현이에요. 이 뜻은 이 땡땡 누구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whose는 누구 거 혹은 누구의 라는 뜻이죠. 그래서 whose 뒤에 그 어떤 그 물건을 넣으면 이 물건 누구 거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이 물건, 이 빈칸에다가 우산을 넣어볼까요? 그래서 이 우산 누구 거야? 아, 우산 우리 항상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우산 누구 거야?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우산을 빈칸에 넣어서 whose umbrella is this?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따라해보세요. Whose umbrella is this? Whose umbrella is this? Very good. 그러면 여기 답을 해야 되겠죠? 자, it's 땡땡 하고 굉장히 희한한 부호가 나타났어요. 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apostrophe라는 부호예요. 그래서 이 기호의 뒤에 s를 붙이면 이 누구의 것이야?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넣어서 자, 미나의 것이야? 라고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it's Mina's 가 돼요. 그래서 이 뭐 우산이라고 칩시다. 그럼 우산 이거 미나 거야? 라는 말을 It's Mina's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It's Mina's. It's Mina's. It's Mina's. Very good. 근데 우리 이렇게 이름을 말하지 않고도 이게 누구의 것인지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mine, yours, his, hers, theirs, ours. 자, 이거는 다 내 것, 너 것 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It's mine, it's yours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it's mine 하면은 뭐예요? 이건 내 것이야 라는 말이고요. It's yours 라고 하면 이건 너의 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it's his 하면 이건 그의 것. It's hers 하면 이건 그녀의 것. It's theirs 하면 이건 그들의 것. It's ours 하면 우리들의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런 표현들 다 복습해봤으니까 오늘 이따가 대화 들을 때 한번 기억해보세요. 자,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러면 is 땡땡 yours 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 건데 땡땡은 네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 yours 아까 방금 배웠잖아요. 너의 것. 그래서 이거 너 거야? 라는 말을 is 땡땡 yours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그럼 이 모자, 이번엔 모자를 한번 물어볼게요. 이 모자 너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is this cap yours?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Is this cap yours? Is this cap yours? Is this cap yours? Very good. 그러면 우리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퀴즈, put the words in order. 자, 순서대로 그 단어들을 한번 배열해보세요. 이 가방 네 거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만들어보는 겁니다. 3, 2, 1. 네, 그러면 처음에 is가 나와야 되겠죠. 이 가방 네 거야? 그러면 is 가방, this bag. 그 다음에 너 거야, yours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Very good. 따라해보세요. Is this bag yours? Excellent. 그럼 두 번째 quiz. 자, 그림을 보고 한번 이 올바른 그 답변을 선택해보세요. Whose cap is it? 자, 이 모자 누구의 건가요? 그럼 우리 생각주머니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이름이 써져 있죠? 1. Hers 2. Mina's 3번 Jiho's. 자, 뭐예요? 3, 2, 1. 네, Jiho's 였습니다. Jiho의 것이에요. Very good. 친구들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role-playing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먼저 저 선생님이 남자친구 역할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여자친구가 되어서 빈칸을 채워가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우산은 누구 거야? 누군가 책상 아래 두고 갔어. 라고 제가 먼저 말을 할게요. Whose umbrella?

fly is this? Someone left it under the desk. 그럼 여러분이 이 우산 미나 거야. 봐, 손잡이에 미나 이름이 있어. 라고 답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it's 땡땡 하고 look, her name is on the handle.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미나 거야 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자, 빈칸에 넣어주세요. 3, 2, 1. 네, 미나's 라고 이제 apostrophe s를 붙여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It's Mina's. Look, her name is on the handle. It's Mina's. Look, her name is on the handle. Very good. 자, 이름이 핸들에 써져 있는데, 손잡이에 써져 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이제 말을 해요. 아, 알겠어. 이 모자는 네 거야?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Okay. Is this cap yours? 그랬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답을 해요. 아니, 내 거 아니야. 나는 모자를 쓰지 않아.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자, no, it's not, 땡땡. I don't wear caps.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내 거가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어떻게 말을 할까요? 3, 2, 1. 네, mine. mine을 써서 it's not mine. 그러면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repeat after me. No, it's not mine. I don't wear caps. No, it's not mine. I don't wear caps.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봐요. 어, 그럼 누구 거야? Then, whose is it?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 지호가 어제 잃어버렸어. 지호 거야. 라고 답을 합니다. 지호, 땡땡, it yesterday. It's his. 라고 답을 하는데, 잃어버렸어, 어제 잃어버렸어 라고 말해야 되니까 잃어버렸다 라는 단어가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뭘까요? 3, 2, 1. Lost. Lost였어요. Lose의 과거형인 lost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Jiho lost it yesterday. It's his. Jiho lost it yesterday. It's his. Very good. 그럼 우리 이제 역할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대화를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우산은 누구 거야? 누군가 책상 아래에 두고 갔어. 그러면 땡땡 umbrella is this? Someone left it under the desk 라고 말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Whose가 들어가야 돼요. 누구의 것이라는 단어 whose. 자, 따라해보세요. Whose umbrella is this? Someone left it under the desk. Whose umbrella is this? Someone left it under the desk. 그래서 제가 답을 합니다. 미나 거야. 봐, 손잡이에 미나 이름이 있어. It's Mina's. Look, her name is on the handle. 그래서 여러분이 알겠어. 이 모자는 네 거야?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알겠어. 오케이. 이 모자 네 거야? Is this cap? 땡땡. 그러면 네 것? 네 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3, 2, 1. Yours. 네. Yours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오케이. Is this cap yours? 오케이. Is this cap yours? 그래서 제가 아니, 내 거 아니야. 나는 모자를 쓰지 않아. 라고 답합니다. No, it's not mine. I don't wear caps. 그랬더니 여러분이 다시 그럼 누구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Then whose 땡땡 it? 자, 이 질문을 완성해 보세요. 3, 2, 1. 네. Then whose is it?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Repeat after me. Then whose is it? Then whose is it? 그래서 제가 아, 지호가 어제 잃어버렸어. 지호 거야 라고 말합니다. Jiho lost it yesterday. It's his. Excellent.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오늘.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은 Whose 땡땡 is it?
로 물어보고 그리고 It's mine, it's hers, it's yours 로 답하는 방법을 복습해봤어요. 이제 잃어버린 물건도 주인 잘 찾아줄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0: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강의를 들을 때 꼭 지켜야 할 규칙 두 가지가 있는데 알고 있었나요? 자, 첫 번째, First, you have to pay attention. 열심히 집중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You must repeat after me. 선생님이 말하는 문장이나 단어들은 꼭 같이 연습하는 게 규칙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규칙 잘 지키고 있나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 오늘 수업은 어떤 걸 배우게 될지 함께 듣고 만나요.
1: Week 24 Friday Rules to follow I can explain rules to follow.
0: It's get ready tim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자, 오늘 그림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사뭇 좀 다르죠? We have a pirate. 해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자애가 지금 해적선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해적선은 영어로 무엇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Pirate ship. Pirate ship. 자, 해적선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뭔가 X 표시가 많아요. 지금 보니까 바다 괴물에게 food X, 음식을 주면 안 돼 라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해적들이 좋아하는 보물 상자에 X가 있어요. You cannot open it. 열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우리 규칙도 영어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row, row. Good. 자, 이렇게 배 위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꼭 입어야 되는데 무엇일까요? 우리 여자애가 입고 있어요. 맞아요. 바로 구명조끼입니다. 읽어볼까요? Life jacket. Life jacket. Very good. 자, 오늘 단어 잘 기억하면서 today's dialogue 함께 들어봐요.
1: There are a few rules to follow on this pirate ship.
2: Okay. Please tell me the rules.
1: You must wear a life jacket all the time.
2: Life jacket on. Am I allowed to open the treasure chest?
1: No, you're not allowed to. And please don't feed the sea monster.
2: Aye, aye, Captain. I'll stick to the rules.
0: 오늘의 표현들을 배워보는 Brain Boost Time입니다. 우리 첫 번째 표현부터 볼까요? You must all the time. 자, 여러분 여기서 all the time은 항상이란 뜻이고요. 여기서 핵심인 단어가 must입니다. 자, 주어 답의 must 그리고 동사원형을 우리는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썼을 때 뜻은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의무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빈칸을 채워보도록 할까요? 너는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 라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해는 must가 이제 있죠. 그러면 우리 뒷부분 구명조끼를 입다 라는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동사는 무엇을 입다, wear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명조끼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요. 바로 life jacket입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You must wear a life jacket all the time. You must wear a life jacket all the time.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Am I allowed to the treasure chest? 여러분, treasure chest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우리 그림 속에 이제 나왔었죠. 보물 상자입니다. 자, 앞부분이 핵심이에요. Am I allowed to? 뒤에 동사원형을 써서 무엇무엇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보물 상자를 열어도 되나요? 인데요. 여기서 열다 라는 동사를 넣으면 됩니다. 바로 open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Am I allowed to open the treasure chest? Am I allowed to open the treasure chest? Very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인데요. And please don't the sea monster. 여러분, sea monster가 무엇인가요? 맞아, 바다 괴물입니다. 자, 여기서 please don't 뒤에 동사원형을 넣게 되면 무엇을 하지 마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문장 볼까요? 그리고 바다 괴물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입니다. 자, 먹이를 주다 라는 동사가 한 단어로 우리는 쓸 수 있어요. 바로 feed 라는 단어입니다. Let's read the sentence. And please don't feed the sea monster. And please don't feed the sea monster. Very good, everyone. It's quiz time. 자,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question, 우리 첫 번째 질문은요. Which rule is wrong? 자, 우리 rule은 어떤 뜻이었죠? 규칙이고요. wrong은 틀린. 자, 선생님이 세 가지 규칙을 지금 아래에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규칙 중에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이얼로그를 잘 생각하면서 자, 선생님이 쭉 읽어봐 줄게요. Number one, you must feed the sea monster. Number two, you cannot open the treasure chest. Number three, you must wear a life jacket. 자, which is the answer? 어떤 게 정답일까요? 3, 2, 1. The answer is number one. 너는 바다 괴물에게 음식을 줘야 한다라는 게 규칙이 틀렸습니다. 자, 그림이 또 힌트가 되죠. 먹이를 주면 안 된다라는 게 규칙이었어요. 자, very good. Our second question. 우리 두 번째 질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What is on the pirate's shoulder? 우리 지금 해적 어깨 위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게 질문인데요. 자, 선생님이 1번부터 3번까지 읽어줄게요. 1번, a peacock. 2번, a parrot. 3번, a pelican.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정답이 보입니다. The answer is, 정답은 무엇일까요? 3, 2, 1. The answer is number 2, a parrot, 앵무새입니다. 우리 1번, a peacock은 공작새이고요. Number 3, pelican은 pelican 새죠. Very good,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우리 다이얼로그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role play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전체적인 다이얼로그를 선생님이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봐요. There are a few rules to follow on this pirate ship. 이 해적선에는 따라야 할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 Okay, please tell me the rules. 알겠어요. 규칙들을 알려주세요. You must wear a life jacket all the time. 너는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 Life jacket on. 구명조끼 입었습니다. Am I allowed to open the treasure chest? 저 보물상자를 열어도 되나요? No, you're not allowed to. 그건 안 돼. And please don't feed the sea monster. 그리고 바다 괴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

I, Captain. 자, 여기서 캡틴은 선장님이고요. I는 해적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선장님이란 뜻이고요. I'll stick to the rules. 저 규칙들을 잘 따를게요. Very good, everyone. 자, 연습 잘 했으면 본격적으로 롤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이번에는 여자아이가 돼볼 거고요. 선생님이 해적이 돼보겠습니다. Me first.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해적선에는 따라야 할 몇 가지 규칙들이 있어. There are a few rules to follow on this pirate ship. 여러분 잘했죠? 알겠어요. 규칙들을 저에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Okay, please tell me the rules. Okay, please tell me the rules. My turn. 선생님 잘했죠? 너는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 You must wear a life jacket all the time. 여러분 잘합니다. 구명조끼 입었어요. 저 보물상자 열어도 되나요? 어떻게 말할까요? Life jacket on. Am I allowed to open the treasure chest? Life jacket on. Am I allowed to open the treasure chest?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안 돼, 그건. 그리고 바다 괴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 No, you're not allowed to. And please don't feed the sea monster. 여러분 잘했죠? 알겠습니다, 선장님. 저 규칙들을 따를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Aye, Captain. I'll stick to the rules. Aye, Captain. I'll stick to the rules. Great job, everyone.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자아이, 여러분이 해적이 돼보겠습니다. 여러분부터 가볼게요. 이 해적선에는 따라야 할 규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There are a few rules to follow on this pirate ship. There are a few rules to follow on this pirate ship. My turn. 선생님 차례입니다. 알겠어요. 그 규칙들 저에게 말해주세요. Okay, please tell me the rules. 여러분 잘했죠? 너는 항상 구명조끼를 입어야 해. 어떻게 말할까요? You must wear a life jacket all the time.

보물상자 열어도 될까요? Life jacket on. Am I allowed to open the treasure chest? 여러분 잘해죠? 안 돼, 그건. 그리고 바다 괴물에게 먹이를 주면 안 돼. 어떻게 말할까요? No, you're not allowed to. And please don't feed the sea monster. No, you're not allowed to. And please don't feed the sea monster. 선생님 차례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장님. 저 규칙들을 따를게요. Aye, aye, Captain. I'll stick to the rules.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rules to follow, 따라야 할 규칙들을 설명할 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는데요. 선생님 강의를 할때 지켜야 될 규칙들 잘 기억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도 그 규칙들을 잘 생각하면서 열심히 강의 들어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짜장냥아,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선생님은 오늘 좀 기쁘기도 하지만 살짝 슬퍼. 오늘은 사실 우리 올인원 강의의 마지막 강의거든요. 우리 친구들 여태까지 재미...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요, today is... 따란! Friday입니다. Friday, 금요일이야. 우리 뭐 막상 이렇게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이니까 신나죠? 자, Friday는 쌤이랑 뭐 하는 날이죠? 쓰기하는 날입니다. 쓰기는 writing이었죠. 그래서 Friday is for writing. 자, 우리 쌤이랑 오늘도 재미있게 쓰기 공부해볼게요. 자, 이번 주의 주제가 뭐였을까? 빠밤. Week 26. Do you want to play games with me? 자, 무슨 뜻이었어요? 당신 나와 게임을 하길 원하나? 자, 나랑 게임 같이 하는 걸 원하니? 라는 뜻이었지요. Do you want to play games with me? 그래서 이번 주에 쌤이랑 다양한 게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좋은 시간 보냈었어요? 자, 그럼 오늘 게임에 대해서 어떤 글쓰기 주제가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한번 들어보러 갈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sports day.
0: 자, 오늘의 topic. Write about sports day. One more time. Write about sports day. 자,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걸 기억나는

0: 하면 스포츠 데이가 무슨 뜻인지 알 텐데 스포츠 데이가 뭐지? 그렇죠. 운동회였죠. 그래서 운동회에 대해서 써보래요. 오, 너무 신나지 않아, 얘들아? 운동회를 생각해봐요. 오, 재밌는 게 많잖아요, 이벤트가. 뭐, 물론, 뭐, 게임하는 게 조금 싫거나 아니면은, 뭐, 체육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운동회 자체는 되게 신나는 이벤트 아닌가요? 그쵸? 자, 오늘 스포츠 데이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글쓰기 재밌게 해볼게요. 자, 일단 생각을 한번 뻗어나가보자. 자, 스포츠 데이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 빠라바라, 짠! 그렇지. 자, 운동회는 보통 주로 몇 월에 있죠? 자, 다 다르겠지만 선생님이 있었던 학교는 5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포츠 데이는 May, 5월에 있다고 적어볼게요. May는 5월이죠? 5월,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May, May, May, 5월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운동회는 5월에 있어요 라고 한번 적어볼게. 그 다음에 또 뭘 적으면 좋을까? 아, 그쵸. Tug of war. 이거 뭐야, 얘들아? Tug, tug, tug. 그렇지. 자, tug는 줄을 세게 잡아당기다. 세게 잡아당기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tug of war 하면은 줄을 세게 잡아당기는 전쟁. 즉, 줄다리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tug of war 같아요. 그래서 tug of war를 한번 적어볼게요. 적어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뭘 적으면 좋을까? Rock, paper, scissors. 가위바위보를 한번 적어볼게. 선생님은 가위바위보 참 재밌지만 이게 누가 이길지 질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조금 긴장되면서 가위바위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것도 한번 적어보자. 그 다음에 또 뭘 쓰면 좋을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 운동회 날 우리 친구들은 뭘 먹어요? 선생님은 운동회에 김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맛있는 김밥, 참치 넣은 김밥, 참치김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회 날에 참치김밥 먹었었다고도 써볼게요. 김밥 이제 먹으면 힘을 내나잖아요. 힘나서 또 게임해야죠. 자, 그 다음에는요. 하비. 자, 스포츠 데이 하고 나면은 아 기분이 정말 좋았었던 거, 정말 행복했었던 기억이 나서 그 부분도 한번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도 기억을 쇼로로롱 한번 뻗어나가봐 맞나요?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멋있게 글을 써줄 Magic Patterns 한번 들어볼까요?
1: Magic Patterns Sports Day is in I'm looking forward to The game I'm not very good at is On sports day, I eat. After sports day, I feel.
0: 자, 우리 magic patterns number one부터 살펴볼게요. 처음은요. Sports day is in. 나왔어요. 이거 무슨 패턴일 것 같아? 자, 운동회는 몇 월에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패턴이에요. 자, 운동회는 몇 월에 있어요? 쌤이 아까 있었던 학교는 운동회가 몇 월에 있었다 그랬지?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그 다음 뭐야? 5월. 맞습니다. May죠. 자, 그래서 운동회는 5월에 있어요? 라고 적어볼게요. Sports Day is in May.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Sports Day is in May. 자, 여기에다가 우리 친구들이 운동회를 하는 달, 월을 쓰면 됩니다. 오케이? 자, 좋아요.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이번에는 친구들이 운동회를 하는 날, 날, 월을 써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시작! Sports Day is in... 잘했어요. 보통 5월에 있는 걸로 선생님은 기억하는데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쵸? 자, Magic Pattern number 2 볼게요. I'm looking forward to. 조금 어려운 거 나왔다. 자, I'm looking forward to. 무슨 뜻일까? Looking forward 하면 기대된다. 아니면은, 고대한다. 라는 뜻이 있어요. 자, 기대된다. 자, 그래서 뭐 하는 것은 기대가 돼요. 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다가온다는 문장 같죠? 패턴 같죠? 자, 나는 뭐 하는 것이 기대가 돼요. 라고 하는 건데, 쌤이 아까, 운동회의 하이라이트는 뭐라 그랬지? 힌트. 턱, 턱, 턱. 뭐예요? 줄다리기죠. 자, 그래서 I'm looking forward to playing tug of war 라고 적어볼게요. 나는 줄다리기 하는 것이 매우 기대가 됩니다.

할게요. 자, 기대가 돼요. 자, I'm looking forward to playing tug of war. 줄다리기 하는 거. 자, 해볼게. 시작. I'm looking forward to playing tug of war. Tug of war는 줄다리기. 이거 선생님이 이번 주에 계속 말한 단어라서 우리 친구들 안 잊어버릴 것 같아. 그쵸? Tug of war. 자, 우리 친구들은 운동의 날에 어떤 게임 하는 게 가장 기대가 되나요? 짜잔! 써볼게요. 시작. I'm looking forward to. 따따따따.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한 가지 알려줄 거는 looking forward to 다음에는 단어에 ing가 꼭 붙어야 돼. 뭐라고? ing, playing, 뭐 먹는 것이라고 해. eating, 이렇게 ing, ing, ing 꼭 붙어야 되는 거 기억하세요. looking forward to plus ing, ing, ing. Alrighty. 자, 그 다음에 magic pattern number 3. The game I'm not very good at is. 이건 무슨 뜻일까? I'm not very good at. 이것은 내가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게임은 뭐뭐예요? 내가 잘 못하는 게임은 뭐뭐입니다라고 하는 패턴이에요. 쌤은 이렇게 잘 못하는 게임이라고 해야 하나? 항상 이렇게 할때좀잘 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rock paper scissors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상대방이 뭘낼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쵸? 그래서 나는 별로 가위바위보를 잘 못해요라고 할게요. 자, the game I'm not very good at is rock paper scissors. 그럴 수 있지 뭐 그쵸?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The game I'm not very good at is rock paper, scissors.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혹시 좀 자신이 없는 게임이나 아니면 조금 잘 이렇게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게임이 있나요?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The game I'm not very good at is. 예를 들어, 선생님, 저는 이어달리기를 정말 못해요. 사실 이거 선생님 얘기거든. 선생님, 이어달리기 제일 싫어했어요. 자, I'm not very good at is, 뭐, racing, 뭐, running races 하면 됩니다. races, 경주니까.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4. On sports day, I eat. 운동회 때는 얘들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힘을 내서 게임을 하지. 특히나 줄다리기 할때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하니. 그래서 선생님은 운동회 날에 먹어야 될 때면 진짜 열심히 먹었습니다. 힘을 내려고. 자, 운동회 때 우리 친구들 뭐 먹어요? 선생님은 김밥을 먹었습니다. 자, 그것도 참치가 듬뿍 들어간 김밥을 먹었어요. 자, 해볼게요. On sports day, I eat 김밥. 참치가 뭔지 궁금하다고? 튜나예요. 그래서 I eat tuna 김밥 해도 돼요. 그냥 김밥 해볼게요. 자, 시작. On sports day, I eat 김밥. 친구들 잘해. On sports day, I eat 따란.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운동회에 뭐 먹어요? 보통 이렇게 도시락 싸와서 뭐 샌드위치를 먹을 수 있겠고 뭐 다양한 거 먹을 수 있겠는데 한번 써보세요. 한번 넣어서 말해볼까요? 시작. On sports day, I eat. 말하고 꼭 써보기야, 얘들아.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magic pattern number 5 가볼까요? After sports day. 자, after는 무슨 뜻이지? 뭐뭐 후에라는 뜻이야. 다시 해볼게. After sports day, I feel 따라라랑. 이거 무슨 뜻일까? 자, 운동회 후에, 운동회가 끝난 후에 I feel,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라고 하는 패턴이에요. 운동회가 끝나면 나는 어떠한 기분이 들어요 입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I feel 행복한, 행복한이 영어로 알 거야 우리 친구들. 뭐예요? H로 시작하는 happy입니다. 그래서 after sports day, I feel really happy. 그냥 happy도 아니고 really happy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자, 해볼게요. After sports day, I feel really happy. 자, 운동회가 끝나면 난 정말 행복해요 라고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운동회가 끝나면 어떤 기분이 들어요? 뭐, 운동회가 1년 내내 기다렸는데 벌써 끝나서 슬퍼요. I feel sad 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쵸? 한번 해볼게요. 시작. After sports day, I feel 따라라. 아니면 만약에 팀에서 뭐 게임에서 지면은 뭐 화나요? 그러면 I feel angry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기분 좋게,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쌤이 읽어줘 볼게. Sports day.

0: is in May. I'm looking forward to playing tug of war. The game I'm not very good at is rock, paper, scissors. On sports day, I eat kimbap. After sports day, I feel really happy.
1: 쌤이 좀 빨리 읽었다, 그쵸? 자, 이번엔 우리 친구들이 글을 써서 게시판에 올려줘 보세요. 자,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 Sports day is in May. I'm looking forward to playing tug of war. The game I'm not very good at is rock, paper, scissors. On sports day, I eat kimbap. After sports day, I feel really happy.
0: Sports day is in May. I'm looking forward to playing tug of war. The game I'm not very good at is rock, paper, scissors. On sports day, I eat kimbap. After sports day, I feel really happy.
1: 잘했습니다, 친구들. 얘들아, 오늘이 올인원 English, 올인원 초등 영어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130 강의를 다 들은 거야. 우리 친구들 너무 고생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만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좋은 곳에서 만나요. 우리 친구들 늘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나비 보내볼게요. 바이바이.

안녕, 얘들아. 난 여행과 영어를 좋아하는 대충 레이디. 아, 나 오늘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이게 하고 싶지 않아. 뭐냐면, 청소? 내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야. 청소 너무 귀찮아. 그런데 이 귀찮은 날 대신해서 청소를 해주는 게 있지. 바로 뭐냐면, 로봇 청소기! 얘들아, 봐봐. 요즘은 이 스마트폰에 로봇 청소기뿐만 아니라 세탁기도 연결하고 냉장고도 연결하고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연결하고 아무튼 각종 기기들을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 하나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야?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도 할수 있고 어떻게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날좀더 게으르게 만드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하지만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스마트 기기들이 날더 게으르게 만들어. 그러면 주어 동사 생각할 거야, 나. 이번에는 안 틀렸으면 좋겠는데. 스마트 기기들이 여기 주어 나왔지. 그리고 동사는 만들어. 이거잖아.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날더 게으르게 만들어. 게으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Smart device make me lazy or, 잠깐만. 주어. 여기 주어잖아. 동사도 나왔잖아. 그리고 나를 레이지를 더 게으르게. 어디가 틀린 거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연금은 독해의 힘 레벨 1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 성분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배열되는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자, 굉장히 기나긴 시간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렵다 생각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뭐가 있고, 그리고 그 성분들을 부르는 말이 조금 어려웠지만, 그 성분에는 뭐가 있고,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올수 있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명사 주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장 형식에 대해서 배웠을 때,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문장 가장 앞에는 무엇이 나왔었죠? 바로 주어가 나왔고요. 주어 다음에는 무엇이 나왔었어요? 동사가 나왔었어요. 계속해서 문장 형식에서 나올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죠. 그런데 이 주어에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 올수 있느냐?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명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건데요. 명사는요, 그게 단수명사, 그리고 우리가 복수명사. 오늘은요, 요렇게 배워볼 거예요. 단수명사? 선생님, 단수명사. 명사도 모르는데 단수명사 이게 뭐예요? 자, 명사라는 건요,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람, 사물, 동물, 뭐 이러한 것들, 장소,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명사라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름이 있으면 명사가 될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그쵸? 산소. 하지만 우리가, 이거 공기라고 불러. 이거 산소라고 불러. 여러분 어때요? 얘네 다 이름 있죠? 명사입니다. 그런데 명사가 조금 까다로워요. 왜요? 명사. 이렇게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명사들은요, 우리가 셀수 있는 것과 셀수 없는 것을 나누어 부릅니다. 자, 특히 셀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셀수 있는 명사 중에서 한 개를 우리는

붙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셀수 있는 것과 셀수 없는 것을 먼저 나눈 다음에 셀수 있는 것들은 내가 하나씩 뭔가를 붙여서 너네들을 구별 지을 거야. 이게 바로 영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단수명사와 복수명사란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어라는 건요. 문장의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주체죠. 문장의 중심. 문장에서 무엇은, 무엇은 또는 무엇이, 무엇이 가라고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다. 자, 그런데 이 주어로 명사나 명사 역할을 하는 말들이 온다. 여기 볼게요. 태양계는 8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The Solar System 이라는 태양계 이름이 붙여져 있네요. 그래서 명사가 바로 여기 주어에 올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명사, 우리가 아까 단수명사가 있고 복수명사가 있다라고 했죠? 단수명사, 셀수 있는 명사들 중에서 한 개의 명사에 우리가 한 개라는 걸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말이 바로 여기 있는 어나 언입니다. 그래서 어하고 명사라고 붙여주면 한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하고 명사가 붙으면 여러분 이것도 한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만 붙이지 왜 어도 붙이고 언도 붙여요? 왜 이렇게 헷갈리는데요, 선생님? 자, 규칙이 있어요. 자, 이거 지금 몇 개예요? 선생님이 들고 있는 이 펜. 이 펜은요, 하나죠. 자, 그냥 펜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어에서는요, 펜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선생님이 저 하나 말할 때 펜이라고 해요. 그러면 언제 어와 언을 붙이는지 우리가 조금 이따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아까 한 개를 말하는 게 단수명사라 그랬고 여러 개 있는 거는 무슨 명사? 복수명사다라고 했거든요. 복수명사 주어는요, 도대체 뭘 붙이는데요? S나 ES를 뒤쪽에 붙여줘요. 뒤쪽에. 그리고 또 S나 ES가 붙지 않은 모양의 형태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거 어떻게 알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외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복수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셀수 있는 한 개의 이 명사에는 우리가 앞에 이런 걸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Dog은 강아지죠. 개를 말해요. 그런데 앞에 A가 붙었죠. A dog. 그러면은 수많은 개 중에 그 중에 한 마리, 하나를 의미해요. 그래서 개한 마리가 어떤 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개한 마리가 bark, 짖었어요. 어떻게? Loudly, 크게. Last night, 뭐 했다? 지난밤에.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문장 한번 읽었을 때 여기 나오는 주어, bark. 동사까지 나와서 개가 짖었어요. 그쵸? 여기까지 문장 완성됐죠? 그리고 나서 loudly, 크게, 있으나 없으나 사실 있으나 없으나 문장 형식엔 변함을 주진 않지만 좀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부사적 수식어구가 이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loudly, 크게, last night. 때를 알려주죠. 지난밤에.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명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셀수 있는 명사가 하나이면 그게 바로 단수명사죠. 앞에 부정관사 A가 붙어요. 아, 부정관사는 뭐예요? 부정한다라고 해서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 부정의 반대말은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특정. 특정의 반대가 바로 부정이에요. 특정한 거는 내가 하나 꼭 집어 얘기하는 거죠. 그럼 부정이라는 건 뭐예요? 정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특정하게 딱 하나 집은 게 아니라 그냥 뭐 말하는지 몰라. 그 중에 하나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관사 A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가 아니라 뭘 붙인다? An apple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Elephant의 이 E가 에에. 모음 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어가 아니라 an elephant, elephant 하고 붙여주는 거고, orange 할때 오오 오가 바로 영어 모음 오의 소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an orange 하고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dea 할때 이 아이의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an 붙여서 an idea 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다음에 umbrella라고 할때이 U가요. 소리를 가지고 있죠. 소리가 바로 U의 소리예요. 이 모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umbrella라고 언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앞에 있는 U인데 여기 있는 거는요. 소리를 내는 게 아니죠. 어떤 소리를 내요? University라고 해서 U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U가 어떤 소리를 낸다? 모음의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이 아니라 우리는 어를 붙여준다. 여기는 뭐예요, 선생님? H는 소리 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자음 소리잖아요. 근데 왜 언이 붙어요? 이건요, 앞에 있는 H는요, 소리가 안 나요. 이걸 묵음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는요, 신기하게 소리가 안 나는데 그냥 써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an hour라고 했을 때 H가 소리 안 나고 누구 소리부터 나요? hour라고 이 소리부터 나죠. 그러니까 H가 있지만 모음의 소리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는 언을 붙여준다. 그래서 항상 무엇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발음. 단어를 발음해봐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모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언을 붙인다라는 거. 그래서 발음이 기준이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주어 찾아서 밑줄 치고 문장 해석하래요. An astronaut landed on the moon이라고 했어요. 우주 비행사가 나왔죠. An astronaut. 우주 비행사인데 여기 나와 있는 A가 에. 발음 어때요? 모음 A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단수 명사니까 on이 붙어서 an astronaut 밑줄 긋고요. 동사 landed 착륙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착륙했는데? 달에. on the moon 달에 착륙했다. 그래서 한 우주 비행사 우리가 특정하게 찍은 누구의 우주 비행사가 아니에요. 그냥 우주 비행사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러 명 있는 뭐 우주 비행사 중에 한 명이 어디에? 달에 착륙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A child found the treasure box. treasure는 보물이죠. 보물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물 상자를 발견했어요. 누가요? 바로 앞에 있는 주어가요. A child는요, 바로 한 아이를 말하죠. 그런데 누구 한명콕 집어서 내가 말하는 걔야, 그 아이야. 그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어는 부정관사. 누구를 특정하잖아.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이 한 명이 뭐 했어요? Found the treasure box. 뭘 발견했다? 보물 상자를 발견했다. 자, 여기 있는 너는요, 특정한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지만 다음 시간에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 너와 어나 언과의 구별을 함께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복수명사 주어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복수명사는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개? 두개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두개 이상의 이 명사를 말하는 거죠. 별인데요, 별이 많아요. 여기 뭐가 붙었어요? S가 붙었죠? Stars, 별들이요. Shine, 밝게 빛나요. Brightly, 밝게 빛난다. 어디에서? In the night sky. 바로 밤 하늘에서. 그러면은, stars shine 해가지고, 별들이 빛난다. 여기까지 완벽한 문장. 일형식 문장이죠? 그 다음에 밝게라는 거 부사 나오고요. In the night sky. 장소 나오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은요, 더 길게 그냥 꾸며주는 부사적 수식어 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앞에 일형식도 배워봤고, 일형식부터 오형식부터 배워보면서, 아,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볼 거예요. 셀수 있는 명사가 두개 이상이면 우리는 명사 뒤에 뭐를 붙인다? S나 ES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ES가 붙이는 때가 있어요. 단어가 S로 끝나고 또는 X로 끝날 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S나 ES를 붙이면은 apple인데 apples가 붙죠. 그런데 원래 단어가 S로 끝나면 여기에 또 S를 붙이면 스스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ES를 붙여서 발음을 조금 다르게 끝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S, X, CH, SH, O로 끝나면 뒤에 무엇을 붙인다?
ES를 붙인다. 예외적인 과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여기 버스인데요. 버스 S로 끝나니까 우리가 buse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ish라고, 여기 옆에 있는 bench부터 볼게요. bench 의자죠? ch로 끝나요. 근데 benches 해가지고 es를 붙인다. 이 경우에는. dish 하는 경우에는 dishes 해서 es 붙이고요. fox, x로 끝나는데 fox 그 자체에다가 그냥 s 또 붙이면 Foxes 하게 되니까 발음하기 너무 어렵네. Foxes, es 붙여서 이렇게 한다. Tomato인데 tomato에 es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부분들은 단어를 자주 보게 되면 또는 단어를 많이 알게 되면 규칙적으로 어떻게 붙는지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니까 처음에는요 어렵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러한 단어들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 조금씩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외적인 것들은 어떤 거냐면, 체어, 얘는 O로 끝났는데요. 그냥 S를 붙인대요. 예외 왜 있어요? 선생님, 이거 헷갈려요. 자, 사실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첼로나 피아노 이런 악기와 관련된 것들은요. 왜 그러냐면, 어원이라는 건 이제 원래 영어적 어원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파생돼서 온 단어들이 있어요. 뭐, 그리스어나 또는 뭐, 다른 나라의 말에서 줄여져서 영어에서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외적인 것들이다. 그래서 몇개안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몇개안 되는 거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첼로 같은 경우는 S 붙고요. 메모도 마찬가지. 그냥 S 붙어요. 피아노도 그냥 S 붙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ES 붙이는 복수형 외에 다른 형태의 복수형을 취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person. person은 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러면 two persons라고 하지 않아요. 두 명이면. 이 우리 친구들 진짜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아, 사람은 그냥 두명 이상부터는 people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자주 틀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child는요, 아이를 말하죠. 근데 두 명의 아이가 있으면 뭐라고 한다? children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우리 치아를 말해요. 이 치아 한 개, 이빨 빠졌어요, 이빨 하나 빠졌어요 할 때는 우리가 tooth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 개의 치아를 의미할 때는 teeth라고 한다. 그래서 OO가 EE로 바뀐 거. 그 다음에 마우스는 쥐죠. 근데 쥐들이 여러 마리면 마우시즈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데 마이스라고 하고요. 맨, 남잔데 여기서 맨스가 붙는 게 아니라 아예 형태가 바뀝니다. men으로 해서 맨이라고 우리가 읽죠. 그 다음에 woman도 여자들이 많아지며 여긴 a가 e로 바뀌면서 women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헷갈리지 말고 잘 알아두세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어 찾아서 밑줄 긋고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lowers are blooming in the garden. 여기서 flower 자체가 꽃인데 꽃에 s 붙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나오는 비동사가 바로 복수. 앞에 나오는 복수 명사에 따라서 비동사가 달라지는데요. are 바로 복수 주어일 때 are가 나오죠. 그래서 꽃들은 are blooming. 지금 비동사의 현재 진행형. 뭐가 나오고 있어요? 동사의 진행형 붙었으니까 현재 진행형 동사를 말해요. 꽃들이 뭐 하고 있다? 피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 어디에서? In the garden. 바로 정원에서. 그 정원에서 피고 있다. 앞에 mice. 아까 뭐였죠? 쥐. 쥐들을 의미하죠. 복수. Mice are often active at night 이라고 했을 때 쥐들은요 종종 active는 뭐예요? 자 일단 주어에 밑줄 긁을게요. active는 굉장히 활동적인 거예요. 근데 언제 활동적이냐면 at night 밤에. 그래서 쥐들은 흔히 밤에 활동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앞에 주어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동사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 앞에 있는 주어가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뒤에는 동사가 변할 수 있구나라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봤고요. 우리 독해 속에서 다양한 명사의 형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이 독해 지문에서 조금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기술, 아주 최첨단 기술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인데요. 자, 여기서 기술의 한 종류를 소개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대충 레이드가 요즘에는요, 이 스마트폰으로 모든 기기들을 다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야기 함께 보기 전에 우리 뭐예요? 바로 독해 지문과 관련된 단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ge. age라는 거는 특정한 어떤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대라는 말. 또는 우리가 age 어디서 봤어요? 나이 이야기할 때 또는 뭐 나이가 든 할 때 이 나이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age가. connect. connect는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다, 연결하다, 이어지다. 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라고 해요? For example. 같이 외워두셔야 돼요. For 다음에 example 나오는 거. Run out of. 오늘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Run이라는 거 선생님, 이거 다, 이거 이렇게 뛰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run은요, 다 빠져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Run out of money 하면은 돈이 없어요. Run out of time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다 이렇게 흘러서 가버린다는 의미라고 아시면 됩니다. Fridge, 냉장고. Notice라는 거는 알아채다. 원래 notice. 근데 notice 영어로 할 때는 T가 굉장히 약하게 발음되죠. Notice, 알아채다, 인지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order, 주문하다, 명령하다. Air, 컨디셔널. 여러분 뭐예요? 에어컨이죠?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detect. 이거 조금 어려운 단어. detect. 감지하다. 그 다음에 burning. 우리가 burn이라는 거는 타는 거죠. 근데 이게 ing 붙어서 지금 불타고 있고 또는 타는 듯한이라는 거 형용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gas stove는 가스 스토브 또는 가스레인지를 말하고요. manually가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수동으로 내가 뭔가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가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으로 손으로 한다라는 의미. control, 제어하다. technology,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we live in the age of the internet of things.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IoT라고 한대요. 자, IoT는요, 사물 인터넷을 말합니다. 자, 요즘은요, 컴퓨터로만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계에 우리가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 다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계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인터넷망 안에서. 그걸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데요. We, 주어 나와서 우리는요, live in, 살고 있어요. 어디에? In the age of the internet of things. 사물 인터넷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Many things, 많은 사물들이요, can connect,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물들은요, 어디에 연결할 수 있어요? To the internet,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볼게요. thing이라는 거는 어떤 것 또는 사물이라고 우리가 뜻으로 해석하는데 여기 s부터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것 중에 지금 s부터였으니까 복수명사네. 그래서 many, 많은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아, 요거 복수명사. 자, 이렇게 많은 사물들이 인터넷에 연결된다라는 거죠. and 그리고 they can talk. 오, 그들은 얘기할 수 있어요. talk to each other. 서로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연결돼서 통할 수 있다라는 거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run out of food. 자, 여러분 run out of food. 자, run out of.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없어요. if라는 거는 조건을 의미해요. 만약에 You run out of food. 너가 음식이, 당신 음식이 다 떨어졌다면 A smart fridge. 아주 똑똑한, 스마트한 fridge. 뭐야? 냉장고는요. Can notice. 알아차려요. This. 이것을 알아차려요. 이 음식이 다 떨어졌다는 걸 알아차려요. And 그리고 It tells your phone to order 또는 cook some food. 자, 지금 냉장고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걸 알아차린 냉장고가요. It tells, 말해줘요. Your phone, 당신의 전화기에 뭐라고, 뭐하라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tell, 우리가 5형식 문장에서 봤던 어떤 거를 명령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명령하냐면 당신의 이 폰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폰에 무엇 어떤 동작 하라고? 음식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 order 주문해야 될까요? cook 아니면 요리해야 될까요? 바로 주문해야겠죠? 뭘 주문하라고? 좀 음식 주문하라고 이렇게 말한대요. Or 또는 the air

0: conditioner. 자, 이건 뭐예요? The air conditioner. 에어컨인데요. 그 에어컨이요. can detect. 감지합니다. 무엇을 감지하냐면, a burning smell. 버닝 스멜이라는 거는 타고 있는 냄새를 감지해. 어디서 타는 냄새 나는데? 이런 거죠. And 그리고 it orders 주문해요. It orders 명령해요. The gas stove. 가스 스토브에게 명령합니다. 뭐 하라고? Heat up. 더 뜨겁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turn off. 끄는 거예요. 어디서 타는 냄새 나니까? 꺼야겠죠. 그래서 turn off 하라고 명령한다라는 거죠. You don't have to manually control these things.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아무것도 한게 없어요. 자, you don't have, 당신은요, you don't have to manually, 수동으로요, control, 제어할 필요가 없다. 뭐를? 이러한 것들을 제어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에 연결해 놓으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다, 그쵸? This technology, 이 기술은요, makes our life, 우리의 삶을요, 어떻게 만들어요? 더 쉽게 만들어요? 더 어렵게 만들어요? 더 쉽게 만든다. easier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해석해 봤는데요. 이 노란색으로 나타내 있는 부분들, 바로 명사주어였습니다. many things, a smart fridge. 어가 붙었죠? 그러니까 냉장고 한 개, 그 스마트한 냉장고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the air conditioner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이 더가 붙은 건요, 여러분, 꼭 특정한 거 하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배우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This technology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명사는요, 단수 명사인데요. 자, 여기 있는 단수 명사, 이 기술이 뭐다? makes 해서 동사, 단수 명사가 나올 때 동사에는 S나 ES가 붙는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거. 1번, What things can connect together? 무엇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무엇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례들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두 번째, Why the IoT should be used in home?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사물 인터넷이 집안에서 꼭 사용되어야 하는 이유. 그건 아니죠. 세 번째, How the internet changes our life. 우리의 삶을 인터넷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렇죠. 어떻게 바꾸었어요? 좀더 easier, 쉽게 바꾸었다. 그러면서 냉장고가 이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디셔너도 이런 일을 할수 있어. 라고 예시 보여줬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사물 인터넷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첫 번째,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거요, 여러분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는데요. 독해지면 잘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이 아니라 many things라고 해서, 그래서 많은 사물들이. 그래서 모든 사물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여기서 1번이 되고요. 인터넷이 되는 사물끼리 우리 통신할 수 있다. connect 할수 있고, 이야기도 할수 있다.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할 필요 없다라고 했었죠. 정답 1번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글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ABC에 각각 알맞은 말 선생님이 함께 풀어보면서 했었죠. 선생님이 적어주지는 않고 여러분들에게 연결 지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써주세요. 첫 번째는요,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을 어떻게 해라? 바로 order 해라. 두 번째는 타는 냄새 나니까 꺼라. 그래서 요게 바로 2번에다, B번에다 써주시고요. 마지막 C는요, 우리의 삶을 더 어떻게 한다? easier 하게 만들어준다 해서 C. 요렇게 ABC 연결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스마트 기기들이 날더 게으르게 만들어라고 했을 때, smart device.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나오는 make가 나왔는데요. 스마트 기기들이 복수예요. 그러면 복수에 우리 아까 뭐 붙인다고 했는지 기억하셔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써주세요. 자, 친구들 오늘 명사주어 처음으로 배워보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1: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땐 한창.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창.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오늘 또 화이팅 해주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1: 왜냐하면 여행 영어를 할 거기 때문이죠.
0: 그렇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목이 잘못된 스테이크 덕에 뭐 이런 내용인데요.
1: 네.
0: 스테이크 하면 미국이요. 스테이크가 네. 진짜 큽니다.
1: 저도 뭐 자주 가본 건 아니지만 한번 가서 스테이크 시켜봤는데
0: 네.
1: 와, 진짜 다 못 먹었어요.
0: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
1: 네.
0: 제가 한국 와가지고 다 음식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스테이크가 제가 먹던 거랑은 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1: 맞죠.
0: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크고 많이 먹는다 쳐도
1: 네.
0: 이게 원하는 이 굽기 정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어떤 식으로 드세요, 보통?
1: 저는 바싹 익혀 먹어요.
0: 맙소사, 네. 맙소사.
1: 왜냐면 바싹 익혀야지 그 핏기가 보이는 게
0: 아하.
1: 제가 조금 뭔가 이게 속이 조금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뭔가 이게 안 맞는 거군요.
1: 네네네네.
0: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로 먹는 스타일이긴 해서
1: 그래요?
0: 또 그거에 나름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크가 잘못 나온 시츄에이션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웰던을 완전히 구워져 있는 거
1: 그쵸.
0: 드시니까 이러면은 좀 고민이 될수 있죠, 그렇죠?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영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 입맛에도 맞지 않는 거, 돈까지 냈는데 그냥
1: 그죠.
0: 넘어가면 억울하잖아요.
1: 그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잘못 나온 스테이크를 좀더 구워달라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2: I'm sorry, ma'am. Is there a problem?
1: Big problem.
2: Big, oh dear.
1: I ordered well done,
2: Well
1: but
2: done.
1: this is so rare. Yeah, blood.
2: 아, rare.
1: blood.
2: Oh.
1: 이거 좀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2: Sorry?
1: Give it away.
2: Oh, give it away?
1: No, 아니, give it and more.
2: Oh, you want to cook it some more?
1: Yeah.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어?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1: 네.
2: right away.
1: 아, 오케이.
2: Immediately.
1: Thank you.
2: Ok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Okay?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Really?
2: It's on
1: 돈
2: us.
1: 안 받는다는 거죠?
2: It's on us.
1: Only this is for free?
2: Yes, for free, on us. Yeah,
1: Okay.
2: okay. I'm so sorry, so sorry.
1: It's okay.
2: Okay,
1: It's
2: let me just
1: okay.
2: take.
1: Okay.
0: 아우,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과자 수준으로 바싹
1: 아우, 깜짝 놀랐어요.
0: 익혔다
1: 차라리
0: 들었어요.
1: 육포를 먹을 걸. 네.
0: 오케이. 아, 안 됩니다. 이거 적당히 내가 원하는 익힘 정도를
1: 그쵸.
0: 표현하는 그런 순서 한번 해보도록
1: 아, 오늘
0: 하겠습니다.
1: 열심히
0: 아,
1: 배워봐야겠어요.
0: 그럼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뭔가 나왔어요. 이미 고기가 나온 거예요.
1: 네.
0: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1: 그쵸?
0: 근데,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1: 어허. 네. 그쵸. 이게 제 상황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0: 네.
1: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꽤
0: 그럴
1: 있었어요.
0: 때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네. 기준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1: 맞아요.
0: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웰던으로 먹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인 것 같거든요.
1: 네.
0: 제가 느꼈을 때는.
1: 네네.
0: 그래서 뭐 이 정도면 많이 익었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I ordered mine, but this is too rare.
0: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네, 나는 주문했어요. 내 거는 웰던으로요.
0: 오케이.
1: 그 여기 웰던 들어가면 되나요?
0: 오케이.
1: 네, 꽤 이거예요. 네, 제가 알죠.
0: 오케이. 네,
1: 꽤 오래 구워달라고.
0: 목소리가 지금 네, 좀 알고 있어요.
1: 자신이 많이 있죠.
0: 네, 어디서 네. 끊어요?
1: 버섯에서. 네. 하지만 이거는 너무 레어인데요.
0: 오케이.
1: 네.
0: 문장 구조 자체는요. 막 뭔가 엄청 꼬여있거나 엄청 심각한 무슨 뭐 패턴이 숨어있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1: 그리고
0: 오케이?
1: 또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0: Alright.
1: 네.
0: So, 나는 주문했다. 내거 well done. Right? 이거는 외래어로도 워낙 쓰니까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There you go. Well done. 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음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So, well done으로 요리된 혹은 우리가 흔히 이제 완전 익혀진을 얘기를 하죠. 아예 핏빛이 아예 안 보이는 거.
1: 그렇죠.
0: 완전히 바삭 정도는 아니겠지만.
1: 구워져야 돼요. 잘.
0: 아, 네. 저는 스트레스 받네요. 벌써 생각만
1: 아, 그래요?
0: 해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1: 오.
0: 자, 아무튼 이것은 이제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보면 나는 내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mine이라고 하는 건 my steak가 되겠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내 거를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익힌 정도를 그냥 형용사로 뒤에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So I ordered mine.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저는 레어로 했는데요. 저는 미디엄으로 했는데요. 뭐 미디엄 레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막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1: 아, 이게 항상 한국말에서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웰던으로 주문했으니까 뭐뭐로를 또 넣어야 되니까
0: 맞아요.
1: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 만들 수가 없어요.
0: 만들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물론 그런 전치사 같은 거 있잖아요.
1: 그러니까
0: 한국어에서는 뭐 조사 이런 거 들어가는
1: 네.
0: 거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1: 아니
0: 그런 중요한데 여전히 중요한데
1: 네.
0: 그래도 어떤 것들은 그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거를 빼는 거 뺀 걸 보게 되잖아요.
1: 그쵸.
0: 그러면 너무 당황을 해버려요.
1: 맞아요.
0: 근데 이거는 그대로 맡겨줘야 돼요.
1: 그러네요.
0: 오케이. So I order mine 어쩌구.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이거는 제 스타일인데 저는 제 거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rare.
0: 그렇죠. I ordered mine rare.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웰던이냐. 그렇죠?
1: 네.
0: 자 이번에는요. 저 제 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medium.
0: That's it. 엄청 심플하죠, 그렇죠?
1: 너무 좋아요.
0: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케이 I로 했지만 주어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1: 네.
0: 그것도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냥 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1: I ordered mine rare.
0: I ordered mine medium.
1: I ordered mine medium.
0: 네. 주어 바꿔본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녀는 그녀의 것을 주문했는데 well done으로 주문했대요. 그녀예요.
1: She ordered hers medium? 뭐야?
0: Well done.
1: Well done.
0: Well done.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1: 네.
0: 아주 잘해준 것은 나의 것 대신에 그녀의 것
1: yes.
0: 이라는 명사로 썼다는 거. So, she ordered mine 이래버리면 그녀가 제 거를 대신 주문한 거니까
1: 네.
0: 의미가 달라지죠. So, she ordered hers well done 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워낙 세분화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Right, medium도 medium rare가 있고 right, 뭐 medium well done이 있고 뭐 다양하고요. 심지어 rare보다 더 rare한 것도 있어요.
1: 맞아요.
0: bloody라고 얘기를 해요. bloody하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0: 네, too를 쓰면 너무 심하다라는 부정적 느낌입니다.
1: 네.
0: 자, 연결하면 좀 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1: 아.
0: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1: 예, 예, 예.
0: 그걸 또 가져가서 또 이걸 해야 되니까
1: 네.
0: 이왕이면 굳이 뭐 분위기 이상하게 할 필요 없이 예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1: 아하, 그렇죠. 그지로 돼가지고 조금.

0: 더 뭔가 예의 있는 느낌.
1: Alright.
0: Could you cook it longer? 이게 오래라는 말이잖아요.
1: 더 오래.
0: 더 오래. 그럼 여기 조금 더 오래니까 uh-huh. cook it a little longer. Uh-huh. 에, 이렇게 할까요?
1: Okay.
0: 조금 오래.
1: Okay. I like that. 응? Very close. Okay. Oh. 자, 그런데 그렇게 쓰려면 a little
0: 아.
1: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것과 a little가 굉장히 비슷한 거 오늘 또 다른 거 여러분 다 들어본 겁니다.
0: 오.
1: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어요. 바로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그게 원래 우리가 약간이라고 하면 a bit 사이에 뭐 있지 않았어요? 방금
0: a little bit.
1: 아마 많은 분들이 a little bit은 매번 듣던 건데 왜 a little 빠졌네요? 이럴 수가 있어요.
0: 네.
1: 근데 원어민들은 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a bit 많이 쓰고요. 원어민들이 얘기했을 때 little 빠지니까 오히려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연습하셔야 돼요. So a bit longer, a little longer 둘 다 괜찮고요. 이 부분 지금 부탁을 하는데 제가 예의 있다고 했었죠?
0: 네.
1: 어떻게 알 수 있어요?
0: Could you?
1: That's right. 이게 뭐보다 조금 더 예의 있죠?
0: Can you?
1: That's right. 조동사는 과거형의 모양으로 이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에요.
0: 네.
1: 쓰면 쓸수록 더 예의가 있다, 조심스럽다, 혹은 자신감이 없다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So could you? 이 하나만 바꿔줘도 엄청 차이 나요.
0: 네네네.
1: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can you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뒤에 넣어주면 그 행동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탁하는 느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0: 네.
1: Right?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스푼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1: 자, 이걸 할 건데요. 가지고 오다가 B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0: Bring.
1: Bring. So, 저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스푼. 이렇게 하시면 돼요.
0: Could you bring me a spoon?
1: Oh, yes.
0: Wow.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이런 식으로. Right? 당연히 어딘가에 왔으면 음식이 나오면 스푼이 나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런 경우 종종 있죠.
1: 그럴 때 굳이 근데 또 너무 세게 할 필요가 없고
0: 네.
1: Could you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Oh, I'm sorry.
0: 아, 그렇죠. 네네.
1: 자, how about this? 그를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는데 버스를
0: 예.
1: 타고 투어를 하는데
0: uh-huh.
1: 지금 뭐 남편이든 아이든 뭐 you know
0: 아직 화장실 가서 안 온 거죠?
1: 그렇죠.
0: 예.
1: 이랬을 때 드라이버 분한테
0: 예.
1: 뭐 그를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could you wait him?
1: 아, wait him?
0: Could you
1: wait for him? 제가
0: 아.
1: 이거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은근 틀려요.
0: 그러네요.
1: 네, 뭔가를 기다린다 할 때 wait 누구가 아니라 wait for 누구.
0: Yes.
1: Just like so.
0: Mm-hmm.
1: Okay. 자, 이거는 막 강하게 말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Could you bring me a spoon?
1: Could you wait for him?
0: Could you wait for him?
1: Al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네, 다음 문장입니다.
0: 네.
1: 오, 정말 죄송해요. 거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강하죠.
0: 네.
1: 아, 정말 죄송해요. 바로 주방장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0: I'm terribly sorry. 나 진짜 엄청 미안해요.
1: 에,
0: I will tell the right away. 지금 바로. 지금 이거 살짝 끊어 줄까요?
1: 오케이.
0: 지금 바로 나는 주방장에게 말합니다.
1: 그렇죠.
0: 주방장은요, 저거잖아요. 최고. 주방에서 최고. 예. 그러면은, 헤드.
1: 오.
0: 헤드, 우리 헤드 셰프인데, 아, 셰프 빼고 헤드라고 말해요.
1: 아, 그래요?
0: 모르겠어요.
1: 아,
0: 제가 조금 지금, 지었어요.
1: 지금, 누가 들으면 굉장히 이쪽, 요식업 쪽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0: 아, 왜냐면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1: 아.
0: 약간 뭔가 이런 문화에, 저희도 약간 젖어든 느낌이랄까요?
1: 아.
0: 예. So, I'll tell the head.
1: Well,
0: 저기, 대장 선생님한테 말할게요.
1: 아마 이럴 것 같아요. What do you mean the head? You mean the head? 이럴 수도 있습니다.
0: 헤드 셰프님이요.
1: 그렇죠.
0: 예.
1: 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셰프를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0: 아, 그래요?
1: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0: Mm-hmm.
1: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right away. 뭐요?
3: 아, 셰프.
4: 그냥 셰프 쓰시면 됩니다.
3: 아, 이래서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일을 그르쳐요.
1: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방장, 요리사라고 얘기를 할 때, 셰프가 아니라 셰프입니다. 셰프. F는 입술 안 붙는다고 했으니까 셰프 하시면 안 되겠죠?
3: 네.
1: 그래서 셰프에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 해볼게요. 셰프. 셰프.
3: 셰프. 셰프.
1: Alright. 저 그런데 셰프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3일 있다 말한다 그랬어요?
3: 아니, right away.
1: Right away.
3: 당장에.
1: 아, 그렇습니다. 네. 자, 바로 즉시, 바로라고 얘기를 할 때 right away 얘기하겠습니다. 회화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고요. 얘는 문장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3: 네. 오케이,
1: 즉시 한다. 자, 즉시 요거 한번 해보세요. will 넣어볼게요. will. 제가 그거 확인할게요. 즉시.
3: 오.
1: 의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3: I will check right away.
1: Check it right away. 그것이니까.
3: I will check it right away.
1: All right. How about this? 그들은 즉시 혹은 바로 돌아왔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들은 즉시 돌아왔어.
3: They came back right away.
1: 그렇죠. They came back right away.
3: Yes.
1: Very nice.
3: Mm-hmm.
1: 문장 뒤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양념을 이렇게 뿌린 거라.
3: Yep.
1: 그거 보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you guys. I will check it right away.
3: I will check it right away.
1: They came back right away.
3: They came back right away.
1: There you go.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저번에도 아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Right now보다는 이게 좀 달라요. 이거 그거랑은 달라요.
3: Okay? 얘가 조금 더 뭔가 긴박한 느낌인가요?
1: 아, 긴박함과는 상관이 없이요. 네, 네. Right now는 now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right now 쓸 수 있을까요? They came back right now?
3: 아니요.
1: 말이 안 되죠.
3: 네.
1: 지금 당장 돌아왔다.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3: 아, 그러면 쓸 수가 없네요.
1: 없죠. Right away는 시제와 상관없이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즉시.
3: 네네.
1: 그래서 그들은 즉시 돌아왔다. 제가 그거 즉시 확인할게요. 가능하죠. 그렇죠?
3: 네.
1: 오케이. 자, 그리고 right away 이런 거 사실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3: 예?
1: 이거 들어봤나요? Immediately.
3: Immediately 알고 있어요.
1: 네. 아마 오히려 이거를 좀 얘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아카데믹한 단어인데요.
3: 네.
1: 이거를 더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캐주얼해요. 물론 이제 immediately 이러면 좀 격식이기 때문에
3: 네.
1: 긴급함이 더 느껴지기는
3: 오.
1: 해요. 그래서 immediately, right away. 자, 근데 그거 말고 무슨 away가 또 있고요. 얘는 조금 더 유럽권 쪽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힌트를 드리면
3: 네.
1: 똑바로 간다는 느낌.
3: 아, straight away.
1: Go ahead. 써보세요.
3: Straight, G-H-T예요.
1: 오케이.
3: Okay. Yeah.
1: 자, S-T-R-A-I-G-H-T.
3: Straight away.
1: Straight away. Mm-hmm. 맞습니다. So, straight away, 뭐 어떤 사람은 발음할 때 straight away. 뭐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3: 네.
1: 다 의미는 거의 같아요.
3: 오케이.
1: Okay?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 이게
3: 네.
1: 제일 회화에 좀 어울리고 많이 씁니다.
3: Mm-hmm.
1: 자, 그리고 했던 거 한 번만 반복 복습할게요. I'm sorry가 아니라 뭐라고요?
3: Terribly sorry.
1: 끔찍하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단순하게 sorry를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3: 네.
1: 오케이? 그렇다고 terribly를 쓴다고 해가지고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의가 있어요. 더 조심스럽게 쓰는 겁니다. So, I'm terribly sorry가 I'm sorry나 혹은 이거 들어봤죠?
3: I apologize. Apologize.
1: 네, 둘 다 사과한다는 건데 걔보다 심지어 더 미안합니다.
3: 강력하네요.
1: 강력합니다.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 네.
1: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3: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네, 주방장에게 바로 말하겠습니다. 했을 때, 와,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네요.
3: 왜요?
1: 스테이크 집은 다음 거 한번 보시면 계산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계산합니다.
3: 오?
1: 와우.
3: 저도 가요? 가면 안 될까요?
1: 거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좌표를 찍어가지고.
3: 좌표 찍어주세요. 예. 혹시 미국인가요?
1: 근데 꼭 그렇게 겨우겨우 가잖아요?
3: 예.
1: 그럼 제대로 나와요, 또 음식이.
3: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죠, 뭐. 예. And don't worry about the, it's on us.
1: 오.
3: 이거는 우리 몫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1: 그렇습니까?
3: 그죠? 예.
1: 앞에서 묻어볼게요.
3: 걱정 말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산서에 대해서.
1: 어디서 끊을 수 있을까요?
3: 그러면은 don't worry.
1: 오케이. Okay.
3: 예.
1: Don't worry.
3: 걱정 말아요. 뭐에 대해서? 계산서니까 bill.
1: Bill에
3: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1: 와. 그것은 on us입니다.
3: 네.
1: 오케이. 자, 여러분들 bill 맞게 쓰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3: Wow.
1: Perfect. 청구서, 뭐 계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가

0: 같은 데서만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뭐 전기 빌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기타
1: 그쵸.
0: 등등이 될수 있습니다.
1: 네.
0: Bill.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Bill 말고 또
1: 예.
0: 쓰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선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1: 아, 이거잖아요.
0: 들어봤을
1: check.
0: 수도 있어요. 오,
1: 오.
0: 보통 아마 해외, 특히 미국 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 단어를 꼭 한번 듣게 되시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맞습니다.
1: 오.
0: check는 수표라는 뜻도 되지만은,
1: 네.
0: 예, 특히나 이런, 음식점에서의 계산서를 얘기를 할때 check을 쓰기도 해요.
1: 영수증이랑은 똑같은 말이죠?
0: 걔는 receipt이죠.
1: 아,
0: 걔는
1: 리시시고.
0: receipt. 왜냐면 check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이기 때문에 이거 이미 페이를 했단 얘기가 아닌
1: 아,
0: 거예요.
1: 주문서?
0: 체크는 보세요. 이만큼 나왔어요. 돈 내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주면 그쪽에서 계산을 해서 주는 거. 그게
1: 그쵸. 아,
0: 리시시죠.
1: receipts and
0: Right.
1: receipts. 예.
0: So, check이라는 단어. Here's your check 하고 슥 떠날 때가 많을 겁니다. 보통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가 나가면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앉아
1: 그쵸.
0: 있으면 거기서 웨이터가 그 check bill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1: 그렇죠.
0: here's your bill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here's your check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게 돼요. And then 뭐 카드를 올리고 뭐 팁을 쓰고 뭐 이렇게
1: 맞아요.
0: 주는 형식입니다.
1: 네.
0: 자, 그리고서 여기서는 don't worry about the bill or check. It's on us. 이거는 회화체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죠.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낸다라는 뜻인데요.
1: 네.
0: 자, 제가 이거 그대로 암기하세요 하는 것보다는 조금 공식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응용하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래서 음식을 앞에 쓰고요. 뭐 여기서는 그냥 it을 쓴 거예요.
1: 네.
0: 누구나 뭔줄 아니까. 그렇죠? 뭐 this가 될 수도 있고 it이 될 수도 있고 뭐 the 무슨 음식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내는지를 뒤에 on 누구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이 있어요. Right? Fried chicken이 있으면 그걸 우리 위에 얹어놔라. 우리가 갖고 와서 플레이 하겠다. 뭐
1: 네.
0: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음료들은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냅니다. 그
1: 아,
0: 음료들이 뭘까요? The what?
1: the drinks.
0: The drinks.
1: Yeah.
0: 그거 우리가 낸다.
1: The drinks are on us.
0: 오!
1: 아우.
0: 복수니까 is 아니라 are on
1: Or.
0: us. The drinks are on us.
1: Yes.
0: 자, 점심은 내가 내. 그냥 점심.
1: Lunch.
0: Lunch.
1: Lunch is on us.
0: 나.
1: 아,
0: us 아니야.
1: lunch is on me.
0: 그렇습니다. 진짠가요? 네, 그래서
1: 네.
0: lunch is on me. 이러면, 점심 내가 내. 그거 내
1: 예.
0: 위에 얹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어렵지 않죠? 그죠? Right?
1: 예.
0: 오케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drinks are on us.
1: The drinks are on us.
0: Lunch is on me.
1: Lunch is on me.
0: There you go. 자, 그런데요. It's on u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Right? It's on us. 이게 만약에 물론 친구들이 모아서 우리가 낼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식당에서 on us라고 하면, 식당에서 낸다는 얘기잖아요.
1: 그쵸,
0: 한마디로
1: 그쵸.
0: 한국에서는 그거 뭐라 그래요?
1: 그거는 저희가 쏠게요.
0: 서비스.
1: 서비스.
0: 서비스. 그렇죠. So, 결국에는
1: 예.
0: 서비스라고 할 때, it's service. 이게
1: 아,
0: 아니고요.
1: 그쵸.
0: It's on us라고 그쪽에서
1: It's on
0: 얘기를
1: us.
0: 하든가, 아니면, 하나,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거 적어두세요.
1: 아, 했었는데.
0: It's on the
1: House.
0: yes. House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 에.
0: 해당 장소를 얘기를 할때 house라고 쓰게 돼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 해당 장소. So,
1: 네.
0: it's on us. 이거는 그쪽에서 얘기할 때입니다.
1: 예.
0: Or, it's on the house.
1: It's on the house.
0: 이러면 우리가 낸다, 결국 서비스입니다.
1: 네.
0: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죠?
1: 예.
0: Alright, so it's on us, don't worry about the bill.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읽어볼게요.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비토 트레이닝 할게요.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돈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0: 네, 두 번째는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 bit longer.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네,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여러분 다 드린 거예요. I ordered mine 뭐뭐.
2: 네.
0: 형용사만 바꿔주시고 자 갑니다. 제 것은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2: I ordered mine rare.
0: 그렇죠, rare.
2: Yes.
0: Rare입니다. 자, 저는 미디엄으로 주문했어요. 저는 제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2: I ordered mine medium.
0: That's it.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어요.
2: I ordered mine well done.
0: That's it. 형용사만 계속 바꿔줬습니다.
2: Yes.
0: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I ordered mine medium. I ordered mine well done.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Could you do something?
2: Yeah.
0: Right? 해외 여행할 때는 무조건 이거 알아줘야 되죠. Yeah. 자, 가보겠습니다.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2: Could you wait for him?
0: 그렇죠. All for 넣었네요.
2: 네.
0: Very nice. 자, 숟가락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스푼을.
2: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그렇죠. 세 번째. 좀 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요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
2: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Perfect. 읽어 볼게요. Could you wait for him? Could you bring me a spoon?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3: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Sorry, is there a problem?
2: Yeah.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5: I'm terribly sorry. Mm-hmm.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2: Uh-huh.
5: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2: Wow. Okay, thank you.
0: 아, 수고하셨습니다.
2: 네.
0: Great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0: 그렇죠.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2: 음흠.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Could you? 동사원형.
2: 네.
0: 뭔가를 부탁하는 느낌인데 굉장히 예의 있게 하는 거죠.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한번 만들어 보세요.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주말입니다. 입영작 많이 많이 많이 하시고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2: See you every day.

step by step. 초등연금은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 17강이고요.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레벨업 퀴즈 얼마나 잘 풀었는지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는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는 문제였죠. He told to his friend that he moved to a new city 입니다. 그는 그의 친구들에게 그가 새로운 도시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선생님, 찾아보니까 잘못된 부분 없던데요? 하는 친구들 있었을 것 같아요. 그치만요, 눈을 크게 뜨고 잘 찾아보면요, 잘못된 부분이 여기 있었죠. to라는 전치사를 빼고 he told his friend that he moved to a new city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사 뒤에 간접 목적어를 쓸 때는요, to라는 전치사를 붙이지 않습니다. 혹시 전치사를 붙이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간접 목적어까지 이 직접 목적어 뒤로 슝 빼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맞는 문장은 to를 뺀 He told his friend that he moved to a new city 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풀었죠? 좋아요. 지난 시간에 키 포인트 리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형식 문장 있었어요. 4형식 문장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주어, 동사, 그 다음 동사 뒤에 목적어 두개 온다고 했어요. 간접 목적어, 그 다음 직접 목적어요. 간접 목적어는 해석할 때 누구누구에게가 되고요. 직접 목적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무엇무엇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런 동사들을 수여동사라고 부르고 give, make, send, tell, show, buy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두 다 해석하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3형식으로 4형식을 전환할 수도 있는데요. 3형식은 주어, 동사, 직접 목적어, 즉 목적어 하나만 들어가죠. 을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전치사 구, to나 for이라는 전치사 뒤에 간접 목적어를 붙여서 여기 있는 이 간접 목적어를 뒤로 전치사 구로 빼준다라고 했습니다. give, send, tell, show, bring 과 같은 거의 대부분의 동사는 뒤에 to라는 전치사를 붙이고요. make, buy, cook 과 같은 동사는 뒤에 누구누구를 위해라는 for라는 전치사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쵸? 자, 마지막으로는 대절 직접 목적어도 있었습니다.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까지 나오는데 이 직접 목적어 부분에 명사절인 대절 또는 의문사절을 적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예문을 통해 볼게요. The coach tells. 그 코치는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 팀에게요. 말하는 것은 내용이니까 우리가 명사로 쓰기 어려울 수 있어요. 문장이 필요하잖아요. 그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that they will win the game이라는 대절을 활용해서 적었습니다. 그들이 게임에서 이길 것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 핵심 포인트니까요. 꼭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유닛 6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두 번째 시간으로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활용해서 지문 해석해보고 문제 푸는 것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좋아요. Let's start! 네, 우리 친구들, step up.

Some people say the earth gives us life. 해석하면요. 몇몇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즉, 목적어가 되겠네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구가 gives 하면 줍니다. 자, 수여 동사에 해당하죠. 준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지 두 개의 정보가 모두 필요해요. 그래서 뒤에 나오죠. us, 우리에게 무엇을? 생명을.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몇몇의 사람들은 지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합니다. They are telling us that we can't live without our planet. 그들은, 즉 앞에 나온 그 몇몇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are telling, 말하고 있습니다.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두 개 다 필요하겠죠. us, 우리에게요. 근데 뒤에 무엇을 말하는지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절로 나타났네요. 우리가 can't live 하면 살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without은 무엇무엇 없이라는 전치사예요. 우리의 planet, 행성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But, 그러나 our home is getting sick. 우리의 집이 getting sick 하면 병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진행형이죠. 지금 병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our home이라고 집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아파트나 전원 주택과 같은 그런 실제 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our home은 앞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을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So the world is now trying hard to save it. 그래서 그렇게 병들어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에는 now 지금 trying hard 하면 열심히 애쓰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해요. trying hard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to 여기 있는 이 to는요. to 부정사 중에서도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Save는 여기 보시면 구하다라는 뜻이죠. 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지구가 되겠죠. 병들어가고 있는 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세계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ne of the actions is using renewable energy. 자, 여기 보시면 one of The actions 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데요. 선생님, actions 조치 들이잖아요. 복수인데 왜그 뒤에 동사 is가 나왔나요? are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여기 one of예요. one of 하면 무엇무엇 중 하나라는 뜻입니다. 즉, 뒤에 있는 이 복수 명사 있죠? 조치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는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one of the action is라는 동사를 써주신 거 보이시죠?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 조치들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using renewable energy래요. renewable 하면 재생 가능한이란 뜻이고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동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Renewable energy sources include solar and wind power. Renewable energy, 재생 가능한 에너지 source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원천이나 근원이란 뜻이에요. 즉, 재생 가능한 에너지 원. 들은 include 포함합니다. 무엇을 포함하냐면요. solar and wind power. solar 하면 이렇게 태양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태양 에너지 혹은 wind power 풍력이라고 하겠죠. 태양 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They never run out.
그것들은요, 즉 앞에 있는

그 에너지 소스, 리뉴어블 에너지 소스들이요. 예를 들면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와 같은 그런 것들은 never, 결코 뭐뭐 하지 않는다. 자, 뒤에 있는 run out은요. 뜻이 고갈되다, 다 떨어지다란 뜻이에요. 즉, 그것들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태양광 에너지가 고갈되나요? 우리가 계속해서 태양열을 쓰다 보면 결국에 태양열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내일 또 해가 뜨고, 내일 또 해가 뜨고, 태양광 에너지는 계속 있어요. 또 풍력도 마찬가지죠. 바람도 계속해서 부니까 그 에너지들은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More importantly, they don't cause pollution. More 하면 더 뭐뭐한. Importantly 하면 중요하게라는 뜻인데요. 정리하면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they don't cause pollution. 그것들은 don't cause. cause는 일으키다, 야기하다라는 뜻인데요. 야기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pollution, 오염을요. 즉,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And surprisingly, 그리고 놀랍게도, 빈칸은 우리 문제 풀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The sunlight on the earth for 1 hour can power the whole world for a year. 자, 마지막 문장 조금 긴데요. 천천히 살펴볼게요. The sunlight, 그 햇빛인데 뒤에 있는 전치사구가 어떤 햇빛인지를 꾸며주고 있어요. On the earth, 지구에 도달하는 햇빛인데 얼마 동안? 1시간 동안요. 1시간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그 햇빛으로 can power. power은 동력을 공급해주다예요. 즉, 힘을 공급해준다는 거죠. 힘을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The whole world. 전 세계예요. For a year. 1년 동안요. 이것을 이제 풀어 설명하면 지구에 도달하는 햇빛 에너지인데요. 1시간 동안 도달하는 햇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에너지를 만들면 그 에너지로 전 세계를 1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정말 정말 풍부한 양이 있다는 거겠죠. 좋아요. 우리 문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인데요. 제목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What energy sources are there? 자, 어떤 에너지원들이 are there 있나요? 어떤 에너지원들이 있는지 그 에너지원의 종류가 주로 나왔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짧게 나왔지만 이 글의 제목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두 번째, How we get renewable energy. 어떻게 우리가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지 그 내용이 주로 다뤄지고 있나요? 이것도 아니죠. X고요. 세 번째, why we need renewable energy. 왜 우리가 그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필요한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나요? 맞아요. 여기 앞에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의 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이 getting sick, 아파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renewable energy를 활용하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볼게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장점으로 언급된 두 가지를 찾아. 여기 중요하네요. 우리말로 쓰세요. 자, 이런 부분도 여러분 문제 풀때 캐치해 주세요. 다 찾았는데 괜히 영어로 써서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말로 쓰라고 했구나. 자,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장점 어디 있나요? 그렇죠. They never run out. 그것들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즉, never이라는 절대라는 부정이 있죠. 따라서 절대. 그 다음에 run out. 고갈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태양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내일 또 있고, 그다음에 또 있고, 계속해서 쓸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장점은 그 뒤에 나왔어요.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한 것은 they don't cause pollution. 그것들은 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라고 적어줄게요. 오염을

일으키지. 일으키다는 cause죠. 일으키지 않는다.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장점 두 가지였습니다. 3번.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이요. 여기 빈칸 있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무엇 무엇이다 라고 나왔는데요. 뒤에 있는 내용이 The sunlight on the earth for 1 hour can power the whole world for a year. 즉, 1시간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그 태양광으로 전 세계에 1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그것과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It doesn't take much time.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자, 이것은 뒤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There is more than enough. 자, more than enough라는 표현은 이렇게 묶어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남을 정도로 충분히 있다라는 뜻이에요. 남을 정도로 충분히 있다. 맞나요? 그렇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에너지가 아주 충분히 있습니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네요. 즉, 2번은 맞고요. 3번. It is not expensive to get it. To get it 하면 그것을 구입하기에, 그것을 얻기에라는 건데 앞에 그것은 비싸지 않습니다. 즉, 가격이 저렴하다. 그런 내용이 나왔나요? 네, 이것도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번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지문의 하이라이트 부분 분석해 볼게요. The earth gives us life. 지구는 주어, 줍니다. 동사. 자, us는 우리에게죠. 목적어고요. 무엇을 주나요? 생명을 줍니다. 둘다 목적어인데, 이 중에서 us는 어떤 목적어? 그렇죠. 간접 목적어, life는 직접 목적어다. 라고까지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더 좋겠어요. They are telling us that we can't live without our planet. 그들은 주어, are telling, 말하는 중입니다. 말하고 있어요. 동사. 우리에게, 에게니까? 그렇죠. 목적어 중에서도 간접 목적어고요. 그 말하는 내용이 뒤에 대절로 직접 목적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파악을 하셨다면 첫 번째 지문을 확실하게 마스터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스텝 업! 두 번째 질문 함께 봅시다. 아래 사진을 보니까요. 건물의 벽에 어떤 그림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이 그림과 관련된 두 번째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Overnight, a painting appears on the wall of a building. Overnight 하면요. 밤 사이에 라는 겁니다. 밤 사이에 하나의 그림이 appears, 나타납니다. 앞에 있는 게 a painting, 3인칭 단수니까 s 붙였죠? 나타나요. 어디에? On a wall. 벽 위에요. 그런데 어떤 벽이냐면 건물의 벽 위에 하나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Then people ask each other this question.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자, 묻습니다. 누구에게? Each other. 서로에게. 자, 이 부분은 목적어 중에서도 그렇죠. 간접 목적어에 해당을 하겠죠. 누구에게 무엇을 묻나요? This question. 이 질문을 묻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인데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 그 질문의 내용이 뒤에 나와요. Did Banksy paint it? 뱅크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 친구들. 뱅크시가 그것을 그렸나요? 과거 의문이죠. 뱅크시가 그것을 그렸나요? The owner of the building does not complain or erase it. The owner, owner은요, 주인인데요. 어디의 주인이래요? 그 건물의 주인은요, 여기까지가 주어. Does not complain or erase it. Complain은 불평하다란 뜻이죠. 불평하거나 erase,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을요. 여기 있는 그것은 앞에 나왔던 그림이 되겠죠. 밤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건물의 벽에 누군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 건물의 주인은 불평하지도 않고 지우지도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This is because Banksy is a

artist. 그것은 왜냐하면 뱅크스라는 이 사람은요, famous, 유명한 artist, 예술가이기 때문입니다. But he is mysterious. 그러나 그는요, 즉 앞에 나온 뱅크시가 되겠죠. 그는 mysterious. 여기 뜻이 나왔어요. 신비합니다. 베일에 감춰진 신비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no one knows who he really is. 자, 여기 no가 있으니까 부정의 의미를 가지죠. 아무도 knows, 알지 못합니다. 뒤에 의문사 절이 목적으로 나왔네요. 그가 실제로 누구인지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밤사이에 나타나서 그림만 그려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림을 보니까 정말 훌륭하긴 한데 실제로 누군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Banksy's work is both fun and meaningful. 뱅크시의 작품은요, both A and B 하면 둘 다이다. 둘 다입니다. A, B, 둘 다라고 해석하는데요. 뱅크시의 작품은 fun, 재밌고 meaningful, 의미 있습니다. It usually gives a strong message to us. 그것은, 즉, 그 뱅크시의 작품은요, 주로 gives, 줍니다. 자, 주다라는 동사 뒤에 무엇을 주는지 나왔죠?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누구에게? 뒤에 있는 전치사구가 꾸며주네요. 우리에게요. 뱅크시의 작품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He often draws images about topics like war. 그는 종종 그립니다. 이미지들, 그림들을요. 뒤에 있는 전치사구가 그림을 꾸며주는데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요. 주제들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주제는 like war, 전쟁과 같은. 전쟁과 같은 그런 주제들에 대한 그림을 그는 종종 그리곤 합니다. He's telling us that we should think about them. 그는 여기서 말하는 계속 그 모두 뱅크시입니다. 그는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자, 뒤에 있는 대절이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대절, 그쵸? 직접 목적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should think,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요. 우리한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요. 즉, 앞에 나온 그 주제들이 되겠죠. 그 주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People all over the world admire his clever art. 사람들인데요. All over the world가 꾸며주고 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은 admire, 감탄합니다. 무엇에? His clever art. 그의 clever 하면 기발한, 영리한이란 뜻이에요. 그의 기발한 예술에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요. 첫 번째, 뱅크시와 그의 대표적인 작품. 뱅크시의 대표적인 작품 목록이 글에 나왔나요? 그렇진 않았죠? 정답이 될수 없고요. 두 번째, 뱅크시와 그가 유명한 이유요. 맞나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뱅크시의 작품은 재밌고 의미도 있고 이래서 사람들이 감탄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따라서 유명한 이유 맞습니다. 세 번째, 뱅크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사람들이 뱅크시를 오해하고 사실 알고 보니 아니었다. 진실. 이런 내용이 나왔나요? 이것도 아니죠?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 뱅크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첫 번째, 그가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맞나요? 그렇죠.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라고 했어요. No one knows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No one knows who he really is. 맞고요. 자, 두 번째, 그는 몰래 그림을 그리고 떠난다. 그렇죠. Overnight, 밤 동안에 그림을 그리고 사라진다. 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그의 그림은 금세 사라져버린다? 그의 그림이 금세

0: 사라져버릴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그 건물의 주인이 does not complain or erase it. 불평하거나 지우지 않으니까요. 계속 그림이 남아 있을 거예요. 자,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이번에 3번 체크해 줄게요. 세 번째, 뱅크스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인데요. 재미있게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맞죠? 여기 fun, 재미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그렇죠. 여기 topics like war, 전쟁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그리나요? 그림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그림을 이해하고 감탄합니다. 알맞지 않은 거죠? 3번에 3번 체크해 줄게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글에 밑줄 친 문장을 4형식 문장으로 바꿔 쓰세요. It usually gives a strong message to us라는 전치사구가 붙었잖아요. 뒤에 온게 간접 목적어니까 여러분, 4형식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겠죠? It usually. 자, 이 부분은 같아요. It usually give. 그 다음에 바로 간접 목적어를 동사 뒤에 gives us.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a strong message. A strong. 그 다음에 message. 까지 적어주면 완벽한 4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의 하이라이트 부분 함께 분석해 볼게요. People ask each other this question. 사람들은 주어 묻습니다. 동사 서로에게니까요. 목적어인데 그 중에서도 간접 목적어에 해당을 하고요. 무엇을? 이 질문을 직접 목적어죠. 두 번째. He's telling us that we should think about them. 그는 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 우리에게니까 목적어 중에서도 간접 목적어 무엇을 대절이 직접 목적어로 나온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분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레벨업 퀴즈는요.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Some people say life gives the earth us. 자, 이 단어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요. 여러분, 해석에 맞게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말한다. 자, 이렇게 some people say까지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 여러분, 이 해석에 맞게 바르게 배열해 보세요. 그리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초등 연금은 독해,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선생님과 함께 해석했던 그 지문들, 여러분,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이 스스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아시겠죠? 선생님의 설명을 가리고 여러분이 직접 해석 한번 해보시고 단어도 꼭 복습해 주세요. 네, 퀴즈도 잘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1: (목소리)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수 있는 교사가 더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0: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은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연구부 독해힘 레벨 3 16강에 들어오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현재 완료 시제에 대해서 배웠죠? 네, 15강까지 해서 시제 시리즈는 모두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문법 주제를 배웁니다. 바로 수동태예요. 자, 어떤 내용을 배울까요? 러닝 플로우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시작합니다. 현재 완료 시제를 넥스트 스텝 챌린지에서 문제를 풀어보며 확인해 볼 거예요. 다음으로 교재로 가볼까요? Get ready에서 수동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의 학습 목표인 Today's Mission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텝 인에서는 본격적인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가 진행됩니다.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인 수동태, 비동사, 과거분사로 쓰는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럼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현재 완료 시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나는 10살부터 영어 공부를 해왔다입니다. 자, 시제를 보니까 공부를 쭉 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살인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쭉 어떤 일을 해왔다라고 할때 계속의 의미로 현재 완료 시제를 쓸수 있어요. 자, 주어부터 찾아볼까요? 나는 이고요. I로 시작한 후에 공부를 해왔다라는 의미로 현재 완료 have PP를 사용합니다. have studied 이렇게 써야겠죠? studied는 study의 과거분사예요. 다음으로 study의 목적으로 영어를 이란 말이 들어가야겠죠? English 쓰고 10살부터란 표현 어떻게 써야 될까요? 뭐뭐 이래로 뭐뭐부터라는 의미를 가지는 since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는 10살이었다라는 문장이 뒤에 따라오면 돼요. Since I was 10 years old. 이렇게 쓰면 10살부터 쭉 영어 공부를 해왔다가 완성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 have studied English since I was 10 years old. 자, 여러분도 아마 10살부터 쭉 영어 공부를 해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나한테 적용되는 얘기니까 이말꼭 한번 써보길 바라고요. 현재 완료는 이렇게 계속의 의미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을 해봤다, 해본 적이 있다라는 뜻으로 경험의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다 기억나시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새로운 문법 주제를 공부할 때가 됐습니다. 바로 수동태예요. 이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Get ready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수동태란 주어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인 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딱 들어보니까 바로 한 번에 캐치가 되진 않을 거예요. 수동태라는 문법 용어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수동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문법을 공부하면 문법 용어가 한자어로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을 텐데요. 사실 문법 용어는요, 그 문법적 특징을 가장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영어 공부를 더 쉽게 만들어줘요. 그 뜻을 알면요. 자, 수동태는 수동이라는 말과 태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태가 뭘까요? 이 태는 한자어로 태도, 형태 할 때의 태자예요. 태는 주어가 어떤 행동에 대해 능동적인 태도인지, 수동적인 태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걸 동사로 표현합니다. 우리 레벨 3는 동사에 대해서 배우는 단계죠. 동사로 이 주어가 능동적으로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행위를 수동적으로 받고 있는지를 나타낼 때이 태라는 말을 쓸수 있고 이를 통해서 태의 종류가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구나라는 거알수 있겠죠? 능동태부터 볼게요. 능동태는 말 그대로 주어가 행동을 능동적으로 할 때를 말합니다. 예문이에요. Many people love dogs. 많은 사람들은 사랑한다. 개들을 주어가 뭐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많은 사람

사람들이 어떤 행동, 어떤 행위를 하죠? 사랑한다라는 행위를 직접 하고 있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Dogs입니다. 이처럼 주어가 그 행위를 직접적으로 능동적으로 할때 나타내는 형태를 능동태라고 하고요.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동사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형태의 문장을 여러분이 이제까지 쭉 공부해 왔어요. 이런 문장을 능동태라고 하고요. 반면에 수동태는 뭘까요? 주어가 그 행동을 당하는 대상, 즉그 행위를 받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받을 숫자를 쓰는 거예요.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서 살펴본 능동태 문장과 같은 의미인데 이번에는 주어가 뭘로 바뀌었는지 보세요. Dogs are loved by many people. 개들은 사랑받는다. 많은 사람들에 의해. 앞에서 일반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로 씁니다. are loved 이렇게 쓰면 사랑하다가 아니라 사랑받는다, 사랑당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개들은 사랑받는 존재죠? 그러면 누가 사랑을 주죠? 네, 많은 사람들이 줬어요. 수동태 문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by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뭐뭐에 의해란 의미로 by many people 하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사랑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수동태는 주어가 그 행동을 당하는 대상일 때 쓰는 동사의 형태다라고 익히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선생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이따가 스텝 인에서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면 오늘 다음과 같은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수동태와 능동태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수동태 부정문과 의문문을 쓸수 있는 그런 실력도 생겨요.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 문장도 쓸수 있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스텝 인에서 자세하게 문법 공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텝 1입니다. 파트 A의 앞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수동태의 개념과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의 개념이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어가 어떤 행위를 받는 대상이 될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을 숫자를 사용한다고 했죠?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어찌어찌 당하다, 뭐뭐 되다, 받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에 반해서 능동태는 우리가 이때까지 대부분의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했죠?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동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당하다, 되다, 받다 형식으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형태는 어떻게 나타낸다? 수동태의 동사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로 표현합니다. 비동사는 그런데 행위를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럼 행위를 나타내는 부분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동사의 변화된 형태인 과거분사로 표현하면 됩니다. 과거분사 선생님이 줄여서 PP라고 할 때도 있죠? 비동사 PP가 되면 수동태 표현이 되고 어찌어찌 당하다라고 해석되면 돼요.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by 다음에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나오게 되면 누구에 의해서 주어가 이런 행위를 당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동사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에 비동사를 사용하면 현재 일을 당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MPP, RPP, ESPP라고 쓰면 현재 당하다라는 뜻이고요. 과거 시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was나 were를 써서 나타냅니다. 자, 이따가 배울 건데요. 미래 시제는 또 어떻게 표현할까요? 미래 시제는 조동사 will을 쓰고 조동사 다음에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 와야겠죠? 그 다음 PP가 오게 되면, 즉 과거분사가 오게 되면 미래에 당할 것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예문 볼게요. The teacher is respected by the students. 그 선생님은 존경하다 아니면 존경받다. 비동사 PP죠? 존경받는다. 누구에 의해서? 그 학생들에 의해서. 전형적인 수동태 문장이 되겠죠? 비동사 PP를 썼고요. by 다음에 행위자가 나와서 누구에 의해 무슨 행위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 문장이 만약에 능동태로 써 있었으면 이번에는 주어가 바뀌겠죠? 이 존경하는 행위를 직접 하는 학생들이 the students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 현재 시제니까 respect 쓴 다음에 the teacher가 목적어로 오게 됩니다. The students respect the teacher.

teacher. 그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한다. 능동태 문장이고요. 위에는 수동태 문장입니다. 자, 우리 셀프체크에서 더 많은 예문을 살펴볼게요. 수동태 위에서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song was written by a famous musician. 그 노래는 쓰였다. 누구에 의해? 유명한 음악가에 의해. 자, 주어가 the song. 음악이에요. 음악은 본인이 스스로 쓸수 있나요? 아니죠. 사람에 의해 쓰입니다. 행위를 받아야 돼요. 따라서 비동사 was 쓰고요. 그 다음 write 쓰다의 과거 분사 written이 쓰였어요. 또 과거 시제니까 was written 이렇게 표현되었고 우리말로 쓰였다가 됩니다. By a famous musician 하면 음악가예요. 자, 이번엔 이 문장을 능동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다음과 같이 되겠죠? 주어가 행위를 한 a famous musician이 되고요. 이번엔 과거 시제니까 write의 과거형 wrote를 씁니다. 그 다음 목적어로 the song을 쓰게 되면 의미는 같은, 그러나 위에는 수동태, 아래는 능동태 문장으로 표현된 거죠.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문장 볼게요. The movie was made by the actors. 그 영화는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그 배우들에 의해서. 네, 주어가 영화입니다. 영화는 스스로 만들지 않아요.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비동사 과거에 was 쓰고 make의 과거분사 made가 쓰였네요. was made 만들어졌다. 다음 by 다음에 행위자가 나옵니다. 자, 이 문장 또 수동태로 바꿀 수 능동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능동태로 바꾸면 주어가 뭐가 되죠? 네, 영화 배우들이 돼야 돼요. The actors 영화 배우들은 made 만들었다. 무엇을? 그 영화를. 이번엔 주어였던 수동태에서 주어였던 the movie가 능동태에서 목적어 자리에 오게 되죠. 자, 이렇게 수동태 문장과 능동태 문장을 바꿔가면서 쓸수 있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수동태 의미를 여러분이 잘 파악하거든요. 네, 파트 A에서는 개념과 형태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이제 파트 B로 가볼게요. 파트 B는 by 행위자라는 표현을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앞에서 by 누구 이런 식으로 나왔던 구문 확인하셨죠? 근데 그 부분은 꼭 쓰지 않아도 돼요. 어떨 때? 행위자가 누구나 알고 있어서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네,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누구인지 또 모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럴 때나 또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굳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Fresh milk is delivered by a delivery man every morning. 신선한 우유는 배달된다. 누구에 의해서? 배달원에 의해서.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라는 뜻의 예문인데요. 주어가 fresh milk, 신선한 우유예요. 우유는 자기가 스스로 막 집으로 가서 배달을 하나요? 아니죠. 배달되는 거예요. 수동태로 표현되어야 돼요. 비동사 is deliver의 과거분사 delivered 해서 배달된다라고 잘 표현됐어요. 자, 그럼 우유는 누가 배달하죠? 행위자가 누구예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deliveryman, 배달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략해도 돼요. 물론 써도 되고요. 생략할 수 있습니다. Fresh milk is delivered every morning. 이렇게 해도 의미는 통합니다. 항상 쓸 필요는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더 많은 예문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The window was broken last night. 그 창문은 깨졌다. 지난 밤에. 창문이 스스로 깨지 않고 깨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was broken 이렇게 비동사의 과거형과 break의 과거분사 broken이 쓰였어요. 우리말로 깨졌다라고 하고요. 지난밤에 어젯밤에 깨졌는데 누가 깼을까요? by 행위자 쓸수 있을까요? 네, 이 정보로는 알수 없어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쓰지 않은 겁니다. 수동태 문장은 이처럼 by 행위자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 예문도 볼게요. Paper, bottles, and plastics are recycled. 종이와 병과 그리고 플라스틱은 재활용 된다. 네, 이런 물건들은 재활용 스스로 하지 않고 재활용 되는 거죠. 비동사, 과거분사가 쓰였습니다. 우리말로 재활용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y 행위자가 안 나왔죠? 자, 이런 물건들을 재활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냥 우리들,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쵸? by people이에요.

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바이 행위자가 생략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이제는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도 한번 써볼까요? 네, 우리 부정문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수동태 문장의 동사는 바로 비동사입니다. 다른 모든 비동사 문장과 마찬가지로 부정어 not의 위치는 비동사 뒤에 오죠. 그쵸? 그 다음에 과거분사가 오는 거예요. is not pp, are not pp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예문 볼게요. The bridge was not designed by the architect. 그 다리는 디자인 되지, 즉 설계되지 않았다. 누구에 의해? 그 건축가에 의해. 주어가 the bridge, 다리입니다. 사물이죠. 스스로 설계할 수 없고 설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로 표현했는데 않았으니까 not을 비동사 다음에 쓴 거고요. 그 다음, 네, by 행위자는 여기서 나왔죠? 네, 이건 언급할 필요가 있으니까 나온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비동사, 부정어 not, 그 다음 과거분사의 어순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의문문 한번 살펴볼까요? 의문문도요, 같은 원리예요. 다른 모든 비동사 문장과 마찬가지로 비동사가 주어 앞에 위치합니다. Are you PP? Is she PP?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오고, 그 다음 과거분사 PP가 따라오는 거죠. Was the bridge designed by the architect? 그 다리는 설계되었는가? 그 건축가에 의해. 자,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는 의문문으로 바꿨어요. 비동사 was가 the bridge 앞에 주어 앞에 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분사 designed가 따라왔습니다. 뭐뭐 되었는가? 되는가? 이런 식으로 묻는 네, 의문문입니다. 자, 예문 더 볼게요. 수동태에 의해서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Was this food cooked for me? 이 음식은 요리되었는가? 나를 위해서? 네. 자, 주어가 this food고요. 음식은 스스로 요리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요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태에 비동사와 PP가 쓰인 거고요. 아, 네. 의문문이니까 비동사 was가 주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Was this food cooked for me? 네. 좋아요. 다음 2번 예문 보겠습니다. The musical wasn't performed anywhere. 그 뮤지컬은 wasn't는 was not의 줄임이죠. 공연되지 않았었다. 어디에서든. 네. 그 뮤지컬은 어디에서도 공연되지 않았다입니다. 주어가 the musical이에요. 뮤지컬은 스스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되는 거죠. 따라서 수동태로 비동사 perform의 과거분사 네, performed가 쓰였고요. 공연되지 않았으니까 not을 네, was 다음에 썼습니다. wasn't performed, 공연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어떻게 쓰는지 잘 정리를 했고요. 이제는 조동사를 포함한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사들이 조동사와 같이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수동태도 조동사와 함께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법적인 특징이 어떠하냐면 조동사가 뒤에 반드시 동사원형을 갖고 와야 되죠. 수동태는 비동사 PP니까 비동사의 원형인 be가 따라옵니다. 그 다음 과거분사 PP가 쓰이는 거예요. 조동사의 의미에 맞게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조동사 will이라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will be PP가 어떻게 해석될까요? 미래 시제로 뭐뭐 될 것이다가 됩니다. 다음 능력과 가능을 나타내는 can과 함께 쓰이면 can be PP는 될수 있다가 되겠죠? can이 할수 있다니까 되다라는 의미와 함께 될수 있다라고 해석하고요. 다음 should예요. should는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됩니다. should be PP 하면 충고나 조언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아주 강한 의무를 나타내요. 수동태와 함께 쓰이면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가 되겠죠? 다음으로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추측입니다. 수동태 함께 쓰이면 maybe PP는 어찌 될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하는 상황에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살펴본 조동사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이렇게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잘 모른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음 유닛부터 아주 자세하게 배울 거고, 또 선생님이 도와서 이번 유닛도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School

Lunch will be served at 12 o'clock. 학교 점심, 즉 학교 급식은 제공될 것이다. 12시에 조동사 will 다음에 비동사의 원형 be, 그 다음 과거분사 served가 쓰였습니다. will be served 하면 수동태의 미래 시제로 제공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예문 더 볼게요. 1번, the problem can be solved easily. 그 문제는 can be solved, 해결될 수 있다, 쉽게. can be served 하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능합니다. 그쵸? can이 뭐뭐 할수 있다니까요. 다음, 2번도 함께 볼까요? The letter should be sent tomorrow. 그 편지는 should be pp. 뭐였죠? 보내져야만 한다, 내일. should는 조언과 충고의 의미로 뭐뭐 되어야만 한다라고 수동태와 함께 해석돼요. sent가 send 보내다의 과거분사죠. should be sent 하면 보내져야 한다로 해석합니다. 자, 이렇게 조동사와 함께 쓰이는 수동태 알아봤습니다. 파트 A부터 파트 D까지 수동태 어떻게 쓰는지 용법과 해석 방법 자세히 배워보았어요. 자, 이제는 한눈에 숲을 보는 공부가 필요하죠. 이지 가이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동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동태의 뜻은요, 주어가 그 행위의 대상이 될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뭐뭐 당하다, 되다, 받다로 해석이 되죠. 형태는 어떠했나요? 비동사, 과거분사로 쓰이고요. by 행위자가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by 행위자는 그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거나 누구인지 모를 때또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도 써보았죠? 부정문의 어순은 비동사 다음에 낫이 오고 과거분사가 오는 순서였고요. 의문문은 주어 앞에 비동사가 오고 주어 다음에 과거분사가 오는 어순이었습니다. 조동사를 포함한 수동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조동사 다음엔 비동사의 원형 be가 오고 마지막에 pp, 과거분사가 따라오죠? 조동사의 각 의미에 맞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공부 잘했는지 투데이's 미션으로 확인해 볼까요? 네, 여러분,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세 개의 목표를 세웠었는데요. 잘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수동태와 능동태를 구별할 수 있는 거였어요. 괄호 안에 동사의 원형들이 쓰여 있습니다. 문맥에 맞게 능동태 또는 수동태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 The cookies baked by grandma yesterday. 쿠키들은 할머니에 의해 어제 구웠다, 구워졌다. 네, 쿠키는 스스로 구울 수 없고 할머니가 굽는 거죠. 행위를 받는 거예요. 수동태로 나타내야 됩니다. 수동태는 비동사, 그리고 PP로 쓰죠. 주어가 the cookies, 복수형이고요. 그리고 시제가 yesterday, 어제입니다. 자, 그럼 뭘로 바꿔야 되죠? were로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 bake의 과거분사, 뭘까요? 규칙 변화형으로 baked, D만 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로 쓸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 cookies were baked by grandma yesterday. 좋아요. 2번 보겠습니다. Lisa watered the flowers in the garden every day. Lisa는 꽃에게 물을 준다 혹은 물을 주는 걸 당한다. 정원에서 매일 이런 뜻이에요. water는 여기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물을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Lisa는 사람 이름이죠? 행위를 능동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능동태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주어와 시제 위에서 써볼게요. 시제는 everyday니까 현재 시제로 써야 되고요. Lisa가 3인칭 단수니까 수일치 시켜주셔야 되죠. waters하고 s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럼 바꿔서 능동태 문장 읽어볼게요. Lisa waters the flowers in the garden every day. 잘했어요. 3번입니다. A new playground built in our school last year. 새로운 운동장이 우리 학교에서 작년에 지었다, 지어졌다. 네. Playground는 지어지는 대상이죠. 따라서 수동태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주어가 3인칭 단수고 last year. 뭐죠? 과거 시제네요. 그럼 뭘로 써야 되나요? was로 쓰고 build의 과거분사는 불규칙 변화로 built라고 써야 돼요, 여러분. 자, built입니다. 자, 완성됐네요. 수동태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A new playground was built in our school last year. 잘했어요. 4번입니다. Ben and Amy always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벤과 에이미는 항상 그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식사 전에 씻는다, 씻김을 당한다. 네, 씻김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스스로 씻어야 됩니다. 능동태 문장이에요. 자, 그럼 what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이니까 현재 시제고 been과 am이 복수입니다. 이럴 땐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되죠? 네, 같이 읽어볼게요. Ben and Amy always wash their hands before meals. 잘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목표예요. 부정문과 의문문 한번 써볼게요. 1번 문제. 그 케이크는 세라에 의해 구워지지 않았다. 주어가 그 케이크인데요. 그 케이크는 구워짐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번엔 않았다래요. 부정문 써야 돼요. 그럼 주어 the cake로 시작을 하고요. 네, the cake. 그다음 비동사가 나와야겠죠. 네, 구워지지 않았다. 과거니까 was인데 뒤에 not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래야 부정문이 되죠. 다음으로 과거분사 bake의 과거분사는 baked고요. 다음 행위자가 나와야 됩니다. By Sarah. 이렇게 쓰면 완성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 cake was not baked by Sarah. 잘했어요. 다음 2번입니다. 그 편지는 엠마에게 보내졌습니까? 하고 묻는 의문문이네요. 의문문인데 주어가 그 편지예요. 편지는 보내지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수동태 문장으로 쓰셔야 돼요. 과거 시제인 거 아시죠? 자, 그럼 was로 물어야 되죠. Was the letter? 다음 과거분사. send의 과거분사 뭐죠, 여러분? sent입니다. 불규칙 변화예요. 다음 엠마에게라는 표현으로 to 엠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물음표 같이 읽어볼게요. Was the letter sent to Emma? 잘했습니다. 자, 이 문장은 by 행위자가 안 나와 있죠?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쓰지 않은 거예요. 다음, 가로 안에 단어를 사용해서 조동사가 포함된 수동태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1번입니다. 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자, 주어가 뭐죠? 교칙은이고요. 그리고 교칙은 지킴을 당하는 대상이죠. 이렇게 행위를 받는 대상이 주어가 될 때는 수동태 문장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 동사 부분에 뭐뭐 해야 합니다라는 의미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함께 써야 되는데요. 뭘 써야 될까요? 보기에 must가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다다음 유닛에서 배우긴 할 거지만 must는 이렇게 규칙이나 법같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일을 쓸때 사용합니다. 자, must를 써서 나타낼 거예요. 교칙부터 the school rules. 네, school rules. 다음 must가 먼저 와야겠죠? 다음 지켜져야 한다. 수동태가 되기 위해선 바로 follow를 쓰는 게 아니라 비동사의 원형 be 쓰고 그다음 follow의 과거분사 followed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by 행위자는 생략해도 되죠? 당연히 학생들이나 어쨌든 학교에 소속된 사람들이 지켜야 되니까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쓸 필요 없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 school rules must be followed. 좋아요. 다음 2번입니다. 그 숙제는 선생님에 의해 확인될지도 모릅니다. 확인될지도 모릅니다. 추측입니다. 추측을 나타내는 네, 조동사는 may예요. 그럼 사용해서 해볼게요. 그 숙제, the homework. 그 다음 조동사 may 쓰고 체크하다가 체크고요. 그 다음 비동사가 와야 되죠. 그럼 체크의 과거분사는 checked예요. 그 다음 누구에 의해? By the teacher입니다. 자, 아주 꽉 채워서 썼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The homework may be checked by the teacher.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동태에 대해서 문법적인 내용과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 잘 배워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적용해서 독해 지문 해석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 봐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60강. 자, 금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날은 저랑 이제 어휘 공부하시는 그런 날인데요. 자, 지난주에 저희 예술과 문화에 대해서 어휘 시작했잖아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술과 문화 관련된 중등용 단어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다섯 개의 단어 자세하게 설명하고 예문까지 곁들여서 자, 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마무리는 퀴즈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퀴즈가 끝난 후에는 앞쪽에서 공부하셨던 단어와 문장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쭉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자, 두 번째 복습까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소개는 마무리하고요.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po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본 단어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술과 문화 관련된 자, 그런 단어인데요. 자, 얘는 뭡니까? A piece of writing. 그러니까, 글 한 편 정도가 되는 건데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이 좀 되고 있어요. 어떤 글이에요? 자, usually has. 자, 그 다음에 figurative 이렇게 되는데, figurative라고 하는 단어는, 자, 이거는, 비유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중등용 단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 없고요. 비유적인 언어를 대개 가지고 있는 자 그런 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대절이 오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언어를 대개 가지고 있는 글이 뭘까요? 두 번째로는 쓰여져 있다, 쓰여져 있는 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어디에? Separate lines. 그러니까 원래 글이라고 하는 거는 쭉 이어지고 칸이 부족해서 다음 칸으로 옮겨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쓰고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음 줄로 이렇게 옮겨서 서로 다른 줄들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로 다른 줄들이 또 소식받고 있습니다. often have. 종종 가지고 있어요. 뭐를요? repeated rhyth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된 리듬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글 안에 리듬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sometimes rhyme. 여러분도 요즘에 이제 rhyme이라고 하는 단어 되게 많이 쓰던데요. rhyme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 운율이죠. 가끔은 운율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반복되는 리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로 다른 줄들 안에 쓰여져 있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자, poem은 시가 되겠습니다. 한 편의 시를 우리가 poem이라고 하죠. 자, 기억을 잘 해두시면 좋을 만한 그럼 예술 문화와 관련된 단어 소개해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연관 어휘를 여러분들이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poem 말고, 자, 뒤쪽에 이렇게 t를 붙이면, 자, poets가 됩니다. 우리도 이 강의를 통해서 한두 차례 정도 예문 안에 제가 저 poets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저것도 중등용 단어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단어는 뭐냐면, poem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 한 편을 말하지만, poetry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것은 전체적인 시가, 집합적으로 전체 시가를 나타내는 자, 그런 단어가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의미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자,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알쓸 연관 어휘까지 마무리를 짓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예문으로 가야겠죠. 자, the students were asked.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학생들이 요거는 질문을 받았달까요? 요구받았다일까요? 뒤쪽에 지금 투부정사가 오는 것으로 봐서 자, 요걸 능동태로 다시 고치면 어떻게 돼요? ask 다음에 students to interpret the poem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5형식으로 쓰인 구조를 수동으로 바꿔서 2형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때 ask는 여러분들 질문 받았다가 아니라 바로 요구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요구가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interpret는 해석하다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시를 해석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았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시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천재들 중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자, 어떻게 그 상상 속에서 그러한 비유적 표현들을 할수 있을까? 상징들을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우신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아주 함축적인 단어 안에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집어넣는 고도의 그런 능력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단어, 자, poem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 audience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지 않은가요? 네, 오디오가 원래 들을 청자, 청각의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네, 그래서 이 audience도 마찬가지로 듣는 것과 뭔가 관련이 있는 단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의미가 뭘까요? A group of people. 한 무리의 사람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gather. gather는 모으다, 뭐뭐뭐를 모으다의 타동사와 모이다의 자동사가 둘다 있어요. 여기서는 자동사로 쓰였네요.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 모임 목적이 뭡니까? 바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자, 리슨이 여러분들, 자, 무엇무엇을 듣다라고 번역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들은 뭐라 그랬어요? 어디어디에 귀를 기울이다라고 해서 listen to의 자동사로만 많이 쓴다고 이미 설명드렸고요. 자, something인데 예시가 나와 있네요. 자, such as a concert. 콘서트와 같은 뭔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이래요. 또 하나는 뭐예요? 요 리슨이 A고요. 요게 B가 되겠습니다. 자, to가 앞에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겠죠. 또 뭔가를 보기 위해서. 예시가 나와 있네요. such as movie or pl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연극과 같은 뭔가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함께 모여든 사람들이다. 그 결국 듣는 사람들 맞잖아요. 자, 그래서 audience는 우리가 청중이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예술과 문화 관련된 단어 맞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이번 기회에 꼭 암기를 해 두시기를 바라고요.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adjust. adjust는 이제 조정하거나 조절할 때, 자, 우리가 adjust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자, 그래서 무엇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Your language. 당신의 언어를 좀 조절하는 거예요. 자, to는, to 이하는 어디 어디에 맞춰서 조절하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나이에 맞춰서 좀 조절을 좀 해주세요, 언어를. 그러니까 성인들에게는 성인용 단어를 쓰고, 자, 뭐, 티네이저들에게는 티네이저들에게 맞는 예문과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언어를 조절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언어가 그 나이가 누구의 나이입니까? Of your audienc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청중의 나이에 맞춰서 자, 언어를 좀 조절해라. 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명령문으로 구성된 예문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려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으로 갑니다. 3번은 Musical instrum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뮤지컬을 빼고 그냥 instrument라고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instrument만 쓰면 그냥 일반적인 도구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보통은 뮤지컬을 많이 붙여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musical instrument는 is an object. 자, object는 여러분들 자, 죄송합니다. object. 이렇게 뒤로 읽으면, 뒤에 강세를 둬서 읽으면, 그때 동사예요. 그래서 object. 이렇게 여러분들 앞쪽에다 강세를 두어서 읽어야 명사고요. object. 물체가 되겠습니다. 자, 동사로는 이제 또뭐 반대하다의 뜻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오늘은 명사로 물체의 뜻만. 자, 예시가 나오네요. 뭐와 같은? piano, guitar, or violin. 아우, 끝났어요. 이런 것과 같은 물체입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런데 그런 악기들이 어떤 거예요? You play. 당신이 연주하는. 자, in order to는 부사적 용법이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To produce music.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신이 연주하는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과 같은 그런 물체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인스트루먼트 자체가

도구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해서 musical instrument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중등용 단어로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단어니까 이번 기회에 잘 외워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3번 마무리 짓고요. 자, 악기가 되겠고, 자, 요거는 예문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Nowadays, 요즘에 말이죠. Many teenagers, 많은 청소년들이 learn, 배우고 있어요. 무엇을? 바로 learn이 타동사기 때문에 이하의 to 부정사는 이제 목적으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악기 연주하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경제적으로 이제 이전 시대보다는 많이 풍요로워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기들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배우는 것,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문화원에서 나온 행복에 이르는 뭐 50가지 조건, 이런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자, 거기에 보면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젊었을 때 악기를 하나 꼭 배우실 것, 이런 게써 있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노년에 악기를 연주하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여유롭게 이렇게 살수 있는 행복의 한 가지를 또 갖추게 되는, 자,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좀 배워보고는 싶었지만 바쁜 나머지 여태까지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하나 배워보시죠. 자, 그러시면 3번 musical instrument까지 마무리 짓고요. 자, 네 번째 artificial이라고 하는 단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art가 보통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예술이라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Art는 원래 예술이 아니라 기술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은 자연하고 또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Art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손을 타는 그런 기술적인 뭔가가 들어가 있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Artificial은 made, 만들어져 있는데 자연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자, 종종, 뭐로서? 카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피는 복제품이죠. 자, something natural. 자, 자연스러운 뭔가에 대한,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자, 뭔가의 복제품으로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인공의, 인조의, 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많이 쓰는 AI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도 인공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인간의 두뇌가 지능이 자연스러운 뭔가가 이잖아요. 근데 그것의 카피로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능이기 때문에, 자, artificial intelligence 이렇게 쓰는 것이죠. artificial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기술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지만, 자, 예술과 문화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쓸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예문으로 가시면요. decorated 이렇게 시작되네요. We decorated. 자, decorate는 장식하다죠. 무엇을 장식했나요? 어머나, 여기 배운 단어가 그대로 이렇게 나오네요. statue. 됐죠? statue가 뭐라고 했죠, 우리? 자, 동상, 상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그 동상을 장식했는데, 뭐로 장식했어요? 자, flowers가 가짜 꽃인가 봐요. 사람이 만든 꽃이에요. artificial flowe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 5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5번에 exhibi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품사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저는 이제 동사로서의 의미만 여러분께 전달을 할 것이고요. 자, make. 요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A available. 자, painting은 그림이고요. sculpture 어때요? 요것도 예술 문화 단어 맞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죠. 저것은 조각품이 되겠습니다. Sculpture. 자, 그래서 그림, 조각품, etc.는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용 가능하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For people to see. 아, 요거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라고 제가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뒤쪽에 to가 딱 나오니까 자, 의미상의 주어로 해석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0: 같습니다. 이렇게 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명사가 오면 의미상의 주어도 분명히 고려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매우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해됐나요? 사람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exhibit는 전시하다의 뜻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명사로는 전시의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exhibit는 동사와 명사의 동일형이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발음 또한 여러분들이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확하게 좀 구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exhibit, exhibit, exhibit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발음까지 전달해 드렸고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The paintings. 자, 그 그림들이요. 근데 어디에 있는 그림들이에요? 여기 exhibit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전시에 있는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되어져 있는 그림들이 자, features 별표 3개. 무엇무엇을 특장점으로 하다. 무엇무엇을 특징으로 하다. 무엇무엇을 특별하게 다루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자, 무엇을 landscapes는 풍경이고요. 그다음에 animals는 동물이에요. 풍경과 동물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시회 그림들이 뭘 특징으로 하고 있는지를 진술하고 있는 자 그런 내용의 글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퀴즈로 갈게요. 뮤지컬 인스트루먼 뭡니까? 악기, 어디언스는 청중, 포엠은 시, 엑시비트는 전시 아니겠어요? artificial 인공의 마무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악기 연주하는 걸 배운다 라고 했을 때 play A musical instrument.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면 깔끔하겠네요. 자, 복습 중입니다. 청중에 맞게, 청중의 나이에 맞게 조절하세요 라고 할 때 뭐라고 할까요? The age of your audience 라고 쓰시는 게 맞겠죠.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자, 지금까지 배우셨던 단어들 다시 한번 듣고 자, 돌아오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 Poem. Poem. The students were asked to interpret the poem. Audience. Audience. Adjust your language to the age of your audience. Musical instrument. Musical instrument. Nowadays, many teenagers learn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Artificial. Artificial. We decorated the statue with artificial flowers. Exhibit. Exhibit. The paintings in the exhibit feature landscapes and animals.
0: So, 오늘 예술과 문화 관련된 어휘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봤고요.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주말들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Is it really? Hey, 설마. AI겠지? Oh,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요리파파 성규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따라만 오면은 영어가 더 잘 읽히고요. 영어 점수도 높아지는 그런 매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은 싹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라는 책의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책,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와 좀 달랐죠. 여기에 있는 Big Sweet Wolf, 다정한 늑대라고 있는데 왜 다정한지,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이 늑대는 참 다정하고 참 심성이 고운 친구구나, 그런 늑대구나를 느낄 수가 있답니다. 오늘 책에서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주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 중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와 직결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You blew our houses down!
2: Poppy and Piper held up fallen straw and sticks. I tried to tell you. I said,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Wally turned around and was shocked by what he saw.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And I'll help, I added. Since Poppy loved gardening,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Since Piper loved the sea, we built her a lighthouse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And when Wally won first prize in the bubblegum blowing contest, well, the three little pigs cheered loudest of all.
0: The Three Little Pigs and the Big Sweet Wolf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책을 끝내는 그런 날이 왔네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You blew our houses down. Poppy and Piper held up fallen straw and sticks라고 돼 있네요. Poppy, 이 아기 돼지 세 자매의 첫째, Piper, 둘째. 이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ou blew our houses down. 네가, 여기서 you라는 것은 바로 Wally가 되겠죠. 늑대입니다. 늑대야, 네가, Wally야, 네가 우리 집을 다 무너뜨렸잖아. 불어서 무너뜨렸잖아. 근데 Wally는 이 집을 무너뜨렸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눈 감고 풍선껏 부는 연습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집이 무너진 줄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파피와 파이퍼는 held up, 들어올렸습니다. 떨어진, 맞죠? 부셔진, fallen, 부셔진 straw, 지푸라기와 sticks, 막대를 들어올렸습니다. 크, 이 봐, 부서졌잖아. I tried to tell you, I said. 내가 말하기, 여기서 I라는 것은 지금 왈리 옆에 쫄쫄쫄 따라다니고 있는 바로 wiener dog, 소세지처럼 생긴 그 개, 닥순 두 개, 이름은 Clementine, 줄여서 Clem이죠. 내가 너에게 말해주려고 했는데, 라고 아이가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늑대는 키가 크고요. 이 닥순트는 키가 작거든요. 다리가 매우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그렇죠. 쉽다. 뭐가 쉽냐 하면 사람들이 놓치는 거. miss라는 것은 지나치다, 놓치다. 그래서 사람들이 놓치는 건 참 쉽다. 무엇을 놓치냐면 a waving wiener dog. 손을 흔들고 있는, 이렇게 막 흔들고 있는 무언가 누군가에게 손짓, 발짓하고 있는 이런 소시지개, 즉 닥순트를 놓치는 건 참 쉽다. 왜? 키가 작으니까, 너무 낮으니까 아래를 쳐다보지 않으면 잘 못 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놓치기 참 쉽지. 내가 알려주려고 했는데 내 몸이 이렇게 짧아서 참 사람들이 많이 놓치곤 해. 너도 못 봤을 거 아니냐.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거, 여기는 이 for people이라는 거 있죠. 중학교 문법 문제로도 내신 시험에 정말 단골이죠. 자주 나오고요. 고등학교에도 자주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꼭 알아야 하는 또 다른 주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0: 그만 문장에 있어서 동사 앞에 쓰는 걸 주어라고 하잖아요. 문장의 주인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어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It's fun. 재밌다. To play in the snow. 눈에서 노는 것은 재밌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지금 저기 있는 제일 앞에 있는 it이 뭐냐면 가주어예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가주어. 진짜 주어는 to play in the snow가 되겠죠. 눈에서 노는 것.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눈에서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가? 그걸 써줘야 되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저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친구 A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 친구 B도 눈에서 노는 거안 좋아한대요. 이 말은 틀린 말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쓴 사람이 아,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눈에서 노는 건 별로 아이들이 눈에서 노는 걸 아주 신나한다,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는가? 즉, 또 다른 주어가 뭐냐면 여기 있는 to play라는 게 있잖아요. It's fun, 즐겁다, 재밌다. 누구에게 재밌고 즐겁냐면 for children, 아이들에게 재밌다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즐거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안 즐겁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에게는 즐겁다는 거예요. To play in the snow. 어디에서? 눈에서 노는 게 재밌다. 즉, 여기에 있는 이 to play가 바로 to 부정사. 우리가 최근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부정사라는 건 원래 뭐였다? 기억나시죠? 원래 뭐였다? 동사였다.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동사는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동사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누가 행동하는지 뭐의 상태를 나타내는지 그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o play라는 이 to 부정사 즉 부정사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사의 주어를 적어줄 때는 사람들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for 플러스 명사나 for 플러스 목적격 대명사일 경우는 목적격을 적자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 눈에서 노는 게 즐겁다고 하냐 하면 바로 아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to play 부정사의 주어를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어떻게? for children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부정사의 주어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그 주어가 아니라 또 다른 뭐냐면 부정사의 주어는 어떻게 적는다? for 플러스 명사나 for 플러스 목적격을 적는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 내신 시험에 종종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4점 오늘 땄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Wally turned around and was shocked by what he saw. 그렇죠. 이제서야 왈리가 뒤를 돌아서 무너진 집을 보고 있는 것이죠. 왈리는 뒤를 돌았고요. And was shocked.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에 의해서 충격을 받았냐면 by what he saw. 그가 본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그는, 즉 왈리는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렇죠. 아, 미안. 아, 나 몰랐어. 미안. 파피야, 파이퍼야. 미안. And promised.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Promise는 약속하다가 되겠죠. 약속했습니다. He will build the sisters. 그 자매들에게 새로운 집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 이제 왈리가 내가 무너뜨려.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몰랐다. 근데 진짜 미안. 내가 몰랐던 알았던 정말 미안한데 내가 다시 지어줄게. 이렇게 약속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옆에 있었던 클레멘타인, 이 닥순트라는 개도 And I'll help. 나도 도와줄게. 나도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정말 정말 마지막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You blew our houses down!
2: Poppy and Piper held up fallen straw and sticks. I tried to tell you. I said,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Wally turned around and was shocked by what he saw.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And I'll help, I added.
0: 자,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할까요? Since Poppy loved gardening,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라고 돼 있네요. 와, 여기 보니까 오늘 좀 새로운 단어가 많다, 맞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Since는 뭐뭐 때문에. 그렇죠.

0: 하피가 이 정원 가꾸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왈리와 나는 그녀에게 지어주었습니다. 그렇죠. 지어주었습니다. 무엇을 지어주었냐면 A greenhouse. 맞죠? A greenhouse. Greenhouse라는 것은 초록색 집이 아닙니다. 초록색 집이 아니고 초록색들이 살 수 있는 집. 그게 뭐냐면 바로 온실입니다. Made of glass. 유리로 만든 온실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온실에서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그녀의 식물들이 자라고 flourish는 잘 자라다, 번성하다, 번창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온실을, 유리로 된 온실을 지어주었습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겠죠. 어쩌면은 집이 무너진 게 좀 좋은 일이었나? 순간적으로는 좋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는 또 괜찮았나? 더 좋은 걸 얻었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입니다. And since Piper loved the sea. 그리고 since 뭐뭐 때문에 파이퍼는 바다를 좋아했기 때문에 We built her a lighthouse. 우리는 집을 지어 그녀에게 지어주었습니다. 무엇을 지어주었냐면 a lighthouse, 빛이 나오는 집입니다. 빛이 나오는 집이 뭐죠? 이렇게 바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다를 좋아한다 그랬죠. 빛이 나오는 집이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를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등대는 어떤 곳이냐면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그녀가 gaze out 할 수 있답니다. gaze라는 것은 응시하다, 쳐다보다,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등대. 무엇을 쳐다보냐면 at the ocean waves. 이 바다의 파도들. 바다의 파도들을 그녀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등대를 우리가 지어줬습니다. 여기서 we라는 것은 누구예요? 왈리와 클램. 이 왈리와 이 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부분. 셋째에게는 집을 지어줘야 돼요? 안 지어줘도 돼요? 셋째의 집은 안 부셔졌잖아요. 셋째는 이 벽돌집, 아주 튼튼한 집을 지었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처음에 나왔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왈리가 어디에 참가한다고 했었죠? 풍선껌 불기 대회. 이것 때문에 지금 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풍선껌 불기 대회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And when Wally won first prize in the bubblegum blowing contest. 그리고 왈리가 1등을 했을 때, 어디에서 1등을 했을 때, 풍선껌 불기 대회에서 1등을 했을 때, Well, the three little pigs cheer loudest of all. 그 새, 맞죠? 아기 돼지 새 자매가 가장 크게 우후! 왈리! 고고! 이렇게 가장 크게 환호를 했답니다. 그렇죠? 가장 크게 환호한 것은 그 아기 돼지 새 자매였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네요. 와,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아기 돼지 삼형제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저는 좀 더 재미있었던 부분이 이 늑대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가 좀 더 쓰여졌다라는 게 그 부분이 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재밌게 읽은 책은 다시 읽어보면 재밌거든요. 다시 읽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Since Poppy loved gardening,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Since Piper loved the sea, we built her a lighthouse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And when Wally won first prize in the bubblegum blowing contest? Well, the three little pigs cheered loudest of all.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마지막에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Miss Miss It's easy for people to miss a waving wiener dog. Promise Promise He was also very, very sorry. And promised he would build the sisters' new houses. Flourish. Flourish. The garden began to flourish in spring. Greenhouse. Greenhouse. Wally and I built her a greenhouse made of glass where her plants could grow and flourish. Lighthouse. Lighthouse. The lighthouse warned ships of the rocks.

0: gaze, gaze. And since Piper loved the sea, we built her a lighthouse where she could gaze out at the ocean wave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wave인데요. 이 wave라는 것이 상하로 혹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양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의미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 보여드리겠습니다. A big wave hit the beach라고 돼 있네요. 아주 큰 wave가 해변을 때렸다. 그렇죠. 여기에서 wave는 바로 물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 wave, 바로 파도가 되겠죠. 파도가 해변을 때렸다. 그렇죠. 이런 좀 큰 파도겠죠. 여기 있네요. 맞죠? 큰 파도. 큰 파도가 해변을 이렇게 때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She waved her hand to say hello. She라는 사람이 그녀의 손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것 같은, 맞죠? 안녕, say hello, 안녕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로 흔드는 거예요. 흔들었다. 마치 파도는 아닐지라도 파도처럼 이렇게 앞뒤나 상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거. 이게 바로 wave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이나 어떤 물체를 흔들다. 이게 wave라는 의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책을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 그리고 과거에 또 다른 책들 많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다시 읽어보고 복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친구들 복습의 힘을 꼭 믿으시고 다시 보기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전자책을 읽는 것도 당연히 추천을 드립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말이죠. 시위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시위가 조금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되겠고요. 정부가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과 충돌했는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메달을 여러 개 땄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양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남자 단체전 펜싱 사부르 팀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가지고 보고만 있어도 똑똑한 20분으로 엮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Today's Topics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두 가지 역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태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Thai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in Bangkok 이라고 되어 있네요. Protesters, 시위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태국의 시위자들, 시위대가 방콕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Thai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in Bangkok. More than 1,000 Thai protesters clashed with police as they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s failure to deal with coronavirus outbreaks. Some 6% of Thailand's population has been fully vaccinated, and most of the country, including Bangkok, is under lockdown with a nighttime curfew.
2: Thai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in Bangkok. More than 1,000 Thai protesters clashed with police as they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s failure to deal with coronavirus outbreaks. Some 6% of Thailand's population has been fully vaccinated, and most of the country, including Bangkok, is under lockdown with a nighttime curfew.
0: 잘 들어보셨습니까? 태국은 좀 우리나라하고 많이 다르죠. 아직 입헌군주제라고 해서 무강이 있고요. 또 군사 쿠데타가 의외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군사 쿠데타를 하고 나서 또 국왕한테 가서 재가를 받아야 그 정부가 허용이 되고 이런 좀 다양한 측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전체 들은 내용 가운데 중요한 단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Protester.
2: Protester.
1: To clash with.
2: To clash with.
1: Lockdown.
2: Lockdown.
1: Curfew.
2: Curfew.
0: 첫 번째 단어는 protester라고 해서 시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otester. 두 번째는 오늘 핵심이죠. To clash with. 누구와 충돌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시위할 때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와 충돌했다라고 할때 거의 90% 이상은 이 표현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Lockdown. 걸어 잠그는 거죠. 봉쇄 혹은 봉쇄령을 얘기할 때 씁니다. Curfew. 이 단어는 저희 방송에서 처음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통행금지라고 하죠. 주간통행금지, 뭐 야간통행금지 이런 식으로 Curfew 역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면 More than 1,000 Thai protesters clashed with police.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여 명의 태국 시위대가 clash with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인가 봤더니 as they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s failure to deal with coronavirus outbrea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against를 보셔야 되겠죠. 뭐 시위할 때 대부분 반대 시위겠습니다만 뭐뭐에 대해서 항의하는 표시로 반대하는 의미에서라고 할때 항상 against를 쓰게 됩니다. 자, 이 시위대는 말입니다. 어떤 종류의 집회를 가졌냐면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웃브레이크, 동사로는 브레이크 아웃이죠. 전쟁이라든가 전염병 같은 것들 혹은 화재가 갑작스럽게 터져나올 때, 발생할 때 브레이크 아웃을 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붙여놓으면 아웃브레이크, 명사로 전쟁의 발발이나 화재의 발발 혹은 전염병의 발생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계속해서 발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실패했다, 즉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항의의 표시로 시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Some 6% of Thailand's population. 숫자 앞에 some이라는 얘기는 약이라는 의미예요. 대략 6%라는 얘기죠. 태국 전체 인구가, 예, 제가 적어봤습니다. 6,6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좀 많네요. 그중에 겨우 6% 정도만 has been fully vaccinated.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And most of the country, including Bangkok이라고 됐네요. 방콕을 포함해서 태국 대부분의 지역이 is under lockdown. 그렇습니다. Under lockdown,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봉쇄된 상태입니다. With a nighttime curfew. 아, 그렇게 되어 있군요. Daytime curfew라고 하면 주간 통행금지가 되겠고요. Nighttime curfew라고 하면 야간 통행금지가 되겠죠. 자, 전국 대부분이 봉쇄령 하에 있는 가운데 야간 통행 금지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콕에서 뿐만 아니라 태국도 지금 상당히 많은 감염자가 나오면서 정부의 대처가 미비하다라는 시위가 발생했고요. 충돌 양상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Thai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in Bangkok. More than 1,000 Thai protesters clashed with police as they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s failure to deal with coronavirus outbreaks. Some 6% of Thailand's population has been fully vaccinated, and most of the country, including Bangkok, is under lockdown with a nighttime curfew.
2: Thai protesters clash with police in Bangkok. More than 1,000 Thai protesters clashed with police as they demonstrated against the government's failure to deal with coronavirus outbreaks. Some 6% of Thailand's population has been fully vaccinated, and most of the country, including Bangkok, is under lockdown with a nighttime curfew.
0: 두 번째 오늘 이슈입니다. Training pays off for South Korea's fencing team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트레이닝은 뭐 훈련이라는 거 잘 아실 거고요. 훈련이 한국의 fencing 팀에게 있어서는 큰 성공으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내용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영어로 또 들으면 다른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Training pays off for South Korea's fencing team. A grueling training schedule paid off as South Korea beat Italy 45-26 to win the men's team saber fencing final. It's the South Koreans' first gold of the Tokyo Olympics in a sport other than archery. South Korea retained the title it won at the 2012 London Olympics.
2: Training pays off for South Korea's fencing team. A grueling training schedule paid off as South Korea beat Italy 45-26 to win the men's team saber fencing final. It's the South Koreans' first gold of the Tokyo Olympics in a sport other than archery. South Korea retained the title it won at the 2012 London Olympics.
0: 자, 오늘 뭐 내용 다 아마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는 표현 단어들이 있죠.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1: Grueling.
2: Grueling.
1: To pay off.
2: To pay off.
1: Archery.
2: Archery.
1: To retain.
2: To retain.
0: 첫 번째 단어는 정말 많이 쓰입니다만 의외로 좀 어려운 단어죠. Grueling이라는 단어입니다. Grueling. 대단히 힘든 녹초로 만드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짐 빠지는 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떤 일이라든가 연구라든가 내가 뭔가 하는 태스크가 grueling work 이런 식으로 쓰면 정말 녹초가 되는 겁니다. 짐 빠지게 하는 그렇게 힘든 일을 얘기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To pay off, 성공하다 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죠. 자동사로 씁니다. 물론 pay off that 라고 하면 부채를 청산하다 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자동사로 성공하다라는 표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Archery, 양궁. 뭐 금메달 4개인가 땄죠? Archery,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To retain, retain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지하다, 존치하다,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이라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면 A grueling training schedule paid off. 여기까지 볼까요? Grueling, 정말 짐 빠지게 하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흔히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로 쓰면 사람 돌게 하는 그 정도로 힘든 일이라는 얘기 되겠는데요. 정말 녹초가 될 만한 훈련 스케줄이 결국 성공으로 돌아왔습니다. As South Korea beat Italy 45-26 to win the men's team saber fencing final. 뭐 여기 정보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이 이탈리아를 45-26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it, bit, bit. 요거는 이제 이기다, 두들겨 패다, 뭐 이럴 때 쓴 표현이니까요. 이를 통해서 to win the men's team saber fencing final. final이라는 얘기는 결승전이죠. saber라고는 있습니다만, 영어로는 saber라고는 있습니다만, 사브르라고 얘기하죠. 그 펜싱 칼을 의미하는 건데요. 자, 남자 펜싱 사브르 팀 결승전에서 말이죠. 결국 승리를 거뒀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t is The South Koreans' first gold of the Tokyo Olympics. 여기까지 보면 이거 처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이번 금메달이 말입니다. 한국의 도쿄올림픽 최초의 금메달입니다. 말은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죠?

0: in a sport other than archery. 그렇습니다. other than이라는 얘기는 except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양궁을 제외한 스포츠에서 획득한 도쿄올림픽 첫 금메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South Korea retained the title it won at the 2012 London Olympics. 이렇게 돼 있네요. Retain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유지할 때 쓴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국말입니다. The title it won. 어디에서요? At the 2012 London Olympics. 한국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획득했던 그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결국 이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이번이 2연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뭔가 숫자가 안 맞죠? 2012년 다음에 2016년 리우 올림픽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2020년 올림픽이 올해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종목이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는 사브르가 종목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종목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이 2012년 그리고 올해까지 2연패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죠.
1: Training pays off for South Korea's fencing team. A grueling training schedule paid off as South Korea beat Italy 45-26 to win the men's team saber fencing final. It's the South Koreans' first gold of the Tokyo Olympics in a sport other than archery. South Korea retained the title it won at the 2012 London Olympics.
2: Training pays off for South Korea's fencing team. A grueling training schedule paid off as South Korea beat Italy 45-26 to win the men's team saber fencing final. It's the South Koreans' first gold of the Tokyo Olympics in a sport other than archery. South Korea retained the title it won at the 2012 London Olympics.
0: 투데이스 페어렌츠,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 혹은 구문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뽑아서 알아보고 활용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to pay off라고 해서 성공하다, 성과를 올리다라고 할 때 쓰는 자동사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했지만 이러한 시도가 성공한 적은 매우 드뭅니다. 좀 길긴 하네요. 크게 두 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라는 거죠. 목적이 코로나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거의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고하다라고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은 layoff예요. 동사로 쓸 땐 끊었었고요. 명사로 a layoff라고 할 땐 붙였습니다. 그거는 정리해고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To lay off workers 혹은 employees라고 하시면 정리해고하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Many companies have laid off their employees, their workers.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have laid off their employees. 직원들을 정리해고했는데요. To survive the pandemic crisis. 그죠? Survive 다음에 바로 뭔가가 바로 나오면 됩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To survive cancer.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코로나19 pandemic 위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요. But such attempts have rarely paid off.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Rarely paid off라고 하면 거의 성공하지 못했다.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요거 많이 씁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이제 기러기 아빠들이 참 많은데 많은 기러기 아빠들은 가족들과 지금 생이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가족과의 이별이 결국 큰 성공으로,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럴 때도 The bitter family separation will eventually pay off.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같이 따라해 보시죠.
1: Many companies have laid off their employees to survive the pandemic crisis, but such attempts have rarely paid off.
2: Many companies have laid off their employees to survive the pandemic crisis, but such attempts have rarely paid off.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영어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고 또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talent and the pandemic 이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태국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태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전국적으로 6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었습니다.

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인 이상 금지, 경우에 따라서 2인까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태국은 현재까지도 5인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6인 이상 혹은 5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모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한번 뭐 끊으면 되겠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요거는 우리가 기사로 종종 봤고, 방송으로도 몇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상사태라고 할때 쓰는 표현은 a state of emergency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a state of emergency. 비상사태가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6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6인 이상이라는 얘기는 6명부터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more than 5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more than 5라는 얘기는 5명을 넘어서는 것은 안 된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6이라는 숫자하고 5라는 숫자가 시각적으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more than 5라는 말을 쓰지 말고 6라는 표현을 살려서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The Thai government, 태국 정부가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선포했다라고 할때 declare를 써도 되겠고요. 비상사태를 실시했다라는 개념으로 쓸 때는 impose라는 단어도 많이 씁니다. 여기다 적어볼까요? impose. 아시다시피 impose는 뭔가를 부과하다 혹은 실시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보통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당국이라든가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규제라든가 세금이라든가 관세라든가 혹은 비상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때 많이 쓰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일까요? Amid surging coronavirus infections.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infections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가 blank gatherings of six or more people nationwide. 그렇습니다. 여기서 more than 5로 가면 시각적으로 5하고 6이 좀안 맞아 보이기 때문에 six or more people이라고 써주는 게좀 여기선 더 나을 것 같아요. 6명 이상 gatherings, 모임은 전국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자, B로 시작되는 금지하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렇습니다. banned. has declared, has banned gatherings, blah, blah, blah.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질 수 있는 문장입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겠습니다.
1: Thailand and the pandemic. The Thai governmen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mid surging coronavirus infections and banned gatherings of six or more people nationwide.
2: Thailand and the pandemic. The Thai governmen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mid surging coronavirus infections and banned gatherings of six or more people nationwide.
0: 오늘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함께합니다.
1: To clash with.
2: To clash with.
1: To be under lockdown.
2: To be under lockdown.
1: Curfew.
2: Curfew.
1: Grueling.
2: Grueling.
1: To pay off.
2: To pay off.
1: State of emergency.
2: State of emergency.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기존의 모든 에피소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영단어 학습의 친절한 길잡이 마이 워드 코치를 함께할 저는 워드 코치 최현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18강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 공부했던 단어

표현들 모두 복습하고 오셨나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내드렸던 퀴즈까지 다 풀어 오셨죠? 우리 먼저 시작으로요. 퀴즈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I can catch fish with my pink hand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완성해야 될 문장은 나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쭉 봤을 때 빈칸에 들어가는 표현은요. 바로 man 뭐뭐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man이라는 그런 표현이 필요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나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bear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bear. 자, 여러분 잘 하셨을 거라고 선생님 믿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학습할 내용 우리 한번 또 즐겁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day 52부터 day 54까지 또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스피커 대중 스피커 adventurer 용감한 adventurer researcher 수면 researcher entertainer 사랑받는 entertainer astronomer 너는 왜 astronomer가 되길 원하니? murderer 그 murderer는 체포됐어. employer 정직한 employer operator, 트럭, operator. conqueror, 현명한 conqueror. inventor, 위대한 inventor. cartoonist, 나의 꿈은 cartoonist. novelist, 그 novelist가 작품을 발표했다. tourist, tourist 정보. cellist,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cellist. dentist. dentist는 보통 연구를 좋아해. journalist. journalist로서의 내 일. mathematician. 그는 mathematician이었다. magician. magician은 토끼로 변화시켰다. librarian. 학교 librarian. Magician, 훌륭한 뮤지션. 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아주 쉬운 단어로 시작하고 있네요. 우리 speak 하는 거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 단어에 ER이라는 표현이 붙게 되면요, 뭐뭐 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연설자, 강연자, 연사 요 정도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대중 연설자가요, 위대한 연설을 했다 요 정도 느낌인데요. The public speaker delivered the great speech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편이에요, 여러분. Adventure, adventure 똑같은 구조로 보시면 되는데요. 자, adventure에다가 er 붙인 거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adventure 하게 되면 여러분도 요건 알아두세요. 모험이란 뜻이고요. 동사로 모험하다인데요. 자, er이 붙게 되면서 모험가, 탐험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변화하게 되겠죠. 자, 짐 보이라는 사람은요, 용감한 모험가로 존경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Jim Boy is respected as a brave adventur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표현이고요, 여러분. 자, research, researche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ER이 붙은 거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선거를 했을 때요, 자, 우리가 투표 결과를 기다리기 전에 research 기관에서 어떤 후보의 득표율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조사하는 기관들, 우리가 땡땡 research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뭔가를 조사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research 하게 되면 연구 조사 또는 연구하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도 같이 알아주세요. 그리고요, 그렇게 연구 조사하는 사람이니까요, 뭐겠습니까? 연구원 또는 조사원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수면 연구원들이 몇몇 흥미로운 사실들을 찾아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leep researchers found out some interesting fact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러분. 자, entertain, entertainer.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단어는 상대적으로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막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에 소속되어 있는
entertainer이라고 하면요, 연예인을 가리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entertainer 하게 되면 연예인, 엔터테이너가 되고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대중들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entertain 하게 되면 즐겁게 하다, 접대하다 이 정도의 느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말씀드렸다시피 천문학 가시면 되겠죠? 자, 너는 왜 천문학자가 되길 원하니? 자, why do you want to be an astronom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merger. 그 다음에 merger에다가 er을 한번더 썼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merger 하게 되면 진짜 무시무시한 범죄죠, 여러분? 바로 살인, 살해 또는 동사로 살인하다, 살해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걸 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살인자가 되겠죠.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자, merger 선생님. er로 끝나는데 그대로 또 er 붙이는 거 맞나요? 맞아요. 여러분들 철자 꼭 지켜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murder 가시면 되고요. 자, 그 살인자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The murderer was arrested. 자, 체포된 거, 된 거죠. By the police.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에요. 다음에 자, employee, 그다음에 employer. 이렇게 차례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자, in부터 볼게요. im 하게 되면요, in. 자, 전치사 in으로 안으로란 뜻이고요. ploy 하게 되면 선생님이 예전에 diploma, 졸업장, 학위 이런 단어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뭔가를 포개다, 접다 이런 뜻이요. 감싸다. 그러니까 자, 어떤 회사에서 이 직원 우리 회사로 안으로 들어오게끔 감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게끔 한 거니까 이제부터 우리 회사 직원 그러니까 고용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용을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쳐 하는 사람의 이제 고용주, 사용자, 쉽게 말해 사장님이 되겠죠. 그다음에 employee, EE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종업원, 고용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는 정직한 employer이다. He is an honest employer.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요. 자, 그다음에 operate, operato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opera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opera 하게 되면은 일이나 작품이란 뜻이고요. ate 하게 되면 뭔가 행동과 관련된 여러분들 접미사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되게끔 하고 실행되게끔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뭐 조작하다 또는 뭐 장비가 작동이 되다 이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여러분 OR 조작하게끔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조작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 되겠죠. ER과 마찬가지로 OR이 붙으면요.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는 트럭 operator이다. He is truck operator. 그러니까 트럭을 조작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이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요. 자, conquer. 자, 요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게임 중에 command and conquer 이런 게임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 그거는 뭐예요? 자, 우리 자기의 팀의 병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휘를 해서 상대방 진영을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conquer 하게 되면은 자, 우리 무력으로 정복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니까 정복자가 되겠죠. conqueror. 자, 알렉산더 대왕은요, 강하고 현명한 conqueror로 알려져 있다. Alexander the Great is known as 알려져 있어요. A strong and wise conqueror.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invent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자, in은요, 마찬가지로 뭐 안으로이고요. vent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없던 것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는 없던 것이 생긴 거니까 뭡니까? 발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발명하는 사람이 발명가가 되겠죠? Inventor. 자, 토마스 에디슨은 위대한 발명가였다. Thomas Edison was a great inventor. 하시면 되겠죠. 다음이에요. 자, cartoonist. 여러분, 요즘에 cartoon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툰 하면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웹툰 아시죠? 그렇죠. 인터넷으로 보는, 웹으로 보는 cartoon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cartoon 이미 아시겠죠? 바로 만화 영화라는 뜻이고요. cartoonist, IST가 붙으면 기억하세요. 역시 ER, OR과 마찬가지로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만화를 그리는 사람 만화가가 되겠죠. 자, 나의 꿈엔 만화가가 되는 것이었어. My dream was to be a cartoonis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이고요. 자, novelist 나와 있죠. 여러분 알아주세요. NOV 하게 되면요, nov 뭔가 새로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novel 하게 되면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 즉 소설이란 뜻이 되고요. 그리고 그걸 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소설가가 되겠죠. 자, 그 소설가가 새로운 작품을 발표했다. A new work. 자, 새 작품이요. Was published. 자, published는 뭔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작품이 발표가 된 거죠. By the novelist. 누구에 의해서요? 그 소설가에 의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고요. 자, tourist tour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막그 여행 갈 때요. 자, 스스로 계획 짜기 힘들면 땡땡 투어. 이런 회사들이 많이 전화해서 패키지 상품들 많이 우리가 또 예약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행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tour 하게 되면은 관광 여행이고요. 관광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며 tourist 하게 되면 그러니까 관광하는 사람, 즉,

관광객, 여행자가 되겠죠. 호주에 대한 관광 정보가 있나요? Do you have the tourist information for Australia? 이렇게 가지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고요. 자, cello celli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cello cellist. 자, 우리가 아는 그 악기 첼로 맞아요. 자, 첼로고요. 그 연주하는 사람이니까 첼로 연주자. 쉽죠, 그쵸? 근데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첼리스트이다. He is 뭐 이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네요. 뭐뭐 사이에 이런 뜻이고요. Top 10 cellists in the world.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첼리스트이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entist, dental. 여러분 이거 강아지 키우는 친구들은 알것 같은데요. 강아지들 이빨에 치아에 좋으라고 덴탈검들 상품이 있습니다. 자, dental 하게 되면 치아의 뭔가 치아와 관련된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치아의 치과의 그리고 자 그렇게 치아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치과 의사가 되겠죠. 자, 치과 의사는 보통 연구를 좋아하는 성격을 지녔다. A dentist usually has an investigative personality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이요. The journal journalist. 기억하세요. 여러분, journ 하게 되면요. 하루, 날 이런 뜻이고요. journal 하게 되면 하루에 대한 일을 쓴 거니까 일기도 되고요. 또는 뭔가 일간지, 잡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신문, 전기, 간행물, 일지.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인, 기자가 되겠죠. 자, journalist, 언론인으로서의 내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My job as a journalist is to expose. 좀 어렵죠. 뭔가를 노출시키다,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The truth,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요. 자, mathematics, 그 다음에 mathematician 이렇게 나와 있네요. mathematics, mathematician. 자, mathematics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과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mathematician 하게 되면 수학자예요. 특히 여러분들 여기 뒤에 ics로 끝나게 되면은 학문과 관련된 단어가 맞습니다. 뭐 physics 하게 되면 물리학 이런 뜻이 있죠. 자, 그는 물리학자이자 mathematician이었다. He was the physicist and mathematician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이에요, 여러분. Magic, magician. 자, 너무 쉽죠? 이거 전 국민이 알것 같은데요. 마술 마법이고요. Magician, 마술사 마법사입니다. 자, magician은 스카프를 토끼로 변화시켰다. 자, the magician changed the scarf into a rabbit.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이요. library. 여러분, library. 우리 많이 가잖아요. 그쵸? 뭡니까? 도서관이고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 IAN으로 끝나면 역시나 뭐뭐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도서관에서 일하시니까 사서나 도서관 직원이 되겠죠. 자, 세라는 그 책을 학교 사서에게 반납했다. Sarah returned book. 누구에게요? To the school librarian.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librarian.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이요. music. 이거 너무 쉽네요. 그쵸? 뭡니까? 바로 갑시다. 음악이고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음악가가 되겠죠. musician. 자, 그는 커서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다. He was brought up to be a great musician.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뜻하게 20개 단어 공부해 봤는데요. 뭐 해야 됩니까? 마음껏에 show me the world. 지금부터 연습해 볼게요. speaker, 연설자, adventure, 모험가, researcher, 연구원, entertainer, 연예인, astronomer, 천문학자, murder, 살인, employer, 고용주, operator, 조작하는 사람, conqueror, 정복자, inventor, 발명가, cartoonist, 만화가, novelist, 소설가, tourist, 관광객, cellist, 첼로 연주자, dentist, 치과 의사, journalist, 언론인, mathematician, 수학자, magician, 마술사, librarian, 사서, musician, 음악가.

Attendance. 너의 attendance. Distance. 두 친구 사이의 distance. Appearance. 자신의 appearance. Assistance. 어떤 assistance도 필요하지 않아. Performance. 그 performance는 얼마나 계속될까? Absence. 너의 absence. Emergence. 이 스포츠의 emergence. Confidence. Confidence를 키우는 호르몬. Consequence. Consequence에는 책임이 있어. Preference. 참가 좌석을 the preference. Jealousy. 남의 성공을 jealousy 하지 마. Recovery. 완전히 recovery. Apologize. 안과 좋아서 apologize 합니다. Injury. 모든 운동에는 injury 가능성이 있어. Discovery. 이 discovery는 큰 진보이다. Arrival. 예상 arrival 시간. Survivor. 삶은 survivor 위한 투쟁. Reviver. 항상 revival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야. Barrier. 시신은 barrier을 위해 고국으로 보내졌어. Proposal. 그 proposal은 투표로 부결됐어. 네, 여러분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tendance라고 나왔네요, 여러분. 자, 우리 여기서 at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방향을 가리키는 우리 접두사라고 볼 수 있고요. 어디 어디로고요. tend 하게 되면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디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몸을 뻗다, 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몸을 뻗어서 어디 어디에 참석하고 출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attendance 하게 되면 출석, 참석, 돌봄. tend 하게 되면은 참석하다, 아, 출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A and C로 끝나게 되면요. 이런 명사화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너의 attendance를 기대하고 있다. We are looking forward to your attendance.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다음이요. 자, distance, distance. 여러분, distance 하게 되면은, 자, distance는요, 여러분들 뭡니까? 먼이란 뜻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tense 하게 되면 뭔가, 서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stand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먼 곳에 서 있는 데까지 거리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distance는 거리, 간격, 서먹서먹함. distant 하게 되면은, 거리적으로 먼이란 형용사가 됩니다. 자, 그 두 친구 사이는 항상 거리감이 있다. 거리가 있다. There is always a distance between the two friends. 가시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appear, appearance. 이거 중요한 단어니까 별표 쳐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자, 역시 AP 하게 되면요, 방향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pair 하게 되면은 보이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어떤 방향에서 보이는 건 나타났기 때문에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appear 하게 되면 나타나다, 뭐뭐로 보이다. 그 다음에 명사화 되니까요, appearance, 출현, 모습. 그 다음에 겉에 보이는 거니까요, 외모까지 되겠죠. 자, 그는 자신의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He has never been concerned about his appearance.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이고요. 자, sit. 우리 축구할 때 나한테 assist 해줘 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죠? 뭡니까? 돕다, 지원하다 이런 의미예요. 골을 넣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그거의 명사 형태 assistance는 원조, 지원, 도움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I don't need any outside assistance. 가시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perform, performance. 자, 우리 performance. 우리말로도 performance 한다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뭡니까? 공연 상영의 수행이고요. perform 한다는 건 동사예요. 공연하다, 수행한다. 자, 그 공연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까? How long, 얼마나 오래? Will the performance, 자, last 하게 되면 지속되다, 계속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다음이고요. 자, absent, absenc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absent 하게 되면 ab은요, 먼이란 뜻이고요. sent는 존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학교의 absent요. 학교라는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서 sent, 존재하는 거니까 결석한 게 되겠죠. absent, 결석한. absence는 부재, 결석, 결근이 됩니다. 자, 너의 absence는 문제를 야기해왔다. Your absence from school has caused a problem. 가시면 되겠죠. 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표현이요. 여러분, emerge, emergency, emergence. 이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차례차례 갈게요. emerge 하게 되면 모습을 드러내다 또는 어둠 속에서 나오다, 출현하다 이 정도 느낌이고요. emergency와 emergence는 여러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자, emergence 하게 되면은 출현, 발생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emergency라고 하면 비상사태, 응급사태니까 의미가 서로 다르죠, 여러분들. 구분해서 외워주세요. 자, e스포츠의 출현은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죠. 자, the emergence of e-sports
자, began with StarCraft. 자, StarCraft는 여러분들 아시는 게임을 말하는 거죠. 다음이고요. confident. 항상 confident한 태도가 좋겠죠? 쉽습니다. 뭡니까? 자신만만한. 그 다음에 confidence하게 되면 자신감, 신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동을 할때 자신감을 키우는 호르몬이 활성화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When we exercise our confidence building hormones, activate. 그렇죠. activate 하게 되면 활성화된다. 이런 뜻이 돼요. 다음이고요. 다음에 consequent. consequence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의 명사형이 되겠죠. consequent 조금 어렵지만 외워둡시다, 여러분들. 자, 결과로서 일어나는 당연한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consequence는 결말, 결과라는 뜻이야. 여러분 여기서 con 하게 되면 바꿔볼게요. come 하게 되면 함께라는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sequence 하게 되면 sequent. 자, 다음에 일어나는 차례차례 일어나는 요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그러니까 다음에 함께 발생이 되는 것은 어떤 일과 함께 발생이 되는 것, 다음에 발생하는 것은 결말이 되겠죠. 그래서 결말, 결과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아는 결말이라는 쉬운 단어, result도 있죠. 그쵸? 자, 우리는 우리 행동의 결과에 책임이 있다. We are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our actions.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고요. 다음에 prefer. 자, preferred. Preference 가시면 되는데요. 자, 조금 많지만 여러분들 차례차례 의미가 연결되어 있어요. 일단 prefer 하게 되면 prefer A to B. 자, A를 B보다 선호하다 이런 의미죠. prefer. 그다음에 preferred 하게 되면 우선에 발탁된. 그다음에 preference 하게 되면은 그거의 명사형이니까 선호, 더 좋아함, 취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를 좋아하는 이런 느낌 보시면 돼요. 자, 나는 창가 좌석을 더 선호한다. The window seats are my preference 가시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다음에 jealous, jealousy. 자, jealousy 여러분 보시면요. J-E-A-L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Jeal 하게 되면 jill 하게 되면 열정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뭔가 열정이 있어야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했을 때 질투가 나겠죠. 열정이 없으면 질투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 jealousy 하게 되면 질투심이 많은 시세만은 jealousy 하게 되면은 질투심 시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남의 성공에 질투하지 마라. Don't show jealousy of another's success 가시면 되겠죠. 다음이에요. Recover 이건 쉽습니다. 바로 갑시다. 회복하다, 되찾다. 자, 다시 cover 덮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데 다시 덮은 거니까 회복하는 게 되겠죠? Recovery는 회복 복구고요. 자, 그대 모두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Not all of them made a full recovery 가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걸 apology, apologize 가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어포하게 되면 여러분들 먼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로그하게 되면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 친구 사이에 서먹서먹함이 존재해서 서로 좀 멀리 떨어져서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할수 있는 말의 내용이 바로 요게 될수 있겠죠? 사과, 사죄. 그다음에 apologize 하게 되면 사과하다가 되겠죠. 자, 책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와서 사과합니다. 자, I owe you an apology for forgetting the book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고요. 자, injure 이렇게 나와 있네요. injure. 여러분, 우리 축구에서요. 부상당해서 선수가 교체되거나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 45분 전후반 끝나고 나서 인주리 타임을 줍니다. 자, 부상당했을 때 우리가 소비된 시간에 추가로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injury 하게 되면 상해 부상이고요. injure 하게 되면 상처를 입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상당하게 하다. 자, 거의 모든 운동에는 부상의 가능성이 있다. There's a chance, 가능성이 있어요. of injury in almost any sports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뭡니까 이거? discover. 자, this 뭔가를 빼버리는 거야. cover는 덮개. 덮개를 빼버리면 발견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discover 발견하다. discovery 발견. 자, 이 발견은 과학계에서 큰 진보이다. this discovery is a big step in science.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arrive. 우리 공항 가면요, 크게 표지판에 arrival, departure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착. 그다음에 departure, 출발 이런 뜻이죠. 그래서 arrive, 도착하다. arrival, 도착, 도달 가시면 되겠죠. 예상 도착 시간은 오후 10시 15분이다. 자, the expected time of arrival is 10:15 PM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이요, survivor. 이건 survivor야, survivor game야라고 할때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생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survivor 생존 살아남음, survive 생존하다 살아남다. 자, 삶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다.
자, life is a struggle for survival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revival 좀 그만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뭡니까? 부활, 부흥, 회복, 뭔가 다시 하는 거고요. revive하게 되면 되살아나다, 활기를 되찾다 또는 되살아나게 하다, 되찾게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봄이 항상 revival, 부활, 부흥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spring doesn't always symbolize revival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barrier 여러분 barrier 하면 뭔가를요 이거 외우세요. 자 묻다 매장하다 자, 쉬우니까 외우세요. barrier 하게 되면은 매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뒤에 IAL 붙으면 명사화 되는 거예요. 그녀의 시신은 자 매장을 위해 고국으로 보내졌다. her body 자 시신이죠 was sent 보내졌습니다. home 고국으로요. for barrier 그렇죠. 우리 매장을 위해서요. 다음에 propose 자 proposal 프로포즈 한다고 하잖아요. 나와 결혼해 줄래? Will you marry me? 이런 거 뭡니까? propose 뭔가 결혼을 제안하는 거죠. 청혼하다. 자 proposal 명사 형태니까 제안 청혼. 자그 제안은 투표로 부결되었다. 안 됐다. 승낙이 안 됐다는 거야. The proposal was rejected by a vote 가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자 마우스 코치 show me the word 지금 바로 해보.

하도록 할게요. Attendance, 출석, 참석, distance, 거리, 간격, appearance, 외모, 출연, assistance, 원조, 지원, performance, 공연, 수행, absence, project, 결석, emergence, 출현, confidence, 자신감, consequence, 결말, 결과, preference, 선후, jealousy, 질투심, recovery, 회복, 복급, apology, 사과, 사죄, injury, 부상, discovery, 발견, arrival, 도착, survivor, 생존, reviver, 부활, barrier, 매장, proposal, 제안청혼. 치어풀, 치어풀 노래들. Wonderful, 아주 wonderful, good. Faithful, 임무에 faithful 해야 한다. Graceful, 아름답고 graceful 했어. Doubtful, 다른 사람들에게 doubtful 하세요. Sorrowful, sorrowful 얼굴. Careful, 아무리 careful 해도 지나치지 않아. Powerful, 한국은 powerful 나라. Painful, painful 경험. Masterful, 축구공을 다루는데 masterful 하다. Eatable, 그 음식은 eatable 하다. Avoidable, 이런 부상들은 avoidable 했어. Changeable, 날씨가 매우 changeable 하다. Reasonable, 가격도 reasonable 하다. Valuable, 뭔가 valuable 것을 하고 싶어. Valueless, 그것들은 valueless 하다. Priceless, priceless 국보들. Meaningless, meaningless 관계들. Endless, endless 사랑. Speechless, 충격을 받아서 speechless 했어. 네, 여러분 다시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cheer, cheerful 나와 있네요. 우리 cheerleader 분들이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죠. 또 cheer 관련 있습니다. 응원하다, 응원, 환호라는 뜻이고요. cheerful 하게 되면 뭔가 가득 찬 건데, 자, 뭔가 환호나 응원이 가득 찬 거니까 활기찬 발랄한 쾌활함 보시면 돼요. Cheerful songs gave hope to many people. 자, 그녀의 아주 활기찬 노래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하시면 되겠죠. 다음 이거 wonder가 가득 찬 거니까 wonderful 되겠죠. Wonderwoman이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탄, 경이감, 놀라움이라는 뜻이고요. 자, 궁금하다, 놀라다도 같이 알아두세요. Wonderful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멋진, 경이로운 이런 뜻이 되겠죠. 자, My middle school is a wonderful place. 나의 중학교는 아주 멋진 곳이다 가시면 되겠어요. 다음이고요. Face 여러분 이거는 중요하니까 외워주세요. 우리 신념, 믿음, 성실이고요. 그게 가득 찬 거니까 faithful, 아주 충실한, 성실한, 믿을 수 있는이고요. Reliable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All men should be faithful to their duties. Duties 하게 되면 의무들, 책임감들 이렇게 되겠죠. 임무들,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임무에 아주 faithful 해야 된다, 아주 충실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이야, grace, graceful, 정말 아주 graceful하다, 뭡니까 여러분들? 우아하다, 품이 있다, 이런 느낌이죠. grace는 품이, 호의, 은혜란 뜻이고요. The princess was beautiful and graceful, 아주 그 공주는 아름답고 아주 품위가 넘쳤다, 아주 우아했다 보시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doubt, 자 이거 쉽죠? 생각이란 뜻이요, think의 명사형이죠. 생각을 아주 많이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려 깊은 사람, 배려심 있는 사람이겠죠? Considerate 하게 되면 여러분들 역시 사려 깊은, 배려심 있는 이란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Look around and be doubtful of others. 그렇죠. 자, 주위를 둘러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doubtful 하세요. 아주 사려 깊게 하세요. 배려심 깊게 하세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sorrow, sorrowful 있는데요. sorrow 하게 되면요. 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가수 그룹 중에 땡땡 sorrow라고 있는데 바로 아주 sorrow한 목소리가 특징이죠. 바로 슬픔이란 뜻이고요. sorrowful 하게 되면 슬픈 듯한 비탄에 잠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오나의 sorrowful 얼굴은 그녀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Fiona's sorrowful face indicated she wanted to be alone 가시면 되겠죠.
다음 이고요. Care, careful. Care는 우리 너무 쉽잖아요. 그쵸? 뭡니까? 걱정, 돌봄. 걱정하다, 돌보다. 그런 마음이 가

가득 차 있는 거니까 뭐예요? 아주 주의 깊은 조심스러운이고요. cautious랑 같겠죠. People cannot be too careful when driving a car. 사람들은 차를 운전할 때는 아무리 careful 해도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다음이고요. 자, power 이건 너무 쉽네요. 뭡니까? 힘 능력이고요. 그게 많은 거니까 강력한 거고요. 우세한 거겠죠. 자, Korea is small but it is a powerful country. 한국은 작지만 아주 강한 나라이다. 다음이요. pain 뭡니까? 이거 했어요. 했던 단어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그렇죠. 고통, 아픔이고요. 고통이 많은 거니까 고통스러운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자, it was a painful experience. 그것은 아픈 경험이었다. 다음이요. master 여러분. master 무언가의 master가 될 거야. master가 될 거야. 뭐예요? 주인, 거장, 숙달하다, 통달하다. 자, 그리고 뭔가 주인스러워. 뭔가 어떤 거장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겨나는 거니까 노련한, 능숙한, 장인다운, 거장다운. Jake is a master at handling a soccer ball. 그렇죠. 제이크는 축구공을 다루는데 아주 masterful 하다. 아주 숙달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it. 이거 너무 쉽네. 먹다. 그 다음에 able 붙으면 뭐뭐할수 있는 거니까 먹을 수 있는 eatable. The food is eatable but not delicious. 그 음식은 먹을 수는 있지만 맛있지는 않았어. 다음이고요. avoid. 이거 했던 단어입니다. 그렇죠. 뭐였습니까? 그렇죠. 피하다. 그리고 able 붙었으니까 피할 수 있는. 자, these injuries were avoidable. 이런 부상들은 피할 수가 있었다. 다음이요. change 알고 있는 단어죠. 그리고 able 붙었어요. 우리 예상해 볼까요? 뭔가를 바꾸다, 바뀌다. 그리고 able 붙었으니까 바뀔 수 있는 변덕이 심한이겠죠. The weather is very changeable. 자, 계절이, 날씨가 매우 바뀔 수가 있어요. 즉, 변덕이 심하고요. At this time of year, 자, 우리 한해 중에 이 시기에는 아주 날씨가 변덕이 심하다. 이런 뜻이겠죠. reason 하게 되면 이유란 뜻도 있고, 여러분들 이성 분별력도 같이 알아주세요. 그리고 자, 뭔가 이성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거니까 타당한, 합리적인, 적당한. The quality is good and the price is reasonable 가시면 되겠죠. 품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다. 다음 단어입니다. variable 이란 단어 나와 있고요. value에서 시작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value는 알고 있죠. 뭔가에 대한 가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뒤에 able이 붙어서 가치 있는, 귀중한, 소중한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연관시켜서 알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 하나 하고 싶은데요. 보통 우리가 in이나 im이 접두사에 붙게 되면 반대 의미가 되거든요. possible 가능한, impossible 불가능한처럼요. 여기서 variable이라는 의미가 좀더 강조가 되는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요. 중요합니다. 매우 귀중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we want to do something valuable. 그렇죠. 우리는 자, 뭔가 가치 있는 것을 하고 싶다. 가시면 되겠죠. 다음 이거 valueless. 요거는 less 붙으면 뭔가 없는이라는 의미가 돼서 자, 가치가 없는이죠. 자, 만약 그 결과들이 편파적이라면 그것들은 가치가 없다. If the results are partial, 편파적인, they are valueless 가시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priceless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price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price는 원래 무슨 뜻이에요? 가격이란 뜻인데요. 자, price with 붙으면 선생님 뭔가 없는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별표 쳐셔야 돼요, 여러분. priceless는 뭔가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소중한 거죠, 여러분들. 경복궁. 가격 매길 수 없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렇죠. 귀중한, 소중한 보시면 됩니다. 자, 아주 귀중한 국보들이 잘 보존되어 있다. The priceless national treasures are well preserved.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meaningless 하게 되면 여러분 역시 meaning이 less, 없는 거니까 의미 없는, 무의미한. 근데 의미가 가득 있는 거니까 meaningful, 의미 있는, 중요한. meaning은 의미가 되겠죠. Try to find meaning in meaningless relationships. 자, 의미 없는 관계들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다음에 endless end. 자, end는 끝. 너무 쉽네. 결말, 끝내다. 근데 less가 붙으면 끝이 없는 거가 되겠죠. 무한한. 다음에 endless 사랑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노래가 있다. There is a famous song called Endless Love 가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스피치. 자, 스피치 우리 봤었어요. 예문에서. 그렇죠. 뭡니까? 말 연설이고요. speechless 하게 되면은 너무나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겠죠. I was so shocked that I was speechless. 난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말을 잃었다 정도 느낌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우코치 Show me the world 가보도록 할게요. Cheerful, 활기찬, wonderful, 아주 멋진, faithful, 충실한, grateful, 우아한, thoughtful, 사려 깊은, sorrowful, 슬픈 듯한, careful, 주의 깊은, powerful, 강력한, painful, 아픈, masterful, 능숙한, edible, 먹을 수 있는, avoidable,
피할 수

있네, changeable 바뀔 수 있네, reasonable 합리적인, valuable 가치 있네, valueless 가치 없네, priceless 귀중한, meaningless 의미 없네, endless 끝 없네, speechless 말이 안 나오네. 네, 여러분 단어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빈칸 주역의 문제인데요. 우리 연구원을 찾고 있다라는 문장이네요. We are looking for, 우리는 찾고 있는데요. 연구원이라는 단어 필요해요. 그렇죠, 뭡니까? 그렇습니다. researcher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그는 자신감에 차 있다. He is full of 뭐뭐로 가득 차 있는 건데 자신감이니까 confidence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표현이고요. 자, 그 가수는 강력한 목소리를 가졌다. The singer has. 자, 그 가수가 가지고 있는데 자, 목소리야, voice. 그런데 강력한 목소리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powerful 하면 되겠죠. 자, 그 문제들 중 일부는 피할 수 있는 것들이다. Some of the problems. 자, 문제들 중 몇몇은요. are 피할 수 있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avoidable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영역 문제요. A doctor, 자, 한 어떤 박사인데요. Who examines people's teeth? 자, 사람의 이빨을 examines, 뭔가 조사하고요. 연구하는 그런 의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치과 의사니까 dentist 가시면 되고요. An expression, 어떤 표현인데요. 뭔가 미안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표현이니까 뭐겠습니까? Apology, 사과 가시면 되겠죠. 다음이고요. Very expensive, 매우 비싸고요. Valuable,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중한 거니까 우리가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Priceless 가시면 되겠고요. Easy to change, 뭔가 바뀌기 쉬운이니까 여러분 뭡니까? 그렇죠. Changeable, 뭔가 변덕이 심한 이런 느낌이었죠.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문제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전나도 우리 월드킹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그들은 좋은 상품을 적당한 가격에 판매한다라는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They sell good products at 빈칸 prices라는 문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떠오르셨다면 우리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게시판에 정답을 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아주 좋은 단어들, 유익한 단어들 많이 배워봤는데요. 반드시 아래 보이는 우리 EBS 중학 들어오셔서 마이 워드코치 통해서 다시 보기 통해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창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창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기출의 미래 영어 엇바 모의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3강에 오셨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하고 있었냐면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엔 뭐에 대해서 말을 할 거냐면 짠!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을 오늘 마무리 지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출 문제에서 수식어와 준동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마무리해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원을 들어갈 거냐면 연결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을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알고 있죠. 왜냐하면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연결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결어의 활용에 대해서 오늘 개념 부분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풀 문제는요, 16번 문항이고요.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Like life in traditional society, but unlike other team sports, baseball is not governed

burned by the clock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치 삶은 삶인데 어떤 삶 같이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삶과 같지만, but unlike other team sports, 다른 팀 스포츠와는 달리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직 진짜 주어는 안 나온 것 같아. 진짜 주어는 baseball입니다.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is not governed by 뭐에 구애를 받지는 않냐면요, by the clock. 시간에 구애를 받지는 않는데. 즉, 시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니까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마치 전통적인 사회에서의 삶 같이. 하지만 다른 팀 스포츠와는 달리 야구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the football game is comprised of exactly 60 minutes of pl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축구라고 하는 경기는요, 뭐로 구성되어져 있다? 얘들아, 형광펜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형광펜 치고, 무엇 무엇으로 구성되다라고 하는 거 위에다가 적어볼 거예요. 자, 축구 경기는요,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정확히 60분 경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And basketball game 40 or 48 minutes. 농구 경기 같은 경우도 40분 혹은 48분이라고 하는 딱그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but 우리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Baseball, 야구라고 하는 것은요, has no set length of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딱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그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within whic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얘 뭐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겠네. 그래서 그 시간 내에 the game must be complet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조건 경기가 끝나야만 하는 그 시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뒤쪽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문법 포인트로 나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짚어야겠지. 왜? 나중 대서는 within which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문법적으로 맞습니까? 물어볼 가능성 충분히 있지. 여러분 아마 이제쯤이면 많이 느끼고 있을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정말 많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더라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the pace of the game, 그 게임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즉, 여기서 말하는 게임은 야구 경기겠죠? 야구 경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therefore leisurely and unhurriedly일까 혹은 unhurriedly일까? 이거 두 개를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용사가 올까? 부사가 올까? 지금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뭘 봐야 돼? 문장 구조를 봐야겠지. 자, 그럼 주어 한번 찾아볼까? The pace of the game이라고 나오고 있는 여기가 주어인 것 같고, 동사가 is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문장이 와야지 올바른 표현일까? 를 지금 살펴본 거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비동사 다음에는 어떤 문장 구성 요소가 와야 되지? 보어가 와야 되잖아.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선생님, leisurely라고 하는 부사가 왔는데요. 부사는 보어 자리 못 오잖아요. 얘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leisurely라고 하는 이 친구는 형용사입니다. 쌤, ly가 붙어 있는데 왜 형용사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ly가 붙는다고 해서 다 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friendly kid라고 한번 해봅시다. 친근한 아이라고 했어. 이때 friendly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서 뒤에 나오는 명사인 kid를 꾸몄거든.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지. 앞에 leisure이라고 하는 명사에 ly가 붙으면 얘는 형용사로 쓰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 지금 모르셨다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friendly도 마찬가지지. friend라고 하는 명사에 ly가 붙어서 friendly라고 하는 형용사가 된 거잖아. 또 다른 예시로, lively classroom이라고 하면 활기찬 교실이란 뜻이거든. lively라고 하는 이 표현도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ly가 붙어 있다고 해서 다 부사는 아니다. 그러면 보어 자리에 누가 오고 있어? 아, 잘 형용사가 오고 있으니 뒤에 있는 부분도 뭐가 와줘야 된다? 형용사가 와줘야 된다. unhurried라고 하는 형용사가 올 겁니다. 왜? 보어 자리에는 부사는 못 오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그 야구 경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매우 여유롭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형용사가 들어가는구나. Like the world before, the discipline of measure time, deadlines, schedules, and wages paid by the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마치 어떤 시대와 같냐면요. 어떤 세상과 같냐면 before the discipline. 얘들아, discipline 하면 규율이잖아. 규율이 있던 전 세상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에 대한 규율이냐면요. measure time.

뭔가 딱 정해져 있는 시간, 마감 기한, 그리고 schedule 하면 뭔가 일정, 그리고 and wages paid by the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간에 의해서 급여가 되는 그러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없던 그 시대와 같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어떻다는 거야? 야구 경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여유롭고 뭔가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baseball belongs to the kind of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구 경기는 어떤 세상에 속해져 있대요? which일까? in which일까? 얘들아 이거 너무 많이 했다. 그치? 자, 뭐야? 관계대명사 올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올까? 지금 그거를 살펴보자는 거잖아. 그럼 어떤 걸 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봐야지. 자, 봤을 때 야구 경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세상에 속해 있대요? People did not say, I haven't got all d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세상이래. 뭐라고 말하지는 않냐면, 나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대. 얘들아, 나 하루 종일 있는 건 아니야. 이 뜻이 무슨 말이야? 나 시간 없어.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나 시간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다. 즉, 여유롭다. 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people did not say something.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지. 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어떤 표현을 써줘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인 in which를 써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구 경기는요,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세상에 속해져 있는데, baseball game does not do have all day to be played. 실제로 야구 경기는 하루 종일 행해지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경기가 이어지기도 하지만 합니다. 하지만 That does not mean that they can go on forever. 그 말인즉슨 야구 경기가 물론 하루 종일 경기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이 평생 그렇게 갈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겠지. 그치, 얘들아. 해지면 경기 끝내야지. 자, 그랬을 때 baseball like traditional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구 경기는 마치 전통적인 삶과 같이 proceeds 진행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 진행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주어가 baseball 진행된다라고 하는 지금 동사가 쓰여져 있고 according to the rhythm of na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뭔가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연의 흐름, 자연의 리듬이라고 하는 게 뭔데? Especially the rotation of the ear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지구의 자전과 같은 그런 자연의 흐름,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진행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지구가 자전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일이 생기죠.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낮에는 베이스볼을 할수 있지만 밤에는 베이스볼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During its first half century, 그 야구가 등장한 첫 번째 반세기에서는요, 야구 경기는 were not played at night. 밤에는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즉, 앞에서 말한 그 로테이션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처럼 낮에는 야구 경기를 하지만 밤에는 야구 경기를 하지 않았다. Which meant that, 근데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냐면, 여기서 위치가 앞부분을 수식해주고 이때 등장하는 대시 뭔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baseball games like a traditional work d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근무일처럼 야구는 그러면 얘들아 이 대절 안에서의 주어는 누구야? baseball game이라고 하는 야구 경기잖아. 그러면 여기 ending일까, ended일까 이게 온다는 말인즉슨 얘 여기 동사 올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애도 올수 있을까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이때 대시 누군지가 필요하겠다. 자, 이때 등장하는 대는 얘들아 관계대명사 대시야. 관계대명사 대시면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럼 얘는 뭘까? 얘는 접속사 대시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러면 뒤에 무슨 문장이 와야 돼? 접속사 대시 오니까 완전한 문장이 와야겠지. 그럼 뭐가 필요해? 동사가 필요하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를 잡아줄 겁니다. 이런 야구 경기는요, ended when the sun se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해가 지면 끝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아, 야구 경기가 이렇게 진행된 경우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지문이었고요. 17번 지문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얘들아, 저기 별표가 쳐져 있습니다. 왜 별표가 쳐져 있는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죠.

보시죠. It had long been something of a myst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랜 기간 동안 미스터리였다고 합니다. 뭔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이 뭔지 얘들아 한번 찾아볼게. 무엇이 굉장히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냐면 Where and on what the northern fur seals of the eastern Pacific feed during the wint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무엇을 이런 북방 모피 물개가 먹었는지 during the winter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Eastern Pacific 그 동쪽에 있는 동쪽 태평양 지역에 살고 있는 북방 모피 물개가 이 겨울이라고 하는 동안에 도대체 어디서 먹고 무엇을 먹는지가 오랜 기간 동안 미스테리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가주어 it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진짜 주어는 어디 있어, 얘들아? 진짜 주어는? Where and what 이 부분까지가 전체가 다 주어 부분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북방 모피 물개가 겨울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가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미스터리였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문장이 안 끝났어. 자, when일까, which일까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에 나오는 명사를 선행사를 한번 보자면 얘들아, the winter이라고 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이라고 하는 선행사를 보자마자 많은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어디로 갔냐면 when이라고 갔어요. 왜? 시기잖아. 그래서 when이라고 갔거든? 근데 차분해져야 돼, 얘들아.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이성적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앞에 지금 winter라고 하는 선행사가 온거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 which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사실 뭐가 중요한 거야? 뒤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가 중요한 거야. 그럼 뒤에 나오는 문장 보자. They spend of the cost of a North America from California to Alask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시간을 썼대. 그 winter이라고 하는 그 시간, 기간, 겨울이라고 하는 기간을 썼는데 어디서 썼냐면요. 그 북아메리카 연안, 어디서부터? 캘리포니아부터 알래스카에 이르는 그 북아메리카의 연안에서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They spend something. 여기 목적어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올수 없고 뭐가 와야 된다? 관계? 대명사가 와야지. 자, 그래서 그 겨울이라고 하는 시기는요, 그 북방 모피 물개가 이러한 북아메리카 연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그 시기였는데, 그 시기 동안에 걔네들이 어디서 무엇을 먹는지가 미스테리였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 A 포인트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렸거든? 그래서 쌤이 별표 붙여봤어. 앞에 winter이라고 하는 시기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when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ere is no evidence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증거는 없냐면 They are feeding to any great extents of sardines, mackerel, and other commercially important fis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한 근거는 없대. 그 북방 물개들이 뭐를 먹는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어리들이나 혹은 mackerel 하면 고등어거든요. 많은 양의 정어리, 고등어, 그리고 다른 상업적으로 중요한 그런 물고기들을 먹는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presumably 아마도 4 million seals, 400만 마리의 그러한 물개들은요, could not compete with, 누구와 경쟁을 할 수는 없대요. commercial fisherma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업적인 어부와는 경쟁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For the same species. 이런 같은 종을 두고. 즉, 뭔가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그런 물고기들을 얘네들이 먹는다면 이런 물개들과 어부들은 경쟁을 해야 될 테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왜? Without the fact being일까 혹은 is known일까 이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즉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사실이 뭐야? 이런 물개들이 정어리나 아니면 이런 고등어와 같은 상업적으로 잘 팔리는 물고기를 먹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자, 그러면 해석은 다된것 같고 without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까? without이라고 하는 얘는 얘들아 품사가 뭐야? 품사가?
전치사야.

자,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와야 돼. 자, 그래서 the fact라고 하는 명사가 왔거든? 그런데 여기 동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 동사가 들어갈 수 없지. 그러면 문장이 오는 게 되잖아. 그럼 접속사가 와야 되니까 is라고 하는 동사는 못 오고 be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줄 겁니다. 자, 사실은 사실인데 알려진 사실 없이는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아, 여기 전치사 뒤에 명사구가 오는구나라고 짚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랬을 때 but there is some evidence on the diet of the fur se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피물개의 식단에 대한 증거들이 있대요. And it is highly significant. 그리고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얘네들이 뭘 먹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증거가 나왔나 봐요. 뭘 먹죠? Their stomach have yielded the bones of a species of fis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북방 물개의 배는요. 무엇을 산출해 내었냐면 어떤 물고기 종의 뼈들을 산출해 내었대. 자, 그런데 그 뼈들은요, that has never been seen ali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뭔가 조금 오싹한데요? that 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나오고 있는 a species of fish 이 부분을 지금 수식해주고 있죠. 어떤 물고기의 한 종의 뼈를 산출해 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물고기 한 종이라고 하는 걔네들은요, 살아있는 채로 한 번도 보여진 적이 없는 그런 뼈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배에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혹시 밑줄은 안 그어져 있지만, 쌤이 여기다 has를 밑줄을 긋는다면 얘들아, 맞는 표현인지 잘 잡아낼 수 있을까? 이때 관계대명사 대시 앞에 나오는 a species of fish라고 하는 단수 주어를 잡고 있으니까 자 단수 동사를 잡고 있는 거 너무 괜찮지, 그치? 그래서 문법 포인트들도 꼼꼼히 한번 짚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종의 물고기는 한 번도 살아있는 채로 보여진 적이 없는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나타내는 거 현재 완료와 그리고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즉 현재 완료 수동태로 쓰여서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한 번도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적이 없는 거지. 한 번도 살아있는 채로 보여진 적이 없는 그 물고기의 뼈들이 그들 물개 배 속에 가득 차 있었는데 사실은 not even its remains, 그 물고기의 remains 하면 잔해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물고기의 잔해물들조차 has일까 혹은 have been found일까 지금 이거를 골라내고 있는데 앞에 주어를 봐봐 얘들아. 하지만 심지어는 그 물고기의 잔해들이라고 해서 주어가 단수야 복수야? 주어 자체가 복수형이네. 그러면 얘들아 has는 안돼 일단. 자 그러면 have been found라고 해서 여기도 뭐가 쓰이고 있다? 아 현재 완료 수동태가 쓰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문법 포인트 같이 잡으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잔해물들, 그 물고기의 잔해물들은 찾아지지 않았다, 발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anywhere except in the stomach of sea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물개의 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곳에서도 발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Ichthyologists, 이런 어류학자들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says that.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뭐야, 이제? 길게 설명 안 해도 이제 알것 같아요. 그쵸?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얘는 뭐다? 접속사 대시다. 그래서 이런 어류학자들은 말한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This sealfish belongs to a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물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 애들이냐면, that.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뭘까, 얘들아? 앞에 누가 봐도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관계대명사 와시구나.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짚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그룹에 속해 있냐면 특히나 inhabits very deep water, 굉장히 깊은 바다에 살고 있고요. off the edge of the continental shelf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륙의 끝부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그 그룹에 속한다라고 주장한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출제된 문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어떻게 문장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쌤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를 반드시 같이 한번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8번 문제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1번 문제고요. 1번 문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If you
ever gone snorkeling? 너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스노클링을 해본 적이 있다면 You may have seen. 얘들아, 여기 파란색 표시를 해놨지, 쌤이? 이거 우리 동사의 활용 단원에서 배운 적 있어. May have PP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이거든요. 아마 뭐뭐 했을 수 있다. 아마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석할 거야. 그래서 너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스노클링을 해봤다면 너는 아마 봤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그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배운 부분이 여기서도 이렇게 잘 쓰일 수 있네요. 그래서 너는 무엇을 봤을 수 있냐면요. An amazing sight.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었는데 An entire school of fish suddenly changed directions as one un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체 물고기 떼, 얘들아 물이 떼라고 할 때 fish라고 하는 물고기는요. school이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물이 때라고 하는 표현으로 fish는 school을 가져오고요. 반대로 birds라고 하는 새는요. flock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새 무리 그리고 물고기 떼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 물고기 떼들은요. 갑자기 그 방향을 확 전환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모로써 뭔가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뭔가 확 방향을 전환하는 광경을 봤을지도 모른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e same goes for flocks of bi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현상이 그 새에서도, 새 무리에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So, are they all following the commands of a lead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명의 리더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Researchers have determine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자들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There is no leader or controlling for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 명의 지도자나 혹은 뭔가 controlling force 이라고 하면 뭔가 세력이겠죠. 하나의 통제하는 세력이 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나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걸까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Rather, 그보다는 the individual fish or bird is reacting almost instantly to the movement of its neighb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새나 물고기들은요 반응을 하는데 almost instantly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almost은 품사가 뭐야? 품사가 부사잖아. 자, 그러면 거의 즉각적으로 라고 해서 부사가 누굴 꾸며주고 있어? 부사가 뒤따라 나오는 부사 instantly를 꾸며주고 있어. 부사가 부서를 꾸며주는 표현 너무 잘 쓰고 있네. 자, 그랬을 때 그 각각의 물고기나 각각의 새들은요.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어디에 반응을 하게 되냐면요. To the movements of its neighbor in the school or flo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무리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이웃의 움직임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래. 즉, 한 명의 지도자가 명령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 눈에서 봤을 때는 뭔가 하나의 단위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내용은 이해가 됐어요, 그쵸? 자, 그랬을 때 any individual can initiate the move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떠한 개체도 이런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뭐냐면 such as the change in direction, 어떤 방향을 전환하는 것 같은 이런 움직임을 그 어떠한 개체도 시작할 수 있고요. And this sends out, 이것은 어떤 것을 내보내게 되냐면 maneuver wa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움직임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내보내게 되는 건데 움직임 파장이 뭐야? Which sent through the group of an astonishing spe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매우 놀라운 속도로 그 그룹에 쫙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wave, 파장이라고 하는 것을 뿜어내게 된다, 보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럼 해석은 잘 됐는데 얘들아, 이때 들어가는 any 괜찮을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몇몇 똑똑한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어? 쌤, 제가 배울 때는 any라고 하는 표현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쓴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는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니니까 얘는 틀렸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잘했어, 얘들아. 그거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뒤에 나오는 문법 포인트 하나만 더 볼까? Some은 긍정문 혹은 제안의 표현에서 쓰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쵸? Any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에서 사용한다 라고 아마 여러분 배우셨겠지만 Any라고 하는 것이 긍정문에 쓰이면 강조의 의미로 어떤 누구누구라도 라고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뭔가 배신당한 느낌이 들겠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애니가 긍정문에 쓰일 수 있는데 그때는 강조의 의미로 어떤 누구누구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구나.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석했어? 그 어떠한 개체도 이런 움직임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잖아.

단체는 볼수 있고 느낄 수 있대요. 그 파장을. 파장은 파장인데 어떤 파장이냐면 그들에게 다가오는 파장. 즉, 여기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잖아. 이때 wave라고 하는 파장이지.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파장을 느낄 수 있고 볼수 있기 때문에 they are ready to react more quickly. 그들은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어떤 상황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냐면요. They would without such advance noti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사전에 공지 없을 때보다 즉, 이런 파장이 없을 때보다 이런 본인들에게 다가오는 파장이 있을 때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커밍도 괜찮은데, 오, 그럼 답이 안 나오고 있지? 조금 불안하겠지만 조금 참고 가보면. That appears to us as simultaneous is actually a kind of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대시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면 뭐 먼저 살펴볼 거야? 앞에 선행사가 있나 볼 건데, 어?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럼 얘는 뭐여야 돼? 접속사 대시여야 돼. 그럼 뒤에 문장이 완전해야겠네라고 하면서 봤더니 얘들아, appears라고 하는 동사부터 등장하고 있어. 즉, 문장이 완전하지 않다. 자, 그러면 얘가 틀린 포인트일 텐데 그러면 뭐로 고쳐줘야 될까? 이게 진짜 중요해. 틀린 거를 잡아내는 거 너무 잘했지만 뭐로 고쳐주는지가 중요하거든. 이때는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as로 바꿔주면 좋겠지. 그래서 what appears to us as stimulus simultaneou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정말 즉각적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is actually 실제로는 a kind of follow your neighbor behavio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의 이웃을 따라해라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거죠. Moving faster than the eye can see. 눈이 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너의 이웃을 따라해라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괜찮죠? 그러면 저희는 19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거고요. 1번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Remember what it was like to report on a daily deadline for the first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daily deadline 하면 일일 마감 기한이잖아요. 일일 마감 기한에 맞춰서 첫 번째로 보고를 한 그날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그럼 두 번째. Or to interview a city official for the first time. 첫 번째로 그시 공무원을 인터뷰한 그 순간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Or to begin to maneuver a desktop publishing progra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출판 프로그램을 첫 번째로 조작을 시작한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지금 세번 질문을 던지고 있어. 이 질문 뭐야?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뭐뭐 한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We know that.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That the journalism program at our college, 우리 대학교에 있는 이런 언론 프로그램이요, was a source of 뭐의 원천이었냐면요. Many일까 혹은 much일까? 얘들아, 이건 솔직히 너무 쉽다. 그치? Much나 many, 이거는 뭘 보는 거야?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수 있는 명사야, 없는 명사야. 지금 그거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 언론 프로그램이 뭐에 대한 원천이었다? Many 혹은 much of these firsts for you. 너에게 있어서 많은 첫 번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의 원천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many 혹은 much 뒤에 무슨 표현 등장하고 있어? Main firsts라고 해서 복수형이 등장하고 있잖아. 즉,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many라고 하는 표현이 오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너에게 있어서 많은 첫 번째 순간의 원천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We are still providing these important first experiences to budding young writers and edi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A를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냐면 이런 중요한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대? budding 하면 신진의, 즉 뭔가 새로 막 이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young writers. 어린 작가들이나 혹은 어린 편집자들에게 이런 첫 번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요. And we are hoping, 그리고 우리는 희망하는데 무엇을 희망한대? You will be willing to help. 기꺼이 도와주기를 희망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무엇을 도와줄 거냐면, The students make it through the progra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희망합니다. As you know, 아시다시피, the cost of providing first-rate education just keeps going 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말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은 여기서 진짜 주어는 누구야? 비용이죠. 그래서 진짜 이런 고급의 교육을 제공하는 비용이 just keep going up,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We've done everything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contain이라고 하는 동사가 올 것인가? to contain이라고 하는 to 부정사가 올 것인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자,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한 다음에 얘들아, 이미 동사가 나왔지? 또 접속사 없는데 동사가 나올 수 있어? 동사가 나올 수 없잖아. 그럼 뭐가 나와야 돼? to contain이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everything을 수식해 줄 겁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ntain cost. 얘들아, contain은 억제하다 라는 뜻도 있거든.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해봤어요. 뭐 없이 without compromising qualit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promise, 저해하다 라고 하는 뜻이니까 quality, 즉 품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해보았습니다. One of those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것들 중에 하나는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 중에 하나는 자 여기서 진짜 주어는 그럼 누구야? 모든 것들 중에 하나를 말하고 있으니까 이때 one이 진짜 주어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해본 여러 활동들 중에 하나는 is 그러니까 동사가 단수로 받고 있네. 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To set up a scholarship fund for studen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이었대요. 자, 누구를 위해서? For students with special financial nee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장학기금에 조금 기부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We hope, 우리는 희망합니다. 무엇을 희망한대요? You would consider, 고려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Contributing generously to our fu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너그럽게 우리의 자금에 기부해 주실 것을 우리는 희망합니다. 자, you will get a great feeling. 당신은 엄청 좋은 기분이 들 거예요. 자, 뭐 하면서 기분이 좋을 거냐면요. known일까? 혹은 knowing일까? 이거 두 개를 볼 건데 얘들아, 여기서도 뭐야? 분사 자리 물어보고 있어. 자, 분사 자리 물어보면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얘? 주체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돼. You라고 하는 주체입니다. 자, 얘가 정말 아는 건지 알아짐을 당하는 건지 그거를 우리는 한번 살펴볼 거야. 너는 엄청 기분이 좋을 거야. 무엇을 알게 되면서 You are helping support the formation of future leader in the profes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전문 분야에 미래의 리더들을 형성하는 데 정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얘들아, 너가 알게 되는 거지 알아짐을 당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면 수동의 의미가 아니로 알게 되면서 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knowing이 오면 좋겠죠. 그래서 너가 아 내가 이 분야에 정말 젊은 그런 신진 전문가들을 키워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면 아마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20번 문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제 되겠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You have to pay close attention to someone's normal patter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그 일반 사람, 누군가의 normal pattern,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일반적인 패턴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notice the deviation from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일반적인 행동으로부터의 deviation 하면 일탈, 뭔가 다른 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 사람들의 일반 행동, normal pattern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아채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래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를 잘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언제? When she or he l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 그녀가 거짓말을 할 때 어떻게 이런 일상적인 패턴에서 달라지는지를 알아채려면 뭐 해야 된다?
일상적인 패턴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랬을 때 sometime the variation, 때때로는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is as subtly일까? as subtly as a pause일까? 이거를 지금 말하라는 건데 여기 뭐야 얘들아? 형용사 들어갈까? 부사 들어갈까? 이거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그때 뭐 파악하라고? 문장에 구조 파악해보라고. Sometimes the variation, 이러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비동사 나왔다. 여기 무슨 자리야? 보어가 들어갈 자리야. 자, 보어가 들어갈 보어 자리에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 부사는 들어갈 수 없을 테니 형용사 넣어줄 겁니다. 쉽게 풀렸죠? 자, 때때로는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할 수도 있대요. 뭐인 것처럼 마치 pause라고 하니까 침묵처럼 아주 미묘할 수도 있고요. Other times, 다른 때는요. It is obvious, 굉장히 명백할 수도 있고 혹은 an abrupt, 급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할때 굉장히 미묘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굉장히 명백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드러날 수도 있는데 I recently saw a news interview with an acquaint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최근에 나의 지인이 뉴스 인터뷰한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who일까, whom일까? 자,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얘들아, who는 무슨 관계대명사야? 주격 관계대명사야. whom은 무슨 관계대명사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즉, 뒤에 나오는 문장에서 주어 자리가 비어 있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어?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지. 자, 지인은 지인인데 어떤 지인이냐면, I was certain, was going to lie about a few particularly sensitive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문장이 좀 이상한데? 갑자기 was certain, was 이라고 하는 동사가 뭔가 두번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당황하지 말고, 이때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살짝 묶어보면, 여기는 삽입되어진 겁니다. 삽입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주 확신했는데, 무엇을 확신했냐면, 그 지인이 was going to lie, 분명히 거짓말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했다라고 해서, 이때 문장이 안에 삽입되어진 거야. 그럼 얘들아, 문장 구조가 좀 쉬워졌지? 지인은 지인인데 어떤 지인이냐면, was going to lie, 라고 나오고 있으니, 어떤 자리가 비어 있어? 뒤에 문장에서 주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러면 who로 가주는 게 맞겠지. 그래서 내가 아주 확신을 했는데 그 지인이 분명히 거짓말을 할 거야. 뭐에 대해서? About a few particularly sensitive issu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특히나 예민한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 주제에 대해서 분명히 거짓말할 것을 확신한 그 지인이 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Lie, she did. 그녀가 결국에는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얘들아, 이 문장도 조금 보니까 이상해. 어디가 이상해? Lie, she did. 이게 무슨 문장이에요? 라고 한다면, 얘들아, lie,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뒤에 나오고 있는 원래 어떤 문장이었을 거야? She lied라고 하는 원래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lie라고 하는 동사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앞부분으로 뺀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지인의 인터뷰를 봤는데 결국에는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뭔가 일상 행동과는 약간 다른 행동을 보였을 것 같아요. 맞죠? 그랬을 때 during most of her interview, 그녀의 인터뷰 대부분 동안은요, she was calm and dir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는 굉장히 차분했고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when she started lying, 그녀가 거짓말을 시작하자마자 her manner changed dramatically. 그녀의 태도는 아주 극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She threw her head back. 그녀는 그녀의 막 고개를 뒤로 젖히기 시작했고요. Laughed in disbelief. 불신의 미소를 띠기 시작했고요. And shook her head back and forth. 그녀의 머리를 앞뒤로 마구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즉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거짓말을 하게 됨으로써. 그랬을 때, it is true that, 그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이 사실이냐면, the question, 그 질문들 자체가 dealt일까, dealing일까? 지금 여기 뭘 물어보고 있어? 분사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이제 입도 아파. 분사 물어보면 뭐 찾아봐야 돼? 예, 주체를 찾아봐야 돼. 앞에 주체 있네. questions라고 하는 거네. 자, 질문들이 스스로 다룰까 혹은 다루어질까? 그걸 물어보는 거지. 얘들아, 질문이 스스로를 다룰 수 있니? 다룰 수 없어요. 그쵸? 그 말인즉슨 다루어진이라고 하는 분사, 과거 분사를 써주는 게 맞겠네. 자, 그래서, 자, 그것은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냐면 그 질문이 다루고

건 사실이래. 무엇을? With very personal issues.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But I have found that 나는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었냐면 that 이하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어? In general, 일반적으로 No matter how touchy the question, 그 질문이 얼마나 까다롭든지 간에 If a person is telling the truth, 만약에 사람이 정말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His or her manner will not change significantly or abrupt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 그녀의 그런 태도는요 절대 상당히 혹은 급작스럽게 바뀌지는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저희 준동사와 뭔가 수식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을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바로 다음으로 어떤 부분으로 넘어가야 되냐면, 짠! 연결어의 활용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Unit 4이라고 되어 있죠? 연결어의 활용인데, 역시나 앞에서 말했듯이 연결어의 활용 매우 중요합니다. 왜? 문장이 길어질수록 어디서, 어디로 연결이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자,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같이 짚어볼 건데, 얘들아, 대명사라고 되어 있어. 어? 대명사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금만 한번 볼까? Every day has its own meaning. 여러분 아마 교재에 이 예문이 써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매일매일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하는 문장이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대명사 it's를 한번 주목해볼까? 자, 이때 it's는 누구를 받아준 거야? 앞에 나오는 every day 라고 하는 그 단수 명사를 받아준 거지. 자, 단수 명사를 대신해서 소유격으로 받아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앞에 나오는 단수 명사 받아준 거면 it's로 받아주는 게 맞구나. 그래서 every day has its own meaning. 매일매일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문장이요. The trees in the park are shedding their leav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얘들아, 주어 누구야? 나무? 들이잖아. 자,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요, are shedding, 나뭇잎을 떨구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의 나뭇잎들을 떨구고 있다.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그들의 나뭇잎의 그들 누굴까?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trees라고 하는 복수 형태를 같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their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써줄 수 있구나. 즉,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맞춰서 적절한 대명사를 써야 한다라고 아마 여러분의 위에 설명이 써있을 거야. 그치? 자, 쌤은 어떻게 갈 거냐면 예문을 먼저 많이 읽어주고 그 예문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설명할 거거든. 오케이? 잘 따라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얘들아,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맞춰서 대명사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얘들아, 쌤이 예시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 이 문제가 맞는 문장인지 아닌 문장인지 한번 확인해 볼래? Each student must bring their own laptop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학생들은 그 각각의 노트북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이야.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their와 each student라고 하는 주어의 수일치가 되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수일치가 되고 있어? Each student 하면 얘들아 무슨 표현이야? 단수 표현이잖아. 각각의 학생들은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들 자신의 랩톱, 노트북을 가져와야만 합니다. 라고 했는데 앞에 나오는 주어는 단수야. 근데 뒤에 나오는 소유격은 뭐야? 복수형이야. 그럼 안 되지. 그럼 이때 이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 각각의 학생들은 his or her 이라고 가져와야 됩니다. 그의 혹은 그녀의 개인 노트북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받아줘야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앞에 가리키는 명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대명사, 즉 단수 대명사, 복수 대명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했고요. 자, 두 번째, he uses position to enrich himself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그의 지위를 사용했다 뭐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행위를 한 거, 스스로 부자를 만든 행위 자체가 앞에 나오는 주어인 he가 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 뭘 쓸 수 있다? himself라고 하는 제귀대명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귀대명사 우리 문제에서 되게 많이 풀어봤거든? 그치?
목적어 자리에 만약에 제기 대명사가 쓰이면

우리 뭐를 확인해 보라고 했어? 빨리? 주어가 누군지 확인해 보라고 했었어. 자, 그랬을 때 himself라고 하는 목적어에 제기대명사가 쓰이고 있으니 앞에 주어를 싹 보고 주어, he면 여기 him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를 쓸수 있구나를 파악하실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A scientific theory does not necessarily prove itself to be absolute tru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증명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대. 무엇을? 그것이 절대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들아, 목적어 자리에 뭐가 오고 있어? itself라고 하는 제기대명사가 오고 있는데 얘 주어랑 같은 애 맞아? 라고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A scientific theory라고 하는 이 주어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케이, 주어 부분과 목적어 부분이 같으므로 얘는 제기대명사 itself를 쓰는 것이 맞구나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래서 여러분 한국어 설명 뭐라고 되어 있을 거냐면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일 때 목적어를 제기대명사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한국말 표현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쌤이 밑에 연습 문제 하나 더 가져왔지. 얘 한번 풀어볼까? 이때 themselves가 오는 게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맞을까? 한번 재빠르게 주어 자리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In a highly competitive society, 매우 경쟁적인 사회에서는요, individuals may lose sight of who they are,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시야를 잃을 수 있다. 결국에는요, finding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될 거냐면, conforming to social expectation rather than their own valu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자신의 가치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기대에 순응하는 그들 스스로를 보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이때 목적어 자리에 이런 제기대명사 오는 거 맞아?를 확인하려면 누굴 파악해야 된다? 주어를 파악해야 된다. 자, 주어 누구예요? Individuals라고 하는 복수형 주어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개인들은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지금 해석했잖아. 그럼 얘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제기대명사 들어갈 수 있지. 자,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더라도 얘들아 쫄지 말고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를 파악하자? 앞에 있는 주어를 파악하자. 주어만 파악하면 얘랑 같은 인물인지만 살펴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 관계사 부분입니다. 자, 관계사 어떤 것을 관계사라고 부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거야. Mom bought me a suitcase that folds out four sh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이 예문이 쓰여져 있겠죠? 어머니는 나한테 여행 가방을 사주셨다. 여행 가방은 여행 가방인데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지. 자, that folds out four shelves. 네 부분으로 접을 수 있는 여행 가방을 사주셨다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that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치? 수트케이스라고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folds out 동사로 시작하고 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니 얘는 관계대명사 되시구나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겠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I believe what you told me. 나는 너가 나한테 말해준 거, 그거 난 믿어.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자, 관계대명사 what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선행사를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 즉,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하고, you told me something, 여기 목적어 부분이 비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잘 쓰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 맞죠? 자, 그러면 쌤이 준비한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 겁니다. We must focus on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Thing truly matters 진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지금 해석했지. 자, 그럼 우리 재빠르게 살펴볼 거뭐 있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일단 앞에 선행사가 없어.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신 못 오겠네. 그런데 뒤에 문장을 봤더니 truly matters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 부분이 빠져 있어. 그럼 얘 뭐가 와야 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아, 여기 목적어가 빠져 있는 게 아니죠, 얘들아? 주어 부분이 빠져 있지? 주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진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라고 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에 선행사가 없고 관계대명사 that은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얘들아, 이때 관계대명사 that뿐만 아니라 관계대명사 which 또한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다음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자면 I reached the point where 혹은 at which I could enjoy the scen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내가 enjoy the scenery 그 경관을 온전히 즐길 수 있는 그 지점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가려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그치? The point라고 하는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된다고 했었어. 그래서 I could enjoy the scenery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서 관계 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수 있는 거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겠네. 자, 그런데 얘들아, 비슷하게 생긴 문장이야. 비슷하게 생긴 문장인데 다른 문장 한번 보면요. I reached the point. 나는 어떤 지점에 도착을 했어. 일단 선행사는 있네. 어떤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which I described earlier 이라고 있으니까 내가 일전에 describe 묘사했던 그 지점에 도착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ich는 뭐야, 얘들아? 관계대명사지. 내가 일전에 무엇무엇을 묘사했던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잖아. 그러니까 아, 얘는 앞에 나오는 선행사를 수식해 주고 있는 관계대명사 위치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문장을 세미 문제를 지금 준비해 봤죠? 한번 같이 풀어 볼 거야. We need to create an environm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때 환경 다음에 어떤 표현이 올지는 뭐에 따라 달려있다? 이 다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환경은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면, 모든 직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해석은 됐지. 자, 그러면 이때 빈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올 수 있다? 관계 부사가 들어올지, 관계 대명사가 들어올지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뒤에 문장 볼까? Every employee, 모든 직원은 실현할 수 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잠재력을.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 이 자리엔 뭐가 올수 있다? Where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나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올 수도 있겠지. 뭐, in which, 그 환경에서 그 모든 직원들이 본인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줄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도 볼까? We need to protect the environment. 자, 조금 비슷한 문장이긴 하지만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을 쌤이 가져와 봤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뭐가 올까는 뭐에 달려있다?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달려있다.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데, human activities have severely damaged over decad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활동이 수십 년 동안 파괴해 온그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뒤에 문장을 한번 봐봐. human activities, 인간의 활동은 have severely damaged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 얘들아. 그러면 그 뒤에 문장이 어떻다는 말이야? 불완전하다는 말이잖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므로 우리는 이 빈칸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관계 부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러면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which 관계 대명사 which도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혹은 관계 대명사 that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돼? 우리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데 어떤 환경을 보호해야 하냐면요. 인간이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극심하게 파괴해 온 그런 환경을 우리는 보호해야 된다라고 지금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화면에서 뭐를 알수 있을까?

뭐를 정리할 수 있냐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맞죠? 관계부사 혹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자리 온다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머릿속 안에 넣고 계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출 문제 풀면서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다뤘을 거거든. 그러니까 개념으로 다시 한번 도장 찍듯이 꿍 찍자는 의미였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절,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온다까지 해서 오늘은 관계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개념 정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거부터 할 거야? 아, 연결어부터 할 거야.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개념마저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네.
0: 오늘 또 화이팅 해주면 주말이 기다리고 있어요.
1: 왜냐하면 여행 영어를 할 거기 때문이죠.
0: 그렇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목이 잘못된 스테이크 덕에 뭐 이런 내용인데요.
1: 네.
0: 스테이크 하면 미국이요. 스테이크가 네. 진짜 큽니다.
1: 저도 뭐 자주 가본 건 아니지만 한번 가서 스테이크 시켜봤는데
0: 네.
1: 와, 진짜 다 못 먹었어요.
0: 사이즈가 장난이 아니죠.
1: 네.
0: 제가 한국 와가지고 다 음식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스테이크가 제가 먹던 거랑은 좀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1: 맞죠.
0: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크고 많이 먹는다 쳐도
1: 네.
0: 이게 원하는 이 굽기 정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렇죠. 어떤 식으로 드세요, 보통?
1: 저는 바싹 익혀 먹어요.
0: 맙소사. 네. 맙소사.
1: 왜냐면 바싹 익혀야지 그 핏기가 보이는 게
0: 아하.
1: 제가 조금 뭔가 이게 속이 조금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0: 뭔가 이게 안 맞는 거군요.
1: 네네네네.
0: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반대로 먹는 스타일이긴 해서
1: 그래요?
0: 또 그거에 나름 민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크가 잘못 나온 시츄에이션을 한번 다뤄볼 거고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웰던을 완전히 구워져 있는 거
1: 그쵸.
0: 드시니까 이러면은 좀 고민이 될수 있죠, 그렇죠?
1: 그쵸.
0: 아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좀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영어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내 입맛에도 맞지 않는 거, 돈까지 냈는데 그냥
1: 그죠.
0: 넘어가면 억울하잖아요.
1: 그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0: That's 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잘못 나온 스테이크를 좀더 구워달라고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오우,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2: I'm sorry, ma'am. Is there a problem?
1: It's big problem.
2: Big, oh dear.
1: I ordered well done,
2: Well
1: but
2: done.
1: this is so rare. Blood.
2: Ah, rare.
1: Blood.
2: Oh.
1: 이거 좀더 오래 익혀주실 수 있어요?
2: Sorry?
1: Give it away. You,
2: Oh,
1: you.
2: give it away.
1: No, 아니, give it and more.
2: Oh, you want to cook it some more?
1: Yeah.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Okay.
2: Immediately.
1: Thank you.
2: Ok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Okay?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Oh, really?
2: It's on us.
1: 돈안 받는다는 거죠?
2: It's on us.
1: Only this is for free?
2: Yes, for free, on us. Yeah, okay. I'm
1: Okay.
2: so sorry, so sorry.
1: It's okay.
2: Okay,
1: It's
2: we'll just
1: okay.
2: take it.
1: Okay.
0: Oh, 아우,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정말 과자 수준으로 바싹
1: 깜짝 놀랐어요.
0: 익혔다
1: 차라리
0: 들었어요.
1: 육포를 먹을 걸. 네.
0: 오케이. 아, 안 됩니다. 이거 적당히 내가 원하는 익힘 정도를
1: 그쵸.
0: 표현하는 그런 순서 한번 해보도록
1: 아, 오늘 열심히
0: 하겠습니다. 아,
1: 배워봐야겠어요.
0: 그럼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3: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뭔가 나왔어요. 이미 고기가 나온 거예요.
1: 네.
0: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1: 그쵸?
0: 근데,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1: 어허, 그쵸. 이게 제 상황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웰던으로 주문했는데 피가 막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꽤
0: 그럴 때 있어요.
1: 있었어요.
0: 그리고 또 이게
1: 네.
0: 기준이 좀 다른 것도 있어요. 미국
1: 맞아요.
0: 같은 경우에는 웰던으로 먹는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인 것 같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래서,
1: 네.
0: 뭐이 정도면 많이 익었는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거든요.
1: 맞아요. I ordered mine, but this is too rare.
0: 앞에서부터 한번
1: 네,
0: 가보겠습니다.
1: 나는 주문했어요. 내 거는 웰던으로요.
0: 오케이.
1: 그 여기 웰던 들어가면 되나요?
0: 오케이.
1: 네, 꽤
0: 어허.
1: 이거예요. 네, 제가 알죠.
0: 오케이.
1: 네, 꽤 오래
0: 지금 벌써
1: 구워달라고.
0: 목소리가 지금
1: 네,
0: 좀 알고 있어요.
1: 자신이 많이
0: 네,
1: 있죠.
0: 어디서
1: 네,
0: 끊어요?
1: 벗에서. 하지만 이거는 너무 레어인데요.
0: 오케이.
1: 네.
0: 문장 구조 자체는요, 막 뭔가 엄청 꼬여 있거나 엄청 심각한 무슨 뭐 패턴이 숨어 있거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1: 그리고
0: 오케이?
1: 또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0: Alright.
1: 네.
0: So, 나는 주문했다, 내거 well done. Right? 이거는 외래어로도 워낙 쓰니까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There you go. Well done. 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음식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1: 네.
0: So, well done으로 요리된 혹은 우리가 흔히 이제 완전 익혀진을 얘기를 하죠. 아예 핏빛이 아예 안 보이는 거? 그렇죠?
1: 그쵸.
0: 완전히 바삭 정도는 아니겠지만.
1: 구워져야 돼요.
0: 아,
1: 잘. 네.
0: 저는 스트레스 받네요. 벌써
1: 아,
0: 생각만 해도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1: 그래요?
0: 자, 아무튼 이것은 이제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보면 나는 내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mine이라고 하는 거는 my 스테이크가 되겠죠. 그렇죠?
1: 네.
0: 내 거를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익힌 정도를 그냥 형용사로 뒤에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오늘 같은 경우는

0: 조금 더 편할 수 있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So I ordered mine. 여기까지는 변함이 없어요.
1: 네.
0: 그리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나는 저는 레어로 했는데요. 전 미디엄으로 했는데요. 뭐 미디엄 레어 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에 막 넣어주시면 되는
1: 아, 이게 항상 한국말에서 영어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well done으로 주문했으니까 뭐 뭐뭐로를 또 넣어야 되니까 막
0: 맞아요.
1: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 만들 수가 없어요.
0: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 예.
0: 물론 그런 전치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뭐 조사 이런 거 들어가는 거가
1: 네.
0: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런 중요한데 여전히 중요한데 그래도 어떤 것들은 그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이거를 뺀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1: 그쵸.
0: 너무 당황을 해버려요. 근데
1: 맞아요.
0: 이거는 그대로 맡겨줘야 돼요. 오케이.
1: 그러네요.
0: So I order mine 어쩌구.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제 스타일인데 저는 제거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0: 그죠?
1: rare.
0: I ordered mine rare. 근데 이거 왜 이렇게 well done이냐? 그죠? 자,
1: 네.
0: 이번에는요. 저제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1: I ordered mine medium.
0: That's it. 엄청 심플하죠,
1: 너무
0: 그쵸?
1: 좋아요.
0: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오케이, I로 했지만 주어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1: 네.
0: 해볼 건데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그냥 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Yes.
0: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1: I ordered mine rare.
0: I ordered mine medium.
1: I ordered mine medium.
0: 네, 주어 바꿔본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그녀는 그녀의 것을 주문했는데, well done으로 주문했대요. 그녀예요.
1: She ordered hers medium. 뭐야?
0: Well done.
1: Well done.
0: Well done.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1: 네.
0: 아주 잘해준 것은 나의 것 대신에 그녀의 것이라는
1: Yes.
0: 명사로 썼다는 거. So, she ordered mine 이래버리면 그녀가 제 거를 대신 주문한 거니까
1: 네.
0: 의미가 달라지죠. So, she ordered hers well done 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워낙 세분화돼 있잖아요.
1: 그쵸.
0: Right? medium도 medium rare가 있고, right? 뭐, medium well done이 있고, 뭐, 다양하고요. 심지어, rare보다 더 rare한 것도 있어요.
1: 맞아요.
0: bloody라고 얘기를 해요. bloody 하다.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0: 네,
1: rare.
0: too를 쓰면 너무 심하다라는 부정적 느낌입니다.
1: 네.
0: 자, 연결하면,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사실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1: 예.
0: 그걸 또 가져가서 또 이걸 해야 되니까,
1: 네.
0: 이왕이면 굳이 뭐, 분위기 이상하게 할 필요 없이 예의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쵸?
1: 아하,
0: Right.
1: Could you로 돼가지고 조금 더 뭔가 예의 있는 느낌. Could you cook it longer? 이게 오래라는 말이잖아요.
0: 더 오래.
1: 더 오래. 그럼 여기 조금 더 오래니까 cook it a little longer? 에 이렇게 할까요?
0: 오케이.
1: 조금 오래.
0: Okay. I like that.
1: 응?
0: Very close. 오케이.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a little 이렇게
1: 아,
0: 쓸 겁니다. 그래서
1: 왜요?
0: 그것과 a little가 굉장히 비슷한 거, 오늘 또 다른 거. 여러분 다 들어본 겁니다.
1: 오.
0: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Could you cook it a
1: A
0: bit
1: bit.
0: longer? 그게 원래 우리가 약간이라고 하면 a bit 사이에 뭐 있지 않았어요? 방금
1: Be a
0: a little
1: little
0: bit.
1: bit.
0: 아마 많은 분들이 a little bit은 매번 듣던 건데 왜 a little 빠졌네요? 이럴 수가 있어요.
1: 에.
0: 근데 원어민들은 긴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a bit 많이
1: A
0: 쓰고요.
1: bit.
0: 원어민들이 얘기했을 때 little 빠지니까 오히려 잘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연습하셔야 돼요. So, a bit longer, a little longer. 둘다 괜찮고요. 이 부분, 지금 부탁을 하는데 제가 예의 있다고 했었죠? 어떻게
1: 네.
0: 알수 있어요? That's
1: Could you?
0: right. 이게 뭐보다 조금 더 예의 있죠?
1: Can you?
0: That's right. 조동사는 과거형의 모양으로, 이 모양 자체는 과거형이에요.
1: 네.
0: 쓰면 쓸수록 더 예의가 있다, 조심스럽다, 혹은 자신감이 없다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So, could you? 이 하나만 바꿔줘도 엄청 차이 나요.
1: 네.
0: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히 can you와 마찬가지로 동사 원형 뒤에 넣어주면 그 행동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부탁하는 느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저에게 스푼을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걸
1: 아.
0: 할 건데요. 가지고 오다가 비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죠?
1: Bring.
0: Bring. So, 저에게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Spoon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Oh, yes.
1: Wow.
0: Could you bring me a spoon? 이런 식으로. Right? 당연히 어딘가에 왔으면 음식 나오면 스푼이 나와야 되는데 잊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런 경우 종종 있죠.
0: 그럴 때 굳이 근데 또 너무

0: 세게 할 필요가 없고
1: 네.
0: could you 하면 오히려 그쪽에서 oh I'm sorry 하겠죠.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갔는데 버스를 예. 타고 투어를 하는데
1: uh-huh.
0: 지금 뭐 남편이든 아이든 뭐 you know
1: 아직 그, 화장실 가서 안 온 거죠?
0: 그렇죠. 예. 이랬을 때 드라이버 분한테 예. 뭐 그를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1: 아, could you wait him?
0: 아, wait him?
1: Could you
0: wait for him? 제가 아. 이거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이거 은근 틀려요.
1: 그러네요.
0: 네, 뭔가를 기다린다 할 때 wait 누구가 아니라 wait for 누구.
1: Yes.
0: Just like so.
1: Mm-hmm.
0: Okay. 자, 이거는 막 강하게 말한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가볼게요. Could you bring me a spoon?
1: Could you bring me a spoon?
0: Could you wait for him?
1: Could you wait for him?
0: All right,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0: 네, 다음 문장입니다.
1: 네.
0: 오, 정말 죄송해요. 그거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이게 더 강하죠.
1: 네.
0: 아, 정말 죄송해요. 바로 주방장에게 말하겠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 I'm terribly sorry. 나 진짜 엄청 미안해요. 에, I will tell the right away. 지금 바로. 지금 이거 살짝 끊어줄까요?
0: 오케이.
1: 지금 바로 나는 주방장에게 말합니다.
0: 그렇죠.
1: 주방장은요, 그 저거잖아요. 최고. 주방에서 최고. 예. 그러면은 헤드.
0: 오.
1: 헤드. 우리 헤드 셰프인데 아. 셰프 빼고 헤드라고 말해요.
0: 아, 그래요?
1: 모르겠어요. 아. 제가 조금 지었어요.
0: 지금 누가 들으면 굉장히 이쪽 요식업 쪽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1: 아, 왜냐면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0: 아.
1: 약간 뭔가 이런 문화에 저희도 약간 젖어든 느낌이랄까요?
0: 아.
1: 네. So, I'll tell the head.
0: Well,
1: 저기 대장 선생님한테 말할게요.
0: 아마 이럴 것 같아요. What do you mean the head? You mean the head? 이럴 수도 있습니다.
1: 헤드 셰프님이요.
0: 그렇죠.
1: 예.
0: 자,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셰프를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
1: 아, 그래요?
0: 라는 좀 생각이 들면서
1: mm-hmm.
0: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right away. 뭐요?
1: 아, 셰프.
0: 그냥 셰프 쓰시면 됩니다.
1: 아, 이래서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일을 그르쳐요.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1: 아.
0: 주방장, 요리사라고 얘기를 할 때 셰프가 아니라 셰프입니다. 셰프. F는 입술 안 붙는다고 했으니까 셰프 하시면 안 되겠죠?
1: 네.
0: So, 셰프에서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 자, 두 번 해볼게요. 셰프. 셰프.
1: 셰프. 셰프.
0: Alright. 저 그런데 셰프한테 말한다고 했는데 3일 있다 말한다 그랬어요?
1: 아니, right away.
0: Right away.
1: 당장에.
0: 아, 그렇습니다. 네. 자, 바로 즉시, 바로 라고 얘기를 할 때 right away 얘기하겠습니다. 회화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고요. 얘는 문장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이렇게
0: 즉시 한다. 자, 즉시 요거 한번 해보세요. will 넣어볼게요. will. 제가 그거 확인할게요. 즉시.
1: 오.
0: 의지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즉시.
1: I will check right away.
0: Check it right away. 그것이니까.
1: I will check it right away.
0: All right. How about this? 그들은 즉시 혹은 바로 돌아왔어. 무슨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들은 즉시 돌아왔어.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그렇죠. They came back right away.
1: Yes.
0: Very nice.
1: Mm-hmm.
0: 문장 뒤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양념을 이렇게 뿌린 거라.
1: Yep.
0: 그거 보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you guys. I will check it right away.
1: I will check it right away.
0: They came back right away.
1: They came back right away.
0: There you go.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저번에도 아마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Right now보다는 이게 좀 달라요. 이거 그거랑은 달라요.
1: 오케이? 얘가 조금 더 뭔가 긴박한 느낌인가요?
0: 아, 긴박함과는 상관이 없이요.
1: 네, 네.
0: Right now는 now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밖에 안 됩니다.
1: 근데
0: 여기서 right now 쓸 수 있을까요? They came back right now?
1: 아니요.
0: 말이 안 되죠.
1: 네.
0: 지금 당장 돌아왔다. 이건 과거형이잖아요.
1: 아, 그러면 쓸 수가 없네요.
0: 없죠. Right away는 시제와 상관없이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즉시. 그래서 그들은 즉시 돌아왔다. 제가 그거 즉시 확인할게요. 가능하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right away.

0: way 이런 거 사실 몇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이거
1: 예?
0: 들어봤나요? Immediately.
1: immediately 알고 있어요.
0: 네. 아마 오히려 이거를 좀 얘가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아카데믹한 단어인데요.
1: 네.
0: 이거를 더 먼저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캐주얼해요. 물론 이제 immediately 이러면 좀 격식이기 때문에
1: 네.
0: 긴급함이 더 느껴지기는 해요. 그래서
1: 오.
0: immediately, right away. 자, 근데 그거 말고 무슨 어웨이가 또 있고요. 얘는 조금 더 유럽권 쪽에서 많이 쓰기는 하는데
1: 아.
0: 힌트를 드리면
1: 네.
0: 똑바로 간다는 느낌.
1: 아, straight away.
0: Go ahead. 써보세요.
1: straight예요.
0: 오케이.
1: Yeah.
0: 자, straight.
1: Straight away.
0: Straight away. 맞습니다. So straight away, 어떤 사람은 발음할 때 straight away, 뭐 이렇게도 발음을 하는데
1: 네.
0: 다 의미는 거의 같아요. 오케이?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 이게
1: 네.
0: 내 제일 회화에 좀 어울리고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했던 거한 번만 반복 복습할게요. I'm sorry가 아니라 뭐라고요?
1: Terribly sorry.
0: 끔찍하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이건 그냥 단순하게 sorry를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다고
1: 네.
0: terribly를 쓴다고 해가지고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예의가 있어요. 더 조심스럽게 쓰는 겁니다. So, I'm terribly sorry가 I'm sorry나 혹은 이거 들어봤죠?
1: I
0: I
1: apologize.
0: apologize. 네,
1: Apologize.
0: 둘다 사과한다는 건데 걔보다 심지어 더 미안합니다.
1: 강력하네요.
0: 강력합니다.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 네.
0: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1: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0: 네, 주방장에게 바로 말하겠습니다. 했을 때, 와, 여기는 너무 좋은 곳이네요. 이
1: 왜요?
0: 스테이크 집은 다음 거 한번 보시면 계산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계산합니다.
1: 오?
0: 와우.
1: 저도 가요? 가면 안 될까요?
0: 거기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좌표를 찍어가지고
1: 좌표
0: 이렇게 한다.
1: 찍어주세요. 예, 혹시 미국인가요?
0: 근데 꼭 그렇게 겨우겨우 가잖아요. 그럼
1: 예.
0: 제대로 나와요. 또 음식이.
1: 그럼 감사합니다 해야죠. 뭐, 예. And don't worry about the, it's on us. 오.
0: 오.
1: 이거는 우리 몫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렇습니까?
1: 그죠? 예.
0: 앞에서부터 볼게요.
1: 걱정 말아요. 이거에 대해서.
0: 그러면
1: 계산서에
0: 어디서
1: 대해서.
0: 끊을 수 있을까요?
1: 그러면은, don't worry.
0: 오케이,
1: 예.
0: okay,
1: 걱정 말아요. 뭐에 대해서? 계산서니까 bill.
0: don't worry.
1: bill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0: 와, 그것은 on us입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들 bill 맞게 쓰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1: 와우.
0: Perfect. 청구서, 뭐 계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레스토랑이나 뭐 카페스 같은 데서만 쓰는 게 아니죠.
1: 네.
0: 그렇죠? 어떤 빌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 뭐 전기 빌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기타
1: 그쵸.
0: 등등이 될수 있습니다.
1: 네.
0: Bill.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Bill 말고 또
1: 예.
0: 쓰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선 더 많이 쓰는 게 있어요.
1: 아, 이거잖아요.
0: 들어봤을
1: 체크.
0: 수도 있어요. 오,
1: 오.
0: 보통 아마 해외, 특히 미국 쪽에 여행을 가신 분들은 이 단어를 꼭 한번 듣게 되시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0: 맞습니다.
1: 오.
0: 체크는 수표라는 뜻도 되지만은,
1: 네.
0: 예, 특히나 이런 음식점에서의 계산서를 얘기를 할때 체크를 쓰기도 해요.
1: 영수증이랑은 똑같은 말이죠?
0: 걔는 receipt이죠.
1: 아,
0: 걔는
1: 리시시고.
0: receipt. 왜냐하면 체크 같은 경우에는 청구서이기 때문에 이거 이미 페이를 했단 얘기가 아닌
1: 아,
0: 거예요.
1: 주문서?
0: 체크는 보세요. 이만큼 나왔어요. 돈 내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주면 그쪽에서 계산을 해서 주는 거. 그게
1: 그쵸.
0: receipt이죠.
1: Receipts and those.
0: Right.
1: 예.
0: So, check이라는 단어. Here's your check 하고 슥 떠날 때가 많을 겁니다. 보통 아시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내가 나가면서 계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앉아
1: 그쵸.
0: 있으면 거기서 웨이터가 그 check bill 가져다 줍니다. 그럴 때
1: 그렇죠.
0: here's your bill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here's your check 대부분 그렇게 많이 쓰게 돼요. And then 뭐 카드를 올리고 뭐 팁을 쓰고 뭐 이렇게
1: 맞아요.
0: 주는 형식입니다.
1: 네.
0: 자, 그리고서 여기서는 don't worry about the bill or check. It's on us. 이거는 회화체에서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죠. 그걸 우리 위에 얹어놔라. 우리가 갖고 와서 회의하겠다. 뭐
1: 네.
0: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 음료들은 있잖아요.
1: 네.
0: 우리가 냅니다. 그
1: 아.
0: 음료들이 뭘까요? The what?
1: The drinks.
0: The drinks.
1: Yeah.
0: 그거 우리가 낸다.
1: The drinks are on us.
0: 오!
1: 아우.
0: 복수니까 is 아니라 are on
1: Are.
0: us. The drinks are on us.
1: Yes.
0: 자, 점심은 내가 내. 그냥 점심.
1: Lunch.
0: lunch.
1: lunch is

0: on us.
1: 나.
0: 아,
1: 어싸다.
0: lunch is on me.
1: 그렇습니다. 진짠가요? 네, 그래서
0: 네.
1: lunch is on me 이러면 점심 내가 내. 그거 내
0: 예.
1: 위에 얹어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어렵지 않죠, 그쵸, right?
0: 예. 네.
1: Okay,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 drinks are on us.
0: The drinks are on us.
1: Lunch is on me.
0: Lunch is on me.
1: There you go. 자, 그런데요. It's on us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Right? It's on us. 이게 만약에 물론 친구들이 모아서 우리가 낼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식당에서 on us라고 하면 식당에서 낸다는 얘기잖아요.
0: 그쵸,
1: 한마디로
0: 그쵸.
1: 한국에서는 그거 뭐라 그래요?
0: 그거는 저희가 쏠게요.
1: 서비스.
0: 서비스.
1: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0: 예.
1: 서비스라고 할 때, it's service. 이게
0: 아,
1: 아니고요.
0: 그쵸.
1: It's on us라고 그쪽에서
0: It's
1: 얘기를
0: on us.
1: 하든가, 아니면 하나 우리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거 적어두세요.
0: 아, 했었는데.
1: It's on the
0: House.
1: yes. House라고 하는 거는 항상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0: 예.
1: 해당 장소를 얘기를 할때 house라고 쓰게 돼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그 해당 장소. So
0: 네.
1: it's on us. 이거는 그쪽에서 얘기할 때입니다.
0: 예.
1: Or it's on the house.
0: It's on the house.
1: 이러면 우리가 낸다. 결국 서비스입니다.
0: 네.
1: 알아두시면 되겠죠,
0: 예.
1: 그죠? Alright, so it's on us. Don't worry about the bill.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읽어볼게요.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제 것은 웰돈으로 주문했는데 이건 너무 레어인데요?
0: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1: 네, 두 번째는 좀더 오래 익혀 주실 수 있어요?
0: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1: A bit longer.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1: 네,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는 여러분 다 드린 거예요. I ordered mine 뭐뭐. 형용사만
0: 네.
1: 바꿔주시고. 자, 갑니다. 제 것은 레어로 주문했는데요.
0: I ordered mine rare.
1: 레어. 그쵸, rare.
0: Yes.
1: Rare는 rare입니다. 자, 저는 미디엄으로 주문했어요. 저는 제거 미디엄으로 주문했는데요.
0: I ordered mine medium.
1: That's it.
0: Mm-hmm.
1: 제 것은 웰던으로 주문했어요.
0: I ordered mine well done.
1: That's it. 형용사만 계속 바꿔줬습니다.
0: Yes.
1: 읽어볼게요. I ordered mine rare. I ordered mine medium. I ordered mine well done.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Could you do something? Right?
0: Yeah.
1: 해외여행할 때는 무조건 이거 알아줘야 되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를 기다려주실 수 있을까요?
0: Could you wait for him?
1: 그렇죠. for 넣었네요.
0: 네.
1: Very nice. 자, 숟가락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저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0: Did you wait for him? Could you bring me a spoon?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Suko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I ordered mine well done, but this is too rare.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2: I'm terribly sorry.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0: 다 같이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Sorry, is there a problem?
3: Yeah. I ordered mine well then, but this is too rare.
4: Oh.
3: Could you cook it a bit longer?
4: I'm terribly sorry. Mm-hmm. I'll tell the chef right away.
3: Uh-huh.
4: And don't worry about the bill. It's on us.
3: Wow. Okay, thank you.
0: Yeah. 아, 수고하셨습니다.
3: 네.
0: Great job, you guys.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너 어떤 영화 좋아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0: 그렇죠. What kind of movie do you like?
3: Mm-hmm.
0: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입니다. Could you? 동사원형.
3: 네.
0: 뭔가를 부탁하는 느낌인데 굉장히 예의 있게 하는 거죠. Right.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포크를 제게 가져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3: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주말입니다. 입영작 많이 많이 많이 하시고 월요일 이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on Monday.
3: See you every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 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여러분 오늘도 유용한 영어 표현들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1: Yeah.
0: 이번 주의 주제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1: Mm-hmm. We're talking about patience.
0: Patience, 인내, 인내심이죠. Mm-hmm.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atience is not an easy thing.
0: 네, 간단하죠. 인내라는 것은 not an easy thing. Mm-hmm. 쉬운 것이 아닙니다. Mm-hmm. 또는 더 줄이자면은 patience is not easy. 이렇게 하면 되겠죠. Mm-hmm. 인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분은요.
1: 빌리 씨입니다.
0: 네, 빌리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오케이,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Learning patience doesn't come easily, and it can be frustrating having to wait for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right now. Learning patience doesn't come easily, and it can be frustrating having to wait for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right now. Learning patience doesn't come easily, and it can be frustrating having to wait for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right now.
0: 네, 빌리 씨가 지금 부엌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을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1: So, Billy said, Learning patience doesn't come easily, and it can be frustrating having to wait for something that you really want right now.
0: Learning patience, 인내심을 배우는 것은 doesn't come easily.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냥 쉽게 그냥

0: It's time for English on the Go, so we're going to look at Billy's full clip where he talks to us about patience. He uses a really common expression, which is patience is a virtue. Let's find out how he used it.
1: Just wanna ignite ya.
2: Are you ready? Go!
3: Hey, you got a second? I'm testing a theory. They say that a watched pot never boils, and that's literally what I'm doing right now. I'm at home trying to make pasta, and I'm stuck here waiting for the water to boil. It's been nearly 20 minutes, and absolutely nothing has changed. Oh! False alarm.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but I know that the second I walk away to do something else, it'll start bubbling over and splash water all over the floor. So I'm just standing here, waiting for the inevitable. Whenever it feels like it. Oh, no rush. I've got all day.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Wait, I've got an idea. Let me just walk over here for a moment. Aha! Gotcha!
4: 네,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의 핵심 어휘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theory 해서 이론이죠. 그 다음으로 bubble over 하면은 거품, bubble이라는 것이 이제 물이 끓었을 때 그 거품을, bubble을 가리키는, 거품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bubble over라고 해서 거품이 일어 넘치는 상황을 묘사해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splash, splash라고 하면 끼얹다, 물을 튀기다가 되죠. splash around 하면은 뭔가 목욕할 때 물 여기저기 튀기는 상황을 또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발음 연습을 간단하게 해볼까요?
0: Let's practice our pronunciation.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theory, theory, theory. Next we have bubble over, bubble over, bubble over, splash, splash, splash. So let's face the inevitable and look at some more vocabulary words.
4: 네, 방금 전에 메간 선생님이 했던 말, 그 문장 속에 바로 다음 단어가 있었습니다. Inevitable, inevitable 하면은 불가피한, 필연적인. Evitable에서 그 evit 이 부분이 이제 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어원인데 앞에 in이 붙어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이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virtue, 선행이나 미덕을 가리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0: Inevitable, inevitable, inevitable. And lastly, we have virtue, virtue, virtue. Grea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Billy'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3: Hey, you got a second? I'm testing a theory. They say that a watched pot never boils, and that's literally what I'm doing right now. I'm at home trying to make pasta, and I'm stuck here waiting for the water to boil. It's been nearly 20 minutes, and absolutely nothing has changed. Oh, false alarm.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but I know that the second I walk away to do something else, it'll start bubbling over and splash water all over the floor. So I'm just standing here, waiting for the inevitable. Whenever it feels like it. Oh, no rush. I've got all day.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Wait, I've got an idea. Let me just walk over here for a moment. Aha! Gotcha!
0: Oh, Billy, your clips are awesome.
4: It's like magic. The moment he walks over to the side,
0: right?
4: The pot starts boiling.
0: But it's true. Literally what he said is so true. When you're waiting for a pot to boil, it seems like it takes forever.
4: 사실 물이 끓는 거를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더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 때 그게 더 더디게 오는 것 같은 느낌이
0: right?
4: 들잖아요. 그것을 지금 재미있게 이야기로 풀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0: Sounds great.
3: Hey, you got a second? I'm testing a theory. They say that a watched pot never boils, And that's literally what I'm doing right now. I'm at home trying to make pasta, and I'm stuck here waiting for the water to boil.
0: Hey, you got a second? I'm testing a theory.
4: 네,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죠. 잠깐 시간 있으세요? I'm testing a
0: theory. Theory.
4: Theory라고 하면은 이론이죠. Mm-hmm. 그래서 have you got a second? 또는 do you have a second? Mm-hmm. 이렇게 다른 표현들도 있을 텐데 여기서는 you got a second라고 mm-hmm. 했습니다.
0: You got a second. You could even shorten it and say got a second.
4: Got a minute? Got a second? 많이 쓰는
0: got
4: 말인데.
0: An hour.
4: Got an hour.
0: We don't usually 네네. say that. But
4: 한 시간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는 것 같고 got a second, got a minute 많이 쓰는데요. Yeah. 이렇게 이제 have를 원래는 써야 되는데 구어체에서는 have got에서 have가 right. 빠져서 그냥 mm-hmm. got만 동사처럼 그냥 have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0: That's right.
4: 그래서 지금 이론 하나를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mm-hmm. 내용인지 바로 뒤에 나오죠?
0: That's right. They say that a watched pot never boils, and that's literally what I'm doing right now.
4: They say that 하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하죠. Mm-hmm. 많이들 하는 말, 어떤 속담이라든지 인용구를 right. 뒤에 넣기 좋습니다. They say that a watched pot never boils.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래. Mm-hmm. 그래서 보고 있으면, 냄비가 빨리 끓기를 바라고 보고 있으면 절대 안 끓는다라고 mm-hmm. 하는 말이 있는데 mm-hmm. And that's literally, 그게 말 그대로 what I am doing right now. Mm-hmm. 그게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mm-hmm.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0: That's right. He's washing the pot, waiting mm-hmm. for the water to boil. Mm-hmm. Let's look at what he says next. I'm at home trying to make pasta, and I'm stuck here waiting for the water to boil.
4: I am at home, 집에 있으면서 뭘 하고 있냐면 trying to make pasta, 파스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Mm-hmm. And I am stuck here. Stuck here라는 것은 다른 데 가지 못하고 여기에 yeah. 꼼짝없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0: Yes.
4: Waiting for the water to boil. 물이 끓어야 그 다음 단계로 뭘 하고 right. 뭐 다른 데로 갈 텐데 지금 물을 끓기를 기다리느라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어요. 아니면 다른 거 못 하고 있어요. 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0: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3: It's been nearly 20 minutes and absolutely nothing has changed. Oh! False alarm.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0: It's been nearly 20 minutes and absolutely nothing has changed.
4: 여기서 말하는 it's been이라는 것은 it has been이고요. 그동안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할 때 it's mm-hmm. been nearly, 뭐 nearly는 거의란 뜻이니까 mm-hmm. it's been 20 minutes 하면 20분이 지났다. It's
0: yeah.
4: been 30
0: minutes.
4: 10 minutes, 5 minutes. 뭐 얼마든지 넣을 수 있고요.
0: It's been 5 years.
4: 네, 5년 됐다. nearly 20 minutes, 거의 20분이 되어 가는데 and absolutely nothing has changed. 아무 일도 기포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Mm. 네,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있어요. Mm-hmm. 그런데
0: He says, Oh, false alarm.
4: 네, 그러니까 지금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물이 안 끓어서 좀 답답한데 갑자기 물이 끓는 줄 알았어요.
0: Yeah.
4: 그래서 조화하려다가

0: false alarm 한 건데요. false alarm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아, 괜히 좋아했네요. 근데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는 없을 거예요.
1: Yes. 네. So anytime where you thought something was happening, but it wasn't.
0: 맞아요.
1: And you say false alarm. 네. Like, oh, it's time to go. We're in the car. Oh, no. False 안, alarm. 네. They're not waiting at the car.
0: 그렇죠. 그냥 그대로 의미를 직역하자면 아, 아니었네요 정도가 될 텐데 yeah. 여기서는 지금 좋아하려다가 좀 실망한 상황이니까 mm-hmm. 아, 괜히 좋아했네요 mm-hmm. 정도로 번역을 해봤고요.
1: Mm-hmm. And he says next,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0: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두 번째 나오고 있어요. Stick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어떤 공간에 끼워 넣는 거 mm-hmm. 아니면 딱 붙이는 것을 말하는데 yeah. stuck이니까 거기에 딱 끼인 상태 그래서 yeah.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할 텐데 mm-hmm.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물론 정말로 아무데도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갈 수 있죠.
1: Yeah, he can go.
0: 그런데 왜 굳이 I'm stuck here라고 아까 묘사를 했는지가 다음 문장에서 설명이 되네요.
1: That's right. Let's take a look.
2: But I know that the second I walk away to do something else, it'll start bubbling over and splash water all over the floor. So I'm just standing here waiting for the inevitable. Whenever it feels like it. Up. Oh, no rush. I've got all day.
1: But I know that the second I walk away to do something else, it'll start bubbling over and splash water all over the floor.
0: 그러니까 지금 빌리 씨가 하고 싶은 거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뭐 물을 줄이든지 뚜껑을 열든지 뭐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 거죠.
1: Right.
0: 끓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고 싶으니까 지금 다른 데 못 가고 있다는 거를 I am stuck here라고 아까 묘사했고요.
1: Yes.
0: But 그러니까 I'm not really stuck here 해놓고는 But I know that the second 그 순간 그 초에 the second the moment I walk away 다른 곳으로 걸어가요 to do something else 이거 말고 다른 걸 하려고 걸어가는 순간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1: Yes.
0: It will start
1: bubbling over.
0: 네.
1: To bubble over.
0: Bubble over. Bubble이라는 거는 다양한 것을 가리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yeah. 물, 뭐 방울, yeah. 거품 이런 것들이요.
1: Yeah, like you know the foamy things that you get from soap. 네. We call them bubbles.
0: Bubble yeah. bath.
1: Bubble bath.
0: 네, 거품 목욕도
1: bubble bath. The ones that you blow.
0: 네.
1: You know, with the soap.
0: 비누 거품. 네. 비누 방울도 버블이고 그리고 저기
1: gum.
0: bubble gum. 맞아요. 풍선 gum. 우리는 풍선을 분다고 하는데 영어로는 bubble를 bubble.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물이 이제 끓어서 그 위에 생기는 기포 같은 것들 거품을 bubble이라고 해서 동사로 써서 bubble over. 물이 넘쳐 끓어 넘칠 거고 and
1: splash water. Splash.
0: 네, 그 결과 물을 튀기는 거죠. 여기저기 물이 지금 사방에 튈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1: And he says next, so since he's stuck there, right? He says, so I'm just standing here waiting for the inevitable whenever it feels like it.
0: 그래서 I'm just standing here, 그냥 여기 서 있어요. 뭐 하면서 waiting for the inevitable. 다시 한번.
1: Inevitable.
0: 네, avoid 할 수 없는. Yeah. Inevitable.
1: Yeah, you can't avoid it.
0: Unavoidable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1: Oh, yeah, 네. for sure.
0: 그래서 필연적인, 불가피한, 뭐냐면 지금 물을 불 위에 올려놨으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끓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inevitable, the inevitable thing that will definitely happen 이런 형태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the inevitable 이 표현 자체가 굳어진 표현으로 네, 필연적인 일이란 뜻이고요.
1: Yes.
0: Whenever it feels like it, 이거는 여기서 물이 지금 언제 끓을지 몰라요.
1: Yeah. So whenever 네. it's gonna, you know, start boiling. 네. Whenever 물을, it feels like it.
0: 네. Feel like라는 것이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1: yeah.
0: 이제 물을 의인화해서 지금 끓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뭐 아무튼 언제 됐든지 간에 끓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니 그걸 그냥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1: That's right. And he says to the pot of water, Oh, no rush. I've got all day.
0: 네, 반어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Oh, no rush. 지금 이제 그 냄비한테 급할 거 없어요. I've got all day.
1: All day.
0: 나는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있다. 하루 종일 시간 있으니까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끌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1: Yes, we use that to be sarcastic a lot.
0: 맞아요.
1: It's like, no rush. I've got all day.
0: 실제로는 지금 급해요.
1: Yeah, like, do it now.
0: 네, 그런 상황이고요.
1: Okay,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his clip.
2: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Wait, I've got an idea. Let me just walk over here for a moment. Aha! Gotcha!
1: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0: 네, 인내가 뭐라고요?
1: It's a virtue.
0: 네.
1: Virtue.
0: Virtue라는 것은 미덕. 그래서 mm-hmm.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
1: Mm-hmm.
0: 그래서 they say 두 번째로 나오고 있어요.
1: Yeah, they say.
0: 자주 흔하게 하는 말이기 mm-hmm. 때문에 지금 인용을 하면서 they say가 두 번째 나왔는데 mm-hmm. they say 아까 이제 a watched pot never boils mm-hmm. 했던 것처럼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Mm-hmm. 인내는 미덕이라고 하는데
1: mm-hmm.
0: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Mm-hmm. 제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힘드네요. This is more difficult.
1: More difficult.
0: Than I thought it would be.
1: For sure.
0: Mm-hmm.
1: And lastly, he says, for fun, wait, I've got an idea. Let me just walk over here for a moment. Aha! Gotcha!
0: 그러다가 지금 갑자기 I've got an idea. Wait, 잠깐만요. 저 생각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mm-hmm. 떠올랐어요.
1: Mm-hmm.
0: I came up with an idea. I thought of an idea.
1: Yeah.
0: 한 다음에 Let me just walk over 하면서 지금 냄비 쪽에 이제 말을 하고 있죠.
1: Mm-hmm.
0: 냄비 쪽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잠깐만 갔다 올게요 하고 화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1: Right.
0: 그러면서 아하, I got you, I have got you. 이것을 그냥 줄여서 gotcha,
1: gotcha.
0: 아니면 gotcha 이렇게 uh-huh. 발음하는데 딱 걸렸어 라고 말하면서
1: yes.
0: 끝나고 있습니다.
1: I caught you, gotcha. All right, perfect. Well, that was a fun clip. How about we review the clip once again?
2: Hey, you got a second? I'm testing a theory. They say that a watched pot never boils, and that's literally what I'm doing right now. I'm at home trying to make pasta, and I'm stuck here waiting for the water to boil. It's been nearly 20 minutes, and absolutely nothing has changed. Oh, false alarm. I'm not really stuck here, of course, but I know that the second I walk away to do something else, it'll start bubbling over and splash water all over the floor. So I'm just standing here, waiting for the inevitable. Whenever it feels like it. Oh, no rush. I've got all day. They say patience is a virtue, but this is more challenging than I wanted. Wait, I've got an idea. Let me just walk over here for a moment. Aha! Gotcha!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it has been nearly, 그 다음에 시간. It has been 부분은 it's been으로 줄였을 수도 있겠고요. 시간이 거의 이 정도 지났습니다. 뭐뭐 정도 됐습니다. 두 번째 패턴, let me just 하면은 잠시 이렇게 할게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패턴인데요.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고 올게요.

0: 영어 문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It has been nearly로 시작되는 문장들인데, 첫 번째로 거의 10년 됐어요라고 할 때는 It has been nearly 10 years. It has been nearly 10 years. 어렵지 않죠? 뒤에 이제 10년만 붙인 형태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Repeat after me. It has been nearly 10 years. One more time. It has been nearly 10 years. Great. Let's look at the next one.
0: 다음으로는 그 사람이 출발한 지 거의 3시간 됐어요라는 말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뭐뭐 한지라는 걸 붙이기 위해서

0: 네, 인내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같이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Having patience is not an easy task. I don't like waiting sometimes, and that's probably why time flies by so slow. Patience is not an easy quality to put into practice. Unfortunately, too many get so close to reaping the rewards of their labor, but miss out.
0: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Ash says,
0: Having patience is not an easy task. 인내심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Mm-hmm. I don't like waiting sometimes. 가끔씩은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 Mm-hmm. And that's probably why. 아마 그것 때문에 이럴 거예요. Time flies by so slow라고 했는데요. 이게 재밌네요. Flies by라는 것 자체는 이제 빠르게 간다는 건데
1: right?
0: 시간이 천천히 날아간다. Time passes slowly.
1: Yeah.
0: 그래서 slowly라고 해도 되고 여기서 이제 slow 부어체에서는 또 부사가 아닌 이런 형용사 형태로도 자주 부사처럼 쓰더라고요. 두 번째.
1: Brandon says
0: Patience is not an easy quality to put into practice. Put into practice라는 것은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1: yes.
0: 실천하기에 쉬운 자질은 아닙니다.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too many, 여기서 뒤에 people이 생략됐죠?
1: Yes, too many people.
0: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get so close to reaping the rewards of their labor. Mm-hmm. Labor는 노력, 노동,
1: yes, they're like
0: 일한
1: effort.
0: 거. 네.
1: Right.

0: 이러한 것의 그 결과, 좋은 보상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거두는데 정말 가까이 갔는데, 페이션스가 없어서 조금만 더 참고 하면은 그 결과가 있을 텐데, but miss out. 그걸 놓치게 된대요.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 내용으로 두 개 읽어봤습니다.
1: Okay, so that i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for today, and unfortunately,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so have patience, and we shall be back.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랜마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총정리 시간 갖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으로 이번 시간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연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오늘의 문장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죠. I hope you remember everything that you have studied with me. 보이시나요? 여기에 that you have studied with me. 관계 대명사 절이 쓰여 있다는 걸 말이죠.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관계 대명사 절 조금 더 저는 이렇게 부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형용사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명사절 그리고 그 명사절 살펴보면서 부사절의 예문 조금 이렇게 섞어서 알아봤는데 형용사절만큼은 확실히 우리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집중해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이 요약 내용 꼭 모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형용사절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인 거죠.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형용사의 역할이라는 것은 보어로서의 쓰임보다는 형용사가 이제 명사를 또 수식해 줄 수 있으니까 형용사절은 보통 그 명사를 수식해 주기 위한 절인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형용사절을 만들 때 쓰는 접속사를 우리가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이 형용사절을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관계 대명사 얘기 나오면 또 빠질 수 있는 게 없는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뭐냐면 선행사인데 선행사라는 것은 바로 이 관계 대명사 절이 수식을 해주는 명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해서 형용사절, 형용사절이라는 건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고 그 꾸밈을 받는 명사를 조금 어렵게 선행사라고 부르며 그 형용사절을 만들 때 쓰는 접속사들을 우리가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라고 머릿속에 딱 정리가 돼서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다면 100점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끝입니까? 하면 아니죠. 조금 더 가야 돼요. 뭘 가야 되냐면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냐면 이 관계대명사가 두 가지 종류로 또한 나뉜다는

거죠. 주격 그리고 목적격이 있었어요. 주격 관계 대명사는요, 먼저 이렇게 생겼죠. 명사 그리고 관계 대명사 그리고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즉 선행사가 뒤에 따라 나오는 어떤 그런 절의 주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이름이 붙게 되는 거예요. 포인트는 근데 그거보다 해석하는 방법이겠죠. 해서 요런 식으로 관계 대명사가 쓰이면 선행사, 제일 앞에 있는 명사가 이제 선행사잖아요. 요 친구가 뭐뭐 하는 명사 이런 식의 수식을 받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때 쓰는 접속사는 사람인 경우 후, 동물 사물인 경우 위치, 그리고 that을 쓸 수도 있어요. that은 아무 때나 다 써도 된다. 그 대신에 약간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이니 주의해야 된다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적격도 있습니다. 약간 생김새가 다르죠? 선행사 앞에 있고요. 관계대명사 있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의 목적어의 뉘앙스로서 선행사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불린다라는 거고, 요 친구는 이제 주어가 동사하는 선행사, 명사, 요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 다 우리가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이때 쓰이는 접속사, 즉 관계대명사들. 주격일 때랑은 약간 생김새가 다르죠. 특히나 훔이 다릅니다. 후를 쓰기도 해요, 목적격으로. 하지만 정말 엄밀히 말하자면 훔이 맞겠고, 뭐 위치는 똑같고요.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이면 위치 쓸수 있고, 아무거나 상관없이 that을 쓸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거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표현이니 사용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된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에서 필요한 것들의 8, 90%는 모두 이해하신 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주 쉬운 문장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The note was on John's desk. The note, 그 쪽지는요, was 있었죠. 어디 있었어요? On John's desk. 존의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라는 정말 쉬운 문장입니다. 자, 요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관계대명사 절을 넣어 볼게요. 뭘 꾸며 줄 거냐? The note, 그 쪽지에 대한 추가 설명을 좀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문장 제가 만들어 봤어요. The note that said urgent was on John's desk. 그 쪽지, 근데 어떤 쪽지예요? urgent라고 말했던 쪽지. 결국 그게 뭐냐면 urgent라고 쓰여 있던 쪽지가 존의 데스크 위에 있었습니다. 즉, 긴급이라고 쓰여 있는 쪽지가 존의 데스크 위에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큰일이 일어났나 봐요. 정도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문장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오는 거, 주격이다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 요거 살짝 바꿔서 이런 것도 만들어 볼수 있겠죠? The note that I left for Susan was on John's desk. 여기서 left, leave란 동사의 과거형이죠. 남기다잖아요. 그러니까 the note, 쪽지. 근데 어떤 쪽지예요? 내가 수잔을 위해서 남겼던, 수잔 보라고 남겨놓던 그 쪽지가 was 있었던 거죠. 어디 있었던 겁니까? On John's desk. 존의 데스크 위에 있었다. 책상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수잔한테 남긴 쪽지가 왜 존의 데스크, 책상 위에 있는 거지?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죠. 자, 내용보다는 근데 문법적인 요소로 살펴봤을 때 that,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왔어요. 목적격으로서 주어가 동사한 명사. 요렇게 해석되는 거 다시 한번 봐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다음에 문장들 관계대명사 써서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두 문장 해볼 겁니다. 첫 번째 이렇게 적혀 있죠? 제임스는 팬소리가 크게 나는 컴퓨터를 사용해요. 컴퓨터가 오래돼서 조금만 뭐 하려 그러면 뒤에서 막그 팬소리가 웅 도는 거예요. 자, 영작해 볼게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시작 간단합니다. 제임스는 쓰는 거죠. James uses. 근데 뭘 쓴다는 거예요? A computer. 결과적으로는 그냥 어떤 컴퓨터를 먼저 쓰는 거예요. 영어의 특징입니다. 컴퓨터를 써요라고 먼저 말해주고, 그리고 그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때, that makes 이렇게. 관계대명사 그냥 대수로 통일해버리고 아무 때나 써도 된다니까. 그리고 that makes라고 하면 뭔가 만드는 컴퓨터를 쓴다는 거죠. 근데 뭘 만드는 겁니까? A very loud fan noise. 아주 시끄러운 팬 소리를 만드는, 즉 그런 소리를 내는 컴퓨터를 제임스가 쓴다. 문장이 완성된 거 보실 수가 있어요. 뭐뭐 하는 명사.
그래서 주격으로서 관계대명사 뒤에 곧장 동사 쓰였다는 거 봐주실 수 있겠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James uses a computer that makes a

very loud fan noise. 좋아요. 다음 문장입니다. 나는 퇴근하기 전에 그날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했어요. 나는 모든 일들을 했어요. I did everything.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모들이에요? 모든 일들이에요? 그날 해야 하는. 내가 해야 했던 일들인 거죠. That I had to do. 그날, 그날. 이렇게 말하면 돼요. For the day. I did everything that I had to do for the day. 그날 내가 해야 했던 거 다 했습니다. 뭐 전에요? Before I went home. 내가 집에 가기 전에요. 퇴근하기 전에요. 이렇게 문장이 또 완성됐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Everything that I had to do. 목적격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요 맥락에서 해석된다는 거 보시면서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I did everything that I had to do for the day before I went home. 좋습니다. 오늘의 문장 같이 살펴볼게요. 의미가 있어요. I hope you remember everything that you have studied with me. 저는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remember everything, 모든 것을 기억하기를요. 자, 근데 그게 어떤 모든 것이에요? That you have studied with me.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비록 이만큼 깊은 내용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기초 영문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자료들 모두 활용해서 꼼꼼히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0: Hey guys, I'm sad to say this, but today is the last day of some workouts that we can do at home. So enjoy it,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편한 운동 마지막 날이에요. 좀 아쉽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죠? 운동하기 전에 우리 영어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et's get started.
2: I finally got my driver's license.
3: Wait, what? You're not joking?
2: Of course I'm not joking. It's legit. A week ago, you kept hitting on the accelerator instead of the brake.
1: 네,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legit라는 단어예요. Legit. 사실 legitimate라는 긴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좀 줄여서 legit라고 얘기하는데요. legitimate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legit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무슨 뜻인지 대화 통해서 좀 보다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2: I finally got my driver's license.
1: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땄대요.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나 드디어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Wait, what? 아, 잠깐만. 뭐? 이렇게 물어보죠. You're not joking? 농담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불안하죠? 농담하는 거 아니고? 그랬더니 Of course I'm not joking. 이러죠. 당연하지.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It's legit. 이러죠. It's legit. 여기서의 legit은요. 합법적인 이런 뜻입니다. It's legit.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이 진담일 때, 진심일 때. 그 두 가지 표현으로 또 쓰일 수 있어요. 이 대화에서는. 그래서 완전 이거 합법적이야. 이런 뜻의 It's legit.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 봐요. 그랬더니 A week ago, 일주일 전만 해도 You kept hitting on the accelerator. 너 자꾸 악셀 밟았잖아. 뭐 대신? Instead of the brake. 브레이크 대신 자꾸 악셀 좀 밟았잖아. 너 일주일 전까지만 그러면서 무슨 운전면허증 있다? 이런 의미였겠죠. 그래서 어쨌든 legit 합법적으로 따긴 땄답니다. 그래서 legit 살펴봤어요. 두 번째 대화 통해서 같은 단어 다른 뜻 보도록 하겠습니다.
2: Do you want to hear my favorite group's new song?
3: Sure, let me hear it.
2: It's legit so cool. All I hear are some weird electronic sounds.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2: Do you want to hear my favorite group's new song?
1: 이러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그룹의 신곡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Sure, let me hear it. 야, 그래, 뭐 어디 틀어봐. 이렇게 했어요. Let me hear it. 들어볼게. 이랬더니
2: It's legit so cool. 이렇게 얘기를 하죠.
1: 여기서의 legit은요. 합법적인 아니면 진심 이런 뜻이 아니라요. It's legit so cool. 약간의 뭐랄까 너무 정말 정말 정말로 이런 뜻이에요. 진짜 it's legit big. 그러면 진짜 커. It's legit small. 진짜 작아. 여기서는 legit so cool.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멋있어.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연령층이 약간 10대, 20대 분들이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s legit so cool.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ll I hear are some weird electronic sounds. 이러죠. 야, 내가 듣기로는 지금 무슨 좀 이상한 무슨 전자, 뭐 기계, 음악 같은 그런 소리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legit, 합법적인 진짜 이런 뜻도 되지만요. 정말로 정말로 굉장히 이런 뜻의 단어로도 쓰입니다. legit, 잘 활용해 주세요. 저희는 운동하러 갈게요.
0: Okay, let's do the classic roll up today. You ready? Let's go. So lie down on your back to start, right? Squeeze your legs tight towards each other,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ie down on your back to start. Squeeze your legs tight towards each other, okay? Good. Lift both of your arms up high and send it next to your ears. See tha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ift both of your arms up high and send it next to your ears. Okay? Good. Now, from here, send your arms back down towards your body until they are parallel to the floor. See tha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from here, send your arms back down towards your body until they are parallel to the floor. Good. Slowly lift your head off the floor. Yeah? with just one vertebrae at a time, come up with a round back as if someone is pulling your fingers forward. Yeah,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lowly lift your head off the floor. With just one vertebrae at a time, come up with a round back as if someone is pulling your fingers forward. Yeah? Good. You have to engage your core for this. Try not to lift your legs off the floor, okay?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have to engage your core for this. Try not to lift your legs off the floor, okay? Good. Once you're almost done coming up, then straighten your back and lift your arms up high.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once you are almost done coming up, then straighten your back and lift your arms up high. Good. Keep your back straight as you go forward this time to stretch.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keep your back straight as you go forward this time to stretch. Okay? Good. Lift your chest and come up to your seated position.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From here, lift your chest and come to your seated position. Good. Round your back as you roll back down. I know, it is legit hard.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round your back as you roll back down. I know, it is legit hard. Good. Come up again and keep repeating it until you feel it is enough.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From here, come up again and keep repeating it until you feel it is enough. Okay? Good. That was it. Those were

0: we did some classic roll-ups today. I bet you guys did well. I wish I could see you do it, but I can't, so, sad.
1: 네, 우리 오늘 롤업 자세 같이 해봤습니다. 잘 하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운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legit 같이 배워봤어요. legitimate의 줄임말이에요. 합법적인, 진짜 이런 뜻도 되지만 무언가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이런 뜻으로도 쓰이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가 마지막 주예요. 아, 부부에 아쉬워요. 안녕. Bye.

0: 기본적으로 관심을 사로잡은 게 바로 카펫이에요. Since there are no 뭐뭐가 없기 때문에 no blank or boilers in caves 이어졌는데 빈칸에 floor heating systems 즉 바닥 난방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또는 boilers가 그 동굴 안에 없기 때문에 carpet is needed to keep warm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carpet이 필요한 거죠. 이때 caves가 이 동굴 안에 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동굴이 바로 집입니다. Alright. This house was made 300 years ago by hand. 손으로 300년 전에 만들어진 집이에요. And blank and 이어지는데 여기 빈칸에 such the ceiling is low 했습니다. 이와 같이 천장이 낮고요. And the surface of the wall 그 벽면 있죠. 벽면이 어떠하다라고 마무리가 되는데 빈칸에 it's not as smooth. 그렇게 부드럽지 못하다. 즉 매끄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 이야기 모두 이해 되셨으니까 충분히 잘 캐치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1: The first thing that catches my attention is the carpet. Since there are no floor heating systems or boilers in caves, a carpet is needed to keep warm. This house was made 300 years ago by hand, and as such, the ceiling is low, and the surface of the wall is not as smooth.
0: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진아킴의 고골 리스닝을 많이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는 연습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히 영어 청취 실력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좀 더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또 만나 뵙도록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0: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자, 우리 같이 출근을 합시다. Let's go to work together. And let's speak some English while we're at work. 네, so we're going to learn something very interesting today. 우리 사무실에서 보통 가면은 이렇게 그 공간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죠. 칸막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 그게 영어로 뭘까요? That's what we're going to focus on today. So let's take a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he day. Here we go. 칸막이 공간이 멋지네요. 너무 아늑해요. Okay,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it's so cozy. 너무 아늑해요. It's so cozy. 여기는 제 2의 집 같아요.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맞아요. 제 칸막이 공간에도 저만의 느낌을 살려 꾸며야 할 것 같아요.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1: 네, 우리 사무실에 거의 모든 사무실은 딱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거기 있어야 되니까 뭔가 이제 뭐 사진도 놓고 뭐 내 컵도 있고 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많이 이렇게 꾸미죠.
0: So that is what our dialogue is about today. So first of all, 칸막이 공간이 멋지네요. Oh, it's great. It's nice. 이렇게 할까요? Oh, you have a nice cubicle. 자, 칸막이가 cubicle. 네, cube 아시죠? Like a cube, right? And so that's why they call it a cubicle. 그래서 you have a nice cubicle. You have a pretty cube. 뭐 pretty, 뭐 beautiful 이런 단어는 안 쓰고 Ooh, you have a nice cubicle. 어, 좋다, 멋있다. 네, 이렇게 말하죠. It's so cozy. 네, cozy가 아니고요. Cozy. Cozy하라는 거는 아늑하다라는 뜻이죠. Alright, you have a nice cubicle. It's so cozy.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1: 여기는 제 2의 집.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거의 하루 종일 있으니까 뭐 it is like my second home, right? You have two homes, one at home and then one here. Okay.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자, 맞아요. 제 칸막이 공간에도 저만의 느낌을 살려 꾸며야 할것 같아요. Alright, it's kind of long. Alright, so here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자, 내 칸막이는 너무 썰렁해요. 뭐 그냥 너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뭔가 조금 꾸며야 돼. Add some personal touch. That is our key phrase for today. 자, personal 한 거는 뭐 개인적인 거죠. 그러니까 touch는 뭔가 이렇게 느낌을 주다? 네. 그래서, if the personal touch is 나의 어떤, 개인적인 느낌? 나만의 느낌? 네. 나중에 더 example sentence를 보여드리겠습니다. So, 여기에서는 꾸미는 거죠.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So, it'll be cozy.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You have a nice cubicle. It's so cozy.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All right, let's look at some example sentences. Okay, first one is cubicle. 네,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 단어를 꼭 아셔야 돼요. Cubicle. 자, 칸막이 공간이죠. So, my cubicle is too small. My cubicle is too small. 제 칸막이 공간이 너무 작아요. 불평합니다. Now, I'm making a complaint. 좀더큰 데로 옮겨주세요. Okay. My cubicle is too small. Next one. Can I get the corner cubicle, please? Can I get the corner cubicle, please? 네. 코너 칸막이 공간을 써도 될까요? 네. 우리 이 회사 문화에서는 이 코너에 있는 뭐 칸막이든 아니면은 사무실, 오피스든 그게 조금 좀 좋은 공간이에요. 왜냐하면은 옆에 없고 그냥 딱그 코너에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좀 프라이버시 좀 있죠. So, 이 corner office, 뭐 corner cubicle 하면은 거의 좋은 자리예요. Alright, next one. Personal touch. 좋은 표현이에요. Personal touch. 네, touch는 touch 아시죠? 개인적인 touch. 네, 개인적인 손길. 네, so you are,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하는 것보단 조금 더 특별하게 해주는 거죠. I like to add a personal touch to our clients' visits. I like to add a personal touch to our clients' visits. 저는 고객의 방문에 개인적으로 신경을 쓰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 네, 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네, 이제 여기 이제 할게요. 모시겠어요. 이런 것보다는 뭔가 좀더 개인적으로 신경을 써주는 게 바로 personal touch입니다. Okay, next one. Our services always provide a personal touch. Our services always provide a personal touch. 자, 우리의 서비스는 항상 개인적인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비즈니스 사업에서는 물론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이런 personal touch가 있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즈니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요. Alright, so to add or provide a personal touch. Very good. Alright, that's it for those expressions. Let's move on to shadowing. Al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We're going to practice out loud. We're going to speak like a native speaker. We're going to try. Alright, let's do it. You have a nice cubicle. Oh, it's so cozy.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Okay. Very good. All right, let's do that one more time. You have a nice cubicle. It's so cozy. Well, this is like my second home. Right. I need to add some personal touches to my cubicle. Okay. 자,
미국 문화는

특히 칭찬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So, oh, it's so nice. You have a nice cubicle. It's so nice. It's beautiful. Wow. 막 이런 거 하니까 그런 걸좀 익숙하게 생각하시고, 뭐좀 쑥스럽게 생각하지 말고요. Oh, I love your cubicle.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Alright, let's go ahead and have a little quiz. 칸막이 공간이 멋지네요. 너무 아늑해요. 여기는 제 2의 집 같아요. 맞아요. 제 칸막이 공간에도 저만의 느낌을 살려 꾸며야 할것 같아요. 알라이티, good job, everyone. So, if you're working in the office, you are probably sitting at a cubicle. 네, 칸막이 공간이고요. And remember that expression, personal touch. So to provide a personal touch or to add a personal touch. 네, 이렇게 business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개인적인 어떤 게 조금 신경을 더 써주는 그런 것도 참, it could be very good for the business. Okay, remember these two expressions? And that's a wrap for today. I will be back next time for some more great expressions for 출근 영어. Meanwhile, take good care and we'll see you soon. Bye-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Childlike versus childish. Childlike versus childish. 네, 오늘은 아주 재밌는 표현들 비교할 겁니다. 첫 번째는 childlike, 그리고 두 번째는 childish. 네, 둘 다 child가 들어갔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childlike. 네, 뜻은 순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이거는 child. child, okay? 여기서 L을 너무 강하게 하면 발음하기 되게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child보다는 child, chil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ike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like. 자, 연결하면서 childlike, childlike. 그래서 like는 무슨 말이에요? 뭐와 같은 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같이 아이 같은 이렇게 순진함을 보여줄 때 childlike라고 합니다. 네, 뉘앙스는 이거는 좋은 뜻으로 아이처럼 순진한 성격을 지닌 사람에게 childlike라고 합니다. So we often use the word childlike in a positive way to talk about somebody who shows sort of an innocence of a child. Okay? 그리고 성인을 아이에게 빗대어 말하는 거예요. Okay, so we use the word childlike, especially when we're talking about adults who have this particular character trai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He never lost his childlike curiosity.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Childlike, 순진한, childlik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볼게요. The old woman, 나이 든 여자분이 has a

childlike innocence. 그래서 어린애 같은 순수함을 갖고 있다.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그래서 여기서는 좋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함이니까 좋은 뜻으로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네, 두 번째 문장 볼게요. He never lost his childlike curiosity. 그는 결코 아이 같은 호기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네, 이게 뭔가 좀 아이들은 호기심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조금 슬프게 많은 이제 성인들은 이제 나이 들어서 이 호기심을 많이 잃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he never lost his childlike curiosity. 여전히 그 아이 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He never lost his childlike curiosity.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네, enthusiasm은 사전에 보시면 열정이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열정보다는 약간 흥에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너는 아이 같은 흥을 갖고 있다.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You have a childlike enthusiasm. 다음은 childish입니다. childish는 어리석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child, 그 다음에 ish만 붙으면 돼요. child, ish. 천천히 하시고 나서 이 child라는 단어가 사실 발음하기 어렵거든요. childish. childish. 여기서도 D 발음이 너무 강하지 않고 약간 약화시킨 느낌으로 childish. 오케이. 뉘앙스 차이 볼게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나이 든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할 때 childish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e use the word childish when we're talking about an adult who cannot control their feelings much like a child. 오케이? 그리고 유치하거나 못마땅할 때 childish라는 단어도 씁니다. 오케이? So when there's a person who's acting very immature, we would use the word childish.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It was silly and childish. It is childish to scream. Childish, 어리석은, childish. 첫 번째 문장 볼게요.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예전에 누구나 톡톡에서 act your age라는 이 표현을 썼는데요. 이건 나이값 좀 해. Don't be childish. 유치한 짓 하지 마. 유치하게 굴지 마.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Okay.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요. It was silly and childish. 여기서는 childlike처럼 좋게 말하는 것보다는 되게 좀 어리석은. It was silly and childish. It was silly and childish. Oka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t is childish to scream. 누가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유치하고 못마땅한 거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유치한 짓이야. It is childish to scream. It is childish to scream. Very good.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t is childish to scream. It is childish to scream. 네, 정리해 드릴게요. Childlike라고 할 때는 나이 든 사람이 순진하게 행동할 때, 그래서 긍정적인 표현이고요. 여기 childish는 나이 든 사람이 어리석게 행동할 때,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겠죠.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The old woman has a childlike innocence. Don't be childish. Act your age.

0: 나는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자, 오늘은요 휴대폰 기기 관련된 마지막 주제를 다루는 날입니다. 핸드폰을 쓰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어디에 잘못 둔다든가 떨어뜨린다든가 어디에 두고 와서 분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난감하죠, 이럴 때. 그렇죠? 찾아야 되는데 전화해도 누가 받지도 않고 새로운 폰을 사기도 좀 애매하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거기 많은 또 사진도 들어있고 막 그럴 때다 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휴대폰 분실 관련된 단어들을 조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휴대폰이 없어지면 찾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찾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위치 추적도 할 수 있으면 좀 해보고 여러 가지로 해봅니다만은 이게 찾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분실하지 않게끔 노력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휴대폰이 없다는 그 낌새를 차린 순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약간 스토리텔링처럼 해보겠습니다. 휴대폰 없다. 어디 있지? 이런 느낌하고 전화기 어디 있지? 전화기 못 찾겠네. 이런 느낌하고 다 찾아봤는데 없네. 어디 있지? 이런 느낌. 그죠? 휴대폰이 없었을 때 그 상황이 있다면 영어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휴대폰 없다. 영어로 뭐라 그래요? 휴대폰 없다. 뭐라 그래요? Missing. Okay? 여기 딱 떠올라야 되는데. Oh, my phone is missing. My phone is missing. 해보세요. My phone is missing. 휴대폰 어디 있지? 휴대폰 없다. 이거죠? 그죠? 그대로 My phone is missing. 해보세요.
1: My phone is missing. My phone is missing.
0: 좋아요.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전화기 못 찾겠다. 전화기 못 찾겠다. 그럼 이거 쉬워요. 그냥 can't find my phone. Can't find my phone. 주어는 넣으면 돼요. I can't find my phone. I can't find my phone. 자, 붙이면 돼. Oh, my phone is missing. I can't find my phone. Oh, my phone is missing. I can't find my phone. 전화기 없네. 전화기 못 찾겠네. 이런 느낌. Can't는 좀 힘을 주면서 강세를 줘야 돼요. 부정어니까. Can't find my phone. 들어볼게요.
1: Can't find my phone. Can't find my phone.
0: 자, 그런데 이제 여기다 이제

0: look 동사의 과거 시제 looked everywhere. I looked everywhere. 다 찾아봤어. I looked 과거 시제 I looked everywhere. 다 찾아봤지만 없네. 아이고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어디 간 거야? 예? Looked everywhere. 자 들어볼게요.
1: Looked everywhere. Looked everywhere.
0: 자 그럼 이제 문장에 넣어볼게요. 어? 내 전화기 없어진 것 같아. 아까 my phone is missing 하면 그냥 없어.

0: 것 같은데 전화기 없는 소재인 것 같아. 같아가 이거예요. 느낌 오시죠? 이것도 그대로 외울게요.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Missing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My phone seems to be missing.
0: Very good. 자, 그다음에요. 휴대폰을 어디에 두고 왔다. 혹은 대놓고 그냥 잃어버렸다, 분실했다. 혹은 어딘가에 떨어뜨린 것 같다. 자, 이것이 이제 휴대폰 분실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커피숍에 두고 오고 그냥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아니면 어디 이게 바지 주머니에서 빠졌나? 아, 어딨지? 네. 자, 그러면 leave my phone behind. 요거는 이제 뭐냐면 어디에 두고 온 거예요. 그냥 leave는 두다죠? 근데 behind 뒤쪽에다 뒀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쓰다가 난 왔는데 그 남아 있으면 뒤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leave my phone behind. 이거는 두고 왔다라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1: Leave my phone behind. Leave my phone behind.
0: 자, 그다음에요. 분실은 별거 없어요. 두고 왔으니까 갔는데 없어. lose죠, 그때. lose. lose my phone. lose my phone. 뭐 과거 시제는 lost my phone. 그죠? 그러니까 leave one's phone, leave my phone behind을 했네. 내가 두고 왔어. I went back to find it and then it wasn't there. So I lost my phone. 분실이에요, 이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이건 그냥 두고 온 거고, 이건 아예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살짝 다르죠, 느낌이? 들어보세요.
1: Lose my phone. Lose my phone.
0: 혹은 이제 우리말에 어딘가 흘리고 온것 같다. 예? 이게 막 가다가 가방에서 떨어뜨렸는지, 뒷주머니에서 빠졌는지, 빠진 것 같아. 어딘가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 Drop. 떨어뜨리다. Drop my phone somewhere. 이건 정확히 어딘지 모르니까 somewhere가 나오는 거예요. Drop my phone somewhere. I think I dropped my phone somewhere. 아, 오다가 오다 떨어뜨렸나 보다. 흘렸나 보다. 들어볼게요.
1: Drop my phone somewhere. Drop my phone somewhere.
0: 자, 그럼 문장에 넣어볼게요. 어딘가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 자, I think 해도 되는데 조금만 더 어려운 버전 하나 써볼게요. Must와 have를 축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Must have. 자, 이건 어떤 거냐면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I must have. 이거 축약하면 I must have. 오랜만에 좀 써볼게요. 조금 어려운 구문인데 drop my phone somewhere. 아, 내가 오다가 아까 뒷주머니에 폰이 있었는데 떨어뜨린 게 분명해. 강한 확신을 추측성으로 얘기할 때 I must have라고 해요. I must have dropped my phone somewhere. 이렇게 들어볼까요?
1: I must have dropped my phone somewhere. I must have dropped my phone somewhere.
0: 뭐의 축약이에요? Must have의 축약이에요. I must have dropped my phone somewhere. 아, 오다가 어디 떨어뜨린 게 분명해. 이런 느낌. 자, 그 다음에요. 가장 먼저 분실했을 때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친구 폰 빌려가지고 전화해봐야죠. 여보세요? 제 폰, 전화해봐야죠. 근데 아무도 안 받아. 답답하죠? 휴대폰 어쩔 수 없이 새로 사는 경우 많습니다. 분실하면 못 찾는 경우가 더 많다 하더라고요. 자, 내 전화기로 전화를 하다. Call my phone.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는 상황이 분실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기 전화기한테 전화를 일단 어떻게 해? 자기 전화로는 자기 전화한테 전화 못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네. 자기 분실했을 때 전화 자기한테 해봐야죠. 네. Call my phone. 들어보세요.
1: Call my phone. Call my phone.
0: 누가 받으면 좋은데 안 받아? 안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전화 받는 걸 뭐라 그래요? Pick up이라고 그래요. No one is picking up. No one is picking up. 아무도 안 받아. No one is picking up. 전화했는데 안 받네. 예? 약이 꺼졌든지 뭐든지 간에 들어보세요.
1: No one is picking up. No one is picking up.
0: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새로 삽니다. 새로 휴대폰 사다에 가장 많이 쓰이는 쉬운 문구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Get a new phone. Get a new phone. Oh, I lost my phone. I need to get a new phone. 나 새로 사야 된다. 들어볼게요.
1: Get a new phone. Get a new phone.
0: 요두개 붙여서 문장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 전화기로 전화를 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아. 내 전화기로 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본 겁니다. 친구 거 빌려서. 자, 전화했다? I called my phone. 전화했죠? I called my phone. 여러 번 했겠죠? I called my phone. 근데 아무도 안 받아. But no one is picking up. 근데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전화했었어. 근데 아무도 안 받아. 시제가 여기선 과거, 여기서 현재 나와도 돼요. I called my phone, but no one is picking up. But no one is picking up. 들어볼게요.
1: I called my phone, but no one is picking up. I called my phone, but no one is picking up.
0: 전화 받다, pick up. 요거까지 정리.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휴대폰 분실 관련된 주제였었죠? 휴대폰이 없어. 그러면 missing, 그죠? My phone is missing. 들어보겠습니다.
1: My phone is missing. My phone is missing. My phone is missing.

0: 어딘가에 휴대폰을 떨어뜨린 것 같아. Drop my phone somewhere. 어딘가에, 그쵸? 들어볼게요.
1: Drop my phone somewhere. Drop my phone somewhere.
0: 그래서 전화해봤는데 아무도 안 받아. 그러니까 no one is picking up. 요거까지. 정리.
1: No one is picking up. No one is picking up.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마지막 주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좀 아쉽지만 여러분께 좀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저희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이 정말 한 2년 반 넘게 여러분 찾아뵙었는데 한 600회 이상, 625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정말 좋은 주제 많이 여러분과 하면서 저도 즐거웠고 여러분과 단톡방에서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좋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 방송을 마지막으로 정면 돌파 스피킹은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될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요. 근데 다양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뵐 것 같고요. 저희 방송과 그 앞에 기초 형용사, 기초 동사 뭐다 합해서 막 8,900회 방송이 다 다시 보기가 무료로 가능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그거 여러분이 기존에 많이 보셨던 분들 중에 좀 아쉬운 분들은 그 전거 방송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좋은 EBS ETV 방송으로 앞으로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hroughout the years, everyone, and I wish you the best of luck. Good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요즘처럼 이제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과 많이 만나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어요. 너 거기 간다고? 야, 그러면은 내 대신에 그 친구에게 좀 안부 좀 전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떤 대상에게 이제 나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라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를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 대신에 조금 인사 좀 대신해줘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내 대신에 그 대상에게 안부 좀 전해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방법은요. 바로 say hello 하고 나서 to 대상 for me 라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그 대상에게 좀 인사 좀 전해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돼서 애들한테 야 안부 좀 전해줘라 이런 얘기들을 바로 say hello to 대상 for me 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현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부를 전하다 혹은 인사를 하러 가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바로 say hello 라고 얘기를 합니다. say hi 보다는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바로 hello 가 되겠죠. 그래서 say hi 혹은 say hello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녕이라고 말을 하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안녕이라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전하러 가는 행동을 바로 say hello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 say hello를 얘기를 해야 되는 대상을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는요. say hello to 대상을 얘기를 하면 그 대상에게 안부를 전하러 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이번에는 say hello to 대상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 대상에게 안부 좀 전해줘 라는 의미가 된다면 나를 대신해서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여기처럼 for me까지 전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그 대상에게 좀 인사 좀 전해줘 인사 좀 해줘 그런 표현들을 얘기를 할 때는 say hello to 대상 for me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대상 자리에 다양한 사람들을 넣어서 그 대상에게 나 대신에 좀 안부 좀 전해주세요. 가서 인사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때는요, say hello to Mason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 대신에 메이슨한테 잘 지내냐고 이렇게 안부 좀 전해줘. 이런 표현들, say hello to Mason for me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hello to Mason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Say hello to Mason for me. 이 for me라는 거는 넣으면 완벽한 문장. 이거 넣지 않아도 나 대신에 좀 메이슨에게 안부 좀 전해줘요.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메이슨 자리에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사람 이제 이름이 아닌 호칭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사돈 어르신 된다고? 그럼 사돈 어르신께 나 대신에 안부 좀 전해다오.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사돈 어르신들이라는 거를요, in laws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brother-in-law, sister-in-law, parents-in-law 이런 것들 in-law가 붙으면은 이제 가족으로 맺어진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통틀어서 in the laws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사돈 어르신들께 안부 좀 전해다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사돈 어르신들께 안부 좀 전해다오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너 오늘 부모님 뵌다고? 그럼 너희 부모님께 안부 좀 전해줘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당신의 부모님이니까, 그쵸?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너의 부모님께 안부 좀 전해줘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장으로는 애들한테 안부 좀 전해줘 라고 얘기를 해서 그들에게 안부 좀 전해줘.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say hello to them for me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hello to them for me. 한 번만 더. 시작! Say hello to them for me. 해서 야 걔네들한테 안부 좀 전해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say hello to them for me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사람이 대신, 이제 대신이라는 의미는 아니죠. 어떤 사람이 그 대상을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이 못 가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나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좀 안부 좀 전해줘, 인사 좀 해줘 라고 얘기를 할 때

0: to Mason for me. Say hello to Mason for me.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Say hello to your parents for me. Say hello to them for me. Say hello to them for me.
1: 메이슨에게 안부 좀 전해주세요라는 표현으로 say hello to Mason for me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녕이라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hello 대신에 제가 say hi 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casual한 표현이 된다 그랬죠. 야, 메이슨한테 안부 좀 전해. 이런 느낌은 say hi, 친구들끼리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 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메이슨에게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는 어떤 단어를 넣어주시면 될까요? 어떤 말을 하면 되겠어요? 미안해. Say sorry to Mason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미안하다고 좀 전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Say hi, say hello, say thank you, say sorry.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Say sorry to Mason for 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Say sorry to 대상 for m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내 대신에 좀 미안하다고 좀 전해줘.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Hi, Hello, Thank you, Sorry 이런 것들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사돈 어르신께 안부 좀 전해다오 라는 표현으로 Say hello to the in-laws for me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번엔 한번 답변을 좀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래서 어르신께 감사하다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전해다오 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다면 제가요 그들에게 이 안부를 전해드릴게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자, 일단 감사하다고 이거 빼고 I will say hello to the in-laws for you.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은 아, 네, 제가 대신 사돈 어르신께 이제 안부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감사하다고 라는 땡큐를 넣으면은 그쵸? I will say thank you to the in-laws for you.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I will say 무엇 to 대상 for you.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say thank you to the in-laws for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응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대상이 어떤 사람을 만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 그래? 그 사람 만나? 그럼 내 대신에 좀 안부 좀 전해줘 라는 표현. 바로 say hello to 대상 for me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and excited to have you back here today. 매일 딱 한 문장으로 10분 동안 여러분의 행복을 그렇죠 함께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Of course, you can build up your confidence at the same time. 함께 자신감도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누구든 다시 해볼 수 있다는 의미의 try again. 오늘은 무엇을 갖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볼지. Are you ready? Your challenging tim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고 계시라고. 실제로 해보고, 아,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아, 이건 내가 알것 같아. 이런 식의 어떤 설렘을 갖고 도전해 보시란 뜻입니다. 현재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죠? 이거 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묻고 싶을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란 단어, 그다음에 만나게 되었다, 이런 거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뭐뭐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됐어? 라는 식으로 그렇죠. 방법에 대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해질 때, 그것도 지나간 일일 때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How did you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did you? 발음은 How did you처럼 들려요. 네, 요거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요거 써봐야 의미 없고요. 말로 직접 해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Alright, coming up,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어떻게 뭐뭐하게 됐어가 오늘 드린 힌트였고요. 그죠? 자, 그녀를 어떻게 만났어? 어떻게 골랐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설득했어? 아, 지나간 일인데 그 과정이나 방법이 궁금할 때 물어볼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겠죠? How did you?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녀를 만나다 meet죠. How did you meet her? 그래서 how did you meet? 이거 만났다는데 어떻게 met 아니고 meet예요? 앞에 did가 있잖아요. did.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올림픽 같은데 선수단 입장을 할때 깃발을 모든 선수들이 다 들고 가나요? 아니죠. 맨 앞에 기수만 들면 되죠. 이거는 대한민국.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자에 다 대한민국 표시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만 지나간 일임을 앞에서 표시하면 뒤에 거는 과거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how did you meet her? 길게.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골랐어? How did you choose it? 그렇죠? How did you choose it? 그래서 choose. choose 대신에 pick 이란 단어 써도 됩니다. pick. How did you pick it? How did you pick that? 이런 식으로 다 좋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았어? How did you know? 근데 그것이니까 How did you know that? How did you know that이 천천히 한 발음이라면 실제 미드나 영화나 일상 회화에서는 How did you로 들린다고요. How did you know that? How did you know that? 그래서 did you know that이 뭐지? 이거예요. 그를 어떻게 설득했어? 설득하다 이런 단어들도 이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persuade입니다. persuade. 그래서 how did you persuade him? persuade에서 how did you persuade him? persuade 힘인데 persuade him처럼 들리죠. 자, 네 가지 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 여러분 차곡차곡 여길 보고 읽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절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회 드릴 거예요. Ready? 자, 그 여자를 어떻게 만났어? Your turn. 네. How did you meet her? How did you meet her? 좋습니다. 그거 어떻게 골랐어? Your turn. 네. How did you choose it? 이거 나올 때 그냥 또 나오네?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요. 능동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능동적으로. 아시겠죠? 예. So get involved. Take a chance and speak it out loud. Okay? And have more fun while doing it. 제일 중요한 건 재밌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How did you choose it?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 Your turn. 네. How did you know that? How did you know that? 좋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어떻게 설득한 건데? 자, Your turn. 네, how did you persuade him? Persuade him. 마음이 바뀌도록 설득한 거겠죠? 자, 요거 살짝 더긴 문장 출발합니다. Step. spouse는 발음이 두 가지예요. spouse도 되고요. spouse도 됩니다. 아시겠죠? spouse 아니면 spouse. 다 가능하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current spouse. 됐죠? So, how did you meet your wife? How did you meet your husband? 한 단어로 하면은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뭐 여러 번 결혼했으면은 current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그냥 spouse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본인의 직업을 어떻게 그리고 왜 선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뭐 job interview 할때뭐 이런 분야에 어떻게 이런 경력을 갖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How did you? How did you choose? How did you choose your job? 아니면 그런 경

능력이 쭉 쌓이면 career, 그렇죠? How did you choose your career? 이 절대 캐리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건 보균자란 뜻입니다. 아니면 나를 것이란 뜻이고요. 뭐뭐 이렇게 나를 수 있는 대상. 그렇죠? 그거 여기서는 career, career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nd why? 네, 그거 왜 선택한 거예요? 이게 궁금할 땐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So how did you choose your career and why? 맨 마지막으로 너 내가 이 서류 가방 필요한 줄 어떻게 알았어? 예, 그래서 how did you know? How did you know? 아까 나왔죠? 근데 that 할 때 that까지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알았어라는 뜻이고요. I needed a new briefcase. 내가 새로운 가방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이 대시 뒤에 나오는 전체 내용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뒤에 뭐 that절의 that이다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that의 뜻에 충실합니다. 됐죠? 자, briefcase는 남자들이 주로 들고 다니는 가방 있죠. 서류 가방. 오늘 나왔던 중요 표현 두 번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아니 어떻게 현재 배우자를 만나게 됐어요? 라고 했더니 정말 제 아내를 만난 건 운명이었어요. 자, 요 내용 간단합니다. How did you meet your current spous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물론 wife라고 써도 되겠고요. current를 빼도 되고 있어도 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네, 못 만나는 것 하는 것이 ing니까 meeting, 그렇죠? Meeting my wife was fate. 운명이었다. 아, 운명적인 사랑이란 뜻일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나온 내용들은 마무리를 다 하시면 되겠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you know what to do. Visit our website here, ebse.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뵐 테니까요.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

0: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Welcome back to Beige 분영어. 진아킴의 Go! Let's s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힐링 푸드가 어느 정도 전해져 내려왔다고 하는지 이야기 맨 마지막까지 들어보세요. 숫자 캐치할 수 있습니다. Take a listen!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People of all ages enjoy Monsieur Majuni,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for the year. It is a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ealing food that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어요? 맨 마지막까지 잘하셨어요. 거의 500년에 거쳐서 전해져 왔다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축제가 끝나고요. 이제 보상을 즐길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볼까요?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대대로 물려주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아시죠?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0: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축제가 끝나고요. 이제 보상을 즐길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으셨겠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자, 그들이 대대로 물려준 것은 그들의 전통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 문장 속에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여러분들의 귀 속에 이렇게 캐치가 됐어요.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아시죠? 눈으로 확인하면서 본인이 캐치 못한 부분, 잘못 들었던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People of all ages enjoy Monsieur Majuni,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for the year. It is a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ealing food that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0: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The, 그리고 and, it's to the. 기능어죠. 나머지 단어들이 모두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어, 즉, 네, 맞아요. Content word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강세를 정확한 음절에 여러분들이 잘 주셔야 되는데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알 발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발음하실 때는 항상 기억하세요. 우 모양을 하면서 소리를 내시면 정확한 알 발음이 나옵니다. 혀가 그 어디에도 닿지 않은 상태로 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리가 아니라 리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죠.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Alright, Google listening 2. The festival, 자, 이 V 발음 긁어주시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Alright, Google listening 3.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Excellen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One more time.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Excellent. All right, now give a shot with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ey가 뒤에 나온 이 have에 축약된 상태로 they've, V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리게 되죠. 하지만 입의 모양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강세가 어디 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발음할 때 캐치하실 수 있겠죠. 그대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천천히. Google listening 1.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Good job. Google listening 2.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잘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One more time.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Great job.
1: Go-Go Listening.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2.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It is their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0: All right, now let's move on to the story. So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festival ends. 축제가 끝나요. 그리고 and it's now, 이제 무슨 시간이에요? Time to enjoy the reward. 보상을 즐길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빈칸 enjoy Monsieur Makunu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people of all ages. of와 all 연결되어져서 소리 들릴 때 of all 이렇게 소리가 들리게 되죠. 발음도 그렇게 하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of all ages라고 했으니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enjoy, 즐기는 거죠. Monsieur Makunu를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빈칸.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했습니다. Well-being과 행복을 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원하면서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Monsieur McCune를 즐기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막 먹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겠죠? Alright, move along. It is their tradition. 그것은 그들의 전통입니다. That they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대대로 물려준 그들의 전통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Healing food. 자, 치유의 그 음식은요. That blank. 이렇게 이어지죠. 마지막에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라고 했습니다. 그 치유의 음식, 그 기도를 하면서 만들어진 그 음식은요. Has been passed on. 전해져 온 거죠. 얼마 동안 거의

0: 500년 동안, 즉 500년 가까이 전해지는 그런 음식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여기까지 모두 캐치하셨다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정확하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The festival ends, and it's now time to enjoy the reward. People of all ages enjoy Monsieur Majuni, praying for well-being and happiness for the year. It is a tradition that they've passed on generation after generation. Healing food that has been passed on for nearly 500 years.
0: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시죠? 네, 반복학습. 청취훈련에 있어서 반복학습은 바로 기본입니다. www.ebse.co.kr 오셔서 연습 많이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수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and 안녕하세요. All right. So, we have another great dialogue for you today, and of course, it happens in the office because we are going to work together. 같이 출근하니까, 네, 이 우리 사무실에서 어떤 영어를 쓸 수 있을까요? So many things to teach you. So, let's go ahead and check out today's dialogue. 커피 좀 사왔어요. I got you some coffee. Oh, wow, 고마워요. 무슨 일인데요? Wow, thanks. 무슨 일인데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덕분에 어제 마감일을 마쳤어요. Thanks to you, I met the deadline yesterday. All right, so now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h, that's so nice. You know, if someone gives you coffee, it's the best feeling. 그쵸? 누가 커피 사주는 거. 밥보다는 커피가 더 좋은 것 같아요. Right? 아, 밥, 물론 밥도 좋지만, 네. 근데 아침에 딱 커피 짠! 한 잔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So, in this case, the person says, I got you some coffee. I got you some coffee. You can say, I bought you some coffee. 근데 bought는 거의 안 써요. 자, 커피 좀 사왔어요. 사왔어요 해서 I bought you some coffee.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좀 어색합니다. So, I got you some coffee. Or I have some coffee for you. Buy는 거의 안 나와요. Alright, I got you some coffee. Oh, wow, thanks. 네, 네, 그런 반응이 좀 있어야 되겠죠? Right, oh, 고마워, thanks.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So, wow, 고마워요. 자, 무슨 일인데요? 그러니까 왜 이 커피를 샀는지, 아니, 왜 갑자기 커피를, okay? So, in English we say, what's the occasion? 좋은 표현이에요. 이거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like we can use it in many, many different situations. What's the occasion?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데? 이런 말이에요. Right? So, why? Right? So, what's the occasion? 특히 상대방이 저한테 뭐를 뭔가 이렇게 잘 해주고 아니면은 뭐를 선물을 줬을 때 아, 왜 이 선물을 주지? 내 생일도 아닌데 what's the occasion? Okay. Thanks to you, I met the deadline yesterday. Thanks to you,

everyone, and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slight nuance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Clean versus spotless. Clean versus spotless. Clean 단어들은 clean 그리고 spotless입니다. 네, clean은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지만 spotless도 사실 회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비슷하게 깨끗한이라는 느낌이 있는데 살짝 달라요. 혹시 spotless 모르신 분들 있으면 오늘 어휘력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 clean부터 볼게요. 네, 깨끗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는 클린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한국

식 발음이고요. 영어로는 clean, 이름절로 clean. 오케이? 그리고 이 발음을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clean, clean. Oh, your room is so clean. The kitchen is clean. Okay,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깨끗한, 깔끔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So clean refers to something that is unsoiled, doesn't have dirt, okay? 그리고 지저분하지 않은. So something that is free of pollutants and something that is just nice, nicely washed or just not dirty, okay? 그거를 clean이라고 하죠. 자,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My room is finally clean. The hotel room was clea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Clean, 깨끗한, clean.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내 방이 마침내 깨끗해졌어. My room is finally clean. Okay? 예전에 저희가 누구나 톡톡에서 clean하고 tidy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clean하고 tidy의 차이점은 tidy는 좀 정리정돈된, 그렇죠? 근데 clean은 좀더 깨끗한 거에 강조합니다. Okay? 그래서 정리정돈한 것보다는 뭔가 좀 테이블이 이제 행주로 잘 닦아져서 먼지가 없고 뭐 얼룩 같은 것도 없고 뭐 청소기로 잘 돌려서 깨끗한 깔끔한 이런 느낌입니다. My room is finally clean. 네, 두 번째 문장은요. 그 호텔 방은 깨끗했어. The hotel room was clean. Okay? 그래서 the bedding smells fresh, looks very nice, unsoiled, no dirt, no spots. The hotel room was clean. The hotel room was clean. Oka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부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 자, 유지하는 것을 maintain이라고 할게요. I like to maintain 뭐요? 깨끗한 부엌을 유지하는 거 좋아해. A clean kitche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좋아요.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I like to maintain a clean kitchen. 네, 두 번째로 이제 spotless로 넘어갈게요. Okay? 티끌 하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여기서 spotless. spotless. 그래서 잘 들어보시면 중간에 있는 T 소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트 소리가 나지 않고 혀가 천장을 닿긴 닿는데 바로 트 소리 나기 전에 L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spotless. spotless, spotless. 이건 아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spot이라는 거는 얼룩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less라는 여기는 전미사인데 이거는 무엇이 없는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spotless 혹시 감이 왔나요? 네, 얼룩이 하나도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티끌 하나 없는. 오케이, 뉘앙스 차이는 표시나 얼룩이 없이 깨끗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clean에서 더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래서 깨끗하지만 진짜 표시 하나도 없고 얼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spotless. So spotless means there's not a stain or dust in sight, okay? 그리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okay? So there is everything is pretty much perfect, okay? 깨끗함에 그래도 완벽히 깨끗한 거죠. 그래서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It's perfectly clean. There's not a single spot in sight.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The hotel room was spotless. I want this place spotless. 네, spotless. 티끌 하나 없는.
spotless.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집을 티끌 하나 없게 유지해. 자, 유지하다 maintain 단어도 좋지만 keep 단어도 좀 더 심플하고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요. She keeps

keeps her house spotless. 그래서 spotless가 들어갔으니까 깨끗한 건데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한 게 아니고 진짜 티끌 하나 없게 깨끗해요.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Okay?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두 번째 문장이요. 그 호텔 방은 완벽하게 깔끔했어. The hotel room was spotless.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무조건 많은 분들이 clean 단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이 spotless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깨끗하지만 거기다가 완벽하게 깨끗해요. 티끌 하나 없는. The hotel room was spotless. 정말 깨끗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이곳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길 원해. I want this place spotless. 뭔가 손님들이 올 거예요. 중요한 손님들이 오는데 정말 깨끗하게, 완벽하게 깨끗했으면 좋겠어. I want this place spotless. 자,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want this place spotless. I want this place spotless. 네, 정리해 드릴게요. Okay, clean은 깨끗한 상태를 말할 때 clean라고 합니다. clean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도 쓸 수 있지만 동사로도 쓸 수 있죠. 뭐 청소하다 이런 식으로요. 예전에 저희가 clean을 배웠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깨끗한, 깔끔한 이런 느낌이고요. spotless 같은 경우는 깨끗하지만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티끌 하나 없이, 얼룩 하나 없이 깨끗한 거를 표현을 합니다. Spotless. 자,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My room is finally clean. My room is finally clean. My room is finally clean.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She keeps her house spotless. Great work,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사람이 불을 높이 들어 사방을 환하게 비추는 모습을 볼 땐 한자 빛광. 발걸음을 돌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뜻을 담은 한자 회복할 복. 칠흑 같은 어둠을 지나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마침내 빛을 되찾은 날. 1945년 8월 15일, 여름보다 뜨거웠던 그날의 환희를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예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휴대폰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했었던 것도 휴대폰 아닌가요? 맞습니다. 자, 그때 이제 모바일 서비스, 즉 우리 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2주간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부터는 제가 어제 휴대폰을 좀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케이스가 깨졌어요. 휴대폰은 괜찮은데 케이스가 깨져가지고 케이스를 다시 이제 교체를 좀 하려고 시켰습니다. 그 생각을 하다가, 야, 이거 주변 기기 쪽하고 케이스 쪽하고 배터리 쪽하고 그다음 고장 분실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은 표현들이 갑자기 막 생각나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휴대폰 자체, 즉 하드웨어적인 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충전하는 얘기, 뭐 액정이 깨진 얘기, 블루투스 연결하는 거, 요즘 뭐 거치대 같은 거 이것저것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액정 상하지 말라고 필름 붙이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 네. 아주

0: 아주 유용하고 실생활에 여러분이 그대로 쓸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부터 정리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면 돌파 스피킹 컨텐츠의 어떤 장점과 매력은 현실성이잖아요. 정말 현실성. 자, 주변 기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가장 먼저 뭐 생각나세요, 여러분? 핸드폰 주변 기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저는 이어폰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어폰. 네. 이어폰도 있고 헤드폰도 있죠, 요즘에? 음악 들으시는 분들. 무선으로 대부분 돼 있으니까 블루투스 같이 연결할 거고요. 이어셋, 요거까지 정리를 해보자.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어셋 거 있잖아요. 한쪽 귀에 이렇게 하는 거. 여기서 전화하려고. 그건 이어폰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어셋이라고 하죠? 그거 그냥 영어 단어니까 그대로 이어셋이라고 하는데. 자, 블루투스부터 보겠습니다. Bluetooth devices. There are so many Bluetooth devices these days. 자, 요 발음이 TH 때문에 블루투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영어에서 많이 벗어나고요. Bluetooth 하면서 혀끝을 윗니, 아랫니 사이에 넣으면서 공기를 막아야 돼요. 자, Bluetooth. 느낌 와요? Bluetooth devices 해서 이건 항상 강세를 뒤에다 줍니다. Devices가 아니라 devices. 해보세요. Devices. Bluetooth devices. 발음까지 주의해 볼게요. 단어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발음 정확하게 해볼게요. 들어볼게요.
1: Bluetooth devices. Bluetooth devices.
0: 오케이? 이어폰, 헤드폰. 제가 선생님 이런 쉬운 단어 우리 왜 하는 거예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드는 거 보면요. 이어폰에 S가 너무 많이 빠져요.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 이어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Earphones, 오케이? Headphone이 아니라 headphones, 그렇죠? I lost my earphone이 아니라 earphones.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자, 복수형으로 잘 읽으세요. Earphones, headphones, z. 자, 들어볼게요.
1: Earphones, headphones, earphones, headphones.
0: 자, 그 다음에요. 이게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한쪽 귀에 이렇게 딱 나와서 끼는 거 있죠? 전화 통화 용도로만 씁니다. 그죠? 음악 듣는 용도가 아니라. 우리 call it? 이거 그대로 영어예요. Earset. 이건 두 개가 아니잖아요. 하나잖아요. 한쪽이니까 그냥 Earset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요즘은 잘안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무선 이어폰 자체가 전화 통화할 때 그대로 쓸수 있어가지고 이어폰을 많이 전화 통화할 때 쓰다 보니까 굳이 전화 통화 거의 전용의 이어셋은 쓸 일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래도 쓰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Earset. 들어보세요.
1: Earset. Earset.
0: 단복수 차이. 자, 문장에. 전화기와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기들이 다양하다. 많죠? 엄청 많죠? 자, 그러면 일단 뭐 이런 문장 연결할 때 여러분,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There are many. There are various. 이 부분을 영어에선 끝부분을 먼저 치는 게 좋아요. There are many. 많죠?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그 다음에 이런 건 연결하면 돼.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자, 연결이 가능한 그거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필요한 데서 생각한 거죠. That we can connect인데, 그거 빼도 되죠. 빼고,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해서 일반화시켜서 S 붙였어요. 자, 우리 전화기에 일반적으로 연결이 가능한 블루투스 기기가 다양해요.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강세 주의하시고 들어볼게요.
1: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There are many Bluetooth devices we can connect to our phones.
0: 자, 거치대가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치대를 왜두 가지로 얘기하냐면, 저도 차에 있는 건, 잉! 해서 탁! 잉! 이렇게 잡는 거. 그런 거치대가 있고요. 집에는 이렇게 올려놔. 사실 휴대폰 거치대보다 태블릿 거치대인데, 휴대폰도 올려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단어가 뭐 완전히 다르다기보다는, hold란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hold란 단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잡아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치대는 거치대인데, phone holder. 그러면 잡은 거잖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전화기 잡은 거야. 그러니까 phone holder. 그래서 같은 거치대인데 잡아주는 아이. 이런 거를 phone holder. 주로 어디 있어요? 차에 많죠. 차에 많은데 요즘 이렇게 막 지렁이처럼 막 꼬여가지고 이렇게 방향 많이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치대 집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It's called a phone holder, okay? Because it holds the phone. 그런 거치대. 고정 거치대는 이렇게 부릅니다. 들어보세요.
1: Phone holder. Phone holder.
0: 오케이. 근데 그냥 거치대는 stand예요. stand.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거. 네. phone stand.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단어의 뜻 차이를 좀 느껴보시라 이겁니다. 그치? phone stand. 오케이? 들어보세요.
1: phone stand. phone stand.
0: laptop stand. 하면 노트북 거치대죠. 거치대 많이 쓰니까 요즘에. 자, 링홀더는 그대로요. 링홀더라고요.

0: 이건 영어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외래어가 그냥 영어로 그냥 들어와서 phone ring holder. I always use a ring holder. If I don't have that, it's really inconvenient. Ring holder, 그죠? Ring holder라는 제품명을 알고 계시다면 그 그대로 영어입니다. 들어보세요.
1: Phone ring holder. Phone ring holder.
0: 자, 휴대폰 링홀더는 정말 편리한 것 같다. 별거 없어요. 주어를 잡을게요. I think phone ring holders, S 붙여서 일반화, are really convenient. 그쵸? 딱 손가락 넣을 수 있고,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보니까.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Convenient. 자, 전체 문장 강세 네 군데 주면서 들어볼게요.
1: I think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I think phone ring holders are really convenient.
0: 자, 그 다음. 셀카봉. 요즘 잘 안 쓰죠? 예전에 많이 썼는데. 어쨌든 화면 보호 필름, 휴대폰 체인. 체인 뭐예요? 열쇠고리처럼. 그렇죠? 체인처럼 돼 있잖아요. 자, 셀피 스틱.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셀피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고요. 셀카죠? 스틱, 봉입니다. 들어볼게요.
1: 셀피 스틱. 셀피 스틱.
0: 자, 그다음 필름이라고 해서 필름이라고 하고 싶으시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스크린 프로텍터라고만 얘기합니다. 스크린을 보호하는 아이. 필름이죠, 필름. 그 투명 필름 붙여서 화면 긁히고 깨지는 거 방지하는 스크린 프로텍터. 들어볼게요.
1: Screen protector. Screen protector.
0: Chain은 chain이에요. Phone chain. 자, 여러분 뭘 생각하면 되냐면 keychain이 뭐예요? 열쇠고리죠. Keychain. 그죠? 열쇠에 다는 거니까 keychain. 휴대폰에 달았어? Phone chain. 그죠? Phone chain. 그 장식용으로 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수 같은 거 해도 되고 뭐 자수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이렇게 그 이렇게 비드 같은 거 해가지고 이니셜로 두고 새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휴대폰에 달려 있는 것들 phone chain. 들어보세요.
1: Phone chain. Phone chain.
0: 예전에는 셀카봉을 자주 사용했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런 예전에 뭐 했었던 영어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Used죠?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제법 자주 예전엔 셀카봉 썼었지 지금은 아니지.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문장 깔끔하고 좋네요. 들어볼게요.
1: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I used to use selfie sticks quite often in the past.
0: 자, 오늘 정리합니다. 별거 없었어요, 오늘. 그냥 휴대폰 주변 기기 한번 정리한 거 한번 한 거 합니다. 자, 그럼 블루투스 기기부터. Bluetooth devices. 복수형 주시고 읽어볼게요.
1: Bluetooth devices. Bluetooth devices.
0: 그대로 쓰세요. 링홀더는 ring holder. Phone ring holder. 들어볼게요.
1: Phone ring holder. Phone ring holder.
0: 이건 그대로 selfie stick 앞에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Selfie stick. Selfie stick.
0: 네, 좋습니다. 자, 휴대폰 자체를 기기로 인식하고요. 기기의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으로 쓰는 주변 기기라든가 충전, 배터리, 고장, 분실 쪽 이야기들을 이번 주에 다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래요. 자, 오늘 정리한 내용들 저희가 교환으로 다 정리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으니까 교환도 많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보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들 나오니까요. 그중에 하나 들어오시면 되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있습니다. EBS1004입니다. Alright, that's all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잔소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은 그쵸?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 하지마, 하지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해버렸을 때 아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영어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0: 사람들에게 아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told you not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표현들을 바로 I told you not to 동사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기 전에 문장 구조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소리를 할 때 잔소리라는 거는 그렇죠. 몇 번 얘기를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아유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야, 내가 그거 말했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바로 I told you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은요. 내가 너에게 말을 했다라는 의미지만 영어에서는요. 아유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잔소리가 되겠죠. 그런데 잔소리는 살짝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들 얘기를 하죠? 일단 이렇게도 상상 한번 해볼게요. 아유 내가 그거 하라 그랬잖아. 그거 왜 안 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땐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요. 바로 I told you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내가 그거 하라고 너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 라는 의미는요. I told you to 동사가 됩니다. 자, 그럼 거꾸로 하지마 하지마 했는데 그걸 해버렸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바로 I told you not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행동을 하지 말라고 내가 너에게 얘기했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told you not to 동사로 얘기를 해서 오늘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를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계속 뛸 때 뛰지 마, 뛰지 마 라고 했는데 결국은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뛰다가 막 넘어졌을 때 아유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run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I told you not to run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run.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run. 해서 야 내가 뛰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told you not to run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계속 늦는 거예요. 계속 지각하는 겁니다. 지각하지 마. 지각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각을 또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되죠? 야 내가 너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각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여러분 be late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am late. 아이고 나 지각했다 어떡하지? 이런 얘기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I told you 하고 나서 not to be lat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지각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be late.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be late. 라는 의미로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내가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요. 밖에다가 나가버리다. 라는 던져버리는 약간 느낌? 그쵸? throw what away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거 내가 내다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아 엄마 내가 그거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표현들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개의 문장 그 이외에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거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쵸, 바로 두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 그 행동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는 의미 정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told you not to do that. 한 번만 더. 시작.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일반적으로 그냥 don't do that, 그거 하지 마, don't run, 뛰지 마, don't be late, 지각하지 마, don't throw it away, 그거 나가 버리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계속하거나 혹은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해버렸을 때, 아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told you not to run. I told you not to run. I told you not to be late. I told you not to be late.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I told you not to do that. I told you not to do that.
0: 내가 그거 버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표현. 그렇죠. 바로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거꾸로 아 그거 좀 버려. 그거 좀 버려줘. 라고 그렇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안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바로 아 그거 내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도 잔소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제가 여러분 그걸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라고 잔소리할 때는 I told you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told you to 동사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나가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told you to throw it away. 요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것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 좀 버려줘.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약간 명령조로. 그쵸? Throw it away. 그럼 버리지 마. 그쵸? Don't throw it away. 요것이 반복됐을 때, 그쵸? 아, 내가 그거 버리라고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I told you to throw it away. 버리지 마, 버리지 마. 그런데 버렸을 때는, 그쵸? I told you not to throw it away.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I told you not to do that 이었어요. 그럼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누가 그러라고 했니? 혹은 누가 그러지 말라라고 했니?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ho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요. Who told you not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 행동을 하지 말라 그랬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지 말라 그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Who told you not to do tha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고 누가 그 행동하라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쵸? Who told you to do that?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o told you not to do that? 한 번만 더. 시작. Who told you not to do that? 이라고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잔소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그 행동하지 말라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told you not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you're spending a beautiful day full of great moments.
1: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네,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딱 한 문장만으로도 자신감이 뚝뚝 올라오실 수 있습니다.
0: Try again. 왜?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뭐

0: 한번 해보고 마는 건 없잖아요. 우리 밥도 매일 먹는다. 지겨워. 밥을 왜 매일 먹어야 돼?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매일 새로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한번 먹고 평생 배부르면 사실은 먹는 재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어도 까먹는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김이, 이거 까먹었어? 다른 사람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are you with me right now? Challenging time이죠? Your challenge.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영어를 먼저 보여드리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말을 보고 글자를 외우시는 분은 없잖아요, 대부분. 만일 내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 상대편의 의견을 구하거나, 그렇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만일 내가 뭐뭐라면, 나라면, 그라면, 이게 다 바꿀 수 있겠죠? 영어로는요, 당연히 if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if you were.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왜, 예,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는 요건 외워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어감만, 아, 이게 인간이 상상의 동물이니까 상상, 어떤 가정을 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Here we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인간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인간에게 상상력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의 문명이나 문명의 이기들도 전혀 없었겠죠. 그런 점에서 if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일 내가 나라면, 탐이라면, 에임이라면, 그들이라면, 라면, 먹는 라면 아니고요. if의 라면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나라면에서 if you were me 이렇게 쓰시면 돼요. if you were me. 만일 내가 탐이라면, 그 자리에 탐만 쓰시면 돼요. if you were Tom. 그렇죠? 내가 에이미라면, 그러면 뭐예요? if you were Amy. 간단하죠? 만일 그들이라면, if you were them. 이때 they 아니에요. them이라고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온갖 종류의 이름들을 붙이면 한 천 개, 만 개씩 연습할 수 있어요. 이름 종류가 뭐 만 개 이상일 테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시면 다 됐고요. 참고로요, 내가 만일 너라면 이라고 할 때는요, if I were you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만일 너라면 이라고 할 때는 if I was가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if I were로 통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I랑 was랑 주어동사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 현재의 현실이 뭡니까? 주어와 동사를 일치시키는 거. 근데 그 현실의 법칙을 어기면 가정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if I were you 이렇게 일부러 were를 쓰면서 이거 현실 아니거든? 이거 가정이야, 상상이야 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다 were로 통일한다는 거. if I were you 아니면 if you were me 해서 그게 구어체선 물론 was라고도 if I was you라고도 쓰일 수 있지만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정확한 영어인 were를 쓰시고요. 아, 영화에 나오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뭐 특별히 많이 연습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나라면 your turn. 네, if you were me. 네가 Tom이라면 Tom Cruise를 떠올려 보세요. 네, if you were Tom. 네가 Amy라면 그렇죠? 예, 네, 뭐 Amy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if you were Amy. 네가 그들이라면 이건 반드시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Your turn. 네, if you were them. 됐죠? 자, 그러면 step 2. 만일 내가 나라면 이런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러면 다 이것도 응용 가능한데요. 보세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나라면. 그럼 일단 앞에 나왔던 내용은 if you were me. 됐잖아요. if you were me. 어떻게 하겠어? 무엇을 하겠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do? 예, 그래서 그 다음에 in this

this situation, I mean in a situation like this, 다 좋습니다. In this situation,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do in this situation? 만약에 무슨 말을 하겠어? What would you say? 그렇죠. 예, 그러니까 what would you do? What would you say? 예, 이렇게 다 연계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느낌은 가정이죠. 어떻게 하겠어? 모르는 거죠. 같은 입장은 아니니까. 그래서 가정하는 느낌. 내가 탐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어? 그러니까 영화 배우 탐 크루즈가 본인의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래서 if you are Tom, 그렇죠? 누구를, 그러니까 who가 나오겠죠. who, 그 다음에 would you choose? 됐습니다. 물론 정확한 문법은 whom would you choose에 돼요. 왜? choose의 대상이니까. 누가 고르는 게 아니고 누구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의미로 whom would you choose. 근데 이거는 whom 발음이 어려워요. whom would you choose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어체에서는 거의 whom은 요즘엔 안 쓰이고요. who를 많이 씁니다. 물론 둘 다 알아두시면 더 정확하고요. 그래서 who would you choose. 자, 맨 마지막으로 만일 내가 Amy라면 어디를 가겠어? 그래서 if you are Amy. 예, 그러면 다 나왔죠. 아까 what 그다음에 who 이번에는 그렇죠. 예, 바로 where would you go. 그렇죠? Where would you go? 예를 들면 신혼여행으로 for your honeymoon. 그렇죠? 예, for your honeymoon. 아니면 for your summer vacation, winter vacation 다 가능합니다. 뒤에 붙이기는 여러분 나름대로 더 연결만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연습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시간 try it again.

Okay,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만일 당신이 나라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 뭐 존치법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친구 사이에,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응이 뭐예요? 나 같으면 사람들한테 진실을 말하겠어. 그렇죠? 자, 그럼 바꿔보겠습니다. So, if you were me, what would you do in the situation? 아니면 in this situation? 그랬더니, 나라면 말할 텐데 아니겠어요? 텐데. 그래서 I would예요. will이 아니고. I would tell people the truth. 사람들한테 바로 진실을 말할 텐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Okay, so if you're me right now, what would you say? 무슨 말 하시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저라면 time to say goodbye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But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Okay, so make sure to stay happy and healthy today. 오늘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해서요, 이번 일주일 동안 아주 우리 특별한 공부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아, 벌써 지금 이번 영상이 126번째 수업이 되겠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공부해봤단 말이죠. 그것들 중에서 정말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또 어려워하실 만한 것들 다섯 개만 골라서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 내가 뭔가 놓친 게 없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 만나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것이 과연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Sam helped me improve my English skills.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오늘

총정리 요 내용에 대해서 하려나라는 감이 잡히시나요? 사실은 이 문장 자체가 그냥 그 전반적인 힌트입니다. 특히나 동사 help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요. 이 문장 오형식 문장이고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쭉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 타임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 붙여봤고,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간단히 되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형식은 무엇입니까? 주어 다음에 서술어, 즉 동사 쓰인 케이스가 되겠죠. 물론 이제 수식어가 앞에, 중간에, 뒤에 붙을 수 있으나 기본 뼈대는 주어와 서술어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부르고, 이런 문장은 주어는 서술어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형식은요, 이제 서술어 뒤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근데 뭐가 붙냐? 보어가 붙었어요. 이 보어라는 것은 보충해주는 말로, 이형식에 사용된 이 보어는 조금 더 길게 주격보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주어가 무엇인지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주격보어라고 불린다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그래서 주어는 보어다. 이렇게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삼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형식은 이제 주어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란 친구가 들어가죠. 목적어라는 것은 서술어가 표현하고 있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로써, 우리나라 말로 보통 을이라고 해석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형식 문장 주어는 목적어를 서술어 한다. 요렇게 또 해석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고요. 사형식부터가 살짝 헷갈립니다. 왜냐면 사형식에는요, 목적어가 하나가 더 붙거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우리가 조금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으니, 자, 서술어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목적을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고, 두 번째로 나오는 목적어를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고 불러요. 요거 약간 헷갈리시니까 참고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간접 목적어 자리에는 보통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 에게, 누구누구에게, 요런 식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요. 직접 목적어가 약간 진짜 목적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적어 하면 떠올리는 을을 붙는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해석은 어떻게 되냐?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서술어 한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조금 헷갈렸겠지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장 헷갈리는 건 이제 하나 또 남았죠. 오형식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친구는 서술어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어가 들어가요. 목적 보어라는 거, 이 보어는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 보어 하도록, 또는 뭐 목적 보어이도록 서술어 한다. 라고 또 해석되시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문장 형식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게, 영어 문장을 하나의 요리라고 보자면 이 문장의 형식이 각각의 요리를 만드는 조리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조리법들을 알고 있으면 많은 영어의 문장들을 우리가 막힘없이 이해할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쭉 한번 살펴봤으니까 이제 예문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예문들 보면서요, 과연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 간단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것들 가져왔어요. 첫 번째 문장, 요겁니다. Can I make you a cup of tea? 라고 의문문으로 적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일부러 제가 단어들의 중요한 부분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놨는데,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내가 당신에게 a cup of tea, 차한 잔을 만들어 드려도 될까요? 라는 뜻이에요.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직역한 거고, 조금 우리나라 말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차한잔 드릴까요? 정도가 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거 몇 형식일까요? 몇 형식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되,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주어와 서술어, 즉 동사까지는 모든 문장에 다 있단 말이죠. 이게 몇 형식인지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건요, 서술어 다음에 뭐가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온다면 뭐가 그래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make you 명사고요. A cup of tea도 결국은 명사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술어 다음에 명사가 두개 나왔네. 그러면 사형식이나 오형식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여기 초록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a cup of tea가 그러면 얘가 목적어냐 목적 보냐를 따졌을 때, 목적어랑 목적 보어는 는의 개념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여기서는 는이 아니에요. You, 당신이 a cup of tea, 차한 잔이 아닌 거잖아요. 사형식입니다.
목적어가 두 개 쓰인 거죠. 그래서 아, 이 문장

사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드릴까요? 사용식은 언제나 수여동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고 했잖아요. 해석이 되는 거구나. 참고까지 하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모든 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게 몇 형식일지 따져야 되는 건 아니나 이런 식의 훈련을 통해서 문장의 형식을 익히시게 되면 아까도 설명드렸죠? 많은 문장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아 그래서 문장의 형식이 중요한 거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 이거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자주 나와요. 사랑하는 어떤 연인에게 이 말을 하기도 하고요.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인데 자 이거 영어 문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말 자체를 살짝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요.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라고 말이죠. 이거 그리고 그대로 영어로 옮겨오면 영재 그렇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자, 주어 you, 당신은이죠. 당신이 만든 거예요. made. 근데 뭘 만든 겁니까? me, 나를 만든 거죠. 나를 뭐로 만든 거예요?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목적 보은 거예요. a better man. me, 나와 a better man 일치하죠. 목적어와 목적 보어는 기본적으로 는이란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이 문장 만들었고 먼저 읽어보기 전에 그래서 몇 형식이냐? 따져보면 5형식 문장이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봤던 예문과 함께 앞에서는 4형식, 여기서는 5형식 비교 한번 해보시는 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큰 소리로 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You made me a better man.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 문장 자체가 그냥 5형식입니다, 사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읽어보면 이렇게도 있죠. Sam helped me improve my English skills. 해석해보자면 Sam이 helped me, 나를 도와준 거죠. 근데 내가 뭐 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Improve, 향상시키도록 도와준 거예요. Me, 내가 improve. 향상하게 된 거잖아요. 는의 개념이 성립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me가 improve 한 거니까. 그래서 뭘 향상시킨대요? 향상시킨 건데요. my English skills. 내 영어 실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문장들 이게 뭐 사역동사 help가 쓰였네. 목적보호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도 우리 함께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그런 말들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결국 이것들이 영어 문장 많은 곳에서 쓰이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또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아 귀찮은데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는 거 꼭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ey guys, it's the start of the new week. This week we are going to do some exercises that you can do at home. It's going to be so easy, okay?
1: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주는 저번 주와 다르게 집에서 편하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운동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Let's go.
0: Do you remember what you said last night?
2: Yes.
0: Did you mean it?
2: I mean, I was really upset. I didn't mean it.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 mean it 이라는 표현이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요. I mean it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화 먼저 보도록 할게요.
2: Do you remember what you said last night? 이랍니다. Do you remember? 너 혹시 기억나? What you said last night? 어젯밤

다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yes 이럽니다. 기억이 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Did you mean it? 이러죠. I mean it. Did you mean it? 이러죠. 너 그거 진심이었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 mean it. 이러면 난 진심이야. 나 지금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Did you mean it? 이렇게 물어보면 거꾸로 너 그거 진심이었니?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더니 I mean, I was really upse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 I mean 이걸 넣은 이유는요. I mean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인데요. I mean, 그러니까 내 말은 이렇게 얘기할 때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 말은, 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도 그러니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I mean, 그러니까 I was really upset. 그냥 나 진짜 화가 났었어. I didn't mean it. 이렇게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I didn't mean it.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I mean it. 일단 대충 살펴봤어요. 두 번째 대화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is outfit looks perfect on you. I mean it. Are you sure? Sally said the same thing. She means it. Okay, here goes my $5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I mean it. 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This outfit looks perfect on you. 이러죠. 지금 입은 이 옷차림, it looks perfect on you. 너 진짜 너한테 딱이다. I mean it. 진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진짜 하는 얘긴데, 이거 너무너무, 너무너무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Are you sure? 이러죠. 야, 너 확실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Sally said the same thing. 야, 샐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 She means it. I mean it. She means it. We all mean it.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랬더니, 샐리도 진심이었어. Okay, here goes my $50. 이러죠. 알았어. 여기 50불 날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 mean it.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운동하러 가요. Okay, because today is the first day of some home exercise, I wanted to do how to stand the right way. Did you know that you can get abs just by standing the right way? I mean i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Did you know that you can get abs just by standing the right way? I mean it. Let your

0: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1: 자, 다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2: 네.
1: 어,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암기해도 돼요.
2: 아, 네. 그래요? You must be of him. 어, 자랑스럽다 할 때,
1: 네.
2: 어, 그, proud. proud 쓰는 거예요.
1: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런 거예요?
2: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be proud of. 이거 많이 외웠던 기억나요?
1: 그렇죠.
2: 예, 네, 그래서 proud.
1: 아, proud입니다. Yes. road 아니라
2: proud. proud.
1: Oh, you must be proud of him.
2: Mm-hmm.
1: 정답. 맞습니다.
2: Yeah.
1: Okay. 자, 자랑스러운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에만 알면 의미가 없습니다. Oh, you must be proud 해도 이해는 해요. 하지만 누가 proud하냐? 아, 그가 proud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로 항상 뭐 학창시절이나 이럴 때 보통
2: 맞아요.
1: be proud of까지 이제 쓰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아, 이런 attitude 좋아요.
2: 네.
1: 어떻게 할까요? 나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2: I'm proud of myself.
1: That's right. I'm proud of myself.
2: Yeah.
1: 자, must be 이것도 해볼게요.
2: 네.
1: 분명히 그러겠군요. 이렇게 해서 당신은 당신 아들이 분명히 자랑스럽겠군요.
2: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1: Your son.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야겠죠.
2: 네.
1: 그렇죠? 오케이. 자, 일단 간단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proud of myself.
2: I'm proud of myself.
1: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2: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1: Right.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거 입영작을 따로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서 must를 썼어요.
2: 네.
1: 그럼 확신이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2: 완전 올라가죠.
1: 네. must라고 하는 건 분명히 뭐뭐이겠구나.
2: 네.
1: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빼고 그냥 you are proud of him 하면 어색하지 않아요?
2: Yes.
1: 당신은 그가 자랑스럽습니다.
2: Mm-hmm.
1: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2: Yes.
1: So you must be proud of him.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때 따로 입영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must be 이게 might be보다 확신이 확 올라간다는 거.
2: 네.
1: 분명히 뭐뭐 하겠구만. 이거고요. Might be는 아, 뭐 할지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확신이 많이 떨어집니다.
2: 네.
1: 요제 같이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You must be proud of him.
2: You must be proud of him.
1: Alright. 자, 이랬을 때 문장 하나 남아있습니다.
2: 네.
1: 어,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건데요.
2: 네.
1: Which is... 어, 그럼 손자 녀석 꿈이 밥 로스 같은 화가가 되는 거야. 네. 혹시 이분 아시나요?
2: 어.
1: 이 밥 로스 참 쉽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2: 예전에
1: 우리 그 밥 아저씨라고
2: 예.
1: 부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수염 많이
2: 알죠.
1: 하시고 지금은 어, 세상을 떠나셨지만
2: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1: 너무너무 좋아했고요.
2: 맞아요.
1: 진짜 그림을 그릴 때 너무 쉽죠. 이렇게 just like that.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2: 아, 저도 기억나네요. I am. 그럼 his dream is 그의 꿈은 to be an like Bob Ross.
1: Right.
2: 여기서 끊을까요?
1: 오케이. Okay. 굉장히 좀 길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보세요. I am
2: 네.
1: 하고 나서 이제 his dream is 뭐뭐다. 사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2: 네.
1: 자, 일단 이거 뭐예요?
2: 그의 꿈은
1: 뭐가 되는 거죠? To be what?
2: 화가가 되는 거.
1: 그렇죠.
2: 그러면
1: 뭐가 필요해요?
2: 어, 화가.
1: 음흠.
2: 어, 나 화가. 화가가 뭘까요?
1: 네. 이 그냥 예술가라고 하시면 돼요.
2: 아, 언, 아, 언이네.
1: 그렇죠.
2: artist.
1: 이유가 있겠죠?
2: 네.
1: Uh-huh.
2: an artist, like Bob
1: like
2: Ross.
1: Who? Bob Ross.
2: Yeah.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정답.
2: That's
1: right. 뭐, 예술가, 화가, artist라고 얘기를 할 때, artist라고 해도 전혀 틀린 거 아닙니다. 원래는,
2: 네.
1: 엄밀히 따지면 그게 더 깔끔한 발음이긴 해요. artist, right? 하지만 빠르게 읽게 되면 T가 flap 현상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될 수 있어요. So 부드럽게 try만 해볼게요. artist보다 artist인 것처럼.
2: 네.
1: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artist, artist.
2: artist, artist.
1: 오, 발음 좋아요.
2: 네.
1: Okay, so his dream is 이거다. 일단은 근데 이거 출발하기 전에 얘를 잠깐 걷어낼게요.
2: 오.
1: I am, 이랬잖아요. I am이 뭘 지금 줄인 것 같아요? 혹시 상상 가능하나요?
2: I am proud of my son.
1: Oh,
2: yeah.
1: Go ahead, please.
2: 그쵸.
1: 이거는 여러분 필기 한번 하는 거랑 그냥 머리로 하는 거는 다른 겁니다.
2: Yeah,
1: of my son. Right. Because 전에 oh, you must be proud of him.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So 이것을 줄여서 그냥 oh, yes, I am. 그리고 이제 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의 꿈은 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0: 자, 그의 꿈은 뭐가 되는 것이다. 근데 이거 말고도 우리 꿈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내 꿈은 뭐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내 꿈은 뭐야? 이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라고.
1: 훨씬 구체적이에요.
0: 그렇죠. So 네. my dream is to be 무엇? 오케이? Okay? So 당연히 여기서 명사는 사람을 나타내는 뭔가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My dream is to be someone. be라고 하는 게 이다도 되고요. 되다란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꿈은 선생님이 되는 거야.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그렇죠. My dream is to be who? A teacher.
1: Yes.
0: Right? 자, how about this?
1: Like my you.
0: Oh, like my you.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1: Yeah.
0: 자, 그녀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그녀의 꿈입니다. 이거 네. 바꿔봤어요.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그렇죠. My만 하는 게 아니라 his만 하는 게 아니라 her dream
1: yes.
0: is to be a doctor. 나쁘지 않죠, 그렇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My dream is to be a teacher.
1: My dream is to be a teacher.
0: Her dream is to be a doctor.
1: Her dream is to be a doctor.
0: 자, 여기서 이 본문 있는 것을 그대로 따와서
1: 네.
0: 여러분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틀리셔도 돼요. 내 꿈은 축구 선수가 되는 거예요. 당신 같은. 엄청 길어졌죠.
1: 예.
0: 자, 침착하고요. 내 꿈은 일단 어떻게 해요?
1: My dream.
0: 축구 선수가 되는 거. 플레이어를 드릴게요. 축구 플레이어.
1: Yes. My dream is to be a soccer player.
0: 당신 같은?
1: Like you.
0: Like you. 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팬인 어떤
1: 네.
0: 스타를 만났을 때 이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1: 그렇죠. 그분들 정말 기분 좋으시게.
0: 아, 그럼요. 그렇습니다.
1: 네.
0: Right? So 이런 식으로 like 누구 같은 거. 여기서는 like Bob Ross, 유명한 아티스트 누군가를 대는 거.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그렇죠?
1: 네.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All right. 자,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하겠습니다.
2: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나이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1: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Alright. 자, 두 번째는 손자분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2: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him.
3: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자, 굉장히 실용적이죠. For one's age. 나이 치고, 뭐 나이 대비.
1: Yes.
0: 한번 가볼게요. 걔는, 그녀는 나이 치고 아주 키가 커. 그녀는 아주 키가 커.
1: She is very tall.
0: 그녀의 나이 치고는.
1: For her age.
0: For her age. For를 흡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는 나이 치고 진짜 재능 있네요. Really를 좀 넣어서. 그는 정말 재능이 있다.
1: He is really talented.
0: 그의 나이 대비.
1: For his age.
0: There you go. 자, 미성숙한 것은 immature이라고 했었죠.
1: 네.
0: 자, 걔는 그는 나이치고 엄청 미성숙해.
1: He is immature for his age.
0: There you go. Again, so는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1: 아, yes.
0: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She is very tall for her age.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0: He is so immature for his age. 네, 다음은요. Be proud of someone, right? Mm-hmm. 가보겠습니다. 난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
1: I am proud of myself.
0: Right? I am proud 아니라 proud of myself. 자, 그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Must를 좀 넣어야 되겠죠.
1: You must be proud of him.
0: 그렇죠. You must be proud of him. 여자면은 her로 바꿔주면 되겠고요.
1: Yes.
0: 자, 아드님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1: You must be proud of
0: 당신 아들,
1: your son.
0: Your son. 읽어볼게요. I am proud of myself. You must be proud of him. You must be proud of your son. Okay, 수고하셨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3: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2: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grandson drew this. Can you believe it?
1: He's really talented for his age. You must be proud of him.
4: Oh, I am. His dream is to be an artist like Bob Ross.
1: Whoa, really?
4: Yeah.
1: Whoa.
4: What do you think? Yeah?
1: Yes, yeah. Good. Yeah. Yes.
0: Oh, great job, you guys. Uh-huh.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저기서 잠깐 기다려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ait over there for a sec.
0: Alright, wait over there for a sec. Okay, over는 빼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병자 패턴입니다. Be proud of 뭐 someone or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1: 네.
0: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오.
0: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응용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창의력이 이렇게 없나?
1: 오.
0: 이건데요. 이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이걸 쓰면서 제가 막 화가 나면

0: 하면서 쓴 사실 다이얼로그예요.
1: 왜요?
0: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쓰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 슬로건 같은 거라든가 stuff like that.
1: 아.
0: 아, 저 굉장히 고민해서 만드는데
1: 네.
0: 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어디선가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1: 어어어.
0: 게 있으면 뭔가 창의적으로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1: 와, 너무
0: 너무 속상하거든요.
1: 속상하죠.
0: 근데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고 뭐 그림을 그리고 했는데 누군가가
1: 똑같이 따라해요?
0: 맞아요. 허락도 없이라든가 이러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1: 그거는 지적 재산권 침해죠.
0: That's right.
1: 예.
0: 그래서 좀 심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만들어
1: 네.
0: 본 다이얼로그
1: 오,
0: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 궁금하네요.
0: 다른 사람이 내 슬로건을 쓰게 된 것을 알게 된 situation
1: 아이고,
0: 한번
1: 아이고.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네.
0: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1: 아,
0: Right.
1: 그쵸.
0: 이게 문장이 조금 우리말로 길어 보이는데요. 진짜 trust me.
1: 네.
0: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였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오, 따줘야
0: 오,
1: 돼요.
0: 전화해서 따줘야 됩니다.
1: 정당 방위입니다.
0: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영어로 다이 문장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대체 내 슬로건을 어떻게 베꼈을지 한번 확인해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2: You look unhappy. What's wrong?
1: I'm upset.
2: Oh no.
1: So big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설명하자면 긴데. Listen.
2: Yep.
1: My idea 슬로건. 슬로건. This is 그 저기. 슬로건.
2: Yeah,
1: It's my.
2: slogan. Your idea.
1: 네. 그 예. They stole my
2: Oh,
1: slogan. Yeah.
2: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1: Mike, oh.
2: You came up with that, right?
1: Yeah.
2: Oh,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Shame.
2: Shame on them.
1: Shame. They shame.
2: Talk about copycats.
1: Copycat?
2: Yeah, copycats.
1: Meow.
2: Not me,
1: Meow.
2: no. Co
1: Cat.
2: copycat,
1: Copy.
2: it means they copy.
1: Copy. Coffee?
2: Not,
1: No.
2: no. Oh no.
1: No.
2: Shame.
1: Yes.
2: Shame.
1: Shame. Yeah. You 말 잘했어. 전화해서 따질 거야, 내가.
2: 응?
1: 전화해서 따질 거야. I complain for them. 그 콜.
2: You're gonna call?
1: Yeah.
2: Yeah, do it. Do it.
1: I do it.
2: That's terrible. That's your one.
1: Do you know number?
2: No.
1: No?
2: No.
0: 아이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쓰게 됐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이게 내
0: 아,
1: 걸 지키는 데에도 이렇게
0: 맞아요.
1: 영어가 필요해요. 언어가
0: 맞습니다.
1: 이렇게 중요합니다.
0: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언어는 무조건
1: 네.
0: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4: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뭔가를 발견했어.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어떡해.
0: 양치입니다.
1: 사실 이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Right.
1: 이거는 진짜
0: 이건
1: 카피했다라고밖에.
0: 진짜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as mine.
0: Right.
1: 내 것과 같은 슬로건이네요. 슬로건 영어잖아요.
0: 네.
1: 예.
0: 그치.
1: 그렇죠. Using the
0: 그러면
1: same
0: these
1: 이건.
0: guys are
1: 여기서 끊어요.
0: 오케이. 거기서 끝내기 좋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쵸.
0: Yes.
1: 같은, 그러면 슬로건을 쓸게요.
0: 오케이.
1: 건인지,
0: 와,
1: 건인지.
0: 이게 고민 많이 될것
1: 예,
0: 같아요,
1: 슬로,
0: 사실.
1: 이거 오는 확실하거든요. 슬로, 총할 때 건일까요?
0: 건일까요?
1: 아니면

0: 이거랑 똑같은 오. 아니면 이걸로 갈까요? 슬로간.
1: 간으로. 오케이. 자, 아, 슬로간이요. 그걸 그렇게 읽는 사람 처음 봤지만.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So,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슬로간은 아니지만, slogan as mine.
0: 맞아.
1: 맞습니다. 억울해. 틀렸어야 했는데.
0: 아니, 이거 진짜 저 찍은 건데.
1: 맞아요. 근데 찍을 때 맞을 때 있죠. 지금, 우리가 딱 들으면, 슬로건이니까 진짜 총할 때 건인가? 이 생각을 할 확률이 제일 높아요.
0: 저도 그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1: Right. 근데 뭔가, 간으로 갔네요. 하지만 발음은 슬로건.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다른 슬로건이면 말을 안 하죠. 당연히. 네. 근데 네.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같은이라고 할 때, 뭘 썼을까요? 여기서 과연?
0: The same.
1: 저 지금 감동.
0: 어머.
1: Why? 그냥 same이라고 하지 않고
0: the same이라고
1: 했기 때문에. 오. Okay. So 뭔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같은 무엇 할 때는 특정 딱 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0: 아, 그래서 더가 붙는군요.
1: Right. 그래서 the same 뭐뭐. 이렇게 해주는 게
0: yes.
1: 네, 좋습니다. So 그냥 same이 아니라 the same slogan. So 같은 명사라고 할 때는 the same 명사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0: 네.
1: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서 뭐뭐와가 뭐죠? 와 보통?
0: 뭐뭐와 and.
1: 그건 뭐뭐 그리고
0: 아,
1: 이러면 with라는 게 있죠.
0: 아, with.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the same with라고 쓰시는 실수가 많아요.
0: 오, 저도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요.
1: 거의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 뭐가 보이죠? 뒤에.
0: as.
1: as.
0: 아.
1: 이걸 쓰게 됩니다. the same 명사 as 무엇. 원래 as가요, 직역을 좀 하자면, 뭐뭐 같은이라는 느낌이에요.
0: 네.
1: 그래서 목적어 같이, 혹은 만큼이에요. 목적어 만큼, 목적어 같이, 같다. 한국어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게 결국엔 동급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희한하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1: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 뭐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잘하시더라고요. 뭐 I'm better than you. 댄 써가지고.
0: 네, 네.
1: 근데 같은 거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세요.
0: 위드가 자꾸 생각나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우리는 뭐다 못하는 걸 오히려 더 파야 됩니다.
0: 그렇죠.
1: Right? So the same 명사 as 무엇. 이것도 처음에는 as 잘 안 들어와요.
0: 네.
1: 진짜 저도 인정합니다. 역시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이 자동차 너의 자동차냐? 이러면서 나 너 내 거랑 똑같은 자동차 가지고 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0: I have the same car.
1: 자, 당신 것 같은 아니면 만큼.
0: As yours.
1: As yours. 이렇게 쓰는 거예요.
0: Yours까지예요?
1: Right. Yours. 왜냐면 너의 yours. 것이니까.
0: 아.
1: Or your car이라고 해도
0: your
1: 되죠.
0: Car.
1: 둘 다 괜찮습니다. So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Or as your car.
0: Mm-hmm.
1: 자, how about this? 이럴 때 있나요?
0: 네.
1: 슬기 씨가 새 드레스를 샀어요.
0: 오.
1: 아, 동창회 나갔어요.
0: 아, 다 예쁘다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1: 그랬는데 늦게 들어온 친구가 똑같은 걸 입고. 어떤 느낌이에요?
0: 집에 가고 싶어요.
1: 그렇군요.
0: 당장에.
1: 남자들은 보통 에이 똑같아 이러는데
0: 안 돼.
1: 여자분들은 이건 안 되죠.
0: 아니 왜냐면 비교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 또 에이. 상대방이 또 뭔가 핏이 좋으면.
0: 아, 용납할 수 없어요.
1: 오케이.
0: 그런 상황 자, 자체를.
1: Right. 자, 그러면 where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where의 과거형이 뭐죠?
0: Wore.
1: 그러면 그녀는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내 거와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어떻게 할까요?
0: She wore the
1: 드레스.
0: same dress.
1: 내 거 같은?
0: As mine.
1: As mine. Oh,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Yeah.
1: 지금 벌써 기분이 굉장히.
0: 안 돼요. 용납할 수 없어요.
1: 알겠습니다. 에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0: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Mm-hmm.
1: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을 텐데요.
0: 네.
1: 걔 나랑 동갑이야.
0: 어?
1: 이것도 결국 더 same이 들어가죠.
0: 맞아요.
1: Right? 그러면 같은 나이를 뭐라 그러겠어요? The same?
0: Age.
1: 나 같은 그럼 뭐예요? With 아니라?
0: As me.
1: 그러면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다가 뭐예요?
0: She is the same age as me.
1: There you go.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게 여기서 쓰인 겁니다.
0: 우와.
1: 사실은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0: 그러네요.
1: 그렇죠?
0: 다 연결이 되네요.
1: 다만 우리가 동갑이라고 표현할 때는 she has라고 안 하고요. she is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she is the same age as me.

0: All 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lright. 자, 그랬더니 친구가, 어? 뭐야? 그러면서, 그거 내가 생각해낸 거잖아. 같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1: 그쵸, 그쵸. 네. 왜냐면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네요.
0: 그렇죠.
1: But you came up with, 예. 네가 came up. 떠올렸어. 떠올렸잖아. With, 뭘까요?
0: 글쎄요.
1: 그 그건가 보다. 그거.
0: 네.
1: 그거. With it.
0: 저거, 그거.
1: 뭐. 예.
0: Right. 자, but you came up with it. Alright? 일단은 틀리지는 않아요.
1: 예.
0: 근데 저는
1: with that. 아.
0: 왜냐면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that을 쓰면 it보다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거 우리가 얘기했던 슬로건, 그거 네가 한 거잖아. 이런 느낌. So with that 이라고 한 것 뿐이고요. 사실 여기서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뭔가를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덩어리 표현. 이거는 여러분 사용빈도가 너무 높아요. 무조건이에요. Come up with 라고 하는 거. 누구와 함께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1: 네.
0: 그게 아니라 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something. 뭔가 머리 안에 떠오른 거예요.
1: 그쵸.
0: It came up. 오. Right? Okay. 왜냐하면 come up 자체가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Something came up. 이런 뭔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가 생긴 겁니다. 떠오른 겁니다.
1: 네.
0: Right? So with 무엇?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어가 너무 별론 거예요.
1: 그래서,
0: 아니, 누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그러면 누가 이거 했어? 이 아이디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1: Who did?
0: 과거형으로 who? Came?
1: Who came up with this idea?
0: Who came up with this idea? 여기서는 who가 누가라는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1: 네.
0: 바로 동사 나오는
1: 그렇군요.
0: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마유가 그 계획, 플랜을 생각해냈어요. 과거형으로.
1: Mayu came up with the
0: 계획.
1: Plan.
0: So Mayu came up with the plan.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come up with가 뭔가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라는 뜻도 되고요.
1: 네.
0: 돈을 구해온다라는 뜻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1: 네.
0: 자, 읽어볼게요. Who came up with this idea?
1: Who came up with this idea?
0: Mayu came up with a plan.
1: Mayu came up with a plan.
0: Alright, 본문 한번 가볼게요. But you came up with that.
1: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right,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따라쟁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지금 보세요. 길어 보이지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1: 그렇죠.
0: 심지어 이 친구들은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도저히 이 해석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복잡해지네요.
0: 문법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쉬운 네. 거는 아니어서 제가
1: 일단
0: 여기다가
1: 두 문장이니까 좀 갈라놓고요.
0: 맞아요.
1: 예. 네.
0: 따라쟁이라는 단어만 여기 채워주세요.
1: 따라쟁이.
0: 만약에 네. 슬기 씨라면 네.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면
1: 네.
0: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1: 크리에이티브하게
0: 써보세요. 따라쟁이.
1: 그러니까, talk about 따라하는 사람, 따라하는
0: 사람. 따라하기만 하고.
1: 그쵸. 뭐. 이 따라쟁이를 네.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은 따라쟁이. 쫓아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저는 follower. 따르라! 뭔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따라쟁이는 한 사람이 아니니까 followers.
0: 그렇군요. 뭔가
1: 네.
0: 굉장히 그 예쁜 꽃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1: Flowers를
0: 전하셔서 지금 심지어
1: 아니요. Followers.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게 하면은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 예, followers.
0: 굉장히 이것도 예. 지금 형편없는 답이지만 스펠링은 flower까지. 오케이,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예.
0: Well, talk about followers. Shame on them. 이러잖아요.
1: 네.
0: 이러면 이렇게 진짜 쓰잖아요. 슬기 씨, 이제 팔로워들 다 없어집니다.
1: 아.
0: 안 돼요. 소셜미디어에서. 아, 그 팔로워스이기 때문에 자, 따라쟁이는요. 바로
1: 카피캣.
0: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1: 네.
0: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1: 너무 익숙해요.
0: 네, 카피하는 캣. 이거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쟁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흉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뭐만 하면 디자인 그대로 베껴가거나 이런 것들. 카피 캣. 자, 앞부분에 talk about이라고 돼 있죠.
1: 네.
0: 우리가 그동안 talk about이라고 okay, I'm sorry about that. Let me just show you.
1: 예.
0: 우리가 동사부터 뭔가 시작하면 명령어가 됐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copycats들 얘기를 해라.
1: 그거잖아요.
0: 이런 게 됐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은 그게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굳어져 있는 관용적 표현이어서요.
1: 아.
0: 자, talk about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1: 예.
0: 이거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풀이하면 제일 비슷할까? 이게 뭐냐면 뭔가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1: 네.
0: 아, 참 이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아.
0: 이렇게 뭔가 끌어오는 거 있죠.
1: 예.
0: 오케이. 내가 평소에 카피캣이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거 두고 하는 말이네.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를 매칭시키는 역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talk about 명사. 이거는 남 들으라고 뭔가 명령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혼잣말 수준이에요.
1: 근데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 말해봐. 이것도 되잖아요.
0: 당연하죠. 그거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른 거예요.
1: 다르죠.
0: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친구야, 카피캣 얘기 좀 해봐.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1: 조금 그러네요.
0: 그렇죠.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안 좋은 운. 그게 뭐예요?
1: Bad lucky.
0: 그렇죠. Bad luck이죠. Luck.
1: Bad luck.
0: 아, 안 좋은 불운. 그러니까 불운이라고 하죠. 에? 불운이라는 게 이런 거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럼 그냥 이거를
1: talk about bad luck.
0: Right? 약간 표정이 이런 느낌이죠. 아, talk about bad luck. 이 얘기. 지금 이 상황 두고 하는구나.
1: 네.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완벽한 타이밍은 영어로 진짜 그대로
1: perfect timing.
0: 와. 완벽한 타이밍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Talk about perfect timing.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연기해서 talk about bad luck.
1: Talk about bad luck.
0: Talk about perfect timing.
1: Talk about perfect timing.
0: Alright.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1: 네.
0: Shame on them. 아마 이거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이것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Shame on 누구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뭐 명령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핀잔을 주거나 나무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앞에 사람 대놓고도 할 수 있어요. 아, 당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1: Shame on you.
0: 이거예요. 끝이에요. Right? So 예를 들어 노약자가 앉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1: 그쵸.
0: 젊은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아이고.
0: 옆에서, hey, shame on you, man.
1: 진짜.
0: You can't do this.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1: 진짜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이죠.
0: 아, 그거 아니죠.
1: Shame on you.
0: 그리고 어떤 운전자가 너무 폭력적인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운전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1: shame on the driver.
0: Driver.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제3자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찌찌찌 이런 느낌 있죠.
1: 네.
0: 이건 사용비도 꽤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요.
1: 오호.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ame on you.
1: Shame on you.
0: Shame on the driver.
1: Shame on the driver.
0: 아, 자,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슬로건 카피한 사람들.
1: 네.
0: Righ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Cats, right?
1: 카피 뭐라 그랬는데?
0: Cat에서 끝난 거인 줄 알았어요.
1: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There you go. 자, 마지막 한 문장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이랬을 때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조치를 좀 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So 나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그렇죠. 만약에 뭐 연락처를 안다면 이렇게 해야죠.
0: 그러니까요.
1: I'm going to call. 나는 전화할 거야, 그들에게.
0: 네.
1: 예, I'm going to call them and 따질 거야.
0: Yes. 따지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1: 네.
0: 따지는 게 뭐죠? 보통 기분이 좋아서 따지나요? 아니면?
1: 나빠서요.
0: 그렇죠. 그러면 뭔가 뭔가를.
1: 아, 그러면은 저거다.
0: 음흠.
1: Complain.
0: Oh.
1: Yeah. Come.

0: purple rain
1: 느낌대로 가세요. 느낌대로.
0: 트인가? complain 트 같아요.
1: 아,
0: 아니
1: 오케이.
0: complain.
1: 자, 맞는지 한번
0: yes.
1: 보겠습니다. I'm going to call them. 그리고 뭐할 것이다? And complain 할 것이다. 그렇죠.
0: 오.
1: 이거 항상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0: yeah.
1: So complain은 명사다, 동사다.
0: complain이요? 동사.
1: 네.
0: 아.
1: 여기 대놓고 불평하다라고 써
0: 예.
1: 있거든요. So complain 하는 것은 동사로 불평하다, 뭐 따지다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0: 네.
1: 자, 다시 한번 이거는 같이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것의 명사형은 조금 다르다. 했었죠.
0: 아하.
1: 아까 방금 슬기 씨가.
0: 네. 맞아요? 아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complainment 아니에요? complainment. 아니, 왜냐면 제가 엔터테인먼트에 익숙해가지고 자꾸 먼트를 붙여가지고.
1: 그러니까요. 엔터테인먼트, 먼트를 되게 좋아하시는데요. 자,
0: 아, 컴플레인트인가요, 혹시?
1: 자,
0: 아, 이거. 아,
1: 컴플레인트인가요?
0: 왜 정답을 수저로 떠먹여 줘도
1: 우리
0: 모를까요?
1: 컴플레인먼트에 들어올래?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닙니다. So, complaint.
0: 예.
1: to가 들어가면은
0: 플레인트.
1: 불평. 자, 우리 이거는 시제에서 제일 좀 자연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고요. be going to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0: 오.
1: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0: 네.
1: 문법적에서 보면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0: 그래도 자꾸 반복해야 돼요.
1: 네.
0: 헷갈리더라고요.
1: 그런데 얘는 진짜 그 설명,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는 우리말로 할 것이다 하면요. will도 있고 뭐 be going to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이건 뭐냐면요. 갑자기 정한 그런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진짜로 진행해야겠다. 어떻게
0: 네.
1: 보면 본인의 계획을, 사전 계획을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원래 연락할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룰 거야. 이런 느낌.
0: 아하.
1: 예를 들어서 가방을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0: 예.
1: 때, 나내 가방 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0: I'm going to sell
1: Sell.
0: my bag.
1: 그렇죠. I'm going to sell my bag.
0: Yeah.
1: 갑자기 이게 아닌 거예요.
0: 그쵸.
1: 자,
0: 계획한 거죠.
1: right. 자, 우리 또 다른 자동차를 살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한대더살 거야. 어떤 가족에서
0: 네.
1: 말한 거예요. 또 다른 건 another 쓰시면 돼요.
0: We're going to buy another
1: 그렇죠.
0: car.
1: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이거는
0: Yes.
1: 갑자기 있다가 하나 살래. 이런 느낌이
0: 오,
1: 아니라
0: 너무 우발적이죠.
1: 이미 계획을 한 것을
0: Yes.
1: 얘기를 하게 됩니다. Alright. 자,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Al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0: 네.
1: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0: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As mine. 자, 전화해서 따질 거야.
0: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2: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만나보시죠.
1: Alright, 첫 번째는 the same something입니다.
0: 네.
1: 근데 여기다가 as를 넣는 거, 이게 중요해요. 오케이. 자,
0: 네네.
1: 갑니다. 나내 거랑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0: I have the same car
1: 당신 것 같은
0: as yours.
1: as yours. Alright? 그녀가 내 거랑 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0: Oh,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As mine. 그쵸? As me라고 하면 안 되겠죠.

0: 사람이랑 드레스는 같은 게 아니니까.
1: 네.
0: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these guys라고 하시면 돼요.
1: 네.
0: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진행형으로.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s mine.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자, 다음은요. Be going to. 목소리 키워볼게요. 나 내 가방 팔 거야.
1: I'm going to sell my bag.
0: That's right. 우린 차 한 대를 더 살 거야. Another 자동차 살 거야.
1: I'm going
0: 아, 우리.
1: We're going to buy another car.
0: Alright. 자, 나 그들에게 전화해서 따질 거야. 불평할 거야.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nd complain. 읽어볼게요. I'm going to sell my bag. You're going to buy another car.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아,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3: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2: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5: Oh,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4: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5: Yeah, you do that.
4: Okay.
5: Call them, that's terrible.
4: Okay. Oh, where's my phone? Where?
5: I don't...
4: 어디 갔지?
0: Great job, you guys. Okay.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proud of you.
0: There you go. 이거 참여하셨으면 we are very proud of you guys.
1: 진짜.
0: You know?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넣어서 뭐뭐 할 것이다 요 느낌. 자, 이거 영작해 주세요. 아,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내가 그걸 계획해놨고 그걸 이룰 거야 라는 느낌입니다.
1: 네.
0: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를 영작해 주세요.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리오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네.
0: 자, 한 주의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 직업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자, 오늘은 어디로 갈 거냐면요. 굉장히 특별해요. 댄스 꿈나무의 댄스.